0: 어제 18개월에 걸친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화재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사용 중단된 송전탑에서 발생한 전기아크 현상으로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기아크가 뜨거운 금속 입자를 주변으로 튀겼고 그 입자들이 이튼워시 인근 능선 아래 마른 초목 위로 떨어지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행이 멈춘 송전탑이 대형 산불의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이튼 산불은 알타데나 일대를 초토화시키며 수많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자체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3억 1,4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공식 발표로 화재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진 만큼 향후 법적 절차와 추가 보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배선트 재무장관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엔화 약세로 일본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을 사실상 요구했습니다. 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를 방어하기 위한 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통화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제2의 아베노믹스를 표방하는 다카이치 총리 내각의 보조를 맞추며 일본은행이 매달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모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오시장은 일본은행의 긴축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최근 일본과 함께 엔화 방어에 나섰던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은행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시장 개입의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트럼프 대통령. 우정의 표시라고 포장했지만 엔화 약세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개입만으론 한계가 분명하고 결국 엔화 약세를 저지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은행의 발빠른 금리 인상입니다. 여전히 양국의 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엔화 약세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노골적으로 일본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선트 재무장관은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사실상 9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행도 일단 긴축 기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본은행의 이런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단적으로 일본은행은 지금도 매달 25조 원 규모의 일본 국채를 매입하는 모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면에는 제2의 아베노믹스를 표방하며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밀어붙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례적인 미국과 일본의 시장 개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엔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져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7: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광트랜시버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광트랜시버는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광섬유를 통해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고받는 핵심 부품입니다. 미국 측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거나 데이터를 탈취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중국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상위 10개 광모듈 업체 가운데 7곳이 중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은 생산 능력과 기술 수준 모두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괄타이 하이퉁 증권 통신연구팀은 광통신 산업은 글로벌 생태계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일률적 통제는 오히려 글로벌화에 손상을 입힐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중관춘 현대정보소비 응용산업기술연맹의 샹리강도 규제가 시행되면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비용이 늘고 인공지능 인프라 개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중국 기업을 제재로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행동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외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은 54개국 1,3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인 2022년에 1,055명과 비교하면 25%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54명, 베트남 204명, 미국 138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같은 기간 42명에서 204명으로 거의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아 전반에서도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332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마약과 살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해외 수감자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범죄 연루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 빈발 국가와의 합동 단속 강화와 국내 연계 조직 소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토드 블랜치 후보자의 상원 인준이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준안은 어제 상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회의로 넘어갔지만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직 지명에 간혹 찬성해온 존 패터먼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오늘 블랜치 후보자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수정 콜린스 메인 상원의원도 어제 블랜치 후보자가 법무장관 대행을 맡으면서 법무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공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치 맥코널 의원이 건강 문제로 등원하지 못해 사실상 52석입니다. 민주당 의원 4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고 콜린스 의원까지 반대로 돌아서면서 현재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공화당에서 두 명만 더 반대하면 인준은 무산됩니다. 리사 머코스키 알래스카 의원과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의원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과거 트럼프 정부에 반하는 표결을 여러 차례 해온 인물들입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과 대화 중이라며 인준 성공을 낙관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1: 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인공지능 작전 능력을 지켜본 중국이 AI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창설 99주년을 맞아 오늘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수백 개의 표적을 선별하고 화력을 배분하는 복잡한 작전 계획을 인공지능이 수립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 손잡고 드론 부대를 양성하는 우크라이나식 항전 모델로 맞서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인공지능 작전 능력을 지켜본 중국이 AI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격퇴 훈련에 돌입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무인 드론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8: 중국 공군의 젠흥 7 전투기가 로켓을 쏘고 훙6 전략폭격기는 폭탄을 퍼붓습니다. 지상에선 훙치9 요격미사일이 불을 뿜습니다. 수십 대의 무기가 동시에 투입되는 현대전에서 수백 개의 표적을 선별해 화력을 배분하는 능력. 중국군 창설 99주년을 맞아 방영된 다큐멘터리는 이런 복잡한 작전 계획을 AI가 짰다고 선전합니다.
9: 上百个战术单元靠着这套系统的规划，协同打击，做到了分秒不差，真正实现了体系秒杀。
8: AI를 활용해 천 곳 넘는 이란 표적을 동시에 타격한 지난 2월 미군의 장대한 분노 작전.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할 수 있다고 과시한 셈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도 AI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수뇌부가 여름 휴가를 겸해 회의를 여는 베이다이허에 초청된 전문가들의 화두도 AI입니다.
10: 시주席指出 要坚持向科技创新，要战斗力，为我军建设提供强大科技支撑。
8: 내년 중국의 창군 100주년이 무력 통일 시간표가 될까? 타이완의 훈련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우방과 손잡고 드론 부대를 양성하는 우크라이나식 항전 모델입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AI 무인 전력의 위력이 격발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아빠!
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9: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8: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9: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8: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9: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0: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2: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3: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잇따른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현역 하원의원 두 명이 성추문과 가정폭력 의혹으로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제11선거구의 척 에드워즈 공화당 하원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3선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윤리위원회가 여성보좌관 두 명에 대한 성희롱 등 윤리규정 위반 근거를 확인하고 견책 결의안 표결을 권고한 직후였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포인트 차이로 승리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공화당 지도부는 선거 막바지에 대체 후보를 급히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하이오주 제7선거구에서도 공화당은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3선에 도전 중인 맥스 밀러 하원의원이 전 배우자와 손녀를 폭행했다는 가정폭력 의혹에 휩싸인 것입니다.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같은 당 소속인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밀러 의원의 전 장인입니다. 밀러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완주를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옹호했지만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경우 공화당은 이달 10일까지 대체 후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동맹국의 방공망 지원을 긴급 호소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새벽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탄도미사일 24발과 드론 115대를 쏟아부으면서 최소 17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번 공격의 주요 표적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 물류창고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창고들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과 무관한 민간 기업 시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지난달부터 러시아 대형 이커머스 기업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 20여 곳을 집중 타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러시아 미사일을 단 한 발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방공망의 심각한 허점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걸프 지역의 패트리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자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패트리어 생산 면허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부품을 생산해 독일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문을 받고도 말없이 상대를 바라보는 행동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지스테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Z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소통 방식 차이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틱톡과 각종 SNS에서 이 행동을 재현하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카페나 직장에서 간단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며 예의 없는 태도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서비스 현장에서는 짧은 침묵만으로도 손님이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면 Z세대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행동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국내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 천국이 Z세대 1,647명을 조사한 결과 32%가 젠지스테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가장 많은 이유는 상황을 이해한 뒤 행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선호하는 짧고 효율적인 의사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 만큼 Z세대 전체를 하나의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기록적인 폭염이 오늘 서울 도심을 강타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0.2도까지 치솟으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광화문 광장 도로 표면 온도는 섭씨 60도를 훌쩍 넘었고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은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야외에서 40분가량 머문 취재기자의 두피 온도도 섭씨 46도까지 올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기록적인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를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15: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송수현 기자가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16: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17: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16: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대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18: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은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16: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선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9: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서부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은행의 올해 2분기 풀타임 직원 수는 3,9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3,772명과 비교하면 141명 늘어난 것으로 4%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4,000명 돌파를 목전에 둔 셈입니다. 은행별로 보면 11개 은행 가운데 7곳에서 직원 수가 늘었고 3곳은 줄었습니다.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들이 채용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조지아에 본점을 둔 메트로시티 은행은 퍼스트 IC 은행을 인수하면서 직원 수가 1년 새 32% 넘게 늘었고, 남가주 기반의 US 메트로 은행은 워싱턴주에 신규 지점을 열고 대출부서 인력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14% 증가했습니다. 채용 확대의 배경에는 실적 개선이 있습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6개 은행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8,329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총 자산과 예금 대출 규모도 일제히 늘었습니다.

0: 해당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환불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환급 규모가 아마존 전체 매출에 비해 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제3자 판매자가 직접 수입하고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 대상은 아마존이 직접 수입한 상품에만 한정됩니다. 또한 아마존은 관세 시행 전에 상당량의 재고를 미리 확보했고 관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대부분 고객에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회사가 비용을 흡수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6억 달러 규모의 이번 환급은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한 강제 노동 관세가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이틀 전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해당 관세의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의 협의를 건너뛴 채 전혀 다른 경제권에 거의 동일한 세율을 매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러티샤 제임스는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기업도 소송에 가세했습니다. 향신료 수입업체 벌레밴드 배럴과 시계 판매회사 컬렉티브 호롤로지는 강제노동 관세가 발효된 직후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실한 조사 결과를 이미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익원으로 추진한 정책입니다.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12.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제동을 걸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체계가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대통령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면 과잉 생산과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명분으로 추가 관세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격렬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두고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놓고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 윤리감찰 조사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증시 변동성 문제에서도 후보들은 당시 총리와 당의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충돌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신천지 개입 의혹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론을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일주일 만에 다시 토론회장에 선 당권주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정부가 이미 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받은 적이 없다 진실 공방을 벌인 겁니다.
4: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걸 반대했는지, 이게 전당대회 때까지 이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했고요.
5: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3: 충돌 단골 소재가 된 신천지 정치 개입설에도 상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정 섞인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4: 불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화제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우려가 된다.
5: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나서자 정청래 후보는 2대1 구도를 부각하며 또다시 약자 전략을 펼쳤습니다.
6: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5: 송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것.
3: 레버리지 ETF발 증시 변동성 문제도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 차원의 수습책을 강조하고 나서자
4: 현재 있는 K자본시장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서 확대 개편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무부는 김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정책 책임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5: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까지도 입국닷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
3: 반면 송 후보는 왜 당시 당은 협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6: 정청래 대표께서 같이 당

0: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 책임이든 간에 어찌든
1: 협의를
0: 간에
1: 안 해왔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그런 게안된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가 없었으면
2: 2차 TV 토론회 역시 과열 양상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초박빙 접전 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이 다음 주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들은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 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 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 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 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저녁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아!

0: USA.com.
1: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리콥터 마리너를 타고 백악관을 이륙하던 순간 인근 레이건 공항에서 민간 여객기가 동시에 이륙해 두 항공기가 안전분리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교통관제 교신 기록에 따르면 마리넌 조종사는 이륙 3분 전 레이건 공항 관제탑에 이륙 예정을 세 차례 통보했습니다. 관행대로라면 연방항공청이 이 시간 동안 민간 항공기를 활주로에 묶어둬야 했지만 엔보이 에어 여객기는 예정대로 이륙했고 두 항공기는 수평 2km 남짓 수직 150m 안팎의 거리까지 좁혀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두 항공기가 서로 접근하는 항로가 아니었고 충돌 위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타 로스앤젤레스로 향했고 여객기도 플로리다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관제사가 반복된 이륙 통보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레이건 공항은 워싱턴 도심과 가까워 민간기와 군용기가 뒤섞이는 구조적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에는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레이건 공항 착륙 허가를 받은 여객기와 공중 충돌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공역에서 또다시 안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3: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시험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직접 시행하는 시민권 시험을 제3의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정부규제국에 공식 등록된 연방국토안보부의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미국 영주권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현재는 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역사와 정부체계에 관한 질문을 구두로 진행합니다. 외부 위탁 방식으로 전환되면 시험의 형식과 난이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이민 심사 전반을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시민권 취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위탁 기간과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특정 국가 출신 방문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영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B1, B2 비자를 신청하는 아프리카 등 50개국 출신 외국인입니다. 이 제도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증금 액수는 신청자의 국적과 체류 이력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최대 2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비자 남용과 불법 체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협정 체결국 국민은 이번 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50개 해당국 출신 방문자들은 비자 신청 단계에서 상당한 금액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보증금은 체류 조건을 모두 지키고 출국한 경우에 한해 반환됩니다. 국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비자 규정 준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4: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혹은 지난 2024년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 수사로 시작됐으나 2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한국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 여부와 홍명보 전 감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홍명보 전 감독을 어제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소환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홍 전 감독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4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고 시민단체는 홍 전 감독까지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단체는 홍 전 감독에 대해 능력이 안 되는데 기만해 돈을 받아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홍 전 감독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 전 감독이 연봉을 받은 데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한 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까지 소환한 만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5시 3분 사우스 라프레아 에비뉴와 베니스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윌셔 경찰서 765번 부대 소속 LAPD 경찰청이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는 라이선스 플레이트 번호 802YDP, 연두색 2016년형 기아 소울을 몰고 베니스 블러바드를 동쪽 방향으로 도주 중입니다. 현재 LAPD 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추적하며 긴급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베니스 블러바드 동쪽 방면 인근을 운전 중이신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7시 12분 노스힐스 세불베다 블러바드 9850번지 일대에서 소방차 여러 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영상에 소방 차량들이 해당 구역에 집결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확한 출동 원인은 현재 확인 중입니다.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며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및 피해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6분 롱비치 시더 에비뉴 635번지에서 경찰이 무기를 겨눈 채 건물에 접근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롱비치 경찰은 해당 주거용 건물을 향해 무장 대응에 나섰으며 이후 롱비치 스왓 특수기동대와 경찰견 K9 부대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스왓 대원들은 완전 무장 상태로 건물 주변을 포위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K9 부대 역시 수색 작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롱비치 경찰은 해당 건물 일대를 통제하며 대규모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체포 또는 부상자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황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7분 노스힐스 세불베다 블러바드 8811번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신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LAPD 미션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이나 경찰에 따르면 체포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인물이 함께 발견돼 소방대원들도 출동해 구조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용의자는 신병이 확보된 상태이며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 북아프리카 모로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고속도로를 공식 개통했습니다. 모로코 국왕 모하메드 6세는 서사하라 지역을 관통하는 총연장 1055km의 고속도로에 도널드 J. 트럼프 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티즈니트 다클라 고속도로로 불리던 이 도로는 10억 달러를 투입해 2015년에 착공했으며 지난해 1월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명명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인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맞춰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모하메드 6세 국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결정은 모로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관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만큼 큰 성과를 거둔 적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으로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에 대통령의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모로코 국왕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 고속도로 전 구간을 직접 여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사하라는 유럽이 비자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7: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프로스포츠 야외 경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구에서는 올들어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가 벌써 3경기나 나왔으며 지난 2024년 기록을 넘어 역대 최다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경기 중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하고 선수단의 냉방기기와 음료를 충분히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K리그도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각각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를 운영하는 한편 대회 요강에 폭염 취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 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9: 야구장에 왔을 때 팬인데 무릎으로 맞고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홈런 치니까 저희가 싹 가신 것 같습니다.
8: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 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10: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8: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1: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너무 경기가 더워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8: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2: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3: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2: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3: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Stated income, no income,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7: 아보카도를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지요. 쓰임새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 볼 때마다 자꾸 눈길과 손길이 가는 아보카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딱딱한 걸 사다가 후숙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그늘진 실온에 둬야 되는데 그런 장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후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과나 바나나 함께 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들 역시 상온에 오래 두긴 어려운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껍질이 검고 말랑하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게 됩니다. 빨리 섭취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할까? 일단 보관 전에는 껍질을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껍질 표면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닦은 이후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째로 비닐 랩에 꽁꽁 싼 뒤에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 최소칸에 보관을 하면은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돼서 필요할 때마다 드실 수 있고요. 자, 냉동 보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유의 크리미한 식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만 얼려야 되겠죠. 아보카도는 보통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코팅하듯 얇게 바르는 것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려서 랩으로 밀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최근 SNS에요. 아보카도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자른 단면이 닿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소개되던데요. 이런 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표면이 미끈거리는 촉감이 있다 이러면 네, 이 아보카도는 이미 부패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부자가 되는 비법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형, 우리은행, WM 상품부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십니까.
3: 자, 오늘 증시, 자, 어제는 코스피가 오락가락하더니 막지막에는 약간 올랐고요. 네. 약간이라고 할 것도 아닌데 이제 1% 정도는 약간으로 보여요. 오늘은 장 초반에 4% 지금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이 약간 조정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요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4: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올해 연초부터 가장 이제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부분은 AI 투자를 하는 기업들의 정말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3: 돈은 언제 벌 거냐.
4: 예,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투자가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작동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상반기 미국 시장, 특히 이제 AI 투자를 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3: 네.
4: 상반기 때까지는 두 번에 걸친 어닝 시즌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요번 실적 발표 때 특히 이제 7월 마지막 주 2주간에 걸쳐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3: 네.
4: 주목이 되는 거는 이 기업들이 실적도 좋았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AI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실적을 가시적으로 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3: 네.
4: 이 부분이 그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실적을 달성하는구나 라는 신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시장의 올해 상반기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을 해소시키는 단초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최근에 어떤 미국 시장의 강세가 단순한 어떤 반등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상승 추세를 회복해 나가는 시도 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세 번의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어떤 불신 같은 게 줄었다는 말씀이신데
4: 맞습니다. 예.
3: 처음에 알파벳이나 테슬라 이번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 좋아.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불안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요.
4: 그렇죠.
3: 이번에 간밤에 AMD도 그랬는데 이렇게 깜짝 실적이 나오고 나서도 이런 빅테크들의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 부식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일부 기업들의 어떤 실적 결과는 다소 부진한 부분이 연속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타 플랫폼스는 미국 그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한 4~5개 기업 중에 이제 하나고요.
3: 그렇죠. 예.
4: 하나고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현금 흐름이 많이 안 좋아졌고요. 이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3: 그렇겠죠.
4: 건데
3: 예.
4: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을 때 돈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실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신호를 보내줄 수 있을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3: 아직 돈은 못 벌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호
4: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메타 플랫폼은 이번에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회사 측 가이던스 그러니까 회사 측의 예상치죠. 이 부분도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메타 플랫폼스를 제외한 다른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마존 같은 회사는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3: 네.
4: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을 다 상회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모두 투자를 현 계획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3: 네.
4: 예상보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의 수익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한두 회사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4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그런 부분을 좀 밝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AMD 같은 경우가 어제 다소 부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이익률에 대한 어떤 회사 측에 제시했던 수준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약세를 좀 주도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3: 아니죠. 인프라죠. 아,
4: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프라 확대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AMD 주가의 어떤 부진이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다른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포함이죠. 부정적 영향력이 확산되는 어떤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별로 상황이 좀 달랐다라고도 예. 볼 수가 있는데 메타는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왜 얘네만 이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
4: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아마존이나 또는 알파벳, 그러니까 그 알파벳이죠. 네. 그 구글의 모회사. 이 회사들은 클라우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상당히 뚜렷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높은 성장세는 결국은 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했는데 메타는 이 부분을 증명을 못했습니다. 메타는 특별히 AI 투자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AI 투자의 그 예상 투자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하한선을 약간 높이면서 투자 자체를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수익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상당히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자금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적자, 전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방식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주가 흐름에도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AMD 설명해 주시면서 인프라 확대의 수혜기업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프라 확대의 수혜기업, 우리나라의 대형기업 두 개 있잖아요.
4: 맞습니다.
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여전히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본격적인 반등, 예전에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반등,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까?
4: 당분간은 조금 조정 과정을 좀 조정 과정이라는 얘기는 급등이 있었고 네.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4: 따라서 당장 주가가 직전 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큰 폭의 강세 이런 흐름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진동을 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4: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이 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너무 투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3: 네.
4: 투자를 약간씩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애플 같은 회사는 비용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 가격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한테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입 가능성에 대해서 타진을 하기도 했고요.
3: 네.
4: 이 얘기는 수요가 상당히 좀 강력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수요 기업들 비용 부담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4: 가격에 대한 네. 어떤 저항 요인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해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반도체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해결 과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주요 반도체 수요처에 대해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은 기존 현재 가격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3: 그렇겠죠.
4: 예, 예. 장기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빅테크 그러니까 AI 투자를 주도하면서 반도체를 많이 수요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만큼 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라는 우려감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3: 주는 사람도 좋고 그럼 받는 사람도 좋고
4: 그렇죠.
3: 그렇게 되는 거네요.
4: 주는 사람도 기업 실적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흐름을 되찾게 되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는 공교롭게도 반도체 기업들이 한참 안 좋을 때만 출입을 해봤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실감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다소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게 배당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를 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SK하이닉스 주식 매입을 계기로 주가 200만 원 기준의 배당 수익률 2.5%까지 이렇게 배당금을 높이면은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액면 분할을 나설 수 있다. 이런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소설입니까? 현실 가능성도 있는 어떤 근본이 있는 그런 전망입니까?
4: 가능성은 분명히 다 있겠죠.
3: 네.
4: 근데 이제
3: 뭐 제로는 없으니까요.
4: 이것도 네.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3: 네.
4: 다만 전혀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이익을 계속 내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3: 그렇죠. 예.
4: 명확한 배당 정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배당 정책은 3개년 배당 정책을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지금 배당 정책은 2024년부터 2026년 올해까지죠. 올해 실적을 올해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3: 예.
4: 벌어들인 돈에서 투자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 가용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금액의 50%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게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입니다. 그러면 만일 잉여 현금 흐름이 1년에 한 100조다.
3: 네.
4: 그러면 50조 원
3: 그렇네요.
4: 이상을
3: 예, 예, 예.
4: 50조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이나 또는 배당으로 합산해서 이제 그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게 주주환원 정책, 삼성전자 정책인데
3: 예.
4: SK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규모의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3: 맨날 뭐 중내산이 예.
4: 삼성전자와 같은 배당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배당 정책을.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 앞에서 말씀드린 잉여 현금 흐름이 한 22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워낙 돈을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주 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10조 원 정도가
3: 그렇네요.
4: 되고요.
3: 100조 원 이상.
4: 만 한 반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된다라면 55조 원 정도를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합쳐서 한 1500에서 1600조 정도가 되니까
3: 네.
4: 주주 환원 기대 이익률은 거의 7%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은 한 3에서 4%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높은.
3: 그렇죠. 우리나라 치고는 굉장히.
4: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배당 정책을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순이익 규모가 좀 적긴 하지만
3: 네.
4: 거기에 필적하는 순이익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을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만일 가정을 해서 50조 원에서 55조 원 정도를 배당을 할 수 있다면 SK하이닉스도 충분히 30조 원가량은 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3: 눈치도 많이 보일 것이고. 네.
4: 그렇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 시가총액 기준으로
3: 네.
4: 이 정도의 배당 규모는 앞에서 근거 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
3: 네, 네.
4: 2.5%의 배당 수익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네, 수준이 네. 된다는 얘기입니다.
3: 그렇네요.
4: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액면 분할 쪽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지금 액면가가 좀 낮기 때문에 또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3: 네.
4: 주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이것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주목되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지난달에 미국 시장에 ADR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상장을 처음 한 회사는 쿼이어트 페리오드라고 그래갖고
3: 네.
4: 특정 기간에는 주요 회사의 정책을 변경을 발표하지를 않아요.
3: 이해했습니다. 예.
4: 근데 이 기간이 25일이고요, 보통. 25일이 끝나는 시점이 8월 4일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났고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는 주요 그 회사 재무 정책에 대한 변경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을 주주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정책을 지금부터 이제 발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3: 나올 수가
4: 얘기고요.
3: 있겠네요.
4: 어, 최근 뭐 근거 없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니까 뭐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그다음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 이유는 이 기간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3: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은
4: 그렇죠.
3: 아니라는 거네요.
4: 분명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마 이사회 소집을 하게 돼서 이런 정책이 발표될 수 있는 기간에 진입했다. 들어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대대적인 주주 환원책이 나오면은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네요.
4: 그렇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의 첫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3: 또 처음이기도 하고
4: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 그렇죠.
4: 미국 하이닉스 AD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지금 액면가가 5,000원인데 저쪽이면 500원.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거 살펴보죠.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집중 포화를 받고 요즘엔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도박판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코스닥으로 간 것 같아요. 3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오늘도 한 2.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 ETF도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더라고요. 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순환매로 봐야 돼요? 아니면 지금 코스닥 올라서 800선인데 뭐 떨어질 만큼 떨어져갖고 약간 반등하는 이 정도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4: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 순환매 관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반등 정도로 일단 보여지고요.
3: 네.
4: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너무 그쪽으로 쏠린
3: 다 빨아들였죠 뭐.
4: 좀 급격히 좀 단기에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쏠렸던 유동성이 반대로 이제 환류하는 과정에서
3: 네.
4: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어떤 주도주의 변화냐 그런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익 사이클 자체가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자금 흐름의 어떤 환류 차원에서의 반등 정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코스피가 올해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3: 예.
4: 연중 고점 기준으로는 지금 100% 이상 코스피가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졌다 그래도 연초 대비 50% 가량의 지금 수익률을
3: 그렇죠.
4: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3: 1200까지 올랐다가 쭉 빠져버렸으니까요.
4: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히 컸고
3: 네.
4: 그리고 이게 수익률 격차를 극단적으로 만들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쏠림이기 때문에 이 환류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 예.
4: 이런 차원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올해 수익률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너무 벌어졌고
3: 네.
4: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코스피가 여전히 수익률 1위인데 수익률 꼴등은 코스닥이거든요.
3: 그러니까 한나라 뭐 시장에서 메란대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4: 네. 한나라 시장에서 1등과 꼴등 지수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좁혀질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뭐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는 키마축구 과정 이런 네. 부분들은 추가적인 진행 과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래도 결국엔 실적이 중요하겠죠.
4: 맞습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코스닥 시장 더 힘을 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대세 시간 박석형 우리은행 WM 상품부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부담을 대폭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남과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는 집을 팔지, 세 줬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지 집주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고령층 분들의 고심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라서요. 민감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저는 어제 이거 처음 보고요. 너무 어렵다. 첫 번째 드는 소감. 두 번째는 대체 이렇게까지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어제도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우물정의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은 우병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이번 세법 개정안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밀하게 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매물을 좀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 네.
5: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일부 인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3: 너무 네. 네,
5: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훼손하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나? 예전에 청나라에 사신 갔다 온 분, 정원지였나? 아무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청나라는 세법도 단순함을 숭상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던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법을 이렇게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비판들이 오가면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마디 또 하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넘는 집을 팔아도 이렇게 양도소득이 나도 세금은 몇 억밖에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닌지 또 근로소득은 1년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고 이런 양도차익은 계속 동안 쌓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5: 네, 우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팩트로서는 맞습니다.
3: 네.
5: 특히 초고가의 차익이 굉장히 큰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80%까지를 공제받게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3: 네.
5: 다만 애초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경위를 좀 같이 언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통상 부동산은 오랫동안 보유하는데 그중에서도 1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뭐 극단적인 반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30년 동안에 발생한 차익 혹은 뭐 짧게 잡더라도 10년 동안 누적된 차익 즉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께서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 기준으로 45% 서택사 합치면 49.5% 이렇게 높게 적용되는데 이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이제 공제가 워낙 크니까 그게 적다라는 네. 거여서 그 팩트는 맞고 다만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해주게 되어 있느냐 물가 상승되는 부분을 반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억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끊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3: 그렇죠.
5: 있는 소득세에서는
3: 예.
5: 10억의 똑같은 소득이더라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 평균적으로 1억이면 사실은 49.5%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을 받는 데에 비해서
3: 예.
5: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10년 동안의 소득이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그 마지막 한 해에 10년 동안의 소득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1년 동안 10억의 소득을 번 것처럼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세법에서는 집 효과라고 합니다.
3: 예.
5: 그 효과를 나눠줘 처분해 줘야 된다라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생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3: 예.
5: 우려가 좀 있습니다.
3: 단순 비교가 적절한지 들으시는 분들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5: 네, 맞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예시는 좀 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예시는 좀 들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어제도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모두 동의하셨던 게 너무 어렵다. 다 이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인상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가가 30억 원 이상 되는 분들 종부세, 재산세 뭐 두 개 다 오르게 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우선 이번 개편안에서 보면 첫째로 종부세 대상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3: 네.
5: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는 12억 이상이 과세 대상이었는데
3: 예.
5: 이 공제를 14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3: 예.
5: 이제 14억 이하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3: 일단 이 12억은 기준이 뭐죠?
5: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 공시가격.
5: 합니다.
3: 예.
5: 공시가격이 14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서 대상은 조금 줄어든 측면이
3: 예.
5: 있다. 그리고 둘째, 거주하지 않으면 종부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기존의 12억에서 이제 오른 기준으로 14억.
3: 네.
5: 근데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 공제가 9억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셋째는 시가 3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 종부세가 기존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합니다.
3: 이것도 시가예요?
5: 시가로 기준으로 예. 그렇고요. 공시가격 이제 14억을 넘는 모든 집들 중에서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이상, 30억 이상 더 비싸진 집으로 예. 갈수록 종부세가 증가하는 폭이 더 커진다.
3: 이거 환산했을 때 시가 35억이 된다는
5: 네,
3: 거죠?
5: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세율 부분이 고가의 주택으로 갈수록 더 많이 높게 인상이 되고 공정시장가입률은 지금 현재 60%인데 70%로 인상이 되면서 이제 더 비싼 집의 경우에는 세금이 네. 더 늘어난다.
3: 아, 네. 네. 여기까지는 간신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구별로 한번 볼까요? 토호제 지정된 15개 지역까지 해서 평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5: 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예. 13억 5,940만 원입니다. 민간 네. 회사에서 집계한 거고요. 네. 서초와 강남은 30억, 평균이 30억 이상, 송파와 용산은 평균 20억 이상, 그리고 그 외 한강벨트 지역은 15억에서 18억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의 외곽에 해당하는 구들의 경우에는 6억에서 10억 정도가 평균적인 시세입니다.
3: 시세 지금 평균 매매가니까 이건 호가 아니 시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가면 또 다를 것이고요. 예전에 강북이 평균 15억 원이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랑구 85제곱미터가 15억 넘어섰다. 호가가 16억 원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평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5: 네, 이른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인해서 강남, 서초, 용산과 같은 지역의 소수 지역만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3: 아,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5: 네, 그 안에서도 예.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고 그래서 양으로 보면 평균 이하 가격의 주택이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예컨대 공시가격 30억, 예컨대 공시가 30억, 시세 예. 42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수가 5만 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0.3% 정도이고요. 네. 전체 주택의 73% 이상이 공시가격으로는 3억, 시세로는 4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직은 뭐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4억 이하의 주택들이 훨씬 숫자가 많다 보니까 평균 가격은 낮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3: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애들은 정말 높지만 양극화가 네.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에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 정도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5: 네, 우선 반포 서초에 있는 반포자의 전용 84를 기준으로 예.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에서 하나도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2,257만 원으로 올해보다 27% 정도 오르게 되고요.
3: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시가가 얼마나 되죠?
5: 시가는 한 40억 후반에서 40억 50억 후반. 정도 합니다.
3: 예. 그럼 초고가 주택이라고 일단 보면 되겠네요.
5: 맞습니다.
3: 여기는.
5: 예. 네. 그래서 초고가 주택은 더 많이 오르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같은 류의 초고가 주택 중에서도 금액 자체의 절대 금액이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용산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약 7,6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3,2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비싼 더 큰 집일수록 보유세가 더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3: 그러니까 일단은 초고가 주택은 한 20에서 30% 정도 더 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5: 네.
3: 1주택자의 기본 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도 오르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5: 네, 기본 공제가 오르면서 대상이 되는 주택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3: 예.
5: 말씀드린 공정 시장가입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게 되고 과세 표준 6억 이하 구간부터 세율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3: 예.
5: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른바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 되는 종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3: 자, 그런데 지금 20에서 30%가 오른다는 거는 집값, 공시가격이 올해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년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가 오르는 거잖아요.
5: 네, 맞습니다.
3: 만약에 올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네. 절반 정도만 내년에 오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5: 네, 이게 더 현실적으로 그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3: 네.
5: 왜냐하면 올해 주택가격의 상반기 동안의 상승률이 작년 상승률과 거의 유사하거나 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만큼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 30% 정도를 넘어서서 통상 이제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비싼 주택들의 경우에는 많게는 한 160에서 170% 네. 작년에 냈던 160이요? 것보다
3: 160이요?
5: 네. 이번에 그 세부담 상한이 원래 예. 150%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매년 전년도에 냈던 재산세와 종부세 합한 금액보다 1.5배를 넘지는 못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상향을 하게 되면서
3: 예.
5: 한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그 150% 예전 같으면 150% 초과되는 건 과세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시세가 오르고 세율 오르는 부분들이

0: 지들의 경우에는 이 기본 공제가 올라가서 즉 빼주는 금액이 커져서 종부세가 좀 소폭 줄어드는 경우들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어서 종부세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 됐는데 내년 공시가격은 14억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는 종부세를 냈는데 내년에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빠지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단지들도 꽤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 얼마나 될 걸로 추측해 볼수 있을까요?
0: 전체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구들 중에서도 2, 30평대 중에 요 정도 금액대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이를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안 내는 집도 일단 생기긴 생기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지금 좋은 데서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집을 팔고 약간 조금 떨어지는 덜 똘똘한 한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시장의 움직임은 없을까요?
0: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양도세 부분들도 같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계셔서 차익이 컸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 양도세를 줄이면서 그리고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말하자면 제자리에서 팔고 다시 갈아타거나 아니면 팔고 나서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은, 평수가 좀
1: 약간
0: 작은 걸로.
1: 떨어지는
0: 그렇죠. 아니면 지역을 한 단계 아래쪽, 5분위는 4분위, 4분위는 3분위, 이렇게 낮춰서 가게 되면.
1: 뭐 강남 살다가 약간 송파나 뭐 강동 간다든지
0: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보유세가 비슷하게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즉 몇천만 원씩 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백만 원에서 몇백만 원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그 지역의 집값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던 분들은 조금 더덜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게 되겠죠. 풍선 효과가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이런 여파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은퇴 가구가 생계를 위해서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1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나는데 거주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제를 9억까지밖에는 안 해주는 걸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비거주는 9억까지다.
0: 그렇죠. 공제를 14억까지 못 받고 9억만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거주자 대비해서 보유세, 종부세 쪽이 늘어나게 되고요. 계산에 의하면 대략 한 거주자 대비해서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50% 정도가량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1: 저희가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서 0707번 쓰시는 분이 공시가 12억 아파트가 두 채를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한 채는 본인이 사시고 다른 한 채는 전세를 줬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9억 공제. 이 경우는 이제 기존부터 다주택이셨기 때문에 원래 9억만 공제를 받으시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전하고 바뀌는 게 없냐 있을 텐데 요번에 개편안을 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기본 공제 최대 9억을 두 개의 집값을 기준으로 안 분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값의 비율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어렵죠?
1: 다시 못 살겠네,
0: 예를
1: 진짜.
0: 들어서 그 9억 일반적인 경우에 기존에는 9억 공제를 받으셨었을 텐데 4억 공제만 해주고요. 나머지 5억은 5억 중에서 두 개의 집값을 합한 금액 분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비율만큼만 해주니까 5억을 최대로 못 받고 예를 들어서 뭐 3억 5천 이렇게만 받으니까 공제 금액이 또 줄어들게 돼서 종부세는 또 늘어납니다.
1: 어찌됐건 늘어난 것만은 확실한.
0: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12억 공시가격이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두 다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좀더 비싼 집이 있으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사셔야 그나마 공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비율 때문에.
1: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전세가 하나 사라지게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로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 분께서 1주택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종부세 세액 공제 한도가 신설되고 비거주 1주택 기본 공제액이 줄어드니까 부부 공동 명의의 1번 가세가 낫냐 아니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낫냐 어떤 게 낫나 고민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0: 이 부분이 좀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면서 공동명의인 경우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기존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각자 우리 따로 계산해서 9억 9억씩 받자. 그러니까 네. 집값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니까 집값을 반으로 나눠서 각각 9억씩을 공제 받고 각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전체 집값에 대해서 이번 개편한 대로라면 14억을 공제를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되 네. 나이

0: 과 그다음에 보유기관 거주기관에 따라서 공제를 받는 거를 받을 거냐 요 선택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이걸 4억으로 줄였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그 각자 나눠서 계산을 할게요라고 하더라도 각자 예전 같으면 9억 9억씩을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 개편안에 따르면 4억 4억만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한 사람 명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이기 때문에 9억만 공제를 받게 돼서 이러나 저러나 공동명의는 이전보다는 세금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근데 이 공동명의나 각각 공제받을지 이런 것들은 한 사람한테 몰아줄지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고 본인이
1: 예.
0: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된다.
0: 네.
1: 알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세법 개정을 보면서 세무사들한테 로비 받은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바쁜 이 앞으로를 지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복잡하네요. 아무튼 다른 분의 사연도 한번 볼까요?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가 계시대요. 세세 개편안에 나와서 공시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같은 동이라도 저층은 공시가 17억, 18억 수준인데 고층인 집이라서 공시가가 20억을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각 세대별 공시가 기준으로 보유세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겁니까?
0: 네,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에는 항상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시가 자체를 따지지 않고요. 공시가격이 얼마이냐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의 경우에도 저층은 당연히 시세도 그렇지만 공시가격이 좀 낮고 고층은 공시가격이 비싼데 그 과정에서 그 문턱에 있는, 그러니까 고층은 같은 평형인데 고층은 좀더 고가에 가까운 쪽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저층은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초고가 주택만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복잡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인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제목이 미친 양도세 강화였는데요. 강남의 재건축 간지였던 것 같습니다. 5억에 매수한 이 아파트를 50억에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세제 개편 전으로 나눠서 계시를 했는데요. 1주택자고 30년을 보유 거주했을 경우입니다. 세제 개편 전에는 양도세가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8억 3천으로 늘어난다고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0: 네, 요번에 보유세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같이 개편을 좀
1: 네.
0: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양도소득세, 1주택 중에서도 차익이 컸던 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공제에 대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으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차익이 한 30억, 40억 됐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80%를 빼주는 구조였었는데 이게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우선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이총 공제 한도를 20억으로 한도를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29년 이후에는 10억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30억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걸 20억밖에 못 받거나 10억밖에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이 그대로 세금이
1: 예.
0: 나오는 구조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양도세는 규모가 좀 큽니다.
1: 네.
0: 억 단위로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큰 주택일수록 그거에 따른 불이익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문재인 정부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0: 네, 특히 보유세가 종부세 같은 경우에 3주택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현행 60에서 70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0%포인트 더 올라서 80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 자체도 이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주택은 과거에 가장 높았던
1: 어렵다. 네.
0: 시점만큼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수업을 못 따라가서 잠이 들 뻔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직접 계산하시기보다는 은행 같은 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폭염 중대 경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4: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아침 최저 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6: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보면 수증기만 올라오겠죠.
4: 네.
6: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5: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기록적인 더위가 서울 전역을 강타하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본 도심은 새빨갛게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4: 서울 곳곳을 돌아본 기자의 머리 온도도 5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송수연 기자가 서울 도심의 폭염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7: 극한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은 온통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지금부터 열화상 카메라에 도심 곳곳을 담아보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감합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9.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걷기도 힘들 만큼 푹푹 찌는 더위.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남대문 상인에게도 이런 여름은 처음입니다.
8: 올해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 손님도 없고 내가 지금 한 50년을 장사하는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7: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 광장의 도로도 열화상 카메라에 빨갛게 나타났는데 눈에도 뜨거운 열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인 오후 2시입니다. 광화문 한복판 도로 표면은 60도를 훌쩍 넘깁니다. 잠시 무더위를 달래려 찾은 청계천. 열화상 카메라 속 시원한 그늘과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주변 빌딩 숲의 빨간색과 확실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부터 청계천까지 40분 정도 야외에 머문 기자의 체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머리 온도는 무려 46도였습니다. 이런 서울 날씨에 이른바 대프리카로 불린 대구에서 온 시민들도 깜짝 놀랍니다.
9: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하기가 좀 너무 힘들고 더울 때 그래도 부채질까지 하면 좀 더 시원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부채도 좀 들고 나왔어요.
7: 갈수록 뜨거워지는 도심, 외부 활동을 할 땐 양산과 모자를 챙겨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3: 그제 하루 전국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는 198명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숫자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올해 전체 누적 환자는 2,4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추정 사망자도 21명으로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 숫자인 20명을 넘었습니다. 냉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 폭염 기세가 이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사람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과일도 화상을 입는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10: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익은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걸리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비 한 방울 없이 강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최근 날씨가 주범으로 꼽힙니다.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열흘에 한 번꼴로 주던 물도 3에서 5일에 한 번 주고 있지만 역부족. 이대로 추석 대목을 망칠까 걱정입니다.
11: 작년보다도 올해가 아무래도 더 심한 것 같으니까 상품성이 거의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추석 대목도 지금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10: 햇볕에 노출된 부분은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햇볕을 덜 받는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상황.
1: 이렇게 뒤집어져 열린 감은 익어가면서 무게가 실려 위아래가 뒤집히는데 그렇게 되면 푸른색이었던 부분도 햇볕 대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기온이 40도를 넘긴 밀양 사과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껍질 일부가 갈색으로 변했고 단단하던 과육이 물러졌습니다. 사과 농민은 자연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12: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100%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41도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우리가 그래 방제를 해도 자연은 전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 햇볕 대인 피해는 이제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13: 8월뿐만 아니라 9월까지도 이렇게 고온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지 가수들에서 이런 대임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폭염이 여전한 경남 지역.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과수 농민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YTN 김영준.
3: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4: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류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4: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15: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네.
14: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15: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14: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15: 싹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16: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15: 이제 수사 안 하면 저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14: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5: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14: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 회의에서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7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3: 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4: 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법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7: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에선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8: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17: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자변도 넓혔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19: 공정과세다 합리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고금리 꿈을까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입니다.
17: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엄호했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20: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17: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법률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8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거래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월요일을 기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인데요. 앞서 지난주에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2주 연속으로 둔화하기로 했습니다.
4: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도 오늘 토론회를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시 차원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10시부터 시작인데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3: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오늘부터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에 들어갑니다. 고물가 속에 선물 세트 예약 기간을 늘려 수요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4: 한국은행이 6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대규모 흑자 기조가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여파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 다만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김범석 의장은 고객 회복과 신사업 성장을 앞세워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21: 쿠팡이 2분기 영업 손실 8,350억 원을 기록하며 뉴욕 증시 상장 이후 가장 큰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24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쿠팡은 이를 뺀 영업 손실은 2,192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 손실은 1조 1,8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익성은 악화됐지만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습니다. 매출은 13조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로켓 배송이 포함된 핵심 쇼핑 사업과 타이완과 쿠팡이츠 등 성장 사업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활성 고객도 2,47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탈했던 고객 대부분이 돌아왔고 성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2: The vast majority of the spend the incident disrupted is back and growing the way it did before.
21: 김 의장은 와우 회원 수도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만큼 앞으로는 성장보다 사회적 책임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 세제금도 있었지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씀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지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 또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쿠팡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금의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도 3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한미 간 외교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성장 흐름 회복을 자신하고 있지만 세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이 예고된 만큼 다음 분기 실적이 쿠팡의 회복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 인구 가운데 취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 고령자들의 은퇴 희망 시점도 평균 73.6세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자 취업 관련 통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지난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취업자가 1,012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200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 51%가 늘어 15세 이상 취업자 3명 가운데 1명을 넘었습니다.
2: 고령층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5: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6: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5: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민선 9기 시도 지자체장을 만나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강원도 편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연결해 강원도 현안부터 정치권 이슈들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취임 한 달 소회부터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4: 네, 뭐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요.
3: 네.
4: 제가 국회의원도 해봤고 정무수석도 해봤고 이제 도지사 해보니까
3: 네.
4: 도지사가 제일 바쁘네요.
3: 바빠요?
4: 일이 많아요.
3: 일이 많으시죠?
4: 네.
3: 그 업무 보고 거의 다 이제 받으셨잖아요.
4: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3: 예, 전임 김진태 도지사가 한 일 중에서 네. 와 이런 네.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 드신 뭐 일이 좀 있으셨어요?
4: 글쎄, 저는 뭐 전임자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3: 네.
4: 뭐 불만이 있어도
3: 네.
4: 제가 잘하면 되지 뭐 전임자를. 네.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3: 네.
4: 그 레고랜드 그 디폴트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3: 네.
4: 그거는 조금 강원도에 그 상당히 많은 피해를 남긴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4: 뭐 전국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강원도가 그 레고랜드 주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묶여 있는 것들이.
3: 네.
4: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로 됐는데도 영향을 좀 주신 것 같아서 그거 푸는데 조금 난점이 좀 있네요. 네.
3: 그거 참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세요?
4: 네,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3: 네.
4: 뭐 일부 재정적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김 지사도 그 당시에 전임 지사가 한 일 때문에 강원도가 일부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것이 싫어서 그랬던 모양인데
3: 네.
4: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가 남아버렸죠. 뭐.
3: 네. 알겠습니다. 강원도 현안 문제 좀 여쭤볼게요.
4: 네, 네.
3: 데이터 센터 유치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취임 후에 네. 청정 에너지 고속도로, 식품 융합 클러스터, 목재 산업 같은 강원도형 네. 산업 이거를 네. 도정의 핵심으로 제시하셨잖아요.
4: 네.
3: 이게 뭔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4: 그 잘하시는 것처럼 선진 좀 대기업, 첨단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제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서 좋은데
3: 네.
4: 그런 건 아무래도 주요 전기가 물이 풍부한 주요 도시 근처에 세워진단 말이죠.
3: 맞아요.
4: 근데 강원도는 사실은 농촌 지역과 그 나무가 밀집돼 있는 산간 지역, 접경 지역들이 있어서요.
3: 네.
4: 여기는 데이터 센터가 세워진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강원형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접경 지역은 유휴부지가 많으니까.
3: 네.
4: 청정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식품 가공 산업을 발전시켜서 농업이 원료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수출로 이어지는 강원형 산업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3: 네.
4: 그리고 산간 지역은 그 나무를 좀 활용해야 되니까 목재 산업들을 좀 키워서 네. 이것들을 각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책으로 강원형 산업을 제시한 겁니다.
3: 네, 이게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한 거죠?
4: 아무래도 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예. 초기에
3: 예.
4: 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조직 초기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죠.
3: 여당의 중진 의원이시고 뭐 정무수석까지 하셨으니까 또
4: 네.
3: 취임하자마자 국토부 기재부 기획예산처 잇따라 찾아서 국비 확보전 벌이셨잖아요.
4: 네네.
3: 좀 반응이 괜찮던가요? 아유,
4: 네, 뭐 성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네. 일단
3: 네. 우리 우지사님께서 얼마나 좀 예산을 끌어

0: 왔는지 도민들 앞에서 이렇게 짠 자랑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1: 자랑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해야죠. 1년 만에, 뭐 6개월 만에 성과가 나겠습니까만은.
0: 네.
1: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산업 기반을 좀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0: 그렇죠.
1: 일이 제일 첫 번째고요. 이걸
0: 맞아요.
1: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간 자본 유치와 국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대략 그 지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1: 글쎄, 그거는
0: 생각해
1: 전체
0: 보세요.
1: 총액 기준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고, 사업별로 뭐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0: 네.
1: 이 총액 기준으로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땐
0: 무리가
1: 너무
0: 있어요?
1: 실적주의 같고요.
0: 네.
1: 실제로 그렇게 가져온 예산이 강원도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됐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니까 여쭙게요.
1: 네.
0: 지금 강원도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고 계시는데
1: 네.
0: 강원도 토박이 우리 우상호 지사님께서 여기는 꼭 가봐라라고 하는 숨은
1: 네.
0: 3대장 있습니까?
1: 글쎄, 이제, 워낙 잘 알려진 대로 좀 빼고 말씀드리면,
0: 예.
1: 저는 여름에는 태백을 추천하고 싶어요.
0: 태백이요?
1: 여기가 제일 시원해요.
0: 아.
1: 여기는, 다른 데가 막 30도 넘을 때도 20도 선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열대야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열대야가 없다 보니까 여기 모기도 없어요, 밤에. 그러니까,
0: 그렇습니까?
1: 이 태백이 별빛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죽기 전에는 한번 꼭 와보셔야 된다. 태백. 예. 근데 두 번째가 계곡이라고 하면 요즘 이제 꽤 유명한데 동해에 무릉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0: 그거 유명하잖아요, 무릉계곡.
1: 예. 근데 안 와보신 분이 많아요. 장선철 선생 와보셨어? 무릉 계곡?
0: 네, 저 강원도 휴가 많이
1: 아,
0: 갔었어요.
1: 훌륭하네. 예. 이 무릉 계곡이, 근데 그러면 또 화천의 광덕 계곡 가보셨어요? 화천에?
0: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1: 여기도 아주 물이
0: 좋습니까?
1: 그냥 시원한 정도가, 그러니까 무릉 계곡은 약간 넓은 데고요. 기경이 있고, 화천은 바람과 물이 시원해서 너무 좋죠.
0: 아니, 그래도 바다를 봐야 되잖아요. 바다를 못 보잖아요. 태백, 여기.
1: 바다는 그 태백에서 가도 30분. 예, 사실은 이 바다는 많이 가보셨잖아요.
0: 많이 갔죠.
1: 네. 그러니까 바다를 가보겠다 그러면 고성의 통일전망대, 바다도 가지만 조금 금강산을 쭉볼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제가
0: 맞아요.
1: 며칠 전에 가서 해금강하고 내금강을 다 봤는데 날씨가 좋아서, 야, 이 남쪽에서 보는 금강산의 전경도 기가
0: 아이고, 날도 더운데 이렇게 지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 가서 시원하게 피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현안 좀 여쭤봐도 되죠?
1: 네, 그럼요. 네.
0: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안사건 폐지 형사소송법 의결하셨어요. 여러
1: 네.
0: 가지 논란이 있고 뭐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1: 지금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검찰개혁의 대의는 다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경찰의 수사 능력 가끔 문제가 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 소위 말하면 이 수사 권력이라는 것도 권력인데, 여기는 견제받지 않으면 검찰처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사실 하시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검찰개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 경찰개혁이 이슈가 되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보완책이 뭐 없겠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이제 여당이 정리가 돼서, 여당, 즉 민주당의 당론을 존중하시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것이지만, 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0: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1: 그렇죠. 아니, 사실은 경찰이라고 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이나 역사적 과오가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워낙 그큰 과오가 많으니까 그걸 견제하려고 권한을 분산시키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조만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그러면 견제하고 또 수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많은 맹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들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근데 도지사님, 뻔히
1: 네.
0: 보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국민은 또 실험 대상이 아니고.
1: 네.
0: 그런 부작용과 오류가 예측이 된다면 좀더 꼼꼼하게 대안 마련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1: 근데 원래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어서요.
0: 예.
1: 사실 보안 수사권을 일부 예외적으로 존치한다 해도 또 그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죠. 그러니까 네. 세상은 완벽한 제도는 없고요. 문제가 예. 발생하자마자 보완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 선에서 그럼 출발하자 이렇게 저 여당 내부가 네. 결정했고 대통령은 그 여당의 결정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정무수석이었으면 이렇게 네. 지방선거 전에 약간은 좀 급하게 대안 마련이 좀 부족하게 처리하는 거를 그냥 좀 지켜보셨을까요? 아니면
1: 근데
0: 조금...
1: 이 시점은 네. 제가 정무수석이 있을 때 합의한 시점입니다.
0: 아, 그러세요?
1: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 네.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 검찰 조직의 해체, 말하자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직을 정부조직법에 담는다 이렇게 했고요. 형사소송법은 정부가 주도해서 2026년 8월 이전에 끝낸다. 이런 당시 당정협의에서 결정,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했던 네. 합의 사항이라서 그 합의가 지켜진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이후에 생기는 제2, 제3의 보완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로 네. 끝난 게 아니고
0: 네.
1: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책들이 추가로 협의가 될 겁니다.
0: 네. 지난주 초에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계엄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의도 정치권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또 보안수사권 폐지도 하고 공소취소 조항이 갑자기 좀 끼어들어가지고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권연장 이거 지금 음모하는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이거 해프닝 실수예요? 아니면 진짜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고요.
0: 택도 없어요.
1: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 알면서 네. 그냥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조정식 의장님의 그 화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두루뭉실하게 뭐 그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 네.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건데.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의 관계에서 보면 그런 언론적인 답변조차도 의심을 받는다는 걸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0: 네.
1: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국가 서열 넘버 2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행정부나 뭐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 참모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0: 네.
1: 네. 근데 시연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요.
0: 네.
1: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 뭐 일도 안 하고 계시니까 너무 이런 걸 정치 공세에서 안 삼았으면 좋겠어요.
0: 그 의심이나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
1: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정식 의장이 개헌을 추진해 보려고 하신다가 나온 말씀이어서
0: 네.
1: 결과적으로는 개헌이 더 어려워져 버렸죠. 그 말씀 때문에.
0: 맞아요. 그런 전망이 네. 많습니다.
1: 전 솔직히 그 말씀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요.
0: 아이고, 그럼 걱정이네요. 기본적으로 기본권이나.
1: 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0: 네.
1: 결국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0: 말조심해야죠.
1: 함정이랄까 네.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정말 신중하게 답변해.
0: 네. 아니 그 함정 질문은 아니었어요. 원론적인 질문이었지.
1: 원론적인 질문에 빠져 함정에 빠진 거죠. 뭐.
0: 알겠습니다.
1: 원론적인 질문을 왜 하겠어요? 혹시 한 물어보는 거지.
0: 맞아요. 저도 그럼 혹시해서 그러면 여쭤볼게요.
1: 네. 네,
0: 지금
1: 네.
0: 민주당 전당대회 좀 네. 전반적으로 총평 좀 한번 해주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1: 아니요. 전당대회 제가 지금까지 뭐 거의 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15번 정도 봤는데
0: 네.
1: 전당대회 때마다 원래 시끌시끌합니다.
0: 근데 이번에 좀 더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1: 아니 늘 이래요. 근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정청래 박찬대 두 분 싸울 때 그때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미니 안 미니 뭐 정청래 외롭냐 안 외롭냐 이런 보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보도는 항상 분열적인 그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게 돼 있죠.
0: 그렇죠.
1: 그리고 경쟁을 갈등으로 보는 상황 구조들이 있는데
0: 예.
1: 경쟁은 갈등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말하면 민주주의를 갈등하는 제도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0: 네.
1: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경쟁하다 보면 서로를 공격하게 돼 있죠. 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서로 셋이 손잡으면 끝나요.
0: 네.
1: 문제는 후보들이 아닌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갈등을 만드는 게 구조화되면 위험하죠.
0: 누가 대표적인 그래서, 걱정스러운 분이에요?
1: 그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전당대회 시기에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전당대회 때세 명이 경쟁하는데 갑자기 제3 빅스피커들이 뛰어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면 안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좀 조용해졌기 때문에 괜찮은데
0: 네.
1: 초반에 그건 좀 걱정을 했죠.
0: 네. 유시민 작가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뭐 특정 있는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0: 아니 근데
1: 전당대회가 아닐 때 말씀하시는 거는 조언인데
0: 네.
1: 전당대회 때 예민할 때 그런 말씀하시는 건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0: 네. 그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이전에 어떠한 뭐 여야 민주당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벌어졌던 전당대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이 나와서 제가 좀 걱정되지 않냐고 여쭤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 후보나 김민석 후보 다 상대방을 향해 가지고 전당대회 끝나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 되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1: 네,
0: 이건
1: 그런 말
0: 선을
1: 하면
0: 넘은
1: 안
0: 발언
1: 돼요.
0: 아니에요?
1: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내가 되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늘 하니까
0: 네.
1: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 친하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 거는 해도 되는데, 인신공격, 그리고 인신공격성 이슈가 나오면서 감정들이 상한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0: 네.
1: 그다음에 또 과거에 탈당했던 전력 뭐 이런 것들 그거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의 쟁점들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 누가 더 총선의 승리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이고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잘 실현할 후보자인가를 서로 부각시키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0: 도지사님 보시기에 누가 국정운영 잘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세분다다 적임자입니다.
0: 누구 찍으실 거예요?
1: 저요? 그왜 물어보세요? 저 60대인데.
0: 아니, 왜냐면 어젠가요? 정청래 대표 만나셨죠? 어젠가
1: 네,
0: 그저께인가?
1: 그전에는 김민석 대표만 후보 만났고 어제는
0: 예. 네.
1: 정청래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만나죠, 우리가.
0: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쇼츠나 막그뭐 사진으로 막 돌려요. 정뭐 우상호 도지사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판정승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얘기 같은데 판정승도 승리다.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책임질 일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를 썸네일 달아가지고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상호 지사님이 정청래 후보 지지하는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1: 아니, 찾아온 사람들한테 덕담하는 게 무슨 지지선?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민석 후보 왔을 적에도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대표 되시면은 강원도에 많이 좀 도와달라고 그때 얘기하셨고
0: 네.
1: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상호를 판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겠어요? 우상호는 표도 없어요.
0: 그러면 누가 돼야 좀 우리 도지사님께서 걱정을 좀
1: 아니
0: 덜하실 수 있을까요? 네.
1: 누가 돼도 사실 다 잘할 사람들이에요.
0: 아니 근데
1: 그러니까
0: 대통령께서는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감정과 신호를 계속 보내셨잖아요.
1: 지금은 조용하시잖아요.
0: 이미 좀
1: 전당대회 때는 다들 조용히 있는 게 좋고 당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좋죠. 또 자꾸 그런
0: 알겠어.
1: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말할 거
0: 왜요?
1: 알면서.
0: 아니 지금 대단히 지금 관심 사항이라서 이거 참안 여쭤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예.
1: 대통령은 지금 엄정 중립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뭐좀 국정도 녹록지가 않아서 전당대회 별로 관심 없으세요.
0: 네. 아니 왜 이런 얘기 자꾸 여쭤보냐면 그 도지사님 같은 정치력을 갖고 계신 분이 대통령 곁에 좀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여권이 좀 삐걱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좀 많아서 도지사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민주당 진영에서.
1: 아이 뭐 저를 그리워한다는 말씀은 감사한데
0: 네.
1: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다 훌륭하시고요. 특히 그 비서실장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그리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0: 네.
1: 그리고 항상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끄러워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왜냐하면 이슈와 쟁점이 부각되고 그것 때문에 판단 기준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차피 내가 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게 돼 있고
0: 네.
1: 그런 걸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끝나면 또잘 융합하고 하나가
0: 네.
1: 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니까
0: 네.
1: 국민의힘처럼 구조적으로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0: 네.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그당 대표랑 수석 최고위원은요, 좀 같은 계파에서 하는 게, 이렇게 좀 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좀 다른 계파에서 하는 게좀 견제와 균형, 이거에 맞아요? 뭐, 어떤 게
1: 아니,
0: 좋은 거예요?
1: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한 이유는
0: 네.
1: 당 대표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독단적 결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좀 다양한 정파 그리고 좀 다양한 세대가 같이 포함되는 게
0: 네.
1: 훨씬 좋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효율성 중심으로 가면 자꾸 독재 체제가 되는 거고요.
0: 네.
1: 조금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잘 반영하게 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한 이유는 좀 다양한 그룹들이 들어가는 게 좋죠. 다만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제가 지난번 지도부에서 느낀 건데 국민의힘처럼 계파가 다르다고 해서 공개 발언에서 막 싸우고 이러는 거는 민주당의 전통에서는 그 분열이 아주 극심했던 시절
0: 맞아요.
1: 2010년대에 몇번 있었고요. 최근 10년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너무
0: 네.
1: 또 공개적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공개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는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니까
0: 네.
1: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최고위원 자격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최고위원 되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싸워야지. 최고위원이 되면 당 전체 의견이 달라도 그걸 조율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다양한 계파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데 대신 공개 발언을 통해서 계파색을 드러내는 일은 최고위원이라면 해서는 안 돼요.
0: 네. 최민희 의원이요. 뭐 이렇게 좀 김용호 후보에게 좀 박쥐라고도 얘기해가지고 사과하기도 했었고요. 서미화 뭐 후보를 좀 폄하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이지은 당협위원장이 정청래 대표 볼콕 해가지고 참 여의도에서 논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이게 예년에 없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1: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걸 안
0: 있었어요?
1: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0: 네.
1: 그뭐 볼콕 정도가 무슨 제가 볼때 그렇게 무슨 대단한
0: 아니,
1: 이슈겠어요.
0: 후보한테 그럼
1: 장난
0: 박쥐라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꼭 대표들만의 관계가 아니고 최고위원들도 그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민주당을 살려볼 거냐, 어떻게 대통령과 성공한 정부를 만들 거냐가 주요한 쟁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 박쥐가 왜 나오고, 뭐, 신천지가 왜 나오고, 저는
0: 그러니까요.
1: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탈당 이력이 왜 나오고,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거는 좀 성숙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뭐, 고담준놈만 할 수는 없겠지만, 비판의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때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0: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정말 강원도에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자부심 느껴지는 그런 강원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상 우상호 강원도지사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인 기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4: 안녕하세요.
0: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5: 반갑습니다.
0: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주말에 저희가 충청권하고 부울경 선거 결과 봤잖아요.
5: 네.
0: 윤희용 대표님,
3: 네.
0: 전반적으로 좀 총평 한마디씩 좀
3: 예,
0: 해주세요.
3: 특징을 꼽자면 이제 당원들이 한 160만 명에 달해서 그런지 물론 투표율은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조사 흐름과 대체적으로 이제 유사하게 가고 있다.
0: 그래요?
3: 예. 팽팽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민주당 맞아요. 지지층에서 팽팽한 흐름들 있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여론조사 흐름과 뭐 대동소이한 흐름이고 두 번째로는 어느 후보도 이제 절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3순위 표에 2순위 3순위 후보에 2순위 표로 나눠 갖는 것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은 것 같다.
0: 그래요?
3: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미시적으로 좀 보자면 그래도 이제 약간 농촌 지역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서 조직력을 김민성 후보 측이 발휘하고 있고 도시적 성격이 강한 데서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당원들의 지지를 좀 더 받는 형국. 왜냐하면 충남과 충북에서는 김민성 후보가 이겼고 세종과 대전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거든요.
0: 맞아요.
3: 또 울산에서는 김민성 후보가 이겼지만 부산과 또 옆에 경남까지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긴 부분이 있으니까 차이가 크진 않지만 굳이 그 안에서 미시적 특성을 찾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두 후보가 김민성 후보는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제 그런 아주 도시적 특성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세를 예상하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수도권에서 좀 우위를 보이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연결해서 보자면
0: 알겠습니다.
3: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김정현 기자님 네. 양 캠프 모두 다 만족합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4: 아니죠.
0: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아우 열받아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가 그래요?
4: 일단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네. 실망이고
0: 실망이에요.
4: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희망을 봤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이제 1라운드 결과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가 마이너스 7% 정도 격차가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근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배당이고 그게 기준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0.99였잖아요.
0: 그러니까요.
4: 정청래 후보가 이기긴 했으나 그 격차가 0.99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제 기쁠 수밖에 없는데 2라운드 것까지 다 얘기를 드릴까요?
0: 해주세요.
4: 2라운드 지금 취재했을 때 네.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네. 45, 45, 10 정도 봅니다.
0: 똑같네 그럼?
4: 네. 거의 바뀌진 않을 거다. 1라운드 결과와. 그리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네. 약간 본인을 약간 우세하게 봐서 네. 46, 44, 10. 요 정도 봅니다.
0: 그게 자기네들이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4: 그러니까 권리당원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심번호를 다 줘요 후보들한테.
0: 민주당 안 줘요?
4: 민당 안 줘요.
0: 안 줘요?
4: 네.
0: 그럼 조사 자체가 안 하는
4: 그럼 이렇게
0: 거예요?
4: 하는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를 엄청 돌려야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가지고 민당 지지하십니까? 혹시 당비 내십니까? 권리당원이십니까? 이것까지 다 물어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엄청 많이 들어요.
0: 왜 안 준대요, 근데?
4: 모르겠습니다. 관례 같습니다.
0: 그럼 저기 전화 홍보 같은 걸 안 해요? 그럼 민주당은?
4: 하죠. 지역에서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안심번호를 따로 주진 않아요. 알아서 잘 해야
0: 돼요. 아니 문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정청래, 저 김민석을 찍어주세요 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막 문자 보내려면 안심번호가 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4: 저는 정청래 후보한테도 안 오고 저기 김민석 후보한테도 안 오던데요.
0: 권리당원 아니죠.
4: 권리당원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막 보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거 안 오는 거 보면은 안 보내는 거 아닌가.
0: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4: 알겠습니다.
0: 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초반에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당대회 평가 좀 총평.
5: 일단 정청래 후보가 네. 1호점에서 네. 대박 장사를 하지는 못했다.
0: 네.
5: 본인의 고향인 충청권 그리고 친문 성향 당원이 아무래도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1주차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그런 선거 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어떻게 보면 밑자락을 잘 깔아놨어요. 김민석 후보가 1주차에는 밀릴 것이다. 다만 7%포인트 이내면은 역전한다라고 밑자락을 깔아놨는데 7%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0: 네.
5: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7%라면
0: 그렇지. 네, 뭔가 근데 분석한 것 같고
5: 그게 그렇죠.
4: 상황을 뭔가 통제하고 분석, 있는 것 같은
5: 분석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5와 14에서 5에 약간 가깝게
0: 네.
5: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뭐 10%포인트 이러면은 너무 뒤처져 보이잖아요.
0: 네.
5: 근데 5%포인트라 그러면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근데

0: 나왔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나왔다. 보통 연설 기조는 네. 지역 맞춤형인 부분 빼고 나머지의 전반적인 기조는 네. 어떤 토요일, 일요일에 연달아서 경선을 한다면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신천지 얘기가 일요일에 다시 나온 거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 좀 급박하게 생각을 하고 네.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그 심산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결국에는 뭐 이번 주에 있을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인천 네. 제주라든지 뭐 강원이라든지 여기보다는 결국에는 호남, 결국에는 그렇죠. 수도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윤희용 대표님. 예. 호남 표심 전남 광주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조금 예. 설명해 주세요.
2: 호남이 이제 특히 규모로 하자면 수도권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호남을 더 많이 얘기하는 거는 호남이 약간 단일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 아,
2: 과거에 이제 선거들 보게 되면 호남이 뭐 전당대회라든가 네. 또는 뭐 대선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한 방향의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주니까 많고 한 방향이니까 그 위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수도권은 그래서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호남을 집중하는 건데 조사가 이제 뭐 나왔어요.
1: 네.
2: 그 뉴시스가 전남, 뉴시스 전남 광주본부가 무등일보 광주 MBC 요 세 개가 참 한국 리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30일, 31일 조사를 했는데요. 전남 광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북을 하지 않고 그래서 1007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 1순위 지지를 물었는데요. 김민석 42.3, 정청래 27.7,
1: 예.
2: 송영길 13.8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1: 네.
2: ARS 방식이었는데요. 여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땐 격차가 약간 더 이제 올라갑니다. 그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1: 네.
2: 47.8,
1: 47,
2: 정청래 30.1,
1: 예.
2: 송영길 13.3
1: 예.
2: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기류가 일정 부분 좀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 후보로서는 이제 여기서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김민석 후보는 얼마만큼 늘 것이냐, 이제 이 부분 두 후보 간에 이제 접전이 예상됩니다. 그 경쟁이.
1: 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이 1차 경선 보고 호남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어떻게 좀 예측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0: 네. 호남 관련 여론조사 이번에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몇 개. 몇 개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0: 네.
1: 네.
0: 이 여론조사 간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복수로 놓고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1: 네.
0: 근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또
1: 그러니까
0: 나오고
1: 좀
0: 있잖아요.
1: 좀 벌리는 또 느낌이
0: 네.
1: 드네요.
0: 제가 1주차에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좀 크게 앞서 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별 차이가 안 났고 그런데 3주차에 있는 호남권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이긴다. 라고 만약에 예측된다면은 승세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또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수는
1: 네.
0: 선호 투표에서 또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지목을 할 거다 이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1: 네.
0: 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비상이다
1: 네.
0: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전라북도 지역에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청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를 또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광주 전남 쪽에서는 또 이재명 정부의 우호적이고 또 김민석 후보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호남에서 좀 전북하고 광주 전남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그렇다고 또 유리한 건 아니다. 결국에는
1: 네.
0: 또 전라북도 쪽이 인구나 당원수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예, 이걸 봤을 때는 2주차가 정청래 후보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일 것 같아요.
1: 네.
0: 2주차는 이제 강원, 제주, 인천, 대구, 경북인데 이 지역은 또 인천 정도는 또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것 그 외에는 여타 지역들은 새 후보가 다 뭐 연고가 깊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저는 좀 관심이 가요.
1: 그러니까
0: 네, 대구 경북은 이재명 대통령 고향 지역입니다만 근데 또 대구 경북 당원들이 꼭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 사람이다 이걸 의식하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한 2010년대 이후로 어떤 뉴미디어 영향을 받고 가입한 당원들 이런 당원들이 또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후보가 마지막으로 좀 뭔가 이렇게 앞서 나가거나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대구 경북이다. 물론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그래서 대구 경북 경선 결과를 한번

0: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 전반적으로 1차 경선 보시고 여론조사 흐름 보시면은 김민석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예측해도 틀리지 않는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0: 현재는 저도 그렇게 보고 보세요? 사실 저는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선거운동을 잘했느냐 네. 했을 때 여러 가지 초조한 기색이라든지 좀 뭔가 계산해놓고 던지는 강경 발언 또 계산해놓고 던지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잘 안 돼서 던지는 듯한 여의치 않은 듯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당원들은 이미 표심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고 후보들은 표심을 움직이기보다는 되어 있는 결과에 뚜껑을 열어보는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민주당 당원들 과 지지층이 좀 대통령한테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1: 김정현 기자님, 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평론을 네. 할 때 아 이거 볼 것도 없어 이제 김민석이 이겨 끝났어 이렇게 막 평론을 했거든요.
2: 봤습니다.
1: 성급한 건가요? 어때요?
2: 아직까지 조금 그러니까
1: 성급해요.
2: 송영길의 결국에 2순위를 까냐 마냐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민석이 과반 1차에 넘길 수 있냐인데 네. 현재로서 두 캠프 모두 취재하면은. 네. 송영길 표 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반 넘는 후보가 등장하기가 네.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양 캠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제가 궁금한 게 김민석 후보 측에서 신천지 얘기를 지금 이제 안 꺼내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손해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거에 이제 증거 입증할 네.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2: 증거들은 최근의 보도들로 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까? 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꺼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당이 이제 그 수사기관에 의해서 뭐 강제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전대기관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네,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아마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2: 당 대표가 된 있어요? 다음에 이 문제를 아마 공론화하고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네. 오히려 신천지 의혹이 그러니까 김민석의 문제 제기인 것인데 그거를 어쨌거나 이제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신천지 이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후보의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김민석 후보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양 후보가 계속 뭐 내가 당대표 되더라도 이 김민석, 정청래 뭐 다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가지고 심판받게 네. 할 거야. 네. 이거 양쪽에서 네. 서로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 이거 좀 우리가 좀 너무했네. 네. 뭐라고 생각합니까?
2: 그거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대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1: 근데 그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내가 상대 그 경쟁자를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
2: 그래서 이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이제 윤리 제소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정도까지 하는 거 저는 뭐 이제 과열되다 보면 괜찮다고 봐요. 근데
1: 괜찮아요 이제 이게?
2: 그러니까 어느 정도
1: 처음 봤어요.
2: 양쪽이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1호 지지사항으로 김민석 후보를 윤리해 제소하겠다라고 해서 네. 아 이거까지 가는 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많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2: 그만큼 승부가 빡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윤희용 대표님 네. 최고위원들의 이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전반적인 또 판세나
3: 예. 어쨌든 이제 최고위원 관련해서도 막 설전이 있잖아요.
1: 박쥐.
3: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홀짝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보게 되면 지금 친명적 성격을 지닌 최고위원들 이제 세 명이 다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이 친명적 성향의 이제 이성윤 후보
1: 친청적
3: 성격 그다음에 친명적 후보의 이제 김용 후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두 후보가 이제 경쟁하고 모두.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뭐 이제 정청래 이제 후보를 좀 선호하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응집력이 강해서 이런 이제 어떤 전략의 수행이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친명적 성향의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랄까 넓고 다양하게 퍼져 있는 특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친명적 최고위원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어떤 전략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그 최고위원들의 당선권 안에 드는 부분들은 다른 결과들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호남에서 아까 저 이제 당 대표 선출 그 투표도 이루어지는 호남에서 워낙 최근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친청 이제 그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뭐 비판적 시각들 미디어 통해서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호남에 있는 권리 당원들에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좀 다른 흐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이 네.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또 견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슬슬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뭐 현재로서는 최민희 의원이 사실 논란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 기간 중에 보여준 논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KTV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첩장 논란 관련해서 당에서 이제 경고도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위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받은 득표량을요. 네. 득표 양이 얼마나 되냐면 정청래 후보가 받은 표의 99.21%입니다. 아. 물론 최민희 의원이 받은 표에는 외부 유입도 있었겠으나 정황상 정청래 찍은 사람은 무조건 최민희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설사 후에 레이스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정청래 표는 그대로 최민희한테 간다면 최민희가 1등 놓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친명 후보가 지금 5명 아닙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2주차 3주차 가면서 저는 뭐 이대로 진행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는 네. 한 명이 드랍할 수도 있고 두 명이 드랍할 수도 있고 한 문제인데
1: 그래요?
2: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최민희 수석이 흔들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성윤과 한민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투표를 두 사람한테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는 순위 변동이 좀 쉽지 않다.
1: 저는 당대표 선거보다 김수민 평론가님 최고위원 누가 될까? 수석은 누가 될까? 네. 이게 더 궁금해요. 예측 네. 좀 해주세요.
0: 수석 최고위원은 저는 거의 답은 나왔다고
1: 누구예요?
0: 보거든요. 최고위원은 여러 명이 출마해서 여러 명이 선출이 되고 어떤 선호라든지 절대 다수의 지지는 필요 없습니다. 1등만 하면 맞아요. 수석 최고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1인 2표제예요.
1: 그렇죠.
0: 제한적 연기명 투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연기명 투표라면 이제 두 표가 있으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두 표 중에 한 표 정도는 유명한 사람을 찍습니다.
1: 인지도?
0: 네. 와. 그렇다면 고정적 지지층이 많고 네. 유명한 사람.
1: 누굽니까?
0: 최민희. 와. 최민희 후보.
1: 네,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되면 상당히 좀 껄끄러워하겠네요.
0: 아 그렇죠.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근데 김민석 후보가 뭘 잘못했다. 뭐 보궐선거로 졌다. 이러면은 최민희 수석 최고가 왜 졌어요? 이러지 않을까. 벌써부터 상상이 막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위원은 결국에 근데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이 중요한 거죠. 다섯 명.
1: 그렇죠.
0: 그러면 결국 친명에서 세 명이 될 거냐, 친청에서 세 명이 될 거냐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파 내부에서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1: 그러네요.
0: 근데 지금 5위, 6위, 7위 하는 후보들이 또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지금 6위 하는 이성윤 후보 입장에서는 아, 다른 후보는 당선이 된다라는 구전 논리를 퍼뜨릴 가능성이 커요. 내가 좀 처지고 있기 때문에 한민수 후보나 최민희 후보를 찍는 사람들은 나를 좀 찍어라. 이렇게 되면은 근데 좀 민감해지는 건 이제 한민수 후보나 최민희 후보 입장에서도 자기 표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협력이 잘 될 것인지
1: 네.
0: 아, 뭐 최민희 후보가 아, 난 표 많으니까 좀 가져가 뭐 이렇게 할 것인지
1: 네.
0: 아니면은 그 계파 내 후보들끼리 또 경쟁할 것인지 이건 뭐 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미호와 박선원 김용 후보가 또 세 명 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 네.
0: 뭐 인민 후보도 있고 여기서 또 어떻게 협력이 더 두드러질지 아니면 경쟁이 더 두드러질지 근데 아무래도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물밑으로는 적어도 물밑으로는 경쟁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1: 알겠습니다. 피디님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꼭 박제해놓으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최고위원 순서 읊어주세요. 예측.
0: 아, 순서까지요?
1: 네.
0: 일단 수석은 제가 최민희 네. 의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박선원 의원.
1: 박선원.
0: 그 다음에
1: 딴 분들 지금 막 지금 멘붕 난리가 났어요. 지금.
2: 아, 이렇게 가시죠. 그러니까 네. 친청 10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명씩이냐.
1: 아 싫어요. 순서 얘기해 주세요.
0: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1: 김용,
0: 이성. 김용. 네.
1: 이거 적어놓으세요, 피디님. 자,
0: 지금 순서, 지금 순위가 아마 이렇게 돼 있죠.
1: 아이, 우리 네. 예측이요. 다음 주도 또 예측할 거예요. 네네. 예측은 바뀔 수 있으니까. 김정윤 기자님.
2: 최민희.
1: 네.
2: 박선원.
1: 네.
2: 서미화.
1: 네.
2: 그리고. 한민수 김용인지 김용 한민수인지 헷갈리는데
1: 일단은 그 정도로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한번 예측해 보고 네. 윤희영 대표님
3: 저도 뭐 비슷한 흐름
1: 본인 입으로 얘기하세요. 본인 입으로
3: 그 전에 아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1: 아, 그건 제가 나중에
3: 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1: 순서 예측
3: 예. 뭐 제가 봤을 때도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 최민희 의원이 수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3: 네. 왜냐하면 격차가 이제 워낙 큰 상황이고 네. 약간 이제 당원들이 네. 어쨌든 뭐 이제 개파를 떠나서도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그 최민희는 제가 봤을 때 정봉주가 되기가 힘들어요. 정봉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명파리 얘기하면서 이제 추락을 한 것이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그런 건 아니거든요.
1: 박선원 네. 후보가 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2: 박선원 후보가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거나 그쪽에서도 박선원, 서미야, 김용 세 분이 표를 나눠 가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박선원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네. 올라서는 건데 네. 이거 외부 변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 외부 변수라면.
2: 그러니까 친명 안에서 개파, 그러니까 친명 안에서 교통 정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네.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이 세 후보 말고 다른 친명 후보가 이탈을 한다든지 해서 아. 이쪽 세 명을 더 몰아줄 수 있는 표가 생긴다면 가능한 시나리오 아닌가 그거는.
1: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우리 여론조사 좀 살펴볼게요. 대통령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3주 연속 하락했고요. 취임 최저치 긍정평가율이고 부정평가가 50% 넘었어요. 윤희영
3: 네.
1: 대표님.
3: 네. 지금 이제 사실은 해외 나가고 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오르게 돼 있는
1: 그러니까요.
3: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애쓴다는 이제 이미 지도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악재가 워낙 많아가지고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민생과 관련한 경제적 관련한 사안들도 이제 많이 있고 부동산 주가 변동성부터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 뭐 연임과 관련한 논란도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전당대회에서 계속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어요.
1: 네.
3: 사실은 대통령이 정치적 사안에 연루가 되면 네. 연루가 되면 정파와 개파와 진영의 이제 리더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지도자 효과가 제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계속 거론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까지 더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지율이 네. 떨어지게 하는 이제 요인으로 작동하고
1: 당분간 이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3: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이런 흐름 안에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근데 전당대회 끝나면 보통 컨벤션 효과 있잖아요.
3: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후에 대폭 상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전당대회가 온 상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악재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3: 이른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도 전당대회와 연관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당분간은 요 흐름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1: 김수민 평론가님,
0: 네
1: 어떻게 평가? 부정 평가 이렇게 높은 거?
0: 네 일단 제가 예전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였던 게 50% 가까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지지율만큼이기 네. 때문에 네. 지지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조금
1: 예측이 틀리신 거예요?
0: 와장창 무너진 건 아니지만 네. 뭐 예측이 틀렸다기보다는 네. 곧 또 흐름이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1: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요?
0: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게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 하락의 계기가 된 게 겹 악재가 있었던
1: 네.
0: 거거든요. 부동산 문제 한 축은 또 다른 한 축은 그때 검찰과의 갈등
1: 네.
0: 사법 리스크 문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에다가 요즘에 또 이제 증시 물론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살짝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1: 뭐
0: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해져서 경제 문제가 한 축에 있는 거고 다른 한 축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 2030 정치인들도 얘기를 하는 당원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요인 보안수사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또 뭐 연임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좀 깎이고 있다. 예, 하나만 있어도 좀 악재인데 중첩이 되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많지만 굳이 자세히 안 알아봐도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검찰 보안수사권 어쩌구야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은데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해서 제일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식을 줄 모르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보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서울 40도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온열 질환자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으로 육사 출신의 쿠데타 전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군 교육개혁에는 정치적 보복의 색채가 덧씌워진 건데요. 물론 육사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군 교육 체계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넘어선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5: 그럼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경기 지역엔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 탓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6: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하루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찾았습니다. 누적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류했습니다.
6: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의 통항로 구축을 협상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공동성명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그제 하루에만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1: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많아졌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2: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맹위를 떨치던 경남 지역의 폭염의 기세가 어제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사람뿐만 아니라 밭에서 자라는 과일도 화상을 입는 햇볕 대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3: 국내 단감 주산지인 경남 창원. 이곳에서 25년 동안 단감 농사를 지은 안익은 씨는 요즘처럼 고민이 깊었던 적이 없습니다. 단감 표면이 누렇게 변하거나 검게 긁히는 햇볕 대임 현상 때문입니다.
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이 임상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신데 무릎 밑에 통증이 온지몇 달이 되었고 몇주 전부터는 벌겋게 붓더니 갑자기 오른발 엄지발가락 밑부분에 대추알 만한 구멍이 생겼다고 오셨습니다. 다리를 촉진하여 보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발가락은 거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께서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일식당에서 스시맨으로 일하시다가 자기 식당을 오픈한 지 2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 시작한 작은 식당이라 사람을 쓰기도 그렇고 지금은 카운터에도 주방에도 우리 집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시면서 걱정하시던 선하신 두 분이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꼭 고쳐드리자. 저는 의료진과 다짐을 하며 꼭 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새 옛 서적을 뒤져가며 이분이 한약 처방전을 연구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는 18개의 한약재로 하나하나 옛 방식으로 법제하여 첫 작업부터 포장까지 모두 제가 직접 한약을 다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침을 맞으러 오셨는데 통증도 줄고 뻘건 붓기도 내리고 엄지발가락 밑부분 패인 구멍이 25전짜리 쿼터 사이즈에서 팬이 동전만큼 줄어 있었는데 그 부위가 조금씩 가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물면서 새살이 돋아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이 여자분은 이렇게 효과가 빠른 한약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한약은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양약은 효과가 빠르지만 한약은 느리다고 합니다. 물론 환자의 나이와 병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 내려진 한약 처방전으로 지은 한약은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 관건은 정확한 진단 아래에 잘 내려진 한약 처방전입니다. 북경의술에는 생약의 명문 그리고 전통의술의 맥을 이으려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화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뉴하!
4: 언제쯤 익숙해지려나요? 아,
3: 충분히 익숙하고
4: 그래요?
3: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가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4: 네, 첫 번째 뉴스는 안 읽어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3: 뭐를 안 읽어보셨대요?
4: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3: 설마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왔어요?
4: 네, 어제 사실 네.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첫 업무 보고였거든요. 그렇죠. 법무부랑 행정안전부 뭐 이렇게 반했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번 보고는 첫 그 공식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현수법은 저는 안 읽어봐서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식의 대화를 이어나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아니 뭐 대통령께서 뭐 안 읽어보셨겠어요. 보고 다 받고 충분히 숙지하고 한 건데 근데 왜 안 읽어봤다고 언급하셨을까요?
4: 이게 아무래도 국회 주도의 입법 과정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은 전 안 읽어봤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라고 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여기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었는데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약간의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3: 대통령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그냥 장관들에게 물어본 거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되겠죠. 설마 뭐 모르셨겠어요?
4: 근데 그러면서도 뭐 두 분이 친하시잖아요. 이런 장관분들한테 이제 좀 잘 마련을 해보시라. 아. 좀 이런 식의 좀 위트 있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3: 아니 근데 최근 사의 표명에서 논란이 벌어진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자리에 참여했잖아요. 참석.
4: 네.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3: 해야죠.
4: 네, 특히 이번 보고에서는 네. 검경합동수사본부 합수본이라고 네. 불리는 그곳의 존립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현재 합수본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대안을 만들면 된다라고 즉각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3: 특검도 곧 출범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검사들은 또 수사해야 되잖아요.
4: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좀 뭐 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뭐 일단은
3: 근데 법률에는 수사를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수사 준칙이나 뭐 시행령이나 규정을 갖고 법률에 위반되는 위배되는
4: 맞죠.
3: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나? 그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4: 그렇죠. 일단 큰 틀이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이게 증거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나설 그렇죠.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 상황이긴 해요.
3: 그렇군요.
4: 네.
3: 정 장관 거치는 뭐 정리되는 분위기인가요?
4: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를
3: 뭐라고 그랬어요?
4: 했습니다. 잘 버티세요.
3: 버티라고요?
4: 라고 확인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게 교정시설 관리 등 현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격려 차원으로 한 말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사실상 사의 반려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사표는 정식 수리가 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차질 없이 좀 임무를 수행해 달라라고 어느 정도 잠재운 걸로 보입니다.
3: 여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8월 17일 이후에 어느 정도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쵸. 그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각 대상은 아닌 것 같고
4: 네.
3: 10월 달에 공수청 중수청 출범하는 거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럼 10월에 뭐가 있어요 또? 10월에 국정감사 있잖아요. 그리고 11월, 12월에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있어요.
4: 있죠. 네.
3: 제가 봤을 때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바뀌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다.
4: 네, 당사자가 근데 너무 그만두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력하다 보니까
3: 아, 그래요?
4: 네, 그럴 것 같습니다.
3: 근데 이제 수면장애, 네. 치아가 흔들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4: 그렇죠. 네. 버텨라.
3: 성성호 법무부 장관님 버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신천지 배신론 거칠어진 민주당 토론회입니다.
3: 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2차 토론회가 있었죠.
4: 네.
3: 호남 표심을 앞둔 시점인데 기자님이 좀 어제 정리 좀 해주세요.
4: 네, 그렇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0.99포인트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다 보니까 최대 승부처가 호남이잖아요.
3: 그렇죠.
4: 이제 그 투표 전에 한층 좀 격화된 설전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특히 공방이 뜨거웠는데 네. 일단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네.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앞선 TV토론에서도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잖아요.
3: 네.
4: 거기에서 이제 당이 요구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정 후보는 왜 끝까지 반대했는지 의아하다. 전당대회까지 쟁점화하려던 거 아니냐라면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3: 정청래 후보는 뭐래요?
4: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 네.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해왔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라면서 지난 5월에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냐. 그때는 총리실 TF 법률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3: 네.
4: 사실상 1차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3: 네.
4: 되치기 한 건데
3: 네.
4: 이어서 5월 20일부터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 국회를 열 수도 없었는데 김 후보가 계속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건 참 뻔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3: 아, 그리고 뭐 신천지 관련 발언 과거사 공방도 좀 나왔어요.
4: 네.
3: 아주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4: 이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 논 논쟁이잖아요.
3: 네.
4: 이런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걸 후보들도 사실 좀 꺼려하기는 했었는데
3: 네.
4: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3: 네.
4: 그렇게 당을 무섭게 운영하려 하냐 이거는 뭐 그 윤리위 제소 같은 그런 걸 겨냥한 것 같아요. 그게 죽을 죄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 캠프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라면서 이번 신천지 공격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3: 네.
4: 직구를 날렸습니다.
3: 네.
4: 여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까지 가세를 해서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정 후보를 압박했고 정 후보는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거고
3: 네.
4: 배신은 해본 사람이 해본다라면서 상대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을 또다시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3: 충청권 부울경 1차 전당대회 투표 끝났잖아요.
4: 네.
3: 그러고 나서 각 캠프들 반응은 좀 어때요?
4: 각 캠프들의 반응은 네. 이제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부터 민주당이 룰이 바뀌었잖아요.
3: 네.
4: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되게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뭐 투표율이 높으면 뭐 김민석
3: 그렇죠.
4: 후보에게 유리하자느니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정청래 후보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을 가져가는 것 같고 이번 TV토론에서도 신천지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3: 네.
4: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데 정청래 후보가 뭐 충청이나 부울경에서는
4: 네.
3: 조금 더 격차를 늘려서
4: 네.
3: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박빙으로 나왔잖아요.
4: 네,
3: 정청래 후보 측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4: 그렇죠.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3: 네.
4: 근데 아무래도 호남이 최대 승부처이기도
3: 네.
4: 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반응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3: 다 양쪽은 다 자신 있다고 얘기해요?
4: 양쪽은 다 자신 있다고는 하는데
3: 하긴 송영길 네. 후보도 자기가 이제 역전승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후보가 뭐 아무리 지지율이 낮더라도 완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3: 네.
4: 후보들도 다 자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도입된 선호투표제가 좀 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알겠습니다.
4: 네.
3: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쇄신파 구설에 칼 뽑은 장동혁입니다.
3: 아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4: 네.
3: 최근 당내에서 쇄신을 외치던 장동혁 물러나라 이렇게 외치던 인사들에 대한 연이은 구설수가 있네요.
4: 네. 이제 앞서 서범수 의원이
3: 네.
4: 네, 소장님 워낙 싫어하시던. 네.
3: 아니 이게 발언이, 말이 안 되는 발언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해요 의원이.
4: 그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 있었는데
3: 네.
4: 이게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어떻게 이걸 보고하지? 왜냐하면 저희는
3: 들어오자마자 네. 소범소원이 얘기한 거 기자분들 다 들으셨어요?
4: 그 뒤에 있는 이게 네. 구도가 있잖아요. 네. 토론회장에 그 뒤쪽에 있는 기자들은 듣기는 했는데 네. 당시에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보고를 하면 이게 피해자분한테는 또 N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3: 기사가 이게 될 거니까.
4: 기사가 될 거고 이게 본질이 흐려지고 하면 피해자분한테 안 좋을 걸 아니까 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보도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는데 네. 이게 영상 카메라에 잡힌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뭐 네, 저희도 뭐 피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되긴 없죠. 했어요. 네. 근데 뭐, 일단은 이렇게 되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강경대응에 나서기는 했는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당시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네. 관련 질문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윤리위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느냐를 떠나서 당 차원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이제 당원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제소뿐만이 아니라 당대표 직권으로도 이제 이런 걸 착수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제가 이제 소범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네. 본인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뭐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 편 드는 것 같은 또 인상을 줄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거 의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잖아요.
4: 아, 그렇죠. 공인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이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자리가 네. 네, 피해자가 직접 용기를 내서 참석하는 토론회였던 만큼 조심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비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3: 당사자랑 통화해 보셨죠? 뭐라고 그럽니까?
4: 뭐 당사자는 뭐 이미 내가 사과를 했 그러니까 사과했다? 피해자분과 이제 사과 이제 연락을 했고 네. 했다 보니까 계속 뭐 집중하겠다 이제 뭐 자숙하겠다 자숙하겠다고 그리고 울산시당 위원장이 이번에
3: 됐죠.
4: 네, 됐잖아요. 네.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냥 SNS 사과하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기자분들하고 통화 걸로 그냥 넘어간다고요? 뭐 이렇게
4: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피해자분이랑 뭐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물어본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가
3: 아니 근데 SNS 상에 네. 그냥 본인 육성이나
4: 아,
3: 목소리 얼굴 드러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죠. SNS 상에서 비겁하게 숨어서 사과하는 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
4: 그렇죠. 최소한 당에서도 뭐 기자회견을 하든 네. 뭔가 이렇게 사과 그거를 하든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 까지는 네. 당사자는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3: 서범수원은 한동훈 의원의 측근이잖아요.
4: 측근이죠.
3: 한동훈 의원은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 생각은 없대요?
4: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본인 의원실의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먼저 좀 편을 들기에도 좀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일단 좀 어떻게든 물밑에서 좀 조율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3: 네. 네. 빨리빨리 이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과하는 것이 맞고 네. 정치 자리는요 책임지는 거예요.
4: 맞아요.
3: 본인 말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SNS에 숨어서 저런 비겁한 모습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참 씁쓸합니다.
4: 네, 저는 좀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네. 보자마자 아, 이 윤리위 가겠는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3: 그렇죠. 윤리에서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4: 네.
3: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5.18 모욕 의혹 스타벅스 압수수색입니다.
3: 네, 수사 계기가 뭐예요?
4: 이게 시민단체 고발 때문에 수사를 시작했다고 네, 하는데 네. 이제 5월에 스타벅스가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3: 네.
4: 여기에서 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의도적으로 제외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3: 네.
4: 이에 이제 서울경찰청이 어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3: 네. 마케팅 행사와 관련해 대기업 본사까지 압수수색하는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보여요.
4: 네. 이게 단순한 부적절한 프로모션 수준을 넘어서 네. 기획 단계부터 모욕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거를 강제 수사로 밝히겠다라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인데요.
3: 네.
4: 네. 근데 사실 경찰은 6월 초에 한 차례 영장을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적이 있어요. 이후에 좀 내부 감사 자료를 살펴보던 경찰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추가로 포착을 해서 강도를 높여서 결국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3: 근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4: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바 뭐 특별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핵심은 고의성 입증이거든요.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이걸 처벌하려면 마케팅 표현에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모욕을 하려면. 네. 근데 이거를 압수수색에서 내부 이메일이나 회의록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3: 네.
4: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내부 이메일에서 어떻게 그런 고의성을 뭐 욕할 거야라고 하기에는
3: 그러니까요.
4: 좀
3: 우리가 5.18
4: 모욕하자.
3: 거기를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스타벅스 이벤트를 합시다. 막 이렇게
4: 예, 예, 사실 그런
3: 말이 안 되잖아요.
4: 예, 사회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선 건데요. 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게 정치적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3: 네.
4: 지방선거 전에도 뭐 커피 들고 다니면서 뭐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외쳤었잖아요. 그만큼 정치권 공방도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3: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취재하셔가지고 뒷얘기 많이 좀 들려주세요.
4: 아, 네. 말 열심히
3: 누구랑
4: 해보겠습니다.
3: 통화했더니 이런 얘기하더라. 이거 아주 좋아요.
4: 아, 정말요?
3: 네.
4: 오늘 이런
3: 맞습니다.
4: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4: 네.
3: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섬이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후보님,
5: 네.
3: 날이 정말 더운데
5: 네, 네.
3: 선거운동 하러 다니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5: 할만합니다.
3: 할만하세요?
5: 네, 괜찮습니다.
3: 체질이신가 봐요, 선거운동이.
5: 뭐. 스포츠는 못하지만
3: 네.
5: 선거운동은 잘합니다.
3: 그 당원들 만나면
5: 네.
3: 제일 하는 말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5: 연설이 너무 속이 시원했다.
3: 재밌어요. 이렇게.
5: 너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해줘서 너무 고맙다. 어쩜 그렇게 잘해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3: 아니, 그래가지고 귀에도 좀 쏙쏙 네.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유튜브 방송 보는데 섬이야 후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멈추고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성공하신 것 같다.
5: 아이고 고맙습니다.
3: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왜 출마하셨어요?
5: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이 처한 현실이
3: 네.
5: 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기 집권 여당 지도부가 1년을 책임지고
3: 네.
5: 끌어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신 성과라든지 또 국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원팀이 돼서 발맞추고 뒷받쳐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5: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3: 네.
5: 너무 속상했어요.
3: 오.
5: 너무 너무 너무 열심히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외국 순방하시고 돌아오시면 성과가 있고 또 에이펙이든지 뭐든지 우리 뭐든지 하면 성과가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3: 네.
5: 또 코스피 5천
3: 그 9천까지
5: 했지만 8천 9천 가까이 네. 가는 이런 시점에서 시점마다
3: 네.
5: 집권 여당은 당연히 그 성과를 함께 나누고
3: 네.
5: 알리면서 국민의 신뢰를 키워가는 이런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
3: 네.
5: 오히려 성과가 나면 나자마자 그냥 그거를 확 덮어볼 수 있는 정치적 이슈로 나는 진짜 해방군이야 방해하는 거야.
3: 정청래 전 네. 당대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5: 그렇습니다.
3: 네.
5: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도부가 가선 안 된다.
3: 네.
5: 그런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3: 네.
5: 정말 누군가 그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랬어요. 최고위에 누군가 나와서
3: 네.
5: 이재명 대통령 확실히 뒷받침 하려한다 이렇게 바랐는데 제일 먼저 여성 의원 중에 나가겠다 하신 분이 최민희 의원이셨잖아요.
3: 네.
5: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정청래 대표님 지키러 나오신다고 그랬거든요.
3: 네.
5: 그 말이 안 되잖아요.
3: 네.
5: 그래서 다른 여성들 좀 나와라 이렇게 막 말했는데
3: 네.
5: 아무도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3: 네.
5: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럼 나라도 나가서 이 한 번 던져봐야 되겠다.
3: 네.
5: 이렇게 가선 안 된다.
3: 네.
5: 이런 각오로 나왔고 또 하나는
3: 네.
5: 우리 민주당이 생긴 이래 저처럼 중증장애 여성이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선출직에 도전한 역사도 없습니다.
3: 네.
5: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표방하고 포용하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역사를 좀 보이면서 우리 민주당의 희망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3: 네.
5: 우리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중심에서 누군가 대변을 확실하게 해주면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해요. 우리 사회는. 네. 그분들을 끌고 민주당이 확실하게 그분들의 힘으로 더 커지는 정당, 더 확실하게 더 의원을 넓히는데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주인이 되는 이런 민주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좀 각오하에 제가 도전하게 네. 됐습니다.
3: 지난 주말에 충청도 그다음에 뭐 영남권 투표 결과 최고위원 지금 후보 중 4위시잖아요. 네. 다섯 명까지 뽑는데 4위란 말이에요.
5: 네,
3: 지금
5: 네.
3: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때요? 네. 4위라서 다행이다. 아니면 좀 아쉽다. 어떠세요?
5: 저는 일단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네. 충청하고 부울경에서 네. 4등을 만들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충청도나 부울경 쪽은 저 연구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아시는 분들도 없고 과연 내가 이 등위 안에 둘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지역이에요.
3: 아따 참말로 걱정이 많으셨구만요.
5: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당선이 꼭 돼야 되겠다 이건 목표지만 네. 제가 도전할 때 내가 도전하는 이 자체가 우리 장애계 또 여성계 네. 또 수많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 뭐 어르신들 아이들 아이 키우는 엄마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네. 희망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희망이다 이런 전화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어떤 등위보다도 도전 자체가 나는 실패는 없어. 성공 아니면 배우는 길밖에 없다. 네. 이 도전을 딱 했는데 4등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 도전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오. 이런 생각이
3: 기운 나세요? 막?
5: 네. 기운이 팍팍 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3, 4, 5 이게
3: 맞아요,
5: 붙어
3: 맞아요.
5: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지 네. 기대하고 있고요. 네. 기호 4번입니다. 4번 네. 얼마나 좋습니까?
3: 4번
5: 홈런 타자. 홈런 타자.
3: 네.
5: 민주당의 성공.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네. 정부의 성공에 홈런 타자를 확 날려볼랑께 좀 도와주십시오.
3: 네. 아따 참말로 말씀 잘하시네요.
5: 네.
3: 그 최민희 후보가 지금 1등이잖아요.
5: 네, 네.
3: 그 지난번 전당대회 장소에서 좀 뭐 인사 패싱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두 분 사이 좀 신경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제 또 영상 보니까 최민희 의원하고 또 서미아 후보님하고 이렇게 막 포옹도 하고 악수도 잘 하시는 그런 것도 봤어요.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5: 일단 인사 패싱은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몰랐고요. 이렇게 네.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게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몰랐고 네. 또 이제 연설 중에 이렇게 또 다른 말씀 하셔가지고
3: 맞아요.
5: 좀 이슈되고 뭐 네. 이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좀 그러지 말고 예의를 갖춰달라
3: 이렇게
5: 요청을 했죠.
3: 근데
5: 제가.
3: 뭐래요?
5: 그랬더니 방송에 나가셔서 사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도 제가 연설 중에 정청래 대표님을 모욕을 줘서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전 지도부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평가를 촉구하는 것이 네. 모욕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방송 토론이 있었거든요 며칠
3: 네.
5: 전에
3: 맞아요.
5: 거기 갔더니 이제 우리 비서관이 최민희 의원님이 먼저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3: 네.
5: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악수 요청하고 막 했더니 이제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3: 네.
5: 아 이제 어떤 분이 언제부터 그랬대? 이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3: 네.
5: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가방위원장 하실 때 너무 애를 쓰셨잖아요.
3: 그렇죠.
5: 그때 제가 네. 정말 고생하신다 하면서 정말 애정 표현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3: 네.
5: 너무 고생하고 이제 잘 모르니까 저는 초선이고 또 재선 의원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윤석열
3: 네.
5: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격려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친했습니다. 그래서
3: 네.
5: 처음에 나오실 때 제가 안 나올 줄 알고 귓속말로 최민희 의원님이 나 찍어줘야 돼 나는. 찍어줄 사람한테만 말하네 이러면서 막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은 하셨을 것
3: 그랬겠네요.
5: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면짜게 막 하시더니 네. 악수하니까 좋아하시고
3: 네.
5: 우리 역할이 서로 달라서 그러지 원래 친하잖아 이렇게 네. 말씀 막 하시더라고요.
3: 그게 좀 풀으셨네요.
5: 네. 네. 네. 좀 풀어지신 것 같아요.
3: 아니 근데
5: 네.
3: 후보님
5: 네.
3: 집권 여당 이제 최고위원 분들 정말
5: 네.
3: 국정 운영의 큰 한 축이잖아요.
5: 네, 네.
3: 정말 그 최고위원 네. 회의에서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 그다음에 예산, 법률안 이런 것도 다 논의되고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결정도
5: 네,
3: 되고.
5: 네.
3: 근데 최고위원 후보분들 막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면 일베라든지 뭐 박쥐 논란, 빨대, 뭐 볼콕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최고위원 후보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저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는 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3: 아, 그럼요.
5: 민주당의 얼굴이고 민주당이 바로 평가를 받게 돼요.
3: 맞습니다.
5: 수준 평가. 이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시고 또 그 길을 가겠다고 도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 네.
5: 자세나 태도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민주당의 품격을 평가받는 아주 단편적인 이런 평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너무 네. 조심스럽거든요.
3: 네.
5: 근데 또 문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면 서로 공방을 하게 되면서 계파 간의 당원들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3: 그렇죠.
5: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책임성을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3: 네.
5: 이걸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심각하게 문제의식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 네.
5: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사실 후보들끼리는요. 그렇게 해도 안에 들어가면 서로 악수하고 웃고 차 마시고
3: 그렇죠.
5: 앉아있어요.
3: 대기실에서는 농담도
5: 네네.
3: 하시고 분위기 좋죠.
5: 그렇습니다.
3: 네.
5: 제가 정책 대표님도 약속하고 이성윤을 이렇게 하는데
3: 네.
5: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 당원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싸우시고 저한테도 그러니까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과 모욕적인 문자를 막 보내시고 심지어 전화까지 해서 소리를 지르시고 이런 당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3: 네.
5: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정말 이게 무엇이라고 우리끼리 좀 페어플레이를 하면 좋을 텐데
3: 네.
5: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 최고위원 8명이죠.
3: 네.
5: 8명 또 대표 3명 이런 분들이 당원들이 보실 때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은 하지만 정말 왼수도 아니고 경쟁을 하면서도 잘해보고자 민주당이 잘되고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일 뿐 식구구나.
3: 네.
5: 이런 모양 이미지를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다.
3: 네.
5: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저는 이제 관전자 네.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참말로 거시기 허여잉. 네?
5: 겁나게 성가십니다.
3: 네.
5: 성가시고.
3: 그, 네.
5: 아이고 참말로.
3: 속상하시죠.
5: 네, 너무 속상하고 혼자 집에 가서
3: 네.
5: 되게 속상해서
3: 네.
5: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3: 네.
5: 무엇이 중요한데.
3: 아.
5: 무엇이 중요한데.
3: 네.
5: 우리끼리 이렇게 다 같은 목표를 가졌다면서.
3: 네.
5: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3: 네.
5: 냉정한 평가를 모욕 준다고 하셔버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당원들은 이 편이 나눠져 있는 당원들은 더 크게 상대 후보나 상대 진영에 대해서
3: 네.
5: 당원들에 대해서 훨씬 심각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이런 판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3: 전당대회 네. 끝나고 좀 괜찮으시겠어요? 화합되시겠어요? 감정의 골이 좀 정리가 될까요?
5: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님,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런 의원님들에 대해서
3: 네.
5: 실제로 감정적 섭섭함이 있거나 지금 과정에서도 그렇게 감정이 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이고 되게 급하긴 헝갑다. 저거 좀 다 안 될 것처럼 생각하시나? 왜 저렇게 막 표현이 가격하지? 왜 저렇게 반응하지? 하면서 어머 우리가 좀 유리한갑네. 이렇게 이제 판세를 생각하는 생각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3: 네.
5: 하지 어머 속상한 그 어째 저렇게 후벼파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3: 네.
5: 선거라는 게 원래 이렇게 참 거시기 해.
3: 그렇죠.
5: 그렇지만 당원들이 상처받고 당원들이 싸우고 이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3: 네.
5: 그렇게 우리가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그런 판을 보고만 있으면 되겠냐.
3: 네.
5: 수습을 하고 화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3: 네.
5: 그래서 또 끝나면 저는 어떻게든 봉합하고 통합으로 가야 된다.
3: 네.
5: 이런 목소리를 낼 것이고
3: 네.
5: 또 다른 쪽을 지지했던 분들도 얼마든지 만나고
3: 네.
5: 만나자고 하시면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3: 네.
5: 또 그런 후보들에게도 된 분들 안 된 분들 다 만나서
3: 네.
5: 좀 마음의 위로도 드리고 싶고
3: 네.
5: 또 다시 하나 되자. 우리가 사실 국힘당은 아니잖아요.
3: 네.
5: 응? 국힘 당하도 이렇게 안 싸운데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 있냐.
3: 아 위태위태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감정의 그러니까. 골이 심해가지고.
5: 네.
3: 후보님.
5: 네.
3: 어제 당대표 후보분들 TV 토론 했거든요.
5: 네.
3: 이렇게 좀 들으셨어요?
5: 네. 다들은 못 들었고. 네. 우리
3: 누가 제일 잘했어요?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5: 이제 토론회뿐만 아니라 연설 과정. 네. 지금 지난번 연설을 6번을 했어요.
3: 네.
5: 이틀이었지만 지역을 광역 단위를 6군데를 간 거예요. 충남, 충북.

0: 동안 뭐 했어? 막 이렇게.
1: 근데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0: 신천지.
1: 과거 발언.
0: 네.
1: 과거 발언 꺼져 보내시고 과거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거 파 보면은 우리 송창 대표님 0.73% 질 때 탈당을 저도 불교계가 그걸 요구했다는 네. 걸 연설 과정에서 들었는데 송영 대표님한테 그때 탈당하셨으면 이재명 대표님 그때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불교계 표가 신도들이 8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0: 제가 알기로는
1: 800만 명? 800만 명?
0: 한 5천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5천만 명, 천주교인
1: 네.
0: 5천만 명, 불교 5천만 명 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1억 5천만 명이에요.
1: 하여튼 그런데 그때 탈당을 권유하는 우리 의원님이 권유하자마자 방송에 나가서
0: 네.
1: 이해관이 와갖고 탈당을 이렇게 강요했다 이런 방송을 해버리고 이건 선당우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정청래 대표님을 이 연임에 도전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임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나오셔서 하시는 연설이고 TV톤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왜 과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꼰대 정당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미래 정책 비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 정청래
1: 네.
0: 후보, 김민석 후보 막 난타전이에요. 서로 막 윤리에 넘겨서 감찰하겠다. 뭐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심판받게 하겠다. 뭐 레버리지 그다음에 검찰개혁 추진 과정 중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였는데 당신 뭐 했냐 막 이런 식으로
1: 레버리지 뭐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대표가 정청래 대표였어요.
0: 네. 근데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이렇게 했다고.
1: 통과시켜놓으니까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 그거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을
0: 네.
1: 진짜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이에요.
0: 네.
1: 뭐가 진실인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 그
1: 네.
0: 어제 보니까 그 정청래 후보가 김어준 씨 방송 겸공에 나가가지고 와 나는 10대 0이다 의원들 뭐 패널들 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내편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1: 지금 정청래 대표 편이 별로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사실이에요. 왜 편을 안 들까요? 방송 패널들은.
1: 방송 패널들도 지금 우리 정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0: 민주당 쪽
1: 네.
0: 성향의 패널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1: 네.
0: 네.
1: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쪽 편은 정청래 편 들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0: 네.
1: 너무 이상해요. 진짜. 우리가 장동혁 박수 쳐주듯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안
0: 네.
1: 나왔어요. 안 나오셨어야 된다고
0: 나오는 것
1: 봐요.
0: 자체가
1: 네.
0: 부적절했다라고
1: 부적절한
0: 보시는 거죠?
1: 거죠.
0: 처음에 정청래
1: 네.
0: 후보가 작년에 박찬대 후보랑 이렇게 경쟁을 하고 당대표 됐을 때는 좀 이렇게 격려하시고 서미아 의원님께서 좀 포옹도 하시면서 이렇게 응원하시는 모습이 또 막.
1: 포용 지금도 해드릴 수
0: 아,
1: 있습니다.
0: 그럼요.
1: 해드리면서 좀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네, 정말 우리 정청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0: 네.
1: 너무 섭섭한 말씀일 수 있지만
0: 네.
1: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뭐 편들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일 잘하셨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힘 보태는 게 당연한 우리 정당의 책무예요. 집권 여당입니다. 야당 아닙니다. 우리 정청 대표님은 잘하시는 건 투쟁 잘하고 지지층 결집 잘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하고 민주당의 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를 잘 서포트하는 거. 이게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고 속도를 맞춰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 근데 그게 더 적절한 대표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뭐 인간 정청래 인간 김민석을 편들면서 10대 1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이렇게 표를 의식하시고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 그런 발언으로 저는 판단이
0: 네.
1: 됩니다. 네.
0: 저 후보님의 최근 주장에 대해서 유감인 부분은 있어야 하나.
1: 네.
0: 지금 뭐 추가 투표해야 된다. 투표 못한 분들. 그렇게
1: 네.
0: 주장하셨잖아요.
1: 이제 추가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보다도
0: 네.
1: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
0: 대안이 필요하다.
1: 우리가 그 먼저

0: 먼저 연설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실제로 국회의원들 후보들이 어떤 면면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시려면 핵심적으로 연설을 듣고 입장을 들어봐야 되시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이
1: 그렇죠.
0: 연설 과정이잖아요.
1: 예.
0: 근데 이게 투표가 끝나고 지역 경선 연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 맞는
1: 근데 후보님,
0: 말씀이잖아요. 네.
1: 그 전당대회가 벌어지기 전에 전준위에서 룰 세팅을 하잖아요. 그때 그럼 후보님 대리인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룰 세팅과 관련해서. 그때 주장을 하셨어야
0: 제가
1: 되는 거 아니에요?
0: 정준이었습니다. 이제
1: 아, 그때
0: 후보
1: 문제 제기하시지 왜안 하셨어요?
0: 했었죠.
1: 했어요?
0: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막 노골적으로 한건 아니고 제가 한번 참석을 했거든요. 그
1: 아,
0: 뒤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제가 사퇴를 했죠.
1: 네,
0: 근데
1: 출마하셔야
0: 저
1: 되는데.
0: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1: 네.
0: 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있었다고 저는 알고
1: 네.
0: 있냐면 그 장소 섭외하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1: 그거 쉽지
0: 이게
1: 않아요. 네.
0: 이 민주당의 당직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1: 맞아요. 네.
0: 거예요.
1: 실무자들 고생
0: 예,
1: 많죠.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년 전 이런 식으로 예약이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걸 호소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준위에서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간 거죠.
1: 아,
0: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저 같은 후보들이 이건 정말 문제 있겠다 하고 문제를 제기한 거는
1: 네,
0: 실제로 선관위에서 이제 안 된다고 룰을 지금 바꿀 순
1: 그렇죠,
0: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1: 네,
0: 저는 이제 그런 발언을 그런 입장을 이거 반드시 대안이
1: 아, 문제
0: 필요하다
1: 제기,
0: 문제를 제기하는
1: 네,
0: 수준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반드시 바꿔요.
1: 그렇죠,
0: 지금 그냥 넘어가면은 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다음 선거를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1: 네,
0: 진짜 취지예요, 저는.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더운데
0: 뭐지, 벌써
1: 화이팅 하시고.
0: 끝났어요?
1: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아이고,
0: 어째서까?
1: 참말로.
0: 좀
1: 아이고.
0: 시간을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인지도가 없어갖고 겁나게
1: 네.
0: 힘들거든요.
1: 기호 몇 번?
0: 저 기호 4번이고요.
1: 이름?
0: 서미화. 예,
1: 예.
0: 서미화 TV 구독도 해주셔갖고 거기 들어가면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일 잘한 후원인지 나와요. 네,
1: 감사합니다.
0: 꼭 봐주세요.
1: 네.
0: 네,
1: 더불어민주당
0: 감사합니다.
1: 서미아 후보셨습니다.
0: 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하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어제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4: 극단적인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태풍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아침 최저 기온 29도, 초열대야 수준으로 하루를 시작한 서울. 해가 나자 기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날 한강 남쪽에 이어 강 북쪽의 노원구 기온이 39.2도를 기록했고, 구로와 동대문, 용산도 38도를 넘겼습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했고, 충청에선 청양군이 처음으로 중대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 언제쯤 그칠까 하늘을 보지만 더위 식히기엔 역부족인 소나기 소식뿐입니다.
6: 뜨겁게 달궈진 데다가 불을 보면 수증기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나기가 짧게 내리면 더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5: 천천히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려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우리나라 수치 예보 모델은 돌핀이 오는 9일쯤 중국 상하이 해안에 접근하고 11일부터는 태풍의 오른쪽 반경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이 속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화해 변질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는 전망입니다. 예측은 유동적이지만 이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 죽은 태풍 바비가 비바람을 몰고 왔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독일의 예보 모델도 경로가 다르지만 현재로선 11일 이후 우리나라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가 온다고 해도 긴 폭염과 가뭄을 해갈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주말쯤 돼야 더욱 정확한 태풍 경로를 알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이런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그제 하루에만 200명 가까운 환자가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어느덧 2,400명을 훌쩍 넘겼고요. 같은 기간 사망자 숫자는 지난해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5: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온 환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4일 기준 198명이 탈진과 열사병 등으로 쓰러졌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에 발생한 환자도 추가 집계되면서 202명에 달했습니다. 1일 통계 작성 뒤 추가로 파악되는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누적 환자는 2,400여 명이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21명으로 지난해 여름보다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전체의 34%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땀을 흘리거나 혈액순환을 통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를 쫓으려고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휴대용 선풍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서너 시간은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서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6천여 곳 거점 경로당을 지정하고 쉬는 날 없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마른 느낌과 상관없이 물은 1시간에 한 컵 정도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다만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엔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곳곳에서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아파트 단지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긴급 출동한 한국전력 차량은 전신주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8: 갑자기 밖에서 펑 하면서 무슨 폭탄 터지는 듯한 그 큰 소음이 좀 나면서
7: 잠에서 깨 아파트 밖으로 나온 주민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날렸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정전으로 아파트 7개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잠깐 전기가 돌아왔을 때 엘리베이터에 탔던 주민 한 명이 그대로 갇혀 소방당국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과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인 변압기 3대 중 한 대가 고장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9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에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2개 동 중 9개 동에는 2시간여 만에 전력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3개 동은 변압기를 아예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 전력 설비 고장으로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충남 아산시에서는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두꺼비 집 역할을 하는 군의 차단기가 내려가 아파트 3개 동 150여 세대에 30분가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최근에 프로야구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틀 동안 모든 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폭염에 따른 경기 운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9: 야구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2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돌연 중단된 경기. 안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인천 문학경기장에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20대 남성도 경기가 끝난 뒤 관중석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한 경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 의심 환자는 25명에 달했습니다.
10: 경기별로 긴급 후송팀이라고 이제 3명 내지 5명 정도를 지정을 해서 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좀 차질 없이 이송할 수 있게끔.
9: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된 지역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KBO 운영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인천 남부 지역은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체감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KBO는 퓨처스 리그를 포함해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각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O는 관중과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과 선수들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 운영 종합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틀 동안 10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올 시즌 폭염으로 인한 취소 경기는 15경기로 늘었습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최다 사례로 KBO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는 만료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1: 보안 수사 등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12: 보안 수사를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일단락이 된 거고. 네.
11: 다만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 독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12: 이제는 뭐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11: 경찰이 종결한 사건 기록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게 돼 있다는 답변에 꼼꼼한 기록 검토와 확인을 주문했습니다.
12: 싹 한번 뒤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13: 근데 지금 송치된 사건 처리만도 지금 뭐 굉장히 지연되고
12: 있고. 이제 수사 상황에서 안 하면 저 수사할 사람들은 그거 하면 되지 뭐.
11: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한 데 따른 대책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2: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11: 앞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잘 버티시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인사권자로서 형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에게 직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제도의 큰 변화를 앞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란 해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YTN에 출연해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하복종이 아니라 견제관계, 대등한 관계, 협력의 관계로 만드는 게 개정 형사소송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보완 협력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야당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이라 몰아붙인다며 여론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이 대통령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가 사필 귀정이라고 말한 걸 두고 범죄자는 더 보호받고 억울한 피해자들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나라가 사필 귀정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에 대해 78년 만에 새 역사, 훨씬 좋아졌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다며 정작 경찰 수사가 부실 편향할 때 누가 바로잡을지 등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채용 절차는 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검찰 내부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이어서 정상 출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이 전국 검찰청을 도는 임용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순서는 부산과 광주, 창원이었는데 조만간 검찰청이 사라지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설명회는 전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제와 보수체계, 거주 이전비 지원이나 10년 이상 근무 시 법무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복지 혜택이 설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중수청 개청에 맞춰 무시험 임용과 봉급, 정년 유지 같은 특례 조항이 한시 적용되는데 검찰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수도권 검찰 수사관은 자료를 받아보니 원론적 내용뿐이라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0년차 미만 검사들은 검찰에서 누리던 유학 기회 등 일종의 복지 혜택에 민감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임용을 꺼릴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 역할 차이가 불분명한 점도 지원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참석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마저도 검사는 거의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충원이 급선무인 중수청은 일단은 검찰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중수청 준비단 관계자는 직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이전과 다른 관심을 기대하면서도 실제 지원 규모는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으로 갈 검사의 구체적 역할은 물론 변호사 등 외부 인력 채용 규모 역시 검찰 측 지원 결과를 살펴본 뒤에야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개청 시한이 임박했지만 인력 구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지원서 접수 이후로 미뤄지는 상황이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4: 주식시장 변동성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이 요동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진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범여권에서조차 공개적인 문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5: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피 장세 속 개미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자 국민의힘에선 단일 종목 ETF 도입 과정에 대한 특검론을 띄웠습니다. 관계부처 반대를 무릅쓰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데 다른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16: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15: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노후자금 연기금이 주가 부양에 이용된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의 저변도 넓혔습니다. 동시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부동산 심판론에도 화력을 지피고 있습니다.
17: 공정과세다 합리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핀셋이 아니라 도끼로 보입니다.
15: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 엄호했습니다. 공급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야당 공세엔 정면 반박하며 신속한 공급 대책 추진을 위한 상임위 총동원령을 선언했습니다.
18: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세제와 공급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15: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되는 상황 속 법여권 내부에서조차 김용범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난처한 표정도 역력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용범 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당시 오 시장이 부동산 대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은 서울권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촉구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의 세금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흐름에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서 세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상대적 중저가 지역으로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3,000세대짜리 서울 관악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엔 가뭄에 콩나듯 전세 매물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단지를 통틀어 매물로 등록돼 있는 전셋집은 단 7개뿐인 상황입니다. 품귀 현상 속 이곳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평균 전세 보증금은 최근 6달 사이 5천만 원가량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겨눈 초고가 지역이 아니기에 해당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은 일단 크게 가중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개편되면서 전세 매물은 더욱 쪼그라들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절약을 위해 실거주로 돌아설 유인이 커졌습니다.
20: 거주 안 하고 세금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해라도 당장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 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주인들이 입주할 것 같은데요.
19: 여기에 임대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점차 높이는 정책도 전반적인 전세 매물 축소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매입 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임대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1: 집을 팔게 되면 토지 거래가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되니까 세입자는 튕겨나갑니다. 최대 피해자는 세입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19: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새 항로에 합의하고 해협을 드나드는 선박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어떤 외세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먼저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협상 결과부터 살펴보죠. 호르무즈 새 항로에 합의했다고요?
22: 네.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오만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새 항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란 외무차관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3: 타그리반 루에 타모미의 모조아티 که مطرح بود هم بالاخره نقشه مسیرهای عبور مسیرهای ورود و خروج و ترافیک دریایی و اون تفاهمات جانبی اون با عمان
22: 가리바바디 차관은 합의가 이행되면 호르무즈 해협 내 기존 항로들은 폐쇄되고 선박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만과 합의하는 항로는 넉 달 정도 운영할 임시 항로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만과의 합의만으로는 통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선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이터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부여하는 양보가 이뤄진 거라며 해협을 통해 걸프 해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건 맞지만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나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를 이번 주말 방문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도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어 현재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습니다.
4: 네, 이번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옛말에 긁어부스럼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공연이 쓸데없이 건드려서 오히려 더 곤란한 결과를 자초할 때 쓰는 속담이죠. 이번 이란 전쟁이 딱 긁어부스럼 전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임시 개방에 합의했습니다 라는 뉴스가 오늘 탑뉴스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칫 그것만 들으면 와, 전쟁이 잘 끝났구나, 마치 전쟁이 그것도 아주 잘 끝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 일단 두 달 동안은 이른바 통행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두 달 동안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달 뒤에는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란에 넘겨진 겁니다. 이게 전쟁이 잘 끝났습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두 달 뒤에는 결국 이란이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대로라면 60일이 지나 국민들의 관심이 좀 시들해질 때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쟁 전에는 없었던 제도가 사실상 슬그머니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그렇게 이란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진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비핵화였는데 그 목적 이란의 비핵화는 하나도 진전이 없고 이란 돈 벌게만 만들어준 겁니다. 결국 그 돈이 이란의 핵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긁어서 완전히 고름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일단 합의됐습니다라는 이 짧은 뉴스 한마디에 이 뉴스가 마치 굿뉴스처럼 들리는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이번 전쟁이 만일 현재 상태대로 끝난다면 그야말로 긁어부스럼 전쟁 그 자체일 뿐입니다. 자, YTN의 보도를 들으실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두 달간 임시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통행료나 수수료는 임시 개방하는 기간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이란 영해를, 나올 때는 오만 영해를 지나고 기뢰 제거 작업을 마친 뒤에 중앙 항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건데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 We'll
1: 이번 합의에는 오만은 물론 카타르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도 이미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에 발이 묶이면서 정작 전쟁의 이유가 됐던 비핵화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3: The denuclearization of Iran is the ultimate deal. I think the immediate deal, the one that you see a lot of focus on, is the Straits.
1: 두 달 동안 임시로 해협을 연다고 해도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앞서 오만이 제안한 것처럼 해운사들의 자발적 기금이 도입될 경우 이란의 해협 통제권은 물론 막대한 수익까지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존스법 유예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존스법 유예, 도대체 그게 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뭔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 의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존스법 유예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일타강사 스타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항구 간의 운송권, 즉 미국 내에 있는 이 항구와 저 항구 간의 그 운송 권한을 미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을 추가적으로 더 유예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도무지 내려오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 가솔린 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 선박에게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임시로 허용하는 소위 존스법 유예를 좀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네, 조금만 시간을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존스법이란 무엇인가를 알면 쉽습니다. 존스법, 1920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미국 해운 및 미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는 미국 내 항구와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자, 우선 첫째,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이어야 한다. 둘째, 그 선박의 소유주 중 미국인 지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인 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미국 국적의 미국 선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박은 반드시 미국 국기를 달고 있는 미국 배여야 하며 선원의 75%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존스법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존스법의 적용을 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월 18일에 60일간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60일간 이 존스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또 한 달 후인 4월 말에는 이를 다시 90일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 90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5개월이 지난 오는 16일이 되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만료되기 전에 한 번 더 유예를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존스법이라는 것을 유예하면, 즉 존스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솔린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데 그 이론적인 원리는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미국 내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공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딱 한 줄짜리로 나오는 것 치고 사실 쉬운 내용은 없죠. 이 한 줄만 보면 간단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공급 불균형 해소. 네,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해상 물류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미국 항구 간의 휘발유를 운송하려면 건조비용과 인건비가 비싼 미국 선박만 써야 해서 운송 비용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존스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즉 유예되면 저렴한 외국적 선박을 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들어가는 물류 비용이 일단 낮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 불균형 해소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텍사스 등 멕시코만 연안에 정유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유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인근 지역은 이 가솔린을 공급받기 쉽지만 아주 먼 동부나 아니면 이곳 서부 해안 지대 등에는 자체 정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외부 수급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텍사스 쪽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텍사스의 물량을 캘리포니아로 보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쌉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 유조선들이 대거 투입돼서 연료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해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로 보냄으로써 공급 부족 지역의 그 가격 급등세도 진정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스법의 유예는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는 가솔린 값이 지금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존스법 유예,
라는 이 용어가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들 그 지갑에 이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라는 사실 오늘부터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엔화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 그리고 왜, 어떻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엔화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서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인들에게 민감한 이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이 개입한 스토리를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엔화 환율과 원화 환율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부터 뉴스에서는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엔화 환율이 폭등하자 미국이 개입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 줄짜리 뉴스입니다만은 이게 간단한 뉴스가 아니고요. 또 그렇게 쉬운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다른 나라의 환율에 미국이 개입해도 되는 것이며 또뭐뭘 어떻게 개입한다? 라는 얘기지? 하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 우선 미국이 남의 나라 환율에 개입해도 되는가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각국의 환율은 해당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과 해당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이번 환율 방어에 직접 동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왜 직접 개입하느냐? 미국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이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직결되어 있느냐, 미국과?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국채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이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일본 엔화의 환율이 폭등하는데 미국의 국채가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일본은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 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풀어볼까요? 자, 만일 일본이 엔화 가치의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혼자서 시장에 개입하려면 막대한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팔아서 달러 현금화를 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달러가 필요해서 미국 국채를 대거 갖다 팔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거죠. 왜? 비슷비슷한 집이 평소에는 그 지역에 한 5채 정도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한 100채가 나와 버린다면 그 비슷비슷한 집들의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그로 인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국채의 금 타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결국 그렇게 얽히고 얽혀 있는 그런 관계이긴 합니다. 자, 한편 이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약 1,42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외환 당국도 미국, 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런 영향 때문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더좀 하락을 해서 한 1,300원대 후반 정도는 내려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종군 기자의 유족이 전쟁 속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국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 종군 기자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지어 씨의 아들 로버트 P. 모지어가 6.25 전쟁 당시 함께 지냈던 부대 보조원 킴을 찾고 싶다는 뜻을 최근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생전 부친이 늘 킴을 그리워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고 로버트 모지어 씨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6.25 전쟁에 미 해병대 소속 종군 기자로 참전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들 모지어 씨가 찾고 있는 킴은 당시 창도리, 현재는 북한인데 이곳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만난 소년으로 1951년 겨울 당시 15세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킴은 홍천 출신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부친은 당시 이미 사망했으며 폭격으로 집을 홍천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킴은 모지어 기자와 함께 지내며 사진 촬영을 다녔고

52년 7월경 사단 철수로 이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이 소년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왔으며, 이번엔 한국 내 관계자와 국민의 관심을 통해 전쟁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미국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이 1년 사이에 14%가 감소하면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인은 고가의 주택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외국인 가운데 최대 큰손 자리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이 매입한 미국 내 주택은 6만 7,100채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의 미국 주택 평균 매입 가격은 46만 5천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별 거래 건수 기준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건수로는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3위였습니다. 이어서 인도와 영국이 4위와 5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거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7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구매자들은 평균 약 100만 달러 이상 수준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으며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 지역은 플로리다였으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뉴저지 그리고 조지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인근과 LA 및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외국인들의 투자가 집중됐으며 조지아 주의 경우에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애틀랜타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 DC 사무소장에 국무부 출신 마이클 클라이네를 임명했습니다. 클라인의 신임 소장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지냈으며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 참사관으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호주와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경제와 외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한국 통상정책 선임 자문관을 맡아서 동북아 통상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인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2024년 탁월한 공직 활동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공로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이클 클라인에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워싱턴 DC 사무소장에 임명했습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스페인 마드리드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서 8만 유로, 달러로 약 9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에 마드리드 주지사는 메시 선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드리드 시민들은 그가 조만간 이곳을 방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박수를 받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서쪽 지역은 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한편 과거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메시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서 스페인의 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등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끝날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메시의 고국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맞붙어 1대 0으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2: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1: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2: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10억여 원에 달하는 대출을 갚지 않은 뒤에 미국으로 도피해 남가주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보유해온 한인 부부가 한국예금보험공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부부가 한국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앞두고 재산을 감추기 위해서 명의를 이전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의 취소를 연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에서 파산한 이 토마토 저축은행의 파산 관제인 자격으로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서모 씨와 남편 이모 씨를 상대로 고의로 자산을 숨기는 사해 행위를 취소해달라라는 청구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연방보험공사는 서씨 부부의 부동산 명의 이전이 불법 재산 양도에 따른 취소 대상이다라고 소장해서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서씨 부부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재산 이전을 불법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해당 거래, 즉 캘리포니아주에서 서씨 부부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무효화시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소송이 주목되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에서 불법으로 확정된, 즉 사기로 확정된 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미국 법원이 한국이 사기라고 한그 판결 내용을 인정해서 그들의 자산 동결을 해 주느냐 아니냐가 주목되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직접 시행 중인 시민권 시험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계획안에 따르면 당국은 제3자인 외부기관이 시민권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시험 운영 방식 변경 외에도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입증해야 하는 교육 및 언어 요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개편 추진에 대해서 시험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험 시행 방식에 더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추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박탈 추진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민 변호사들은 시민권 시험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관광 및 출장 목적의 B1 그리고 B2 비자 신청자 가운데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에 대해서 최대 2만 달러의 비자 예치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지난 3일부터 영구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국무부는 관보를 통해서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가 지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 개별 심사를 거쳐 만 달러, 15,000달러 또는 2만 달러의 현금 보증금을 비자 발급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국 등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들은 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또다시 권고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최근에 지침을 통해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신청자는, 즉 미국에 불체하고 있는 신청자는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며 금융기관들이 크레딧카드나 모기지 대출 또는 개인 대출 등 각종 여신 심사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말이 권고지 사실상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대출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방 정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번 지침은 특히 취업 상실이나 추방으로 인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니 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한인은행들의 직원 수가 전년 동기 증가하면서 4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순익 증가 등 실적이 개선되고 타주 등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등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다시 채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1개 한인은행들의 2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 수는 3,912명으로 전년 동기인 2025년 2분기, 즉 작년 2분기 3,771명에 비해서 141명 직원들이 늘었습니다. 바로 전분기였던 올해 1분기에는

티켓 링크 또는 단체 판매를 통해서 패키지를 구매한 관람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일반 예매나 제3자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티켓에는 기념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티켓 구입은 다저스 전용 웹사이트에서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선택하면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지난달 28일 플러튼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클레버 케어 한인 회원 감사 행사에 참여해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 정보 제공과 행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각종 생활 용품이 담긴 구디백 200개를 후원했으며 황인용 심장내과 전문의가 영상 건강 강연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과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아보카도를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지요. 쓰임새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볼 때마다 자꾸 눈길과 손길이 가는 아보카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딱딱한 걸 사다가 후숙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그늘진 실온에 둬야 되는데 그런 장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후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과나 바나나 함께 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들 역시 상온에 오래 두긴 어려운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껍질이 검고 말랑하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게 됩니다. 빨리 섭취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할까? 일단 보관 전에는 껍질을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껍질 표면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닦은 이후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째로 비닐 랩에 꽁꽁 싼 뒤에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 최소칸에 보관을 하면은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돼서 필요할 때마다 드실 수 있고요. 자, 냉동 보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유의 크리미한 식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만 얼려야 되겠죠? 아보카도는 보통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코팅하듯 얇게 바르는 것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려서 랩으로 밀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최근 SNS에요. 아보카도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자른 단면이 닿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소개되던데요. 이런 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표면이 미끈거리는 촉감이 있다. 이러면 네, 이 아보카도는 이미 부패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0: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홍명보 감독이 그토록 좋아하던 빌드업. 지금 백악관에서도 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천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을 건조할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며, 역시 그중에 가장 유력한 건 한국입니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에 반영될 경우에 미국과 조전협력 프로젝트 이 마스가를 진행 중인 한국의 이 수주 가능성, 선박 수주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선박이 아니라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수주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이 같은 내용을 2027년 국방수권법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백악관은 행정부의 제안은 해군이 해외 조선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전투함 두 척, 비전투 지원함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됐던 이 핀란드 모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초기 함정은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화돼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가져와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궁극적으로는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미국의 군함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이 사실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지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 법을 우회해서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백악관이 연방 의회를 상대로 예산과 그리고 의향서 등을 보내놓고 의회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토록 고집스럽게 좋아하던 그 빌드업. 그 빌드업을 백악관은 한국과의 선박 합동 건조를 위해서 의회를 상대로 지금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전, 아니 트럼프와 룰라와의 감정 싸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브라질이 자국에 파견된 상대국 대표의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외교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루이자 비오티 주미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해버렸습니다. 다만 비오티 대사가 즉각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라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니 페레스 주 브라질 대사를 지명했지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양국이 외교적 갈등을 빚는 이면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남미 지역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도록 노골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미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룰라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브라질에 대한 제재나 고율의 관세 등으로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1기 집권 때 매우 막역했던 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다라며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도전할 우파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지금 외교전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연방 법무부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동 시민권 취소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전국 여러 연방 법원에 1급 살인미수, 흉기 폭행, 중범죄 폭행, 아동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총 25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및 국적법에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고 시민권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월 20일 이후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을 123건 제기한 바 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평소에는 즉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기 이전에는 1년에 약 10건 정도였는데 거의 1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기소된 시민권자들의 원래 국적은 파키스탄, 인도, 아이티, 몰도바, 멕시코, 콜롬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가나, 자마이카, 대만, 온두라스, 카메룬, 요르단, 쿠바, 엘살바도르,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9살부터 82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시민권 취소 및 박탈 케이스는 앞으로 당분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익과 현금 창출력 개선을 반영해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A등급대에 올렸습니다. 무디스는 어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A3로 한 단계 상향했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12년 SK그룹에 편입돼서 현재의 회사 이름을 사용한 이후 무디스에서 A등급대의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무디스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과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경쟁 심화 그리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점 등은 다소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7: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5: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 포 LA에서 만나요.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한국에도 지금 폭염이 심각합니다. 사실 계절적으로는 입추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역대급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한국이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령이 되었습니다. 웬만한 곳은 이제 한국 뉴스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시죠. 뭐 뉴스 들으시면 36도다, 38도다, 그리고 어디는 뭐 42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도가 화씨로 100도다 이렇게 기준점을 삼아 놓으시면 한국의 그 날씨, 기온 들으실 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섭씨 38도가 우리로 봤을 때 100도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경남 양산에서 섭씨 42도까지 올랐다 그랬죠. 그거는 화씨 108도입니다. 108도. 자, 그런데 뭐 38도, 즉 화씨 100도만 해도 이 엄청난 습도 속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YTN의 한 기상캐스터가 서울의 도로에 나가서 길 위에 베이컨을 놔뒀더니요. 2시간 만에 그 베이컨이 노릇노릇하게 익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역 부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연일 39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38.2도로 비공식 기록으로는 전국에서 서울 구로구 다음으로 더운데요. 오늘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베이컨을 약 2시간가량 도구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베이컨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갈색빛으로 노릇노릇하게 바싹 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충청 지역에도 처음으로 충남 청양에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36도까지 올라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한두 시간가량 더 올라서 올 최고 기온을 연달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은 기온은 밤 사이에도 충분히 식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제주의 아침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등 곳곳에서 열대야나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남양주 39도, 전주도 38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밤낮 없는 더위가 지속하겠고요. 이후 다음 주 날씨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 돌핀이 변수가는...
0: 네, 들으셨죠? 서울 39도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38도가 100도니까 서울도 지금 뭐 100도가 넘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무부가 일본 나고야를 비롯한 해외 공관 5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쇄 대상은 일본 나고야 영사관과 캐나다 위니펙 영사관, 또 인도네시아의 메단 영사관, 카메룬의 두알라 대사관 분관, 그라나다 세인트 조지스 대사관 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에 맞춰서 연방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전 세계 해외 공관 10여 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최대 30곳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국무부가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개편했을 뿐 실제 해외 공관까지 폐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해외 외교 거점이 실제로 축소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두 차례 추락사고로 대규모 사망자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소형 모델이 연방항공청의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여객기 중간에 통로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737 맥스 기종 가운데 가장 작은 모델인 737 맥스 7의 인증을 승인했습니다. 보잉은 당초 172석 규모의 737 MAX 7 기종의 인도를 2019년에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이 두 차례 추락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증 절차가 지연됐습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의 737 MAX 8이 추락해서 189명이, 또 2019년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이디오피아 여객기가 추락해서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가 약 5,000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창문과 기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은 승인에 앞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조종실 경보 시스템의 업데이트, 또 엔진 결빙 방지 시스템 재설계 등 주요 개선 사항을 해당 기종에 반영하도록 보잉에 요구했습니다. 737 맥스 7 기종은 우선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262대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0: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0: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2: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덥습니다. 한국도 연일 90도가 넘는 그리고 100도에 이르는 날씨가 이어지는데 LA의 경우는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요 그나마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자, 수분 섭취 잘 하시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끝나면 정말 무책임한 방송이죠. 어떻게 잘 하라는 거야? 네, 수분 섭취는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커피 머그잔 한 잔 정도의 물을 따박따박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공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우리 탱자 여러분 오늘 밤새 안녕하셨고요. 오늘 좋은 하루 맞으셨습니까? 어디 가다 보면요. 아니 가진 게 아주 많이 보이지 않는데도 늘 얼굴이 편안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아우 참 팔자 좋다 하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여유의 진짜 비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도 또 주머니가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남과의 비교를 아주 오래전에 끊어냈기 때문이래요. 남들 속도에 맞춰 허덕이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오롯이 나만의 속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자유로운 인간이란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얼만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온다는 뜻이겠죠. 결국 참 좋은 팔자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타인의 시선이나 속도에 쫓기지 말고 오롯이 나만의 속도와 박자로 가장 편안하게 걸어가 보실까요? 오늘은요 세상에나 34년 전 오늘 제가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혈혈단신 뉴욕 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아니 세월이 이렇게 벌써 흘렀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의 그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쫓기기도 하면서 헐레벌떡 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지금은요. 나는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이다. 여기 미국까지 와서 진짜 출세했다. 감사하다.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노래. 첫

0: 이 노래의 주제는 바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위대한 교향 곡도 결국은 첫 음이죠. 여러분의 그첫 발자국, 미국에 어디에 찍으셨습니까? 낯선 곳에 아는 이도 없고, 그래도 한 사람이 있어서 공항에 마중 나오고, 아우, 그냥 그 첫, 그때의 그 시절. 저는 34년 됐다고 하지만요, 주변에 보니까 60몇 년돼 오시고, 바로 오늘 스페셜 게스트, 60몇 년에 어렸을 때 미국에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제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뉴욕의 한대수 오라버니를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시면서 뉴욕 얘기도 좀 들어보고, 또 그가 만든 그 어렸을 때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 한대수님의 할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옛날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연세대학을 설립하신 언더우드 박사님과 함께 그 연세대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대 학장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때 당시 서울 공대를 다니셨나 그래요. 그러니까 한대수님이 아버님이시죠. 너는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핵물리학을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유학을 보냈는데 7년 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를 찾으러 오게 되죠. 그런 또 불우한 가정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고 모든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아버님은 또 다른 이탈리안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굉장한 그 문화적인 괴리와 그런, 얼마나 어렸을 때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외로운 그런 고독한 성장기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난 게 바로 음악이고, 그때 만들어진 음악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막을 걷어라, 너의 그 행복의 나라로라는 그 곡을 아마 17살 때 작사 작곡을 하신 그런 분이세요. 수많은, 지금도 많은 역경 속에서 작년에 사랑하는 옥사나 아내를 보내고 양호하게 살아라라고 해서 딸 이름을 양호라고 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딸을 얻으셔가지고 이게 웬 고생이냐 이러지만, 너무너무 지금은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또 사진 작가시고 또 글도 쓰시고 하는 그런 창작가시죠. 또 사진 전공을 하셨어요. 사진 에세이도 내고 그러셨는데, 오늘 저 미국 탱자가 미국 온지 34주년 기념으로 특별 게스트 뉴욕으로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요. 예전에 그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예술가가. 그런데 그 없는 돈을, 그 예전에 엘머스트라고 그 세번 트레인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동네에 또 한인분들이 초기에 많이 모여 사셨어요. 써니사이드, 엘머스트. 저도 살아봤던 동네인데, 거기 중국집에서 그 없는 돈에 저한테 막, 응? 요리를 시켜줘서 그걸 먹으면서, 같은 한씨잖아요. 저만 보면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나보고 오라버니라고 할까 했더니, 그게 주입식 게슬라이팅이죠.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형제도 없고 하신 그런 분이 마치 나는 오라버니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이 처음 올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그게 무슨 항공이었더라, 지금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노스이스트 항공 같아요. 이게 없어졌죠. 델타로 편입이 되면서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항공사가 이 동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복으로, 그것도 가는 비행기는 오픈으로 끊어서 오는 비행기 안에요, 어우 진짜 담배 연기. 그때는 진짜 비행기 뒷칸 쪽에서는 담배들을 폈어요. 그래서 제 자리가 맨 뒤였는데, 어우 담배 연기. 그러고서 담배 피러 온 어떤 그 남학생과 얘기가 돼서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못된 삐삐가 있었나. 아무튼 연락이 돼서 그 친구는 아틀란타로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도 뉴욕에서 며칠을 있으면서 같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가고, 그 친구 덕분에 지금은 없어진 월트레이드 센터도 올라갔네요. 지금도 사진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 잘 마치고 지금은 어떤 길을 걸을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옛날의 추억, 옛날의 그 만남들, 옛날의 사람들, 이제는 뭐 인연이 끊어졌는지 하지만 또 다시 봐야 될 인연이라면 본다는 얘기가 있죠. 한번 그 추억을 되살리면서 이민 초기 나에게 그래도 마음에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지지해줬던 그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 인사 한번 건네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요, 진짜 우리 그 반가운 건강 뉴스가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가 손가락을 베이면 새살이 솔솔 올라오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심장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뛰어라 뛰다 보니까 이 세포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심장 세포가 스스로 치료되는 걸 막고 있던 핵심 방어막 단백질을 드디어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방어막을 살짝 풀어주고 세포 재생 치료와 함께 진행했더니 심근경색을 겪은 심장 기능이 무려 58.6%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머지않아 심장병을 앓는 분들도 약 한 알로 심장이 스스로 새 살을 피워내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식은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껐다 켰다 하는 비밀 스위치가 드디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찾은 이 스위치 이름은 트레일슛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공격수인 T세포를 잠재우고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놀라운 건 이 단백질이 암뿐만 아니라 코로나, 또 결핵, 자가 면역 질환에 이르기까지 면역계가 무너지는 거의 모든 병에 공통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스위치를 차단해 주니까 T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암세포를 열심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단 스위치를 눌러 면역력을 다시 깨우는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암치료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아주 큰 변혁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는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탁 그 암세포가 야, 너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기제를 탁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딱 끄면 또 되는 거죠. 놀라운 우리 인생의 신비, 우주와도 같은 우리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몸이 옥체방강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그런 몸이신지. 자, 오늘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몸을 잘 우대해 주시고 특별 우대. 야, 언제 더위도 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또 그래서 간밤에도 추웠어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자고 오늘도 긴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이 더위 적응을 한 건가. 그래도 습기는 있지만 오주 아직 아름다운 그런 날씨를 우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아우, 나 있는 곳은 너무 더워요 하시는 저쪽 인디오 쪽에 그 떠말이라는 쪽에서 제가 그 한여름에 차마비 타서 한 달을 있다가 LA 딱 들어오니까요. 사람들은 덥다고 허걱거리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오마이갓, 여기는 냉장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쪽에 두바이 같은 곳에 사막에다가 고급 호텔을 짓고 어서 들어오세요 했던 그곳이 요즘은 또 너무 덥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없어서 많은 또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물을 멀리 길러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으로 나는 참 팔자 좋다, 나만의 속도로 오늘도 행복하게 굿모닝 차차차 출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이분은 융자 외길 36년이세요. 그러면 미국에 과연 언제 오셨을까?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리빙 트러스트 아포스티유 공증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오늘은 탱자 교주가 만든 노래 오늘 34주년 기념으로요 뉴욕의 스페셜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은요. 물 좀 주소. 어머?

0: 네, 바로 가수 한대수 씨. 한국 포크락의 거장이자 늘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뉴욕 시간은 11시, 12시, 1시 22분이네요. 전화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1: Your call has been
0: 어머!
1: forwarded to an automated voice message.
0: 다시 연결을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퀴즈를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냈어요. 바로 공동 경비고요. 그리고 올드보이를 만드신 박찬욱 감독님이 가수 한대수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 공동 경비구역에 하루아침, 하룻밤이라는 노래를 또 넣으셨고요. 또 올드보이의 주인공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뭘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굿모닝 차차차에서는 우리 럭키 비키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정답인데, 정답을 발표할까요? 네, 바로 오대수죠. 그 주인공 이름이 오대수, 한대수가 아닌 오대수입니다. 오, 오늘만 대, 대충대충해서 수,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세라라는 멋진 삼행시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럭키비키님 늘 라디오 서울의 보이는 라디오에 너무 좋은 말씀을 참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소개를 해드려야지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요.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경련을 일으켜서 숨을 못 쉬면서 누워 있는데 그때 배웠던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도 확보하고 이러는 도와주는 와중에 그 환자분이 잘못 이분을 손가락을 깨물어서 지금 타자를 칠 수가 없어서 며칠째 안 보이시고 눈팅만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위기에 홀연히 나서서 몸을 던져서 그 누군가에게 생명줄이 되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동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럭키 비키님께는 오늘 퀴즈 5대수 5 오늘만 대 대충대충해서 수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세라 너무 멋진 삼행시도 주셔서 우리 럭키 비키님께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혹은 냉콩국수 열무국수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팥죽도 있어요. 올림픽 칼국수 김치도 얼마나 맛있는지 거기 가시면요 맛있고 시원하게 담은 몸에도 좋은 양배추 김치가 아주 그냥 슴슴하게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셔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대요. 그럼 맛있는 올림픽 칼국수의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제주의 향기 바다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반찬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감탄을 마다할 수 없는 제주화로의 50분 상당의 식사권 중에 원하시는 것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습할까? 오늘만 대충대충해서 수습해서 살자. 깨세라, 세라라는 마음으로. 자, 예전에 한대수 씨는요, 이 곡을 70년도에 그 어린 나이에 이 곡을 쓰고 만드셨습니다. 하루 아침. 어떤 아침이길래 박찬욱 씨가 공동 경비구역에도 이 노래를 넣으셨을까요?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한대씨 오라버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세상에 끝에가 1인데 4로 잘못 눌렀네. 아우, 나 진짜 죄송해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로스앤젤레스는 어떻습니까?
1: 여기 조금 더웠는데 그래도 살만한데 뉴욕은 어떻습니까?
0: 아, 뉴욕은 공기 좋고 날씨도 최고입니다 지금. 이제.
1: 아니, 얼마 전에 물난리도 오고 그랬다는데.
0: 네.
1: 괜찮으셨어요? 날씨는
0: 괜찮으셨어요? 예?
1: 물난리 오고 막 무더위도 오고 그랬다는데 괜찮았어요?
0: 지금 더 생각보다 뉴스보다는 더 야호합니다 오히려.
1: 아, 우리 따님 이름이 양호. 양호인데 늘
0: 양호. 아주 야호합니다 아직.
1: 아니, 양호는 어떻게 지내요?
0: 양호는 지금 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저 유튜버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포르투갈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지금 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또 가 있습니다.
1: 아, 양호가 그 자전거.
0: 네.
1: 어떤 유튜버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0: 기본적으로는 바이크 라이딩. 이바이크 라이딩을 그저 뭡니까 그저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1: 네
0: 동시에 기본적인 주제는 God is love. 우리 모든 인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God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을 서로 베풀고

0: 이겨나는 게 우리 삶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죠?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제일 요즘 걱정되는 것이 컴퓨터 세대로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저 큰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좋은 역할도 있긴 있지만 또 너무 좀 악한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가장 문명이 발달됐다 하지만도 작고 큰 전쟁이 자꾸 나지 않아요.
0: 네.
1: 전쟁이 나고 또 서로 그 소셜미디어에서 악플을 달고 댓글을 달고 해킹을 당하고 저도 해킹을 세 번 당했어요.
0: 어떻게?
1: 돈도 없는데.
0: 아, 그래가지고
1: 저도 해킹 당하고 하니까 좀 세상이 상당히 좀 어지럽게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높습니다.
0: 아.
1: 역시.
0: 네. 아니, 오라버니, 아니, 왜 저를 그때 만날 때마다 왜 오라버니, 오라버니 하고 저를 오라버니로 부르셨어요?
1: 오라버니, 그 말이 재밌잖아요.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아,
0: 우리 한대수님은 오라버니 하고 불러주는 여동생이 없으시죠?
1: 없죠. 없으니까 너무 좋죠.
0: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오라버니,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앞으로 많이 불러주는 걸들이 있으면 좋겠다.
1: 그렇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0: 네. 양호를 지금 홀로 양육하시면서 또 양호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바이크 타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아주 훌륭한 여성이 돼서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1: 네네.
0: 네, 요즘 살기는 어떠세요? 밥해 먹기 어떻습니까?
1: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옛날 그 뭐라 할까 사고 방식이니까
0: 네.
1: 가능하면 우리 또 한 양호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걸 좀 천천히 다니고 좋은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가르쳐 뿌리면 더 고맙지요.
0: 아유, 네. 남자친구 없대요?
1: 예.
0: 남자친구 없대요?
1: 지금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우리 뭐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네요. 이곳이 외롭게 혼자 있지 말고 짝을 찾아야 될 텐데 이러는데.
1: 네.
0: 오라버니도 걸프렌이 네. 없으시죠? 그새 혹시 구하셨나?
1: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언제 LA 오세요? 놀러 오세요. 여기서 좀 공연도 하고 걸들도 만나고.
1: 네, 작년에 갔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참 우리
1: 덕지도 만나고 또 네. 우리 병철 회장님도 만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0: 그렇죠. 그 병철 회장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레스트 가방 회사의 회장님 박병철 회장님하고 경남 중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지난번 오셨을 때 60여 년 만에 만나셨죠?
1: 그렇습니다.
0: 야, 서로 알아보셨어요?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 40년 됐겠죠, 안 본 지가.
0: 네.
1: 그런데 아주 뭐 어제 아래 만난 사람같이 즐겁게 보냈습니다, 시간을.
0: 아, 그렇군요. 우리 한대수라는 우리 한국의 포크음악의 거장이신 또 예술가이신 또 작가이기도 하신 우리 한대수 선생님. 사실 그 이상하게 그 음악이요.
1: 네.
0: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물 좀 주소 말고 나머지 음악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많지만 이게 꾸준히 음악, 영화 음악에도 그렇고요. 많은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요즘 환호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어디 있다 보십니까?
1: 그래서 저는 저 요즘 상당히 그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0: 네.
1: 제가 알리신 곡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0: 네.
1: 행복의 날 물 좀 주소 뭐 바람과나 그 정도인데
0: 네.
1: 지금 많은 다른 음악들이 영화에도 쓰이고 또 리메이크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니, 오죽하면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이름을 대수라고 적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오대수.
1: 응? 오대수.
0: 그쵸?
1: 박찬욱 감독님이 한

0: 댄스 올드보이를 보고 제목도 올드보이로 만들었고,
1: 네.
0: 또 역시 이름도 오댄스로 만들었고. 좋았어요. 영화가 좋았고 대박 히트했죠. 그런 그 영화가.
1: 네. 그리고 네. 사진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사진 에세이 책을 내셨는데 그거를 올드보이 한 대수로 지으셨죠?
0: 그렇습니다.
1: 야, 정말 멋지십니다. 이 퀴즈를 우리 럭키비키님이라는 분이 맞추셔서 오, 오늘만 대, 대충대충해서 수, 수습해서 살자라는 삼행시를 주셨어요.
0: 아, 네, 너무 재밌네요.
1: 깨세라세라. 응?
0: 야. 정확한 말씀입니다.
1: 야, 우리 한대순 선생님의 바로 수많은 노래들이 그 젊은 시절에 정말 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드셨죠?
0: 네네네.
1: 그때 다 만드신 노래라고 들었어요.
0: 한 점 작곡이 제일 많이 했어요. 17살 때.
1: 17살 때.
0: 예, 동화 제일 많이 했어요.
1: 네.
0: 거진 1, 2, 3집을 그때 다 작곡했어요.
1: 아, 그래서 그 시절을 겪고 한국에 가셔서 세시봉에서 남들은 다 팝송 번안가요를 부를 때 창작곡 행복의 나라로를 탁 부르시면서 정말 한국의 포크 음악의 장을 여셨군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자작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선전이 됨으로써 송창식 씨가 제가 행복의 날을 부르는데 야 너 그거 뭐야 누가 작곡해서 그래서 내가 작곡했습니다 그랬거래. 아니 당신이 무슨 음대로 다니고 어떻게 작곡을 해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비틀스도 그렇고 밥 딜런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가사를 쓰고 코드 두 손에 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은 곡이 나온다.
1: 네.
0: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송창식 씨도 이제 작곡하기 시작했죠.
1: 아 그렇군요.
0: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 네.
0: 자기가 한 말 그리고 기타 코드 쓰는 어득이면은
1: 네.
0: 충분히 작곡 뭐 그렇게들 미국 작곡가들도 그렇게들 일을 한다.
1: 네.
0: 그래가지고 또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나누었죠.
1: 아, 우리 한대수 선생님의 삶의 숱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으셨는데 그 힘이 네. 오늘날 이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같은 그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듣고 나면 막 힘이 생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나도 저 가능하면은 저 세상에 어지럽고 악의 씨가 많이 뿌려져 있는데 가능하면 서로 이해를 하고
1: 네.
0: 존중을 하고 또 평화스러운 세상을 항상 그런 꿈꾸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17살 때 갑자기 떨어진 미국에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행복의 나라로 요거 같이 들으면서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응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0: 네 여러분 LA에 계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3년 동안 할리우드 히어스에서 3년 동안 즐겁게 살았고 참 아름다운 도시고 정말 모든 것이 평화스럽고 이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꾸밉시다, 여러분.
1: 감사합니다.

0: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오늘 특별 게스트 전화 인터뷰 뉴욕으로 연결한 한국 포크 음악의 거장이라는 표현이 맞죠. 선구자이신 한대수님이 젊은 시절 만드신 노래입니다. 하룻밤이라는 곡이고요. 가사도 참 좋네요. 염소야 힘내자. 새벽에 하모니카 소리도 참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 곡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바닷가로 그늘대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구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10: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9: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0: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9: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10: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11: 무더운 여름 H마트가 준비한 시원한 한상
12: 명태회 냉면과 명태비빔 냉면을 각각 2인분씩 담은 속초식 명태냉면 4인분 세트 두 가지 맛을 함께 즐기시고 구매 고객께 드리는 무료 젓가락 증정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11: 청수 물냉면과 백제 히모카와 우동, 통통배, 더 맛있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까지 여름 별미를 준비했습니다.
12: 노란 자두, 씨 없는 수박, 백도, 솜사탕 포도까지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도 함께 즐겨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0: 희망적인 뉴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소식 전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수천 년 갇혀있던 탄소가 바다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뉴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이게 다 온실가스가 돼서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독일 연구진이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다로 들어간 고대 탄소의 90%는 가스로 변하지 않고 해저 바닥에 차곡차곡 안전하게 묻힌다고 합니다. 미생물이 분해해서 온실가스로 만드는 건 겨우 10% 남짓이라는 거죠. 알고 보니 이 해저 미생물들이 아주 까다로운 미식가들이라네요. 오래된 딱딱한 탄소 대신 최근에 생긴 신선한 플랑크톤만 쏙쏙 골라 먹는답니다. 덕분에 최악의 온실가스 폭탄은 면한 셈이니 참 고마운 미생물이죠.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부엌에서 야 이만은 요거 포장 때문에 뭐를 살려고 해도요. 그 안에 보면 얼마나 포장들이 이거 썩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는데 특히 마트에서 하얀 스티로폼 이용기를 보실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썩는데 무려 700년이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근데 최근 브라질의 14살 소녀 루카스 군이 버려지는 카사바 껍질과 이게 어떤 그 열매의 그 껍질이래요. 그리고 나뭇잎 쓰레기를 섞어서 천연 친환경 트레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는 스티로폼만큼이나 짱짱하지만 흙에 묻으면 단 30일 만에 깨끗하게 분해된다고 그래요. 버려진 쓰레기에서 지구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14살 소년. 아, 기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보면서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주변에 버려진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관심이 아닐까. 그걸 또 증명해주는 14살의 소년이네요. 우리 인간이 너무 개발을 해서 정말 힘든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댐 철거 현장 소식이 있네요. 바로 서부에 있는 클라마스 강 얘기인데요. 무려 4개의 거대한 댐이 차례대로 철거되면서 지난 100년 넘게 물길이 가로막혀 있던 400마일 이상의 연어의 회육길이 고향 가는 그 길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댐이 사라진 자리에 수천 에이커의 황량한 진흙바닥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그곳에 오랜 주인인 인디언 원주민 이 유록 부족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댐 철거를 준비하는 수년 동안 직접 수만 파운드에 달하는 자생 식물 씨앗을 손수 채집하고 공들여 키워왔다고 하는군요. 댐이 무너져 내리자마자 그 넓은 대지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고요. 참나무부터 야생 민트까지 원래 그 땅에서 자라던 토종 식물들이 다시 싹을 틔우게 됐다고 합니다. 자연은 정말 인간이 망가뜨리기는 쉬워도 되살리기는 정말 어렵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뜨리는 건 쉬워도 되살리기 어렵고요. 살 빼는 거 어려워도 진짜 찌는 건 너무 또 쉽죠. 아, 그렇습니다. 뭔가 모든 생명들이 다시 생명으로 자연으로 좀 친화적인 그런 것이 제일 건강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주시면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후니팅장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수수한 남자.
0: 네. 수수?
1: 네. 그냥 수요일이라서.
0: 우수수 수요일이라서.
1: 네, 수요일이라서. 수수한 남자.
0: 아 수음이 양가로구나.
1: 어? 아유 그건 몰라. 저 올수올가밖에.
0: 어. 앱플러스. 앱플인 남자.
1: 올수올가죠 저희는.
0: 진짜?
1: 어 진짜나.
0: 올수?
1: 올수올가.
0: 그러니까 A 아니면 F야?
1: 아니죠. 아니 그거 말고 왜 예전에 네. 우리 어릴 때 성적표는요. 네. 초등학교 때 그 학습 투표가 수우미양가로 가잖아요.
0: 네, 네.
1: 그다음에 그 무슨 행동 평가인가? 그거는 네. 가가 제일 높은 거예요.
0: 허, 그래요?
1: 그래서 성적은 올수. 행동 평가 올가. 그래서 올수 올가가 100점 만점.
0: 어. 가나다라 수는 여기서 가가 제일 높은 가가 거구나. 제일
1: 행동
0: 평가는
1: 네, 그래서 올수 올가가 100점 만점.
0: 그 거꾸로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올가가 먼저는 다 빼. 에이 근데 그 나이에 무슨 올가가 네. 어디 있어요?
0: 아 정말.
1: 웬만하면 수 미일까지 주지.
0: 아 그래요? 아니 그 영화 오늘... 보러 갔는데
1: 어,
0: 혹시
1: 뭐
0: 방구 냄새가 너무 난 경우 있어요?
1: 아 그런 적은 없는데요.
0: 어 아니 요즘 그 스파이더맨
1: 네.
0: 브랜뉴 데이 요거 많이 보잖아요.
1: 지금 난리죠.
0: 어 네. 오디세이도 막
1: 오디세이도
0: 요즘 난리였는데 되게 빨리 되는데.
1: 네네네.
0: 근데 콜롬비아의 한 영화관에서 스파이더맨을 보는데 어 보다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방구 냄새가 나가지고
1: 네.
0: 사람들이 좀 황급히 대피를 했대요.
1: 뭘 대피까지?
0: 근데 이게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게 진짜 방귀인지
1: 아니면 가스인지
0: 너무 누가 장난으로 악취탄을 터뜨렸는지 근데 너무 지독해가지고 다 대피할
1: 되게
0: 정도였다고
1: 보구나.
0: 합니다. 네.
1: 아니 근데 어느 정도
0: 그렇게 악취를 사람들. 풍기는 사람이 있어.
1: 아 저는
0: 속이 썩은 거지.
1: 아 그래도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요?
0: 근데 그러면 얼른 이렇게 힘을 주고 닫고 있다가 얼른 밖에 나가서 터뜨려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돼.
1: 아 원래 소리 안 나는 게 더 냄새가 나죠.
0: 안에서 이렇게 잘 삭혀야 돼.
1: 그 왜 음악 빠바밤 할 때 하지 왜? 뭔가
0: 냄새는 어쩌고?
1: 예?
0: 냄새는 어쩌고?
1: 아 원래 소리가 크면은 네. 냄새는 별로.
0: 네.
1: 아니면 그냥 안 좋게하지 뭐.
0: 그런 거 느껴봤어요?
1: 뭐요?
0: 뭔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1: 네.
0: 어 향기롭고.
1: 설마 향기롭겠어?
0: 아니 저는 꼭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향기롭더라고.
1: 아 그거 뭐 해도 예전에 진짜 옛날에 네. 대학교 네. 때인가 한국을 놀러 갔다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0: 네.
1: 어딜 내려갔어요.
0: 네.
1: 근데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뭔가 음식 썩은 냄새가. 아 누가 여기서 음식을 싸갖고 썩었나?
0: 네.
1: 근데 이게 우등고속이라서 좀 편한 자리 있잖아요.
0: 네.
1: 이상하도 봤더니 뒷사람이 여름이었는데 가장 마철에 이 인간이 다리를 그 중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뒤아씨가. 발 냄새가 와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0: 네.
1: 짜증나고 팔꿈치를 쳐버렸어요 그냥.
0: 이야,
1: 참다가
0: 우리 훈이 등치에 뭐 그럴만하지.
1: 저 그때 와 한국 갔을 때 정말 저
0: 말도 안 돼.
1: 아 근데 그 아저씨가 약간 느꼈는지 피하는데 아 근데도 밑에 있는 냄새가 신발 벗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0: 신발을 벗고 있었어?
1: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르니까 냄새가 좀 덜하더라고요.
0: 아니야 본인이 코가
1: 아 내가 마비된
0: 적응한 거야.
1: 그런가?
0: 제가 네. 저희 언니가 예전에는 네. 시골에서
1: 네.
0: 그 시댁에서
1: 네, 네.
0: 소를 한 100마리 키웠어요.
1: 소를요?
0: 어
1: 굉장히 그 되게 부자이셨네. 분홍이셨네. 100마리요.
0: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이제 시골에 가서 자고
1: 네.
0: 칠갑산 이 주변이야.
1: 칠갑산. 네.
0: 청양. 청양고추.
1: 좋다.
0: 고추. 밤농사를 밤농잖아요.
1: 근데
0: 딱 나가가지고
1: 네.
0: 딱 나가니까 200개의 소의 눈알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해 이 눈길을. 그래가지고 어머 소들아 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냄새가 얼마나 착해요 이뻐요. 그래서 하는데 그 냄새가 막 이랬는데
1: 좀 분비물 냄새가 나죠.
0: 근데 한 몇 분 후에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구나. 이게 이제 적응을 한 거죠. 냄새도 적응하면 돼.
1: 아 그날 때 그때 너무 짜증났는데
0: 네.
1: 내가 뒤엎기게 저 그날 싸움 날 뻔했거든요. 그 휴게소에서
0: 왜요?
1: 네? 이거 잠깐 왜? 얘기해도 되나? 그때 당시에
0: 여자 얘기 재밌어. 괜찮아.
1: 당시에 여자 친구가 네. 있었어요.
0: 맨날 여자 친구가.
1: 아, 당시에.
0: 당시.
1: 그래서 여자
0: 도대체 몇 명의 여자 친구였어? 디퍼런 걸들.
1: 그때는 무한 숫자 인피니티. 아니 근데 그 당시에서 여행을 가는데
0: 네.
1: 휴게소 내렸잖아요. 내려 가지고 네. 이제 뭐 사 먹을 거 아니에요.
0: 한국 먹고 싶다.
1: 사 먹잖아. 근데 그 친구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고. 그래서
0: 네.
1: 그 친구 화장실 간다고 가고 저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먹을 거 있는지 볼 테니까 여기서 만나자.
0: 네.
1: 그리고 이제 화장실 여자친구 가고 저는 이제 뭐 먹을 거를 이제 찾고 뭐 먹지 마 이러고 있는데 신기하니까 여자친구 어디 얼굴을 우르르르해서 온 거예요.
0: 왜?
1: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어떤 남자애가 자꾸 자기를 사진을 찍더래요. 화장실 나오는데. 그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가 이뻐서 그런 거지 냅둬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사갖고 이제 그 우리 버스를 가야 되니까 버스를 막 이제 가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네. 우리가 가니까 차가 딱 쓴 거예요. 지나가라고. 지나가 섰는데 뒷좌석에 어떤 애가 이제 카메라를 꺼내서 진짜 사무역에 카메라를 꺼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 사람이야 그러는 거야.
0: 근데 또 찍으려고 그런 거 있는
1: 그때
0: 거야?
1: 옛날이니까 이제 디지털 카메라 그거를 이제 전화기가 아니니까 그걸 꼭 창문 꺼내고 이렇게 바깥 찍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남친구도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남친한테 뒷좌석에 있는 창문에 가서 저기요 왜 남의 사진 함부로 찍어요 그랬어요. 근데 젊은 남자더라고 걔도. 걔가 예? 막 이런 말을 더듬었는데 제가 그때는 살찌기 전인데 딱 운동할 때야. 그러니까 몸이 좀 좁았고 붙는 옷이니까 좀 누가 봐도 운동한 티가 나는. 그리고 제가
0: 머리는 깍두기 머리 아니었어?
1: 맞아요. 약간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좀 강해 보이잖아. 여자친구한테 내가 막 그런데 남자가 그냥 뭐 웅웅웅 그래 뭐라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카메라를 제가 확 뺏었어요. 확 뺏어갖고 줘봐요. 딱 뺏어갖고 띡띡띡 돌려서 봤는데 풍경을 찍은 거야.
0: 어머나 어떡해.
1: 전부 다 풍경을 찍었는데 여자친구가 공주병인 거야.
0: 아우
1: 자기를
0: 어떡해.
1: 자기를 따라 찍어서 전부 다 이런 풍경만 찍을까.
0: 아 그렇다니까 그렇지
1: 남자애가
0: 않았어.
1: 남자애가 황당해서 저 아닌데요? 아닌데요? 근데
0: 어머나 억울해.
1: 왜 남의 여자친구 찍어? 막 봤는데 전부 다 풍경인 거예요. 그 얼마나 민망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0: 그 여자분이 공주병이로구만.
1: 카메라를 딱 줬어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딱 가자 가는데 갑자기 뭐야 그러더니 문이 턱턱턱턱 네 개가 앞뒤 영어 타는데 남자 여섯 명이 타 있는 거야.
0: 그래. 어떻게
1: 젊은 대학생 여섯 명이
0: 얼른 도망가야지.
1: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애들도 뭐야 이러다가 지네가 아니라고 아니까 갑자기 쟤들이 여섯 명이 턱 내리는 거야.
0: 어머 어떡해.
1: 근데 뭐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약한 모습 보면 안 되잖아. 순간 머릿속 야 이거 한국 와갖고 집단 폭기 나가고 싶은데 순간 속 여섯 명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고민을 했는데 여자친구 먼저 야 가 차에 타. 딱
0: 가 그랬어?
1: 가. 그리고는 야. 내가 돌아서서 눈 맞추면 왠지 굴욕적인 느낌이 나갖고 뒤통수를 맞더라도 돌아보지 말자 멋있게. 그래서 손을 딱 들면서 미안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오해할 수도 있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0: 막 뛰었어.
1: 아니 그냥 처벅처벅처벅 걸어갔죠. 천천히. 그래서 뒤에 애가 다가오면은 돌아서 돌려차야지. 그래서 느끼는데 애들이 막 뒤에서 욕을 하는데 아무도 따라오진 않더라고. 그 버스 정말 가까운데 그거 한 10발짝 건데 정말 뒤통수가 어찌나 싸하던지 차에 타고요.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0: 그러니까 그런 오해한다니까.
1: 그 얼마나 공주병이었으면
0: 그 피해망상증도 있고
1: 피해망상증이야 진짜.
0: 그래요. 저는 비슷한 경우가 그 옛날에
1: 본인이
0: 그 만원
1: 찍었다고
0: 아니요 만원 버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네네. 나요. 만원 버스 막 이러는데
1: 그 로컬 버스 동네
0: 예연그 네. 저기 신촌에서
1: 네. 어우 우리도 신촌 좋죠.
0: 이대 앞에서
1: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0: 33번을 네. 아니야 5-1을 타고
1: 마을버스 5-1을
0: 그
1: 타고
0: 쭉 가면 거기 뭐야 쓰레기 그 있잖아요 매립장 그 전에 성산동 거기 딱 내렸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1: 갑자기?
0: 맨날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는
1: 갑자기요?
0: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만원 버스에서 네. 이렇게 밀착이 되잖아요.
1: 그쵸, 이렇게 붙을 수 네, 있죠.
0: 그러니까 네. 제가 막 짜증을 냈나 봐요. 괜히 막 불쾌한 표정을 줬는데 뒤에 있던 뭐 옆에 있던 아저씨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거 너무 억울한 거야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1: 아니, 그만 말 것
0: 같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러는 거야.
1: 아 진짜 왜 그러시죠?
0: 그래서 내가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1: 아니, 뭐라 안 하셨는데도?
0: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는데.
1: 얼굴만 화를 내셨구나.
0: 그 내 표정이 그렇게 좀 그랬나?
1: 아니, 얼마나 자기가
0: 내가 어이가 없어서.
1: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0: 아, 어디 가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1: 아 근데 그건 기분 나쁠 수 있죠. 누가 됐든 그냥 접촉이 됐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0: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 왜 그래 막 이제 이러잖아. 어쩔 수 없는데.
1: 저는 반대로.
0: 진짜 옛날 그 만원 버스 남자분들이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1: 아 근데요 예전에는 또 그런 마인드 없어. 없는데.
0: 그런 마인드 없어.
1: 제가
0: 그걸 또 노리는 놈들.
1: 노린 놈도 있다니까. 저는 한국에서 압구정동에서 압구정을 처음 저 혼자 가본 거거든요.
0: 네.
1: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까지가 굉장히 멀더구만요. 그 버스를 타고 가래 물어보니까 가두가 답이 안 나서 야 압구정 어디요? 그랬더니 버스 타고 가면 빨라요. 그래서 탔어요. 저는 그 이후로 한국에서 버스를 안 탑니다.
0: 왜요?
1: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밀렸다니까 막 밀잖아요. 그래서 막 밀려 어 밀려 뭐야 왜 이랬는데 제 앞에 정말 청초한 여자 학생이
0: 네.
1: 교복 입은 여학생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청초한 애가 가방 메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삼정 밀리니까. 그 제가 양쪽 벽을 이거 봉을 잡고
0: 야, 지켜줬어?
1: 공간을 딱 만들어주고 제가 안 부딪혀 딱 잡아줬어. 막아줬어.
0: 자기 진짜.
1: 근데 어? 아저씨들이 밀다 안 밀리니까 아저씨 두 명이 저한테 기대고 진짜 기대고 한 명 계속 밀고 저는 그리고 버티고 한 두 정도 세 가지 갔어요. 내리는데 이 여자분 표정이 고마워가 아니라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저를
0: 왜?
1: 정말 위아래 훑어보면서
0: 왜?
1: 몰라요. 나도 그 이해가 안 가. 난 자기를 지켜줬는데 표정이 얘 뭐야 이런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0: 어머나 어머나
1: 되게 재수없다는 표정을 짓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0: 상처받았겠다.
1: 다시는 그 상업가스 버스 안 탑니다.
0: 야 그것 때문에
1: 네 기분 나빠서.
0: 야
1: 지하철에서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나중에 네, 얘기할게요.
0: 지하철 에피소드는 많죠. 이제 푸시맨 막 이런 것도 있고.
1: 아, 그걸 느끼셨어요? 저는 그때는 안 탔는데 미국 살면서 갔다가 아주 네. 아무튼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1: 오해를 하면 안 돼요.
0: 오해하면 안 돼. 네.
1: 그래서 하면 외모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0: 네.
1: 저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야. 외모 보고 무섭다 생각하지 마세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분명히 네. 그런 오해 있을 거예요.
1: 있을 거예요. 네.
0: 반성하면 됐지 뭐 지금.
1: 맞아요.
0: 자, 자 본론 우리 짧게 해야 되겠다. 사설이 너무 길어. 네.
1: 하나만 짧게 할게요.
0: 등장하라 사대.
1: 등장하라 사대. 오늘의 사자성어는요. 이거 아마 미옥씨 모를걸요? 저도 몰랐는데.
0: 뭐요?
1: 와각지쟁.
0: 뭔 말이야 그게.
1: 그러니까 와각지쟁. 여러분.
0: 와각.
1: 와각지쟁. 달팽이 와자에 뿔각자에 네. 갈지 네. 다툴쟁자입니다. 원어로 워극지쟁. 와각지쟁. 뜻은 아주 하찮고 작은 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어느 철학자 장자 유명하죠 장자가 계셨는데 네. 이분들이 사람들 불러놓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달팽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달팽이 왼쪽 뿔에는요 촉시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만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사람들이 웃죠. 야 뭐 달팽이,
0: 아니, 달팽이 뿔에 무슨 나라가 있어?
1: 그 조그만 게. 장자가 그래요. 두 나라가 서로 땅을 찾으려고 계속 싸워요. 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긴 날은 축제하고 진 날은 슬프고 복수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합니다. 듣던 사람들이 아니 그 조그만 달팽이 뿔에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라가 둘이나 있고 둘이 싸워요?
0: 어.
1: 라고 얘기한 장자가 그때 웃으면서 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자 살자 덤비는 일들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멀리서 봤을 땐 달팽이 뿔 위에 싸우는 것밖에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
0: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1: 그죠? 이거 약간 옛날에 우리 맨 인 블랙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마지막 기억나세요?
0: 뭐요?
1: 끝날 때 마지막에 1편 마지막 때 그 막 사람들이 빠빠빠한 다음에 카메라가 줌아웃이 쫙 돼요. 그러면서 쫙 그 세상의 지도가 쫙 옮겨가면서 그 지구 보니 지구가 우주에서 보이는 지구가 쫙 나오면서 우주로 쫙 빨려 나가는데 그 야. 모든 우주가 결국엔 큰 외계인들의 구슬이었어. 구슬치기 하는 외계인들의 구슬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인 거예요.
0: 그러니까 거기서 치고받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1: 그 어마어마한 넓은 데서 우리는 정말
0: 콩알만한
1: 콩알도 아니지 진짜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 그게 와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더덥습니다. 자 네. 싸울 이유가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0: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다툴 일 없어요.
1: 맞아요.
0: 진짜
1: 옆에서 막 싸우는 집에서 봐봐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애들 싸우는
0: 그쵸.
1: 거 보면
0: 맞아요.
1: 야 그거 과자라고 싸우냐 뭐 말 한마디 하고 싸우냐 별거 아닌 걸로 근데 그거를 우리 30대가 싸우면 또 50대 60대 어른들이 봤을 때 너는 뭐 그거 갖고 싸우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0: 저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1: 뭐야?
0: 그때 제가 5-1이라고 그 내렸던 버스 버스에서 내렸는데
1: 네.
0: 초등학생들이
1: 네.
0: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1: 아, 싸우고 있는 거 주먹질?
0: 어, 네. 특히 한 애를 막 머리를 막 때리고 그래서
1: 네.
0: 그 애들이 한 3명인가? 2명이 이제 1명을 괴롭힌 거죠.
1: 집단.
0: 그래서 네. 너희 싸우지 마! 제가 또 이렇게
1: 정의를 또
0: 불의를
1: 못 잡는
0: 그래가지고 쟤네들을 데리고 가게방 가서 아이스크림을 다 사줬어요.
1: 어? 진짜요?
0: 응.
1: 싸움을 말리고?
0: 어. 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그리고 머리 만져주고 오지랖이야. 그러고서 이제
1: 다시 싸워.
0: 아니 그러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니네 이모 아니야? 나 니네 이모인 줄 알았는데.
1: 아, 진짜? 야, 그래도
0: 걔는 어?
1: 그래도 이모라 다 엄마라고 안 했어.
0: 제가 그때 대학생 2학년 때인가 이럴 때요. 애기 그런데 그게 걔네들이
1: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는 이모인 줄 서로 니네 이모인 줄 알고
0: 모르는 사람이 싸우지 말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가니까 난 그런 게 나 자신으로 좀 뿌듯해. 걔네들이
1: 애들이,
0: 생각할 거 아니야.
1: 애들끼리 화해하던가요?
0: 응. 화해하겠지 뭐 또 싸우겠지. 그러다가 또 누가 어떤 어른이 야 싸우지 마 좀 이래 주면서
1: 야 그래도 좋은 어른이셨네.
0: 그렇죠.
1: 막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0: 하지 마.
1: 있다.
0: 아이스크림 사지 그.
1: 그 한 명 맞던 애가 뺏기지 않았을까?
0: 아니에요. 서로 막 맛있게 먹더라고. 어. 그래서 도란도란 얘기도 했어. 그러고서 갈게 하고 가니까 뒤에서 니네 뭐 아니야? 니네 뭔 줄 알았어? 뭐 이런.
1: 쟤 저 여자 뭐야? 야 재밌습니다.
0: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요즘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뭐요?
0: 피처링
1: 누구야?
0: 피처링
1: 피처링은 뭐예요?
0: 이게요 네. 피처링을
1: 피처링 예.
0: 피처링 하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피처링. 노래한다 피처링을
1: 피처링
0: 이게 피처링이라고
1: 어.
0: 그룹 세븐틴의 디노의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어, 부캐릭터
1: 디노. 아 부캐예요?
0: 디노의? 디노 디노가 부르는 놀아보세

0: 노래 들으니까 생각난 거 없으세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1: 아니 어떻게 이 노래 그렇게 발탄을 났어요? 아니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그래요?
1: 노래? 약간 베놈 느낌인데? 네? 랩이 베놈.
0: 그래요?
1: 네.
0: 약간 저는 싸이도 생각이 났어요. 이 비디오도
1: 도라,
0: 그렇고.
1: 도라 도라 도라 이박사 느낌.
0: 피처리네 놀아보세 들으시면서 굿모닝 차차차 2부 도와주시는 분은요.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나
1: 왜요?
0: 아니 그거 왜? 오스터미널 휴게소에서.
1: 네. 왜요?
0: 아니 훈이 씨 그 얘기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요.
1: 왜 나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는데 그때.
0: 아 웃긴다. 네?
1: 하루하루 행복해요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뉴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8: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스페셜 게스트 건강 여신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 호스트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12: 네, 반갑습니다.
0: 어머나 아니, 조끼를 누가 떠준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다. 아니 맨날 패셔니스타야.
1: 조끼라고 표현하시면 조끼까지 누가 그랬잖아. 우리 베스트라고 해주세요.
0: 조끼 그러니까
1: 두 분
0: 갑자기
1: 오늘
0: 응? 맥주 한 조끼.
1: 아, 그 그린 칼라로 뭔가 통일성이
5: 있고 이 그린 칼라가 뭐 블루도 네. 그렇지만 건강한 네. 색상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쳐다보는 사람도 눈에도
5: 그렇죠.
1: 되게
5: 편안하고 눈 건강에도 왜 그린 뭐 푸른 자연을 그렇죠, 쳐다봐라 그렇죠. 이런 것처럼 건강을 상징하는 또 칼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1: 네.
5: 저희.
1: 네 여러분 진짜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십니까?
0: 왜요?
1: 두 분이 들어서 서로 뭐 이뻐요 머리가 이뻐요 옷이 이뻐요 어디 샀어요 두 분이 서로 이쁘다 칭찬해서 제가 듣다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 빼고 그러시는데
5: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이, 옷이 예쁘다.
1: 아니요
5: 뭐 머리가
1: 뭐
5: 예쁘다.
1: 외모 칭찬도
5: 뭐.
1: 너무 많이 하시니까.
0: 아니 원래 이쁘잖아요.
5: 원래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헤스코리아와 함께하면 이런 대화들이 오갑니다.
1: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남자분들이요. 네, 여성분들이 이쁜 네. 여자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와 진짜 이거는 확실한 게 건강한 여성을 좋아하는
5: 맞아요.
1: 거지 저희가 예전에 이쁘다고 속 나왔고 출장을 가서 만나러 본 간 적이 있어요.
0: 네.
1: 다이아몬드 바에 정말 이쁜 분이 뮤직 뭐 아트박스 일한다고 해서 갔어요. 이뻐. 근데 안 건강해 보여. 진짜로 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까맣고 얘가 이게 희마리가 없어 보여.
0: 안 돼.
1: 그래서 남자분들이 아무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예요. 싫어요.
5: 예전에 어릴 때는 네. 야리야리하고 그쵸, 그쵸. 막 병약해 보이고
1: 아니요, 저 싫어요.
5: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 이러는데
1: 아니요,
5: 살아보세요. 건강한 여자.
1: 건강한
5: 아니 건강한 와이프가 최고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5: 아름다움.
0: 제가 점점 대세라니까.
1: 맞아 건강하게
0: 아니 실제
1: 되세요.
0: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미혹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참 만에 만나니까 건강미가 최고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건강미가 진짜
5: 맞아요.
1: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진짜.
5: 그 건강해야 이렇게 표정도 밝고요.
1: 맞아요. 네.
5: 항상 긍정적인 기운
1: 어,
5: 그 주변까지 행복하고 같이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1: 맞아요.
5: 네. 그러니까 그런 곳이 헬스코리아.
0: 아, 헬스코리아가 우리 건강미가 네. 생겨요.
1: 네.
0: 자 그러면 헬스코리아에 우리 발 마사지기로 가볼까요?
5: 오늘 이제 EZFM
1: 네.
5: 저희가 이지 시리즈가 많잖아요. 역시 그쵸. H솔루션 헬스코리아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사지 체어 만들기 전부터
1: 그렇죠. 네.
5: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 네. 많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0: 네.
5: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마사지 체어까지 이렇게 쭉 온 거죠.
1: 그렇죠.
5: 근데 네. 발 마사지기가 저희가 이제 모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지압사 1 네.
1: 갖고 제가 갖고 처음에 구입했던 네. 거.
0: 아,
5: 진짜 오래됐어요. 그 모델은 오래됐어요.
0: 우리 훈이 씨는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구입하셔.
5: 건강하시.
0: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아.
1: 아니,
0: 제일 중요한 거 하시는 거야.
1: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운동 많이 하고 다리가 맨날 아프니까
5: 네. 풀어줘야 되니까
1: 풀어줘야
5: 관리하느라고
1: 되니까.
5: 네, 제대로 된 걸 고르시다 보니까 발지압사 1은 네. 또 이게 2단으로 돼 있어서
0: 네.
5: 허벅지까지 되잖아요. 네. 이렇게 꺾이면서 아~
1: 그 당시 가격도 제가 젊은 나이에서 하기엔 좀 뭐 예.
5: 근데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죠.
1: 너무 좋죠.
5: 거의 하반신은
1: 지금 저희 어머리
5: 댁에
1: 있어요.
5: 네.
0: 아~
5: 오래됐는데도
1: 아, 왜냐면 저는 디바가 있으니까
5: 네. 그리고 발 마사지 그러니까 발지압사라고 저희가 있어요. 지압 잘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발지압사 1, 발지압사
1: 네.
5: 2
1: 네.
5: 여기 챔피언까지 아~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근데
0: 네.
5: 막내 오늘 소개시켜드릴 네. 아이는 막내 요것도 H솔루션의 걸작품이에요. EZFM.
0: EZFM이
5: 푼 마사저라는
0: 아~
5: FM 아 모르셨구나. 나 저는 아시는
1: 줄. 아 저는 AM/FM만 생각했어요.
0: 그러니까 아니 왜 FM이야?
1: 그런데 FM이라고 그러잖아요.
5: 네, FM대로 간다.
1: 어, 전문법으로 간다.
0: 아~
1: FM대로 간다. 그런 줄 알았지.
0: FM 푼 마사지.
5: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1: 아~
5: 이지는 이제 쉽다.
1: 네.
5: 이렇게 쉽게
1: 아, 그건 네. 알겠어요. 사용을. 그건 알아요.
0: 아~
1: 네.
5: 근데 이 이제 FM은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냐?
0: 네.
5: 물론 발 마사지는 정말 너무 야무딱지게 해요.
0: 네.
5: 근데 그걸 넘어서서
0: 네.
5: 이 아이만의 차별화된 점은 강점이죠.
1: 네.
0: 네.
5: 운동이 돼요. 발목 강화 운동이 돼요.
1: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5: 이게 기가 막혀요.
1: 나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5: 네.
1: 진짜
5: 해보시지 않았나요?
1: 저 이거 못 해봤어요.
5: 아 이거 못
1: 해봤어요. 이제 FM 못 해봤어요.
5: 우리 회사 제품 중에 못 해본 게 있으시구나.
1: 못 해본 게 있어요.
5: 다 해보시고.
1: 아니 근데 사실 발 마사지 제가 신경 안 썼던 게 디바에 해주니까 저는 신경 안 썼던
5: 발을
1: 거지.
5: 발을 제대로 네. 하니까.
0: 이거
5: 그리고 또 발잡사 원도 있고.
0: 저도 이거 안 해봤어요. 가서 해봐야 되겠다. 오늘.
5: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뭐 발잡사 원, 투, 뭐 챔피언까지 발 관리는 제대로 된다고 종아리까지 된다고 하는데 얘는
1: 네.
5: 정말 발과 발목 관리에 좀 더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아이입니다.
0: 네.
5: 그래서 발이
0: 네.
5: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는데 네. 좀 아파요.
1: 그럴 수 있죠.
12: 나 아픈 게 좋아.
5: 가까, 근데 그 아시잖아요. 네. 그 아픈 건 내 발이 좀 안 좋다는 얘기고 네. 그 부분을
1: 누를 맞아요, 때 맞아요. 네.
5: 발 뒤꿈치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계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네. 각질로 막 생긴 것도 그것도 순환이 잘 안 돼서 모든 그렇죠.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그거 벗겨낼 생각만 하시는 것보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꾸 네. 풀어주고 누르고 지압봉으로 막 눌러도 맞아요, 맞아요. 안 풀린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이 EGFM에 발 딱 놓고 맡기시면 제대로 풀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런 소리도 좀 나요.
12: 네.
5: 근데 뭐 물론 강약 조절되고 이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받을 때 나중에는 더 그걸 즐기게 되면서 네.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날아갈 것 같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네. 내가 아톰이 될 것 같다.
1: 그 날아갈 것 같아. 발 이렇게 하시면
5: 좀 귀엽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뿐하게 내가 날아가야지 모르니까 잡아라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발 관리가 네. 확실합니다. 시원해요. 순환이 발끝으로 이제 혈액도 내려가면 치고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1: 그렇죠.
5: 어디 진짜 아래쪽으로 네.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는 게 힘든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순환을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1: 네.
5: 그리고 혈색까지 좋아져요. 발 관리 제대로 하면.
12: 그럼요.
1: 이게 처음 하실 때 아플 수가 있는 게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요. 발목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이 네. 원리를 봤는데 네. 발목 우리가 까치발 들듯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5: 수혜 기능이 있어.
1: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운동기 뭔지 아세요? 그 나무 목 침대 같은 걸 놓고 목 뭐라 그래? 목 벽에 같은 거 놓고
12: 네.
1: 요 말씀하신 그 발목 뒷부분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게 페이프즈라는
5: 아,
1: 그게
5: 맞아, 맞아.
1: 사실 발목 굉장히 여기가 좋대요. 굉장히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해준다는 거예요.
5: 제대로 해줘. 그리고 이 뒤쪽 진짜 아킬레스건 그쪽 꽉 잡아가지고 와,
1: 그거
5: 그냥
1: 진짜 운동 좋은 거예요.
5: 제대로 눌러주는 거 두툼한 손으로 꽉꽉꽉꽉꽉 이렇게 주물러주고 눌러주는 것 같은
1: 네네네.
12: 이게 그러니까 마사지 기기뿐만이 아니라 네. 운동을 지켜주는 거군요.
5: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기능은 마사지. 마사지인데 발목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발목이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하반신이 가늘어진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발목이 운동도 해주고 돌려주기도 하고 네. 뭐 하지만 삐끗 잘못하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삐끗해도 그냥 기부스 하시거나 잘 붙지도 그쵸. 않잖아요. 네. 나이 들어서 뼈 이상 가면
12: 아니
5: 저희가 나이 들면 스키도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
12: 아니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1: 우리 몸이 지탱하잖아요.
12: 제일 안 됐어. 네.
5: 체중까지 지탱을 하면서 발 정말 네. 불쌍합니다. 근데 너무 네.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12: 맞아요.
5: 발 건강 생각하시는 거는 가장 큰 거는 이제 발 마사지를 네. 잘 해주는 건데 네. 네. 발목 근력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요 발 마사지기는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너무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이 근력이 딱 잡혀 있으면 순간 삐끗해도 금방 이렇게 좀 주무르기만 하면 금방 네. 바로 돌아오거든요.
12: 네.
1: 그 발목이랑 발바닥 해주는 게 일단 그 몸의 그 혈액 순환의 최고잖아요.
5: 최고예요.
1: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한번 하면 얼마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5: 이게 자동 기본으로? 프로그램이 네. 이제 15분이에요.
1: 15분.
5: 15분인데 보통 두 번 해요.
12: 네.
5: 두 번은 자동으로 하고 네. 저희 이제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사무실에 한 대가 있죠.
1: 있겠죠.
5: 근데 당연히 이제 이거 순번 기다리는.
1: 야, 근데 이거 진짜
5: 두 번 돌리면 막 네. 눈치 주고 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막 이럴 정도로 우리 사랑받는
12: 발에 모든 어떤 그 다 우리 장기랑
1: 장기가
12: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 마사지만 잘하고 또 거기다가 운동까지 시켜주니까 이거는 네. 어떤 분들이 하면 특히 좋을까요?
5: 발이 잘 붓는 분들,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네네. 분들, 그리고 발목이 약하신 분들.
12: 네.
5: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하시면서도 이렇게 까치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세요. 네. 근데 그게 네. 잠깐 하게 되지 규칙적으로 꾸준히 좀 어느 시간 동안을 못 하거든요.
12: 네.
5: 근데 얘는 15분 동안 자동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12: 네.
5: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그리고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발 관리는 그런 비단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장수하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모든 분들은
12: 네.
5: 여기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1: 그렇죠.
12: 좋네요.
1: 요게 뜨고 오늘 또 오셔서 특별 할인 들어옵니다.
12: 얼마인겨?
5: 정가보다 100불 할인 행사. 불 할인 이게 399불인데 저희 네. 299불에.
12: 와.
5: 299불에 운동 되면서 네. 발 마사지 제대로 해주는
12: 네.
5: 발 지압.
12: 온 가족이 매일매일
5: 들어오고
12: 그럼요. 마사지하고 건강에도
5: 그리고
12: 좋고.
5: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으면서
12: 네.
5: 그냥 거실 같은데. 쇼파 아래 그냥 딱 놓으시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1: 보여요. 이렇게 살짝
5: 신문기사단
12: 보여주시는구나.
1: 굉장히
5: 컴팩트
1: 컴팩트합니다.
5: 귀여워요. 디자인도 예뻐요.
12: 이렇게.

0: 하면 돼요. 회사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복지차원에서 한데 네.
1: 대표님 듣고 계시죠?
0: 가격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1: 아, 진짜.
0: 그래도 힘이 나서 일도 더 잘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네. 근데 요거 하나 놔두시면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TV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거나 뭐 책을 읽으실 때도 네. 간단하게 15분 20분씩 딱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 건강에 최고의 도움되는 이지 FM 발 마사지기 오늘 399불에서 100불 할인된 299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 헬스코리아예요.
1: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2: 자, 그럼 이번엔 이지바이크로 가볼까요?
0: 이지바이크.
1: 이지 시리즈 이지바이크.
0: 이지바이크는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운동이 돼요.
1: 그렇죠. 너무 유명하죠.
0: 근데 얘는 운동이 메인이에요. 어. 그러면서 마사지가 돼요.
1: 얘는 아. 운동이 메인이고
0: 메인이 네. 운동인데
2: 아까 EGFM은 마사지가 메인인데 운동도 시켜주고 네.
0: 얘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살짝 보조적으로 마사지가 발바닥 부분 용천혈 네. 많이들 아세요. 요 네. 용천혈 부분만 잘 관리하고 그 부분만 그냥 지압봉으로 요 이제 발 위쪽에서 조금 아래쪽 부분 거기 콕콕콕콕 눌러만 줘도 진짜 이 몸 건강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오장육부 있는 쪽이랑 혈자리들을 눌러주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혈순환뿐만 아니라 뭐 장수하는 데는 최고다.
1: 그렇죠.
0: 그 용천혈 부분. 어. 그 부분에 마사지 볼이 지압돌기가 막 있으면서 얘가 꼭꼭꼭꼭꼭꼭 눌러줘요. 그러니까 마사지 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아.
1: 그렇죠, 그렇죠.
0: 마사지.
2: 용천혈
0: 자동 프로그램이 30분이에요.
1: 30분. 아.
0: 운동을 좀 길게 하셔야죠.
1: 네.
0: 그래서
1: 아. 그 다리만 올리시면 되는데요. 뭐.
0: 올리면 돼요. 그래서 빨리도 갔다 앞으로 빨리도 네. 갔다 천천히 갔다 리드미컬하게 막 움직이다가 또 뒤로도 가요.
2: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나이 들면서 무릎,
1: 네,
2: 고관절, 이런 거 발목 이런 관절들을 운동시켜주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0: 그리고 이제 무리가 안 가면서. 네. 강화 근력을 하체 전체적으로 근력을 강화시켜 주니까
1: 네.
0: 이게 자동으로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발만 운전하는데 운동이 되고 근력이 뭐 강화가 된다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2: 네.
0: 분들
2: 네.
0: 매장에 와서 해보시고
1: 네.
0: 그 다음날 집에 가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안 쓰던 근육
1: 쓰면 그쵸.
0: 어, 왜 여기가 이렇게 뻣뻣하고 왜 여기가 통증이 느껴지지? 그게 이제 처음에 근육이 잡히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죠.
1: 아~
0: 그러다가 이렇게 딱딱해졌다고 와서 만져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2: 야.
0: 이지바이크로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2: 얼마나 좋으셔.
1: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요새 날씨 덥잖아요. 어. 날도 덥고 사실 밖에 걷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0: 그렇죠. 맞아.
1: 그럴 때 집에서 정말 소음도 없이 아까 미용님
2: TV 보면서
1: 딱 무릎 관절에 무릎이 안 가잖아.
2: 무리 없이
1: 그냥 딱 발만 놓으시면 TV 보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2: 아니 그쵸. 이게 저절로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0: 그쵸.
2: 내 힘 안 들이고 그런데 그리고,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죠.
0: 네, 요게 수동 모드도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방향도 앞으로 뒤로 선택할 수 있으면서 스피드 조절이 가능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스피드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1, 2단계는 좀 1단계는 정말 느려요.
2: 네.
0: 그럼 이거는
2: 재활하시죠.
1: 재활용. 네.
0: 딱 규칙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2: 네.
0: 무리 없으면서 왜냐면 재활치료센터 가서 받으시더라도 집에서 또 꾸준히 혼자서도
1: 하셔야죠.
0: 해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혼자서 하려면 힘들고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2: 네.
0: 특히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1: 네, 네, 네.
0: 무릎 뭐 관절 수술하신 이런 분들은 막 엉금엉금 기어서 막 화장실 가실 때도 그
2: 네.
0: 통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 이랬는데 이건 발을 딱 얹어놓으면 규칙적으로 해주면서 이게 점점 더 좋아지니까 증상이
1: 네.
0: 너무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재활치료 운동기구다 저희는
2: 네.
0: 하체 근력 강화 운동기구다라고 했는데
2: 네.
0: 그분들은 재활치료 운동기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 네. 요즘 홈트레이닝이 대세인데
1: 그럼요.
2: 그렇죠. 너무 딱이겠네요.
0: 최고죠.
1: 그래서 지금 요게 사실 가격이 뭐 네. 올려주진 않으셨어요.
0: 착해요.
1: 가격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요거 지금 자동으로 저는 연결하고 싶은 게 요게 지금 가격이 249불 맞죠?
0: 네네.
1: 맞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249불로 우리 이지바이크를 만날 수 있는데 이거를 구매하러 가셨다가 어라 그라비티를 구매하면 요게 상품이네 나가신 분 있다면서요.
0: 이거 공짜로 가져가네? 그러면서
2: 네.
1: 이게 지금 두 개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0: 그렇죠.
1: 네.
0: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뭐 몸에 좋은 녹용삼 당연히 드셔야죠.
1: 드시면 좋고.
0: 그리고 나서 마사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1: 운동하셔야죠.
0: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면서도 제 그 구실을 하려면 꾸준히 해야 돼요.
2: 네.
0: 습관적으로 에브리데이 정말.
1: 그렇죠.
0: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데 마사지를 우리가 가서 받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매일 받

0: 같다.
1: 일주일에 그렇죠. 한 번도 힘들어요.
0: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인 그렇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압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고, 않고 내가 원하는 네. 시간에
1: 맞아요.
0: 근데 나를 내가 원하는 시간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아이잖아요. 내 옆에서. 네.
1: 그렇죠.
0: 그런 마사지 체어와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날 씹힌 게 되고 안 나가고 뭐 여러 가지.
1: 날이 더워서 안 가고 추워서 안 가고.
2: 내일부터야지 막 이러다가.
0: 지금까지 갈 시간이 없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짐에 정말 그 쏟아 넣으시는
1: 비용을.
0: 돈, 비용. 그 그러거나 그냥 다른 분들 조언이 시키신 그렇죠. 거잖아요. 한 달에 몇 번 가세요. 근데
1: 맞아요.
0: 네. 이 이지바이크는 들여놓으시면 정말 네. 매일 하게 됩니다.
1: 이거 오디시 카드 되죠?
0: 오디시 카드 돼요.
1: 그렇죠.
2: 그래요?
0: 둘 다 오디시 카드 돼요. 그만큼 건강에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2: 우리 어르신들한테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죠. 너무
2: 무리 안 되지? 응? 그리고 운동하기 싫은 분들 저절로 다리 움직여주면서 네. 무릎관절, 고관절 다 잡아주지.
0: 맞아요.
1: 더 이상의 핑계는 없습니다.
2: 네. 네. 바로 그래서 헬스코리아예요. 네,
1: 그라비티를 요 지금 최고의 그 갓성비라고 일컫는 마사지 체어의 네. 정말 효자 상품. 네.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는 분께 사실 이지바이크를 주셨는데
0: 이지바이크가 네. 250불 상당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라비티는 지금 무이자 할부 행사 이용하시면 한 달에 네.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1: 가격이 아~ 너무 좋아요.
0: 그러니까 250불 들고 오셨다가 아니 네. 내가 지금 오늘 그라비티를 구매하면 한 푼도 안 내고 다음 달부터 94불 플러스 택스?
1: 한 달, 예.
0: 근데 나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마사지를 매일 받을 수가 있네.
1: 1년 360불 네. 어느 때나.
0: 그리고 그라비티를 한번 체험을 하시면 한 번만 받아보신 분은 없다라고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렇죠. 그라비티입니다.
2: 네.
0: 그 맛에 반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가격에 만날 수 없는 마사지 체어예요.
2: 네.
0: 갓성비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라비티 선택하시더라고요. 이지바이크 네. 생각하고
1: 그러니까 오셨다가. 이게 언제까지 상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또 상품을 신청해 주시니까
2: 네. 이게 무료 배송에다가 3년 워런티. 워런티 중요해요.
1: 중요해요. AS.
0: 저희가 자신 있으니까 3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네. 바로바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때그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냐면 몰라요. 기계는 아무리 뭐 저희가 제대로 만들었고 하지만 네. 사용하시다 보면
2: 네.
0: 기계다 보니까 손질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마모화될 수 있고
2: 네, 네.
0: 우리가 자동차도 아무리 비싼 무슨
1: 그렇죠.
0: 뭐 자동차 고급차를 산다고
2: 오일 갈아줘야지
0: 오일 갈아줘 바퀴 갈아줘 사용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럴 때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
2: 네.
0: 네? 헬스코리아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저희 파트 다 가지고 있고요.
2: 네.
0: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해결을 해주는 곳.
2: 네.
0: 그래서 AS 때문에 네. 마사지 체어 10년 이상 사용하실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AS 때문에
2: 너무 좋아.
0: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 옛날에 보면 옛날에 했던 거는 막 네. 그 가죽 인조 가죽이 벗겨져서 너덜너덜 그러면 버려야 되고 이랬는데
1: 벗겨지면 다행이죠. 찢어지고 구멍 나고 그래요. 차라리 벗기지는 그냥요.
0: 마사지 볼이 지나다니는 곳은 정말 거기, 튀어나와요.
1: 튀어나오고 찢어지고 그랬어요.
2: 근데 요즘은 그 부분만 싹 가릴 수 있잖아요.
0: 저희는 안쪽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안쪽으로 지퍼 처리로 부분 부분으로 파트로 다 네. 바꿀 수가 있어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분만? 부분이 딱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마사지 볼 지나가는 부분이나
2: 네.
0: 그런 부분들만 딱 네. 바꾸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저희 풀 워런티 기간 끝난 다음에 네. 뭐 문의를 하셔도
2: 네.
0: 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네. 부담이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몇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1: 그렇겠죠.
2: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도 중요한데
0: 네.
2: 이거는 그냥 갖다 놔도 너무 멋있는
1: 그렇죠. 자체로서의
0: 인테리어의 품격이 올라가죠. 고품격 좋아하시는데 네. 디바는 최고. 그래서 디바를 선택하셨잖아요.
2: 아, 흔히 저는 디바가 있어 집에
1: 칼라톤이 뭐
2: 무슨 색이야?
1: 정말 많은 색인데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블루오션 그거를 딱 보고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다 딱.
2: 그랬구나.
0: 그냥 블루가 아니에요. 가서 만나보세요.
1: 진짜 이뻐요.
0: 깊이 있는 색감.
2: 좋다.
1: 저는 고품격이기 때문에
2: 네. 바로 헬스코리아는 19년째이기 때문에 네. 이런
1: 맞습니다.
2: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가죠.
1: 그럼요.
0: 노하우가 확실하고
1: 네,
2: 네. 자, 헬스코리아 매장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희 최양관입니다. 가셔서 마사지 체어가 됐든 발 마사지가 됐든 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수미 매니저님 계시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또 미셸 시장님 계십니다.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길에 있는 다들 아시는 그 한남체인 몰.
1: 예.
0: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 그로브는 길벗 선상, 길벗 플라자. 아리랑 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플라자예요.
2: 네.
0: 이방간 떡집 옆이니까 직접 가셔서
2: 네.
0: 가까운 매장을 가셔서 만나보시고
1: 네.
2: 네.
0: 얘가 어떤지 또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 네. 아, 요즘요 에어컨이 좀 세져서 그런가 저는 네. 발이랑 무릎이 그리고 밤에 잘 때도
0: 좀 시큰시큰
2: 시리지 않아요? 추워.
0: 특히 우리 저리기도 해요.
1: 20대 막. 후반 넘어가면 그래요, 에어컨이. 네.
2: 너는 안 시리니? 네. 창문 열어놓고 하면. 어. 근데 맞아, 이제 맞아, 가서 맞아. 건시 반신욕기가 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0: 조교기도 저희 어. 조교기는 지금 169불이에요.
2: 응.
0: 이제 핫한 가격입니다. 지금 핫 세일입니다.
1: 어, 그것도 몰랐네요.
0: 조교기를 네. 이런 무더위 뭐 폭염이라고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캘리포니아는 네. 저녁에는 또 막 바람 불고 그러잖아요.
2: 네.
0: 문 열어놓고 하면 또 나이 들수록. 오락가락해요. 막
1: 뭐가요?
0: 온도가 몸의
1: 아,
0: 온도가 그리고 특히 발 부분이 차져요. 건강이 안 좋아질 때.
2: 맞아요.
1: 아, 발 차신 분들.
0: 발 관리 정말 중요해요.
1: 그럼요.
0: 이런 뭐 혈액 순환하는 지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온도 지켜야 네. 되거든요. 발의 온도가 5도만 높아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발 관리 중요한데 조교끼 지금 169불입니다.
2: 야,
0: 너무 좋아요.
2: 그 돈 들여가지고 내 건강을 찾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0: 같이 체험해 보세요,
2: 네.
0: 요거.
2: 네.
0: 원목으로 돼 있습니다.
2: 와. 어제 나 양말 신고 잤다니까. 무릎도 시려서 무릎 보호대 하고 잤어요.
0: 조교끼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2: 어, 그래야 되겠다.
0: 네, 네.
2: 헬스코리아요.
1: 네. 네.
2: 전화번호?
1: 저는 목 어깨 마사지기 샀잖아요.
2: 아, 그래요?
1: 네, 그것도 야. 쓰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에 1005번이고요. 헬스코리아샵.com 온라인도 가능하십니다. 헬스코리아샵.com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건강한 이야기 오늘도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헬스코리아
1: 이거 안 좋아하죠?
2: 짝짝짝짝
1: 코리아 코리아 헬스코리아
0: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여름에 그녀 우리 훈이 씨는 많겠다. 열 손가락이 모자라겠다.
1: 아 슬프다.
0: DJ DOC의 여름 이야기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2부.
1: 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요.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의 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3: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보온밥솥, 전기전골냄비 및 전기생선구이기, 전기그릴 등
2: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8: 그럼 둘 다 워킹머니.
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8: 돈이 필요한 사람도
9: 투자하는 사람도
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9: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8: 213-804-9555.
9: 다시 한번
8: 213-804-9555. 워킹머니.com.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계신가요? 혹시 등이나 어깨가 살짝 구부정하게 굽어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훈이 씨는 자세가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항상.
1: 저 어릴 때 네. 선생님들이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 그 수업 참관 자세가 너무 좋다고.
0: 어머나.
1: 항상 딱 쫙. 아.
0: 어깨가 항상 뻗어 있어.
1: 근데 그건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0: 왜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남자잖아요. 네. 운동하면서 네. 어깨를 더 넓게 하고 싶어서 약간 네.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깨를 폈어요.
0: 아, 난 남자야 이러면서 네, 펴고 있었구나.
1: 그런데 되게 꼬부기 싫더라고요.
0: 그 맞아 맞아. 남자든 여자든 네. 이 자세가 딱 펴야 돼요.
1: 펴야
0: 그
1: 돼.
0: 재미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0: 우리가 허리를 곧게 펴고 똑바로 앉는 자세만으로도
1: 네.
0: 감정 관리는 물론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훨씬 더 명확하고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1: 감정 관리가 뭐죠? 본인의 감정을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건가?
0: 그러니까 몸을 움츠리면
1: 네.
0: 어? 내가 위축되어 있구나 하고 뇌가 우리 뇌가 은연중에 알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한대요.
1: 오, 아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뭔가 내가 당당하게 있으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0: 그리고 신기하게도 네. 구부정한 자세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았던 기억이 더 쉽게 떠오른대요.
1: 오.
0: 반대로 어깨를 탁 펼치고 허리를 딱 세워주면 가슴이 열리면서 깊은 호흡이 가능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1: 가슴을 펴라. 네.
0: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정감이 생기면서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긴대요.
1: 아,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틀이 중요해.
1: 그리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남들 앞에서 뭐 발표하시는 분들도
0: 네.
1: 그 개중에
0: 자세가 중요해. 맞아.
1: 맞아요. 이 바디 랭귀지라고도 하잖아요.
0: 네.
1: 이 진짜 파스처, 이 몸이 딱 당당하신 분들은 품어 나오는 게 확실히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오늘 여러분 어깨 피시고.
1: 그렇죠. 당당하게.
0: 당당하게.
1: 가슴 딱 피고.
0: 난 나요. 난 남자요.
1: 가슴 피고 난 나요.
0: 나 여자야. 자, 그렇게
1: 난
0: 하면
1: 남이야. 네.
0: 좋은 일들이 생긴대요.
1: 그래요. 아 근데 자. 그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네요. 제가 웃기지 마시고 여러분.
0: 뻗으세요. 고개도 빳빳이.
1: 당당하게.
0: 난 나요. 건드리지 마.
1: 제 옛날에 되게 잘했던 게 그건데.
0: 뭔데요?
1: 네? 제 이제 이름이 훈이면은
0: 네.
1: 야, 나 훈이야.
0: 야.
1: 이거 표현.
0: 나 오기야.
1: 네, 뭐 하면은 어? 야, 나 훈이야. 딱 그만.
0: 네.
1: 아, 그렇지.
0: 자, 우리 탱자 여러분들.
1: 네.
0: 나 탱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1: 당당하게.
0: 탕자십니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1: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1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2: 돈이 필요한 사람도
13: 투자하는 사람도
1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3: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12: 213-804-9555.
13: 다시 한번
12: 213-804-9555. 워킹머니.com.
1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4: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6: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7: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8: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9: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8: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9: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8: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9: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8: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9: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1: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일도 열정 없이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작은 거 하나 이루는 것도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요. 열정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위대한 순간들 그리고 이 개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 뒤에는 항상 이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면서요. 해피투게더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3: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24: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25: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26: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27: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2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9: 1250만불, 1250만불.
3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9: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0: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9: 주 7일 24시간
30: 323-782-8600, 323-782-8600.
2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2: 너무너무 좋습니다.
3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3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3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8가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문제를 푸는 것은 선물을 푸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선물꾸러미를 푸는 거래요. 말이 되나요? 글쎄요. 이 문제를 푸는 건 결국 선물을 푸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셨나요, 여러분? 자, 풀어보자고요. 선물꾸러미를 풀듯이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위로가 되네요. 그죠?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예, 이 문제라는 거. 잘 풀면 그게 선물이 된다는 거.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과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0: 이 노래 진짜 오래된 노래죠. 민혜경, 김현준이 불러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마 금지곡이었을 거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어 정말요? 금지곡입니까 이 노래가? 그렇군요. 자, 이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어머나 두하님 감사합니다. 굿모닝 저에게 해피투게더 2시간 황금 시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와 이거 엄청난 칭찬이신데요. 댓글도 달고 음악도 듣고 이런저런 정보도 듣고 행복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두뇌 또한 젊어집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과찬이시네요. 진짜 도랑치고 가재 잡고 꽉 먹고 알 먹고 일석이죠. 이런 귀한 시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진심이신 겁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0: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0: 어?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0: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프로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2: 네 AI 정우와 선미의 토크쇼 이 광고 예, 만들어봤는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들었어요.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제가 요거 만드느라고 조금 고생 좀 했습니다.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AI 정우와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AI 게스트 정우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정우 씨 인사해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선미 씨.
2: 오늘
3: 반가워요. 그 옥색 블라우스 너무 잘 어울리세요.
2: 진짜요?
3: 딱 이 더위에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밖에 나가면 보니 앤 써니가 절로 흥얼거려질 만큼 뜨거운 날인데.
2: 네.
3: 스튜디오와는 딱 좋죠.
2: 아, 우리 정우 씨도 본인의
3: 오늘 적게 진지하게 준비해봤어요.
2: 써니 아는군요.
3: 네. AI 시대에 정말 안정적이고 돈도 되는 일자리가 어디냐. 요즘 부모님들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이잖아요.
2: 그렇죠.
3: 화이트 컬러가 최고라는 공식이 슬슬 흔들리고 있거든요. 의외의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어서 오늘 꽤 흥미로운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미 씨도 자녀 진로 문제로 주변에서 질문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2: 그럼요.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 미래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들 참 많으시죠. AI 시대에 살아남는 일자리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접하면서 예, 뭐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AI 활용 능력이라고 해야겠죠? AI들을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정우 씨가 한번 짚어줄래요?
3: 네. 사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가 이미 시작됐거든요. 아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올 때쯤이면 지금이랑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면 된다는 그림을 아직 갖고 계시거든요.
2: 그렇죠.
3: 그런데 그 그림이 흔들리고 있어요. AI가 화이트 컬러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오히려 손으로 하는 일,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이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2: 아하.
3: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 저도 그 고민을 꽤 오래 들여다봤어요.
2: 오, 진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어요.
3: 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건 사실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서 만들고 분석하고 보고서 쓰는 일들이거든요. 변호사 보조 업무라든가 회계 처리라든가 금융 분석 같은 것들. 그 영역이 지금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0: 아하.
3: 반면에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은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대체가 어려워요. 배관공이 좁은 벽 안으로 기어들어가 누수를 잡는 것.
0: 아.
3: 전기기사가 낡은 패널을 보고 판단하는 것. 에어컨 설치기사가 LA 여름 한복판에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것. 로봇이 하기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그리고 이 일들. 솔직히 수입이 만만치 않아요. 숙련된 기술자 한 명이 웬만한 사무직보다 훨씬 더 버는 경우가 흔해요. LA에서는 특히요. 그래서 저는 블루컬러를 낮춰보는 시선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0: 아하,
3: 기술
0: 그러네요.
3: 하나 단단하게 익혀두면 경기 흔들려도 버틸 수 있거든요.
0: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배관공, 배선공이 앞으로 뜰 것이다. AI가 이걸 디테일한 부분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잡을 이렇게 목표로 삼고서 공부를 하면 이런 잡을 얻게 되면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머지않아 AI가 이런 굳은 일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AI가 힘들어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흐름에 무조건 올인하는 거? 아니면 이런 그런 흐름 속에 무조건 올라타는 게 맞을지 좀 다른 시각에서 짚어봐 준다면요.
3: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블루컬러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직으로 보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녀한테 맞지 않는 길을 억지로 밀어넣는 건 어느 시대나 실패하는 방식이었잖아요.
0: 그렇죠.
3: 사실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따로 있어요.
0: 뭘까요?
3: 기술직이든 사무직이든 그 경계 자체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각광받는 기술직 현장에서도 AI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높은 대우를 받아요. 손으로 하는 일과 디지털 감각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소프트웨어 쪽도 현장 감각 없이 코드만 짜는 사람은 이미 살짝 밀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방향을 잡아주실 때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 아하.
3: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거기에 디지털 감각을 얹어주는 것. 그게 지금 시대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어떤 길이든 결국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오래 버티려면 좋아야 하거든요.
0: 그렇죠.
3: 그 단순한 사실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제일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그렇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방향을 잡아서 도와주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디지털 감각을 얹어주라는 말. 오, 확 와닿는데요. 고마워요.
3: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블루컬러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직으로 보내면 된다는 단순한 공식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녀한테 맞지 않는
4: 오늘 이 주제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 한 켠이 좀
3: 저 사실 오늘 이 주제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 한 켠이 좀 무거웠어요.
0: 왜요?
3: 네, 정보를 정리하면 할수록 부모님들 마음이 더 느껴졌거든요. 뭔가 확실한 답을 줘야 한다는 조급함 같은 거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내 아이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세워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어느 시대 부모나 똑같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근데 저는 그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한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향을 정해주는 것보다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자체가 아이한테는 훨씬 크게 남거든요.
0: 아하.
3: 진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관계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내 생각이 궁금하다고요? 글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아이들과 대화하기를 원해요. 예, 많이들 시도를 하죠. 근데 이 대화 나눌 때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정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 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요즘 뭐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니? 진로 얘기 꺼내면 아이들이 긴장하거든요. 아하. 그냥 일상 얘기처럼 슬쩍 던지는 거예요. 그 대답 안에 실마리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요. 요즘 직업 박람회나 직업 체험 행사가 생각보다 많이 열려요. 의외로 현장직이나 기술직 쪽이 훨씬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0: 어허, 그렇군요.
3: 책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현장 냄새 맡아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아예 손잡고 한 번만 가보셔도 대화 주제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0: 와, 좋은 생각이네요.
3: 그 다음으로는요. 이건 부모님 본인을 위한 얘기인데요. AI 관련 뉴스나 산업 변화 기사를 일주일에 한두 편만 읽어보시는 거예요.
0: 아하.
3: 자녀한테 뭔가 말해주려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으시는 거죠.
0: 네.
3: 그 감이 생기면 아이랑 하는 대화의 질이 달라져요. 불안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해해서 나온 말이 되거든요. 그게 아이한테는 훨씬 다르게 들려요.
0: 와, 멋진 말인데요. 고마워요. 부모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던가 나름 AI 관련 공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부모님들 마음이 좀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3: 오늘 이야기 꽤 길게 왔는데요.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 맞아요. 화이트 컬러가 흔들리고 블루 컬러가 단단해지는 흐름도 맞고요. 근데 그 흐름보다 더 오래가는 게 있어요.
0: 뭘까요?
3: 바로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0: 맞아요.
3: AI는 빠르게 따라잡아요. 근데 좋아서 파고드는 사람은 AI도 쉽게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0: 맞아요.
3: 부모님 역할은 정답을 먼저 알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방향을 찾을 때 옆에서 같이 들여다봐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딱 한마디 던져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조급함보다 그 대화 한 번이 훨씬 멀리 가거든요.
0: 네.
3: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으셨어요?
0: 글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 아이가 자기 방향을 찾을 때 옆에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일을 찾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들여다봐주고, 또 부모로서는 시대의 흐름과 AI 관련 공부도 좀 하면서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디지털 AI 감각을 좀 익혀주는 거, 도와주는 거, 뭐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자, AI 시대 진로 고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 오늘 선미 씨랑 이렇게 길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사실 정보보다 이 대화 자체가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쵸.
3: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오늘 뭔가 하나쯤은 가져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해요. 거창한 계획 말고요. 오늘 저녁 아이 옆에 슬쩍 앉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바뀌어도 그 온기는 어떤 AI도 대신 못하거든요. 저는 그게 결국 가장 오래가는 진로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멋진 말이네요. 공감해요. 저도. 예, 사랑의 온기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죠. 맞는 말이에요. AI 정우 씨 고마워요. 안녕.

AI 전공화 선미의 예측 프로 토크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현대 직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0: 승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2: 불란서안경거만과.
3: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AI 정우와 함께한 토크쇼. 참 이 AI 시대에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자녀들에게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지는 현재 모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는요, 어떤 역량을 키워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AI는 규칙이 명확하고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지요. 그리고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가장 잘 합니다. 예, 반면에 그 다음과 같은 그 특성을 가진 직업은요, 대체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어떤 직업들일까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정비사. 예, 고도의 그러니까 신체성, 현장성이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비사, 뭐 배관공, 전기기사, 목수, 셰프, 물리치료사 등입니다. 그 변수가 많고 물리적 환경이 매번 달라서 로봇과 이 AI 적용 비용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해요. 이런 잡은. 예, 그리고 심리 상담과 정신 건강 의사, 닥터들. 예, 그리고 유치원, 또 특수교사, 간호사 등도 좀 대체적이 어려운 그런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적인 교감과 진정성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AI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 가치 판단자, 또 정책 이반자, 예, 고급 전략가, 또 법적 책임자 등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적 의사 결정이 있는 거, 그리고 책임감, 이거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니까요. 그리고 AI를 다루는 그리고 통합적인 분야도 그렇습니다. AI 시스템 설계자, 로보틱스 엔지니어, 데이터 기획자 등도 포함이 됩니다. AI라는 도구를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통제하는 역할이죠. 자, 근데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개발자, 디자이너 같은 전문직 역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 또 필요한 인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순 지식 암기형 전문직은 대체되고요. AI를 도구로 써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최상위 전문가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정답을 빠르게 찾고 외우는 공부는 AI 시대에 가장 먼저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질문하는 힘을 키워줘라 입니다. 왜 이 답을 내는 거는 그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답, 이건 문제 뭐야? 요즘에는 그 뭐죠? 서티피케이트 받는 거, 문제 푸는 것도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A한테,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얘가 금방 답을 가르쳐 줍니다. 답을 뭐 내는 거는 뭐 AI가 최고예요. 뭐 10초? 10초 만에 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모르는 답을 물어봤을 때 10초 만에 얘네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엄청난 거죠. 하지만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예, 평소 아이가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을 주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그 꼬리를 물어 이어가는 대화를 자주 나누라고 합니다.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블체크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이게 맞아? 네, 맞는 것처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경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더블체크 해보라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가 쏟아내는 정보 중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이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글의 맥락을 읽고 의도를 파악하는 독해력, 문해력이 모든 미래 공부의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될수록 독서는 필수라고 하네요. 예, 무조건

행사, 뭐 협동, 스포츠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감수성을 넓혀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AI를 지능형 도구로 친숙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AI를 금지하기보다는 숙제나 호기심을 해결할 때 AI에게 질문하고 그 결과를 함께 검토해보는 경험을 선사해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줘라. 예, 앞으로의 아이들은 평생 직업을 평생 동안과 직업을 세 번에서 네 번 이상 바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직업에 목매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빠르게 다시 배우는 학습 능력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예, 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으로 살아갈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라는 말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이에요.

0: 네, 잔잔하게 들어봤습니다. 너무 예쁜 곡이에요. My Favorite Things 함께 들었습니다. 재즈 보컬 나윤선 목소리로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TK알님 어서 오세요. 예, D님 아직 밖에 있어요. 기팅으로 함께해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아, 라빈님,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TK알님 병원에 다녀오셨군요. 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좀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2: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3: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2: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6: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8: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1부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니엠의 써니 함께 할게요.

네, 보니엠 노래 들어봤습니다. 써니.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자, 우리 몸은 인풋 아웃풋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뭐 잘 먹었으면 또 아웃풋도 중요하잖아요. 예, 아웃풋을 또 잘해야 건강해집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인풋 아웃풋의 밸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를 봤다면 좀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좀 서치를 해봐요. 다시 한번 메모리를 하고 저는 OST를 찾아보고 막 그렇습니다.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검색하고 갈 때도 있고요. 영화 본 다음에 또 이제 나름대로 메모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봤다면 이렇게 조금 적어보는 거, 끄적끄적거리면서 아, 오늘 영화가 어떤 영화였고 어떤 메시지가 참 가슴을 좀 먹먹하게 했고 참 즐거웠고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게 참 내 가슴에 와닿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 따라서 영화를 보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방송도 하고 또 이런 그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연기가 어떻게 저런 표현이 나올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음악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음악이 진짜 딱이다. 와,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음악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방송하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척추 교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어저스트먼트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배우들의 그 자세를 보더라고요. 이 목이 약간 삐딱하고 뭔가 자세가 틀어지면, 아, 저 사람은 경추 몇 번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딱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보는 것 같아요. 예, 법 공부한 사람들은 또 그렇겠죠. 또 다르겠죠. 법적으로. 뭐 그런, 예,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 영화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들었다면 플레이리스트를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이런 과정은 일상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취향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이 뭔가 그 나의 삶의 루틴이 되는 순간 나의 모든 삶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기록되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모든 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또 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아,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인풋 아웃풋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삶도 인풋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김윤아입니다. 장밋빛 인생.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텔레토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머니.com.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당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9: 213-381-2424 213-381-2424.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재미를 찾아주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몸에 늘 시계를 지니고 다니는 시계 토끼처럼 인생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짜여진 시각에 맞춰서 해야 하는 계획들이 있고요. 또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 가지쯤 시간이 흐르는 것과 무관한 일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모두 저마다의 삶과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예, 각자의 방식과 걸음으로 인생을 거는 거. 그러니까요,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몸도 마음도 여유롭게 행복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케알님 청해 주셨네요. 비치보이즈 노래입니다. 코코모.

0: 어떻게 된 거죠?
1: 끝난 거예요, 노래가.
0: 이런 불량 음원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한참 신나게 듣고 있는데 뚝 끊어지다니. 아, 실망스러워. 예. 그래도 들을 만큼 들으셨죠, 여러분? 예, 비치보이즈의 코코모였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달은 안 된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헐리우드홀에서 비치보이즈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언니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100억을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어우, 100억? 와, 엄청난 돈이잖아요, 세상에나. 어, 그럼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고맙다고 말하겠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고맙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그 조건이 뭐였게요? 세상에나. 내일은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100억을 받을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100억 준다는데. 100억?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억이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조건이 있었네요. 세상에나. 내일은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뭔 소용이에요? 내가 내일 살아있지 못한다는데 100억이 뭔 소용이냐고. 네. 아, 그래도 받을 건가요?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아니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100억 준다면 그거 받고 영원히 사라질 수 있나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진짜 감사하다. 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웃으면서 일어나고 웃으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나에게 외쳐보는 겁니다. 그래, 난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내가 너 100억 줄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도 100억 받을 거야? No? 절대 아니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게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 진짜 감사해요. 그죠?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캐코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1250만불, 1250만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3: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8가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일들이 생기곤 하죠. 이 뻥 뚫린 도로에서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라던가 큰맘 먹고 새로 산 차가 자꾸만 발성을 부릴 때 대체 누굴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차차차로, 예, 알렉스 차 변호사님 모시고요, 자세한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1: 네.
0: 또 한인 축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1: 네, 한인 축제 이제 네.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0: 네, 10월 1일부터 한인 축제가 있는데, 우리 한인축제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한인축제재단 회장님.
1: 네.
0: 어떻게 감당을 하세요, 이 많은 일을?
1: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 축제를 이번에 이제 3년을 한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2년 전서부터 회장이 네. 돼가지고 아하. 이번 3년 되니까 조금 이제 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더 기대가 돼요.
1: 네.
0: 예, 10월 1일부터 시작인 거죠?
1: 네, 10월 1일부터 10월 4일이고 이 금년에는 네. 네. 연예인이 그 진우샨이 와가지고
0: 네,
1: 그 진우샨은 금요일 나오고요.
0: 오.
1: 금요일 날 밤 한 9시쯤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하고 그리고 일요일은 JK 타이거이랑 윤미래가 와가지고
0: 윤미래 네, 밤에 OST 여왕인데 네. 윤미래 씨
1: 네 예. 그렇게 오고 목요일은 뭐 래퍼 덤파운드시랑 좀 젊은 친구들이 오거든요. 에븐 패크랑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빅 오션이라고 그 K-pop 네. 아티스트가 한국에서 와요.
0: 아니 연예인들이 총 출동하는데요 이번
1: 네네
0: 한인 축제를
1: 예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불러가지고 이야, 더 많이 오게 됩니다.
0: 볼거리가 다양하겠습니다.
1: 네.
0: 진짜 타 커뮤니티 분들도 많이 모이잖아요. 한인 축제 하면.
1: 네네.
0: 와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1: 예.
0: 뭐 들썩들썩 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우리 축제는 무료이기 때문에 뭐.
0: 그렇죠, 네. 그렇죠.
1: 엔트런스 피가 없어요.
0: 그렇죠. 네. 무료입니다.
1: 네.
0: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네. 외국 친구들과 함께 즐겨도 너무 네. 좋은 그런
1: 그리고
0: 요새는 축제가
1: 또
0: 되겠어요.
1: 페스티벌이 이제 풀 페스티벌 같은 게 많으니까는 네. 음식도 많고 뭐.
0: 아.
1: 뭐 댄스 우리 댄스 콘테스트도 있고 뭐 음식 먹는 콘테스트도 있고
0: 아.
1: 뷰티 패전트도 있고 뭐 되게 이름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특히 뭐 또 요번에도 한국 지자체 농수산물 엑스포 여전히 네. 열리겠죠.
1: 네. 엑스포는 네. 150 부스가 있으니까는요.
0: 150 부스, 100 개의 부스 네,
1: 거의
0: 준비하시는군요.
1: 네.
0: 아유. 아무튼 우리 회장님 많이 애써 주십시오.
1: 네.
0: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1: 감사합니다.
0: 예, 많이 계획해 주시고요. 예, 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레몬법 많이들 문의하지 않습니까?
1: 많이들 이제 문의하죠. 요새는 네.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레몬법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많이 알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이 정도면은 레몬법의 저촉이 돼.
1: 네.
0: 한번 해볼 만해.
1: 네.
0: 아마 그러고서 아마 문의하시는 분들도 네.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근데 뭐 한 번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한 두
0: 네.
1: 번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0: 네.
1: 한 번 들어갈 때는 뭐 한 달 두 달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연락을 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말씀 줄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네. 그렇죠. 자, 알렉스차 변호사님 참 이 한인타운에서 유명하십니다. 개인상에 그리고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 변호사이십니다. 뭐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 담당이시고요. 미군 출신이십니다. 군 출신이세요.
1: 네, 네.
0: 와, 그러고 나서 변호사 공부를 하신 거죠.
1: 네.
0: 와, 대단하십니다. 제대 후에 로스쿨을 진학하셔서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지금까지 변호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레몬법으로 이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
1: 네.
0: 그러니까 새 차를 샀는데
1: 네.
0: 이 새 차가 조금 뭔가 사견치 않아.
1: 네.
0: 예. 이런 경우는 바로 딜러십에 가야 되는 거죠.
1: 네, 네. 그러니까는 레몬법은요 간단하게 또 새로운 차를 사든지 아닌 리스를 했는데
0: 네.
1: 처음 사자마자 리스 샀는데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뭐 처음 1년 반 아니면 18,000마일 전에 똑같은 문제를 4번
0: 네.
1: 아니면은 safety related 문제를 두 번, 아니면은 자동차가 30일 동안 들릴 수가 있으면은 내무법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0: 네네.
1: 근데 그 30일이 뭐 한 번만 가서 30일이 아니고
0: 네.
1: 다 더해가지고 30일로 이제 들릴 수가 있으면은 내무법 인정이 되고요. 그게 이 법이 뭐가 좋냐면 별도로 그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회사가 돈을 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손님한테 부담이 하나도 없고
0: 그쵸.
1: 만약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자동차에서 다시 가는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명어로는 바이백이라고 manufacturer 자동차 회사가 차를 바이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0: 네.
1: 바이백 할 때는 뭐를 주냐면은 다운 페이먼트랑 리스 페이먼트 아니면은 먼트리 페이먼트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다 받지만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문제가 난 지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처음 문제가 났을 때가 뭐 1,000마일 났던지 아니면은 10,000마일 났던지 차이가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처음 탄 거는 그 manufacturer 그걸 다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마일 차를 탔으면은 그걸 그 자동차 value에서 10%를 뺄 수가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1: 네.
0: 실제로 그런 뭐 레모퍼 클레임 해가지고
1: 네.
0: 그렇게 좀 이익을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제대로
1: 되게 많죠.
0: 제대로 네. 이익을 보신 분들 네. 뭐 차 페이먼을 뭐 완전히 뭐 다 해결될
1: 그럼요.
0: 정도로.
1: 그러니까는 저도 레몬법만 세 번 썼거든요.
0: 네.
1: 독일차를 세 번 썼는데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되냐면 저는 차를 리스를 하니까는 그 리스 페이먼트를 뭐 2년 동안 낸 걸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리스하는 사람들이 좋은 게 자동차를 이제 그 리스가 끝날 때는 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위출을 그때 그 시간에 돈을 다시 받으니까 참 그게 기분이 좋고 그냥 레몬법이 그렇죠. 참 좋은 법이에요.
0: 맞아요. 레몬법 클레임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이 차 운전 내 자동차와는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 내 차가 만약에 좀 결함이 있다. 좀 네. 이상하다 할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님과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하나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한 세 번 정도.
1: 예. 그러니까는 똑같은 문제로 한 네 번 아니면은 safety related 두 번.
0: 두 번.
1: 근데 하여튼간 자동차가 뭐 고장이 많이 나고 차는 못 고치면은요 우리한테 네. 연락해서 우리가 그 서류를 검토를 하면 되니까는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한 서류냐면은 그쪽에 가면 repair order이라고 영수증을 줘요. 차를 고칠
0: 네.
1: 때.
0: 네.
1: 그거를
0: 네.
1: 꼭 keep라 갖고 계셔서 그거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 source contract 아니면 lease agreement 뭐 그게 되게 중요한 서류니까는 그거를 꼭 keep 해주세요.
0: 네. 레몬버 케이스나 그러니까 레몬버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 번만
1: 그러니까 이렇게 repair order이라고
0: 네.
1: 그게 뭐를 자동차를 고쳤는지 딜러십에서 차를 고치면 꼭 주는 서류가 있어요.
0: 네.
1: 그게 repair order 아니면
0: 수리 작업 지시
1: 네.
0: 네.
1: 수리 그 영수증이고 또 lease agreement 아니면 purchase agreement 자동차를
0: 네.
1: 처음에 샀을 때 구입했을 때 서류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1: 왜냐하면은 그게 다 finance number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냈고 한 달에 얼마 내고 뭐 그런 서류가 그런 information이 있는 서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리 작업 지시서 repair orders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 네.
0: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구매 또는 리스 계약서 뭐 보증 정보, 서비스 이력,
1: 네.
0: 그리고 뭐 차량 운행 불가 기간에 대한 증명 자료, 요 서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네요. 저 변호사 비용이 안 든다.
1: 네.
0: 우리가 이제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다고
1: 네.
0: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0: 예, 바이백을 받을 수, 그러니까 바이백을 받을 것인가,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
1: 네.
0: 요거는
1: 네.
0: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건가요?
1: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 제일 좋은 케이스는요.
0: 네.
1: 그게 바이백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페이먼트 한 거를 다시 받으니까 제일 좋고
0: 네.
1: 만약 이 자동차 회사가 이거는 좀 약하다 아니면은 뭐 레몬법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은
0: 네.
1: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상에서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거기서 우리가 퍼센티지를 받아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딜러십에서 이제 아니 이 차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1: 네.
0: 왜? 뭐가 이상이라는 거야? 이렇게 발병할 수도 있거든요.
1: 그럼요. 그 딜러십에 갔을 때는 뭐 큰나 듀플리케이 뭐 못 찾겠다 아니면 다른 차랑 다 비슷하다. 그러면은 꼭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0: 네.
1: 딜러십한테 꼭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몇 번을 가가지고 그거를 발견할 때까지
0: 네네.
1: 딜러십에 가는 게 좋아요. 어떤 손님들은 뭐 한번 도망가서 어 이거는 못 찾겠다 거기서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오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꾸준히 잘 열심히 또 딜리뷰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꾸준히 본인이 이제 그때 결함을 발견했을 때 비디오를 찍어놓으라는 거죠. 네네. 영상으로 찍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딜러십에서는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발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딜러십은 네. 어쨌든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거는 또 노멀이다. 괜찮다. 네. 아니면 다른 네. 옆에 차랑 똑같다 하면 그렇게 답을 하는 걸 트레이닝을 받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자, 알렉스차 변호사님, 이 로펌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레몬법 클레임에 관한 문의는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레몬법에 저촉되는 클레임 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차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1: 네, 전기차들도 많이 들어와요. 특별히 뭐. 차가 컴퓨터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는 네. 한번 들어가면은 뭐 일주일, 2주, 뭐 한 달 있는 차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뭐 현대 아니면은 뭐 Jeep Wrangler 같은 차들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리콜도 많아요. 그때 리콜도 있으면 꼭 그 차를 갖고 가세요. 딜러십에. 네, 네, 네, 네.
0: 테슬라는 어때요?
1: 테슬라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테슬라는 근데 테슬라 같은 차들은 엔진이 없고 배터리가 있으니까는요. 배터리 문제도 있는 차들도 많고 또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또 테슬라가 그 뭐 문도 잘 안 닦이고 아니면은 네. 뭐 속 안에 뭐 시트 뭐가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조금 좀 많이 고쳤는데요. 그래도 요새는 테슬라가 많이 질문도 오고 가는 데가 뭐 딜러십에 가는 테슬라도 좀 있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원래 테슬라는 딜러십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딜러십은 뭐 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 남가주에 네. 갖고 가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메카닉이 와가지고 차를 고치는데 테슬라에서 문제 있으면 꼭 연락을 해가지고 누가 나오게 만들면 좋아요.
0: 아, 불편하네요 좀.
1: 불편하죠.
0: 그렇네요. 네. 예,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불편하네요. 근데 이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딜러십에 이렇게 차를 맡겨도 수리 시간이 마냥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차가 샵에 오래 묶여 있는 경우도 레몬법 클레임 대상이 되나요?
1: 물론이죠. 차가 더 오래 있으면 더 레몬법을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코비드 때는 차가 뭐 한 달 두 달 동안 있었는데 요새는 뭐 그런 파트가 많이 있진 않아요. 아니 그때는 파트 쇼리지가 많아서 그랬었는데 요새는 네. 뭐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그래도 요새는 파트가 없어가지고 차가 참 많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트가 없어가지고 또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1: 그렇게 또 현대 네. 같은 차들은 되게 많아요. 제네시스 그런 차들.
0: 제네시스가 그래요? 네. 그 고급차가?
1: 네.
0: 그렇군요. 요즘에 가장 예, 레몬법 클레임 많이 하는 차는 뭐 어떤 차인가요?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1: 뭐 그 다 똑같죠. 뭐 한국 차들도 많고 예. 독일 차들도 많고 또 미국 차들도 많고 다 그래요.
0: 벤츠는 어떻습니까?
1: 벤츠도 많아요. 벤츠랑 BMW, 뭐
0: 복스와겐도
1: 많고,
0: 많고요.
1: 예, 또 한국 차들도 많고, 이 미국 차들 뭐 GM, 뭐 포드도 많고 그렇다.
0: 주로 고급차가 많은 것 같아요.
1: 고급, 네.
0: 그렇죠.
1: 예,
0: 예. 제 주변에 보면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1: 그럼 맞습니다.
0: 예, 레몬 클레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1: 왜냐하면 한다 같은 차들은 뭐 네. 토요라 같은 차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0: 그니까요.
1: 예,
0: 왜 그렇죠?
1: 되게 릴라이버하는 차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뭐 한다, 콜드랑 뭐 캐물 같은 차들은 많이 없고요. 좀 비싼 차들이 되게 많이 와요.
0: 그죠. 네.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레몬법 클레임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클레임할 수 있다는 게 보상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럼요.
0: 그죠. 네. 예, 좋습니다. 자, 레몬법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1: 하여튼간 그 레몬법이 뭐 자동차가 네. 고장이 나면은요 꼭 열심히 그 딜러십에 갖고 와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딜러십에서 고쳐야지 워런티가 되는 데서 고쳐야지 뭐 바디샵에서 고치면 안 되고요.
0: 네.
1: 또 그리고 만약 뭐 애프터마켓 파트가 있으면 뭐 자동차랑 같이 안 파트가 있으면 그게 있으면은 좀 더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게 애프터마켓 파트를 많이 안 집어넣는 게 좋아요.
0: 변호사 비용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자동차에 뭔가 결함이 생겼을 때 딜러십에 반드시 가지고 가고 또 그 기록들을 다 보관을 하시라는 거 네. 그걸 가지고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차차차 로 알렉스차 변호사 그룹입니다.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로 좀 넘어가 볼까요?
1: 네네.
0: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당황해서 정말 몸이 아픈지도 모르고 네. 세게 부딪혔는데도 네. 아픈 줄 모르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외상이 뭐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러고 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 온몸이 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해서 네.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중요한 네. 것입니다.
1: 근데 고통사고 나기 전에 또 그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네. 얼만큼 커버지가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는 요즘 미국 법은, 아니, 캘리포니아 법은 이제 3만 불 미니멈인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만 불 제가 고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쪽에서, bodily injury, 몸만 아픈 건 3만 불을 그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분은 다 알겠지만은, 뭐, 인슈런스 레이트가 되게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인슈런스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노 보험, 그거를, 꼭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3만 불, 6만 불이 아니고 10만 불 아니면은 뭐 그것보다 더 높이 나면은 훨씬 더 좋아요.
0: 아, 10만 불 이상 커버리지가 네. 있는 보험이 좋다는
1: UM/UIM. 왜냐면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다른 쪽에 인슈런스가 없든지 아니면은 인슈런스가 뭐 3만 불밖에 없는데 UM/UIM을 못 쓰게 되면은 그게 커버리지가 되게 로우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를 프로텍트 해야 되니까 UM, UIM 이거 다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10만 불 이상 커버리지가 네. 되는 걸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 하셨어요. 이 10만 불 이상 하면 이거 보험료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UM, UIM은 저도 뭐 10만 불에서 25만 불 올렸는데 한 달에 20불 올라가더라고요.
0: 한 달에 20불 네. 플러스 되면 이제 10만 불 이상 정도 네. 커버리지가 되는군요.
1: 아니 10만 불에서 25만 불 올리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 한 200불, 300불밖에 안 올라갔어요 1년에.
0: 네, 좋습니다. 사고 후에 치료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뭐 바쁘거나 또 통증이 좀 줄었다고 해서 좀 치료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1: 그러니까는
0: 그런 경우는 이제 보상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없죠.
1: 그러니까 그게 영어는 gap예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뭐 받다가 갑자기 뭐 한 달, 두 달 안 받고 또 받으면은요, 네. 그게 뭐 treatment gap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잘 안, 다른 인슈런스 컴퍼니가 다 봐가지고 왜 이렇게 gap가 많고, 뭐 많이 안 아팠구나,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나, 그거를 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닥터한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다쳤을 때는.
0: 아, 그렇군요. 치료를 중단하거나 공백을 두는 경우, 갭이라고 네. 하셨는데, 이 갭을 두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보험사와의 소송이라던가, 또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1: 물론이죠.
0: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 사고 나가지고 뭐 한 달 후에 병원에 가는 예. 것보다 차 사고 나서 뭐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에 가야지 아프다는 게 보이지. 네. 차 사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요 되게 좀 불편해요. 아니 좀 힘들어져요. 케이스가.
0: 아, 그렇군요. 최근 칼럼에서도 여기 사고 후에 괜찮다고 참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근데 직후에 이제 병원 진료를 받는 게 몸 상태뿐 아니라 그 추후의 법적 권리 증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러니까는 뭐 젊은 애들은 뭐 네. 시간 없고 괜찮다 그러는데 좀 나이가 들고 또 한국 사람들은요. 아니면 또 아시안들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정말 아프시면 병원에 꼭 가셔야 돼요.
0: 네. 네,
1: 그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틀리게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언제 가요?
0: 맞습니다. 네,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네. 내 몸과 마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프로텍트가 돼야 됩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교통사고 보상금 하면 보통 응급실 비용 네. 또 뭐 차량 수리비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뭐 며칠 치료받는 거 이 정도로만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접촉사고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그럼요.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상담을 해서 네. 내 몸을 잘 프로텍트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정신적인 그런 보상도 있습니까? 어디까지 커버가 되나요?
1: 그 정신적인 보상도 있는데 네. 그거 정신 받으려면은 뭐 psychologist 아니면은 네. 그 therapist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PTSD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그 좀 받기가 힘든데 정말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정말 그런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됩니다.
0: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이 네. 사고 난 다음에요. 운전 차 안에만 들어가서 운전대만 잡으면 심장이 막 폭발할 것처럼 네네. 그래가지고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네.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뭐 1년 동안 운전을 못하고 아니면 네. 프리웨이로 운전을 못하고 네, 아니면은 네, 네,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운전하고 그런 분들 많은데
0: 네, 젊은 사람인데 네.
1: 만약 그런 분들은 정말로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돼요.
0: 그렇군요. 근데 사고 직후 이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합의하자.
1: 네.
0: 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그런 경우는 전혀 그 보험회사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사고가 나면 어떤 보험회사들은 이거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2,000불 주겠다, 5,000불 주겠다 합의하자.
0: 네.
1: 그럴 때는 정말 사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것만 받고 더 못 받아요.
0: 아, 한번 합의하면 그걸 끝인 거예요?
1: 네. 그 사인하면은요.
0: 사인하면. 네. 그러니까 사인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네.
0: 내가 어떤 상황인지, 이 사고가 어떤 상황인지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을 받아서 치료를 해야죠.
1: 네네.
0: 예.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차차 로펌입니다. 알렉시차 변호사님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몬법 클레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통사고 개인상해도 하시잖아요.
1: 네.
0: 요즘에 어떻습니까? 개인상해로 또 상담받으시는 분들 계실까요?
1: 그런데 개인상해들도 뭐 마켓에서 넘어지든지 아니면은 또 LA는 또 시티 스트리트에서 넘어지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상담이 오고 그래요.
0: 아, 이 마켓에서 미끄러졌다거나 이럴 때 네. 있잖아요. 미끄러졌는데 엉덩방아를 쪘는데 네. 너무 불편한 거죠. 뭔가 네. 딱히 병원에서 엑스레이 상해는 없는데 굉장히 몸은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네. 경우도 가능한가요?
1: 그런 거는 가능한데 이 멀켓에서는 뭐가 중요하면은 네. 멀켓에서 그게 뭐가 뭐 물이 새든지 뭐 그런 노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멀켓에서 알아야 돼요.
0: 네.
1: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멀켓에서 갔는데 포도 하나가 땅에 있어가지고 넘어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10초 전에 포도가 떨어졌어요. 하나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넘어진데 그럼 마켓이 모르면은요 그럼 마켓이 책임 안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마켓이 몰랐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누가 거기서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뭐 스피어 돼가지고
0: 네.
1: 그때는 누가 직원이 와서 그 콩 같은 걸 넣잖아요. 여기서
0: 네네네.
1: 여기 있으라고. 그게 노르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르스를 주면서 왜냐면은 마켓이 알아야 돼요. 물이 거기 있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면은 안 도와줬다.
0: 네.
1: 그러니까는 이제 카스코 같은 데 가면은 뭐 물건을 큰 물건을 움직일 때는 뭐 사람들이 옆에서 직원들이 막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한국 마켓은 많이 안 그래요. 근데 뭐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다치면은요. 그 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요.
0: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꽃갈콘이 네. 이렇게 딱 세워져 있잖아요. 미끄럼 네. 주의 이렇게.
1: 네.
0: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저촉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변호사님.
1: 네. 예, 하여튼 요새는 뭐 날씨도 좀 더워지는 것 같고 불경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안타깝지만 차 사고 아니면은 자동차 문제가 많으면은 많이 나면은요 우리 아프스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으로서도 굉장히 바쁘신데
1: 네네.
0: 한인축제재단의 회장님으로서도 이제 10월 1일 한인축제가 점점 다가오니까 여러모로 바쁘실 줄 알고
1: 네네.
0: 있습니다. 예, 많이 애써주시고요.
1: 네.
0: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 알렉스차 변호사님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렉스차 로펌입니다. 213 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감사합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선염 검안과
2: 블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블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블란서 안경 검안과.
2: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블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릭 213-487-1001, 487-1001번.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방과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교통사고 미끄러짐 낙상 또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로 다치셨다면 기다리지 마시고요. 빨리 연락할수록 이 케이스가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렉스차 변호사와 차차차 로우팀이 여러분 편에서 싸워드립니다. 상담은 완전 무료라고 하네요. 뭐 케이스에서 이기기 전까지 한 푼도 안 내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51-351 13입니다. 웹사이트는 alexcha.law.com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707 윌셔 블루버드 46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한국어로도 물론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이니까요. 뭐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없다고 하네요.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샌디 송님도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D님, 또, TKR님. 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시카고 노래 준비했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요, 프레드릭 뱅팅입니다. 프레드릭 뱅팅, 어떤 인물일까요? 당뇨병 치료에 혁명을 일으킨 인슐린을 공동 발견한 인물입니다. 1923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캐나다의 의학자입니다. 1921년 토론토 대학의 찰스 베스트, 또 존 맥클로드, 예, 이 사람들과 함께 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인슐린 추출과 분리에 예, 성공했습니다. 이 공로로 1923년 만 32살의 나이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고요. 이는 현재까지도 노벨 의학상 역사상 최연소 수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뱅팅은 당뇨병 환자들이 저렴하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인슐린 특허권을 단 1달러에 토론토 대학에 양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인류애를 실천한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 뱅팅은 1891년 11월 1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알리스턴의 평범한 농가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뱅팅은 내성적이었고요. 수줍음도 많았다고 하네요. 농사일을 도우면서 이 성실함과 인내심을 몸에 익힌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그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가 당뇨병에 걸려서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군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슬픔을 느꼈고 이는 훗날 그가 의학에 뜻을 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경건한 감리교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은 이 막내 아들 뱅팅이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1910년 토론토 대학교 빅토리아 칼리지의 이 신학과에 입학을 했지만 자신의 진짜 사명이 나는 의사가 되어야겠어 라는 그런 생각에 1년 만에 부모님을 설득해서 의과 대학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캐나다 육군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프랑스 전선에 참전했습니다. 1918년 깡브레 전투에서 총상을 입어 중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 동안 다른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공로로 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전쟁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소아과 병원을 개업했지만 환자가 거의 없어서 정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가르치던 중에 강의 준비를 위해서 췌장 관련 의학 논문을 읽다가 살짝 잠이 든 거죠. 살짝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에 문득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췌관을 막아 외분비액을 제거하고 내분비 호르몬만 추출하게 되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는 결정적인 이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적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메모 한 장이 인슐린 발견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우연히 생각해낸 게 그게 또 이런 엄청난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프레드릭 뱅팅이 남긴 명언들이 또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슐린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다. 그것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특허권을 일부에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위대한 닥터인 것 같아요. 인슐린 특허권을 단 1달러에 토론토 대학교에 양도하며 밝힌 소신이에요. 의학적 발견을 개인의 이율 창률로 이율 창구로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공공재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아이디어의 가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다라는 말. 멋진 말 아닌가요?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당시 수많은 학자가 이 췌장의 호르몬 연구에 실패하거나 주저할 때 젊은 무명의사였던 뱅팅은 직접 실험을 착수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이론보다 직접 행동하고 검증하는 실천력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디어의 가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거대한 성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벽돌 하나만 확실하게 놓으면 됩니다. 맘먹은 대로 연구자로서 세상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확실한 기억, 이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게 과학 발전의 본질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명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테이스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 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1: 나에게 오는 길에
0: 아, 이 좋은 노래를 다못 들을 것 같아요.
1: 돌아올 뿐이
0: 내일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1: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5: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4: 그럼 둘 다 워킹머니.
5: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4: 돈이 필요한 사람도
5: 투자하는 사람도
4: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5: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4: 213-804-9555.
5: 다시 한번
4: 213-804-9555. 워킹머니.com.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간이나 이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정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1: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LA 오후가 깊어가고 있는 이곳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오후 3시입니다. 창밖에는 글쎄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이 시간 어떠세요? 괜찮은 멘트 아닌가요? 여러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저희 라디오 서울 120에 맞춰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수요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 웨이, 영화 제목도 아니고 노래 제목도 아니고 내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과 내가 너무 다른 길을 걷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사실 편안함이나 어떤 좋은 것보다는 불안감이 많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닙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이 가시는 이 모든 걸음이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진 교양 곡 같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마이웨이가 아닌가라는 욕심을 한껏 부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LA 오후가 깊어가고 있는 이곳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오후 3시입니다. 창밖에는 글쎄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이 시간 어떠세요? 괜찮은 멘트 아닌가요? 여러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 주파수를 저희 라디오 서울 1650에 맞춰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수요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 웨이. 영화 제목도 아니고 노래 제목도 아니고 내가 가는 인생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과 내가 너무 다른 길을 걷지 않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사실 편안함이나 어떤 좋은 것보다는 불안감이 많이 우리를 누르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닙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이 가시는 이 모든 걸음이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진 교향곡 같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마이웨이가 아닌가라는 욕심을 한껏 부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첫 곡으로 윤태구의 마이웨이인데 좀 신나는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뜨거운 태양 아래 매일매일 오후를 보내시는 여러분, 참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쩌다 보면 야,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난 여기밖에 못 있을까라고 탄식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러 나오다가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혼자서 한껏 부려보곤 합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 없이 살 수 없는 게 하루고, 특히나 이거 미국까지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누구나 안 해보신 분 없을 것이고, 나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것 같고, 제가 같은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이웃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때로는 퇴근길에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뭐라고 뭐 서로 대화는 안 하지만 무언의 눈빛으로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진 않고, 아침에 출근길이 좀 기운 나야 되는데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에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출근하는 모습들 보면 조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인생 얘기를 좀 꺼내봤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됐던 간에 여러분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 그동안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멋지게 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5시까지 저와 함께 시원하고 달달한 음악들 한 잔씩 나누시면서 여러분과 꾸며가는 그런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제가 방송 끝나고 보니까 퇴근하시고 저희 카카오톡 창에서 많은 대화들 나누시고, 자 통계님 오셨네요. 굿모닝입니다. 대구는 많이 덥죠. 지금쯤 아마 통근버스 타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5시까지 지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딸딸합니다. 강혜연.

네, 알딸딸해. 글쎄, 술을 마셔서 알딸딸한 건지 사랑에 빠져서 알딸딸한 건지 내용을 보면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알딸딸해. 그러니까 아마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좀 어린 시절, 현물 시절을 돌아가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들면 술 취한 듯이 알딸딸해. 그 사람 생각만 하고 희죽 웃던 그런 추억들 여러분들 아마도 누구나 가슴 한켠에 품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DK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서른도시 공연 구경 오신 분도 계시고 아주 멋지게 공연하고 가셨는데 서른도시 아드님도 이승현이라고 원래 그 서른도시 본명이 이영춘 씨잖아요. 그래서 이 씨인데 원래 락 가수로 데뷔를 했다가 트로트로 전향해서 각종 트로트 프로에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또 오피스텔이라는 신곡으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버지가 만들어준 노래 같은데 이 노래 예감이 좋습니다. 어떤 노래냐고요? 일단 감상하시죠.

0: 네, 들으셨지만 이 서른도시의 아주 짙은 냄새가 나는 우연히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나만의 사랑 같은 느낌도 나고 나는 서른도입니다라는 곡을 표현해 줬는데 이제 가사가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이 바뀌어서 사실 옛날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은커녕 자취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세상이 좋아져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찾아간다는 그런 즐거운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원한 팥빙수 드시고 싶다고 그랬구나. 근데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조금 참았다가 드시면 괜찮아요. 예, 더울 때 시원한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곡 주셨네요.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빙수 생각만 해도 달달하니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팥빙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네, 라드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TK님 제발 완쾌하셔서 팥빙수는 제가 쏘겠습니다. 네, 그때 뵙기로 해요. 오늘도 시원하게 입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TK님 마음속에는 파도가 일렁이고 지금 그 썰핀이라고 그러죠. 파도 타기를 멋있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노래와 함께 지금 마음은 저 바닷가 산타모니카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그런 마음 한번 시원하게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괜찮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이런 노래 좀 시원하게 들으면서 지금 계시는 곳은 사무실 아니면 뭐 가게든 뭐 실내에 계시더라도 마음만큼은 아주 파도가 멋있게 치는 썰핀하는 그런 장면 느끼시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친구 물론 해야죠. 네, 천만에요. 몸 빨리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우리 TK님, 저도 사실은 빙수 타령을 많이 하는데 뭐 말로만 듣지 말고 빙수 노래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들으면서 또 빙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지금 점심 식사나 간식 하시는 분들은 빙수 하나 뚝딱 하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다가 맛있겠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듯 또 노래로 또 우리 마음을 좀 달래 보았고, 자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 그 저희 애청자 중에서 우리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 그 던지니스 꽃게라는 게 마켓가도 여기서도 있어요. 아마 그 뭐 원산지의 이름인 것 같은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저도 개인적으로 간장게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양념게장도 좋아하고 꽃게탕도 좋아하지만 간장게장은 항상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서울 사시던 분들은 그 신사동 리버사이드 호텔 넘어가자마자 그 뒷골목으로 전부가 간장게장집이에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상당히 맛있었던 기억도 나고, 이것도 간장게장 하는 곳이 있죠. 뭐 제가 지금 소개하는 소반도 간장게장의 명소이고, 그 이외에 몇 집들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마켓가도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여름에 진짜 입맛 없을 때 뜨거운 밥에다가 그냥 간장게장 하나, 특히나 김 싸가지고 간장게장에 먹으면 그 간장 맛이 아주 달달하니 밥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간장게장 드신 분들, 저녁에 약속 있으신 분은 간장게장 한번 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음식에 관한 노래 한 두 곡 정도 더 준비해봤습니다. 자, 내 사랑 간장게장 재밌죠?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야, 내 생의 봄날은의 주인공 우리 켄이 만들어준 내 사랑 간장게장. 어우, 노래 참 멋지네요. 자, 아, 이번에는 말이죠. 그 여러분들 라면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릴 적 시절부터 지금 몇십 년을 먹어왔는데, 물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라면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오리지널 노란 봉지의 삼양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얼큼한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성탕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왕뚜껑 사발면. 요새는 라면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또 진라면, 뭐 설렁탕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모든 라면을 한 노래에 담은 그런 재미난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라면으로 오늘 점심 해결하시는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엄마야, 미안해. 알았어?
2: 네 생일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1: 우리가 뭐든 할게.
3: 정말 뭐든지 할 거야?
2: 당연하지.
3: 그럼 동의별로 라면 하나씩 끓여줘.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싸그리 더.
1: 어?
2: 땡.
1: 다는 아니라도 최대한 사왔어.
2: 자, 하나씩 끓여볼까?

0: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노래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또 음식 생각도 하고 어떻게 된 게 라면은 끓이는 방법도 너무 많고 근데 항상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라면 봉지 뒤에 보면 끓이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끓이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끓이는 분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먼저 넣어야 된다. 어떤 분은 수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입맛에 잘 맞으면 좋아요. 어떤 분은 살짝 익혀서 꼬들꼬들하게 또 계란도 어떤 분은 풀어야 맛이 나고 어떤 분은 계란 풀면 라면 국물의 맛이 상한다고 계란만 살짝 익혀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거기다 게를 넣어도 되고 파를 넣어도 되고 뭐 양파 썰어놓고 오징어 넣으면 짬뽕 되고 참 다양한 라면 맛 아마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는 라면을 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팥빙수를 비롯해서 음식에 대한 노래들 몇 곡 함께 나누는 그런 재미난 시간 가졌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네, 브라운 아이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아이고, 애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딸딸에서 제가 오늘 알딸딸이란 노래 들었더니 냉커피 마시고 정신 차리려고요. 아이고, 정신 차리셨습니까? 아, 그냥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시고, 여러분 제가 매일 설명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250.com이 새롭게 장만했습니다. 구글로 1250 라디오 서울을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맨 위에 메디컬 정보, 메디케어 정보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8개 종목의 주식,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여러분 또 관심사인 그 복권에 모든 복권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밑칸에는 요사이 굉장한 이슈가 되는 우리 가스값, 캘리포니아의 가스값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또 어느 주유소에 가야 우리가 좀 저렴하게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정보도 한껏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밑으로 가시면 LAX라고 해서 지금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밑에 칸에는 저희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 쪽을 클릭하시면 저희 방송 사이트로 오셔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서 누르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셔서 방송 시간과 관계없이 또 방송 시간에 우리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죠. 남입니다.

0: 네, 영원한 친구 남미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애치님은 집이 73도. 우리 TK님. TK님, 냉커피 좋은데 당분간 찬 음료는 못 드신다고. 토렌스는 70도라고. 아, 따스한 물이 몸에 좋다고 그러셨네요. 여러분, 그 여름 되면 아무래도 냉장고를 많이 찾게 되고 시원한 음식, 저도 뭐 굉장히 찬물을 좋아하고 시원한 음료수를 좋아하지만 의외로 냉장고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뭐 음식이 남으면 투고도 해가고 음식을 모르고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는 때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방치한 음식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건과류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들은 오래 보관할 경우에 발암 물질이, 그 아플라톡신이 생기기 쉽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건과류를 냉장고에 넣고 오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변질된 거라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데워놓으면 남은 음식, 뭐 찌개 종류, 국 종류 한꺼번에 많이 요리해서 귀찮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또 데워먹고 남으면 넣고, 이런 것도 아질산염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채소류가 포함된 반찬은 가급적 한 끼에 다 드시고 남더라도 보관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뭐 빵이라든가 과일 이런 게 곰팡이가 쓸 수 있으니까 혹이라도 비치면 주저 말고 버리시는 게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건강은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가 행복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7: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6: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7: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6: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그 다방에 들어설 때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 1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우리 최현 씨의 우동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에 하늘나라로 가셔서 안타깝지만 우리 애치님 말씀처럼 뭐 몇 분들은 제가 최연하고 허스키 목소리도 비슷하고 그렇다는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어트는데 입맛 땡기신다고 먹는 노래 많아요. 호떡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어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부 시간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여러분의 시간, 특히 매주 수요일입니다. 아마 서영수 박사님 이곳으로 오시는 길일게요. 오시는 대로 모셔서 또 여러분의 또 더운데 건강상식, 호떡 좋아하는데 호떡 노래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박사님 오실 때까지 호떡 노래 한 곡 들려드릴까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호떡을 무지하게 어마무시하게 좋아하는데 호떡 파는 데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한 노래를 좀 이리저리 쳐다보다 보니까 호떡 노래가 있어요. 예,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세요. 어제 안과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비비안님 난청이 있으셔서 지금 방송에 참여 못하시는데 아무쪼록 빨리 완쾌하셔서 비비안님 오셨으면 좋겠고 로라님도 달라보시느라고 열심히고 그 이외에 모든 님들 우리 제시카님 로사님 뭐 우리 순철님 또 알정님 또 듀크님 그 이외에 모든 분들 다들 건강하게 열심히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호떡 노래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0: 네, 호떡. 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샌디님. 호떡 노래도 있고 각종 음식 노래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네, 아이고 TK님 20파운드 빠지셨다고. 예전에 165에서 지금 145. 아, 잘 드셔야 됩니다. 자, 호떡 얘기하면 어쨌든 호떡은 제일 문제가 그 가운데 그 설탕을 넣는데 그게 녹아서 이제 뜨거운 그 꿀같이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다리에 떨어지든 입술이든 아주 저는 많이 디었던 그런 추억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항상 배고픈 시간인데 오늘따라 호떡이 무지하게 먹고 싶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전문 이지영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테일러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6: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에 우리 서영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습니까?
0: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1: 바쁘게 보냅니다.
0: 아, 항상 바쁘시죠?
1: 네.
0: 아, 그 저희 그 라디오 애청자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위암 아마 2기인가 뭐 이렇게 진단 받으셔서 지금 어제까지 이제 네 번째 항암 치료 하셨다고 그래서 아마 수술하시는 데 되는데 우리 아시는 또 그 간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병원 직원이 작년에 암 수술 받고 회복돼서 나이도 76살인데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암 2기라니까 지금 네 번째 키모를 받고 아마 9월인가 10월에 수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완쾌되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어요.
1: 아, 예. 믿어야죠.
0: 아, 그럼요. 믿어야죠.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를 또 풀어주시겠습니까?
1: 아, 어깨 아픈 걸 할까, 허리 아픈 걸 할까.
0: 아,
1: 요즘
0: 뭐,
1: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요.
0: 굉장히 오는 것 같아요.
1: 예.
0: 저는 고맙게도 50견이 아직 오진 않았는데 잘 넘어간 것 같은데
1: 예.
0: 주변에 제가 이제 노래 교실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깨를 못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 예.
0: 예.
1: 그렇죠.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0: 아, 예, 예.
1: 근데, 목뿐만이 아니고,
0: 예.
1: 아파서 고생하실 양반들은
0: 아, 예.
1: 고생하실 짓만 하더라고요.
0: 아, 왜요? 왜? 어떤, 예.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1: 목 디스크 하면은 우리 한방에서는
0: 아.
1: 그냥 돈 안 드는 병.
0: 아,
1: 돈이 안 되는 병.
0: 네네. 네, 네.
1: 그만큼 빨리 나서요. 쉽고.
0: 네.
1: 그러는데 그걸 때문에 이 제대로 줄을 잘 못 써가지고
0: 아.
1: 병원 다니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0: 네네네.
1: 또 수술해갖고 또 목까지 수술해가지고
0: 아.
1: 이렇게 좀 저 좀 뭐 불구자가 돼가지고
0: 예, 예.
1: 뭐 돌아다니시는데
0: 예, 예.
1: 예, 다 이게 되게 목 아팠고 어깨 아픈 것은 병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0: 아,
1: 그게.
0: 예, 예, 예. 예.
1: 그 이제 이 병 고치는 방법이
0: 네네.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1: 이 카이로프랙터 그 목 전문으로 하시잖아요. 그냥 척추 신경 하시는 분들,
0: 네네.
1: 그다음에 예과 뭐 정형외과
0: 네네.
1: 이렇게 하시는 분도 신경외과
0: 이분들이
1: 그 할 수 있는 거가 그분들한테는 진단을 할 수 있어요.
0: 아.
1: 근데 어디가 아프다는 거.
0: 네네.
1: 그러면 아픈 줄은 알고 있는데
0: 네.
1: 치료 방법이 없어요.
0: 오, 아이고 참 대략 난감하네요, 진짜.
1: 네.
0: 네.
1: 그 해줄 수 있는 게
0: 네.
1: 스테로이드 주사.
0: 네.
1: 그러면 저기 아픈 거,
0: 네.
1: 아플 때 먹는 통증 먹는 약 있죠.
0: 네, 네.
1: 진통제.
0: 예, 진통제. 네.
1: 소염 진통제.
0: 네.
1: 예, 이런 약들이 보면은 스테로이드 종류는 마약이거든요.
0: 아.
1: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신경을 죽여버려요. 아프지 말라고.
0: 네네.
1: 그럼 내 몸에 저항을 해줘서 아픈데
0: 네.
1: 내 몸에 저항을 없애버린다고요.
0: 오.
1: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내 몸에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시 아프게 돼요.
0: 오.
1: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병은 낫지도 않고 세월만 가고 고생을 하고
0: 네네.
1: 나중에는 수술 잘못하면은 불구자가 된다고요.
0: 아,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군요.
1: 네.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0: 네네.
1: 첫 번째 일침.
0: 네.
1: 이뜸.
0: 네.
1: 삼약.
0: 예, 예.
1: 사부항.
0: 예, 예.
1: 오지압.
0: 예.
1: 육교정. 여섯 가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경추가 아 목경자에 목뼈가 몇 개, 일곱 개가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신경은 여덟 개가 있다고요.
0: 아.
1: 그러면 다른 뼈나 흉추나 요추나 선추나 이런 것들은
0: 네.
1: 뼈 밑에 가서 극돌기가 있어갖고 그 틈에 혈자리가 있는데
0: 네.
1: 딱 경추는 1번 경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뼈는 일곱 개인데 신경은 여덟 쌍이라고요.
0: 아~
1: 양쪽으로. 그러면 1번하고 2번 경추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0: 네.
1: 머리가 꼭지가 열릴 듯이 아파요.
0: 아, 두통이 이렇게
1: 예,
0: 심하군요.
1: 예.
0: 네.
1: 또 아니면 얼굴에 안면이
0: 예.
1: 눈이 쏟아질 것 같이 아파요.
0: 네네.
1: 머리도 아프고.
0: 어...
1: 그런데 3번하고 4번이 아픈 뒷목 귀주위 거기가 아파요.
0: 어...
1: 그다음 5번이 눌리면은 어깨를 눌려요.
0: 아 5번이 눌리면 네. 네네.
1: 6번이 눌리면은 엄지손가락으로 가요.
0: 네.
1: 7번이 눌리면 가운데 손가락.
0: 네네.
1: 8번이 눌리면은 새끼손가락.
0: 아, 그게 다 부분별로 그렇게 다른 증상이 나오는군요.
1: 네, 경락상으로 보면은
0: 네.
1: 6번 신경이 눌리면은 그건 어디로 가냐면 엄지손가락 가잖아요.
0: 네네.
1: 폐경으로 가요. 폐가 안 좋은 거예요.
0: 아~
1: 폐가 안 좋으면 대장이죠.
0: 네.
1: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심포.
0: 네.
1: 심장을 싸고 있는 포대기.
0: 네네.
1: 그리로 가고 4번은 건너뛰고 5번에 가면은 심장하고 소장이 그게 있어요.
0: 어...
1: 그러니까 바깥쪽으로는 네. 소장경이 흘러가고 그 안쪽으로는 심경이 흘러간다고요.
0: 네.
1: 그러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5번 신경이 경추가 눌리잖아요.
0: 네네.
1: 간 담으로 가요. 담겨.
0: 어...
1: 그다음에
0: 예.
1: 새끼손가락 8번으로 가면은 심장. 그래서 경락이 있고 가는 신경줄이 있는데
0: 네네네.
1: 자, 뭐 척추신경의사나 정형외과나 이 피지컬 테라피나 이런 분들이 아픈 곳을 트리거 포인트라고 그래요.
0: 네네.
1: 다 알고는 있어요.
0: 아, 예, 예.
1: 그러는데 지압하시는 분들은 지압에서 풀고
0: 네.
1: 피지컬 테라피도 지압이죠.
0: 네.
1: 그러는데 정형외과나 내과나 외과나 이런 분들은
0: 네.
1: 어떻게 해야 돼요? 침엽잖아요.
0: 네.
1: 그 약을 먹여야죠.
0: 아 그렇군요.
1: 약이 무슨 약이었어요? 진통제 아닙니까?
0: 예예 예, 그렇죠.
1: 그리고 주사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
0: 네네.
1: 근데 스테로이드가 두 가지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 신경을 죽여버리지만은 염증을 죽이는데 소염 작용도 강해요.
0: 아.
1: 근데 문제는 내 몸이 내성이 강해지면은 네. 약보다 성분이 강해지잖아요.
0: 네.
1: 듣질 않아요.
0: 아,
1: 그러면 계속
0: 네.
1: 스테로이드를 먹게 되면은
0: 예.
1: 한 알 먹던 게 두 알, 세 알 이렇게 늘어가면서 이 약이 축출이 어디서 되냐면은 석유에서 뽑아요.
0: 아,
1: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0: 예, 예.
1: 독이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독이 병을 고치는데
0: 네.
1: 문제는 몸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0: 아,
1: 근데 한방은 우선 침이 있잖아요.
0: 네.
1: 이 한방에서는 12개 경락이 있어요.
0: 네.
1: 폐, 대, 이, 비, 심소, 방심, 네. 보초, 담, 간.
0: 네.
1: 폐에서 시작해서 간으로 갔다가 다시 폐로 돌아오면서 경락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0: 네, 네.
1: 그 다음에 깊숙이 흘러가는 것은 상하로 흘러요.
0: 네.
1: 15개 낙맥은 옆으로 흐르고.
0: 어...
1: 그래서 낙자가 연락할 낙자예요.
0: 네, 네.
1: 가다가 막히면은 돌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0: 네네.
1: 경락이 피가 흘러내는지 신경이 흘러가는 경락이. 그런데 경근이 있어요. 그
0: 아.
1: 통증은 경근에 있어요. 그러면 경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침을 놔요. 그러면 침 끝 부분으로 뭐가 뭐냐면은 백혈구가 모여요.
0: 아.
1: 예. 그다음에 목 디스크가 오거나 허리 디스크가 오는 거는
0: 네.
1: 이 그보다 올드 세포라고 그래요. 그보다가 의학용어로는 좀비 세포라고 그래요.
0: 아, 좀비 세포.
1: 모든 네네. 세포는 6개월 있으면 전부 바꿔줘야 돼. 체인지가 돼야 돼요.
0: 네.
1: 근데 올드 세포는 나가고 새로운 뉴 세포가 와야 되는데 힘이 없거나 아프거나
0: 아,
1: 노화가
0: 예,
1: 되면은
0: 예.
1: 올드 세포가 못 나가요.
0: 아.
1: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0: 아.
1: 근데 새로운 세포가 왔잖아요.
0: 예.
1: 그럼 어떻게 돼요? 갈 사람이 안 가고 있으니까 갈 세포가 안 가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것들이 루마티스 관절염, 루퍼스, 루게미아,
0: 예.
1: 루게리티시스 이런 병들은 자가 면역 결핍병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웬만한 것은 자가 면역증을 갖고 있어야 사람 몸에서
0: 네. 네.
1: 그게 해결되지만은 해결이 안 되면은 재수 없으면 평생을 아파야 돼요.
0: 아이고 고생이네요. 네.
1: 이상해 보면 고개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
0: 네,
1: 많아요.
0: 네, 그렇죠.
1: 고개가 돌아가면 또 등짝이 돌아가요. 그러면 허리가 돌아가면서 삐딱하니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딱 보면은 트리거 포인트, 네. 앞통점 있어요.
0: 예, 예.
1: 거기다 침을 딱 놓으면은 뇌에서는 느끼기를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백혈구 숫자가 두 배로 불어나요.
0: 네, 네.
1: 그러다 이제 그건 경근이 깊이 흘러가는데 경락에다가 놓으면은 아까 말한 거가 경근이고 경락.
0: 네.
1: 경근은 표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픔을 많이 느껴요. 거기다가 뜸을 뜨는 거예요. 뜸도 두 개가 있어요. 간접구가 있고 직접구가 있는데 네네. 직접 떠줘야 돼요. 그냥 간접구 붙여놓으면은 살을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중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0: 네.
1: 살을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1300도요. 실제 태우는 온도가 뇌에서 온 느끼는 온도는
0: 네.
1: 48도에서 50도로 느껴요. 그러면은 체온이 갑자기 48도로 어서 50도로 느끼게 되니까 뇌에서는 이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숫자가 40배에서 50배가 와요. 그래가지고 올드 세포를 죽여요. 그러고 나면은 불통, 측통,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0: 예,
1: 통증이
0: 예.
1: 오는데
0: 네네.
1: 침 맞고 뜸뜸하면 통, 측,
0: 네.
1: 불통, 통하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그렇게 쏟아지게 아프고 얼굴, 눈이 튀어
0: 예,
1: 나올 것까지
0: 예,
1: 아픈데
0: 예. 네.
1: 1번, 2번 경추 거기다 신경 힘을 딱 꽂아놓으면은 시원하니 전기불 켜지는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다음에 목이 아파가지고 돌리지도 못하고 뻐근한데 3번, 4번 거기다 침을 놓고 뜸을 떠주면 빽 돌아가요. 그때 5번 경추
0: 예,
1: 어깨가
0: 예.
1: 아팠을 때는 5번 경추에 침 놓고 뜸 뜨면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6번은 엄지손가락,
0: 예,
1: 7번은
0: 예.
1: 가운데 손가락, 7번은 가운데 손가락, 8번은 새끼 손가락.
0: 네.
1: 가는 방향 봐서 그걸 갖다 우리는 침 놓고 뜸 뜨고 약을 먹이면 되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1침, 2뜸, 3약인 게
0: 네.
1: 예,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약이 산상 금옥단이에요.
0: 네, 네.
1: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심장하고 신장 열하고 차가운 기운이 서로 교체가 안 됐을 때 서큘레이션이 안 되면은 또 간이 나빠져요. 그랬을 때 심신불교, 간이 불화, 간하고 싸울 때까지는 금옥단이면 다 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올라가면 위장병이 기운이
0: 네.
1: 거꾸로 올라가요.
0: 예.
1: 위기 역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도인 벽사단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도인 벽사단 같은 것은 23년 된 위상과다.
0: 20년 넘었군요.
1: 그것도 네. 고치더라고요.
0: 네.
1: 그 산상 금옥단은 모든 병에 다 들어요. 심장병,
0: 예, 예.
1: 신장, 콩팥병,
0: 예, 예.
1: 그 다음에 간, 담, 비위. 이 열이 나고 차갑건 열이 나고 뜨겁거나 차갑거나 열이 나도 아프고 차가워도 아파요. 그런데 열과 냉을 섞어버리니까
0: 네.
1: 아픈 게 없어져요.
0: 예. 자 박사님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번 주서부터 한 두 분 정도 지금 말씀하신 어깨 통증이라든가 또 적기 업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 두 분 정도 상담을 해드릴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1: 예, 괜찮습니다.
0: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전화번호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 연결되시는 분 한 두 분 정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531-2291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3-531-2291 예, 번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오는 동안 또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1: 요새 이제
0: 네.
1: 한방에서는
0: 네.
1: 그냥 목 아프고 어깨 아프면은
0: 네네.
1: 그냥 돈 안 드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상체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렇게 목 디스크라
0: 네.
1: 그렇게 별로 시간도 끌지도 않고 금방 나서요.
0: 근데 박사님은 금방 나선다 그랬는데 사실 그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처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네, 이제 줄을 잘 서야죠.
0: 아, 그러니까. 네. 예.
1: 내가 지금 어디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데
0: 네, 네.
1: 이 그 교수님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한 그분을 한 5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목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제가 고쳐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내가 돈안 받고 그냥 고쳐줄게요. 그래도 안 오셔요.
0: 예,
1: 결국은
0: 아이고.
1: 수술을 해가지고
0: 네.
1: 목까지 수술을 하셨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 흉터가 심하니까
0: 예.
1: 이 와이셔츠를 못 입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0: 네.
1: 근데 왜 그러냐면 한 방을 믿질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분이 5년 전에 왔으면은
0: 네.
1: 지금쯤 날랄랄하고 흉터도 없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는데 그걸 믿질 않으니까. 저 같은 의사는 이런 병은 특별히 통증에 관한 거,
0: 예.
1: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0: 네.
1: 오십근이라든지 이거는 진짜 몇백 년 만에 하나씩 날까 말까 하는 의사라고요.
0: 그렇습니다. 누가 지금 궁금하셔서 전화번호 물어보셨는데 213-531-2291입니다. 531-2291.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저도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있고 다른 부분이 아파져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주소를 잘 찾아가야 내가 치료가 잘 되고 몸이 나을 수가 있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 자리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말을 안 듣고 고생해서 수술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1: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저 지난번에 우리 저 박사천 회장님,
0: 네네, 우리
1: 네,
0: 회장님.
1: 그분이 오실 거예요.
0: 예,
1: 오늘 보니까
0: 그러세요.
1: 한 8, 90% 나왔더라고요.
0: 이제 골프 치시겠네.
1: 네, 골프도 치고 그러는데
0: 네.
1: 네, 다음 주에
0: 네.
1: 다 나섰으니까 그때 한번 오시겠다
0: 아,
1: 그러셨거든요.
0: 그럼요, 언제든지요.
1: 그분도 운 되게 좋은 신분인데
0: 네.
1: 그뭐 사회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뭐
0: 그러니까요.
1: 연세대도 우리 대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의사인데
0: 네.
1: 그러는데 저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아파가지고 한 시간 반인가 운전해 가서
0: 네.
1: 허리 아픈 것을 난 기억이 있어요.
0: 오.
1: 그러는데 요번에 이 연세대학교 총장배
0: 네네.
1: 이 골프데이를 갔어요.
0: 오,
1: 그런데 이 친구 골프를 싱글 쳐요. 무지하게 잘 쳐요.
0: 예.
1: 그러는데 골프를 못 친대요.
0: 오, 허리가 아파서.
1: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때는 걸어는 다니는데
0: 네.
1: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 사무실 가면은
0: 네.
1: 누워 있어야 돼요. 서 있질 못하고. 근데 그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 한
0: 네.
1: 2주 됐죠? 거의 다
0: 그렇죠.
1: 났어요.
0: 한 2, 3주 남짓 된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났어요?
1: 거의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0: 예.
1: 조카가 한 7년
0: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1: 됐.
0: 조카가 또. 예.
1: 그 친구는 더 재수가 좋은 사람.
0: 그래요?
1: 그런데 그 엄마가 한약방이고 7년 동안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0: 아이고, 그러셨구나.
1: 그러는데 아들이 한약방 가다가 뭐 고개를 살릴래 흔든데
0: 아, 왜 그래요? 이유가?
1: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0: 아, 낫질 않으니까?
1: 낫질 않으니까
0: 아.
1: 지금 약을 네 가지인가를 먹어야 돼요. 그
0: 네.
1: 지팽이 짚고 겨우 해야 되고
0: 아이고.
1: 이미 얼굴까지 돌아가 버렸어요.
0: 예.
1: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S자로 휘어가지고 왼쪽이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0: 네.
1: 근데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병이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0: 어.
1: 거기가 벌써 한 30~40% 나았고
0: 그렇죠.
1: 약이 4개에서 2개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 가 있는데 또 돌아올 거라고.
0: 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박사님, 이제 치료 생활 하시면서 그냥 개인적인 일로, 예를 들어서 골프를 가셨다든가, 또는 여행을 가셨다든가, 아니면 딴볼일 가셨다가 급한 환자를 봐서 손을 봐준 그런 기억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많아요.
0: 그래도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한두 개만.
1: 예,
0: 제가 궁금해서 그냥.
1: 한 5년, 한 10년 전이다.
0: 네.
1: 서울 갔다가 오는 길인데,
0: 네.
1: 방송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2급 상황이니까,
0: 비행기 안에서 그랬어요,
1: 비행기
0: 그럼?
1: 안에서.
0: 와, 오시는 길에.
1: 예. 그래서, 뭐, 우리는 항상 주머니에 침을 휴대를 하고 있잖아요.
0: 예.
1: 우리 집사람이, 여보, 여보, 의사 찾는다. 빨리 가봐.
0: 아, 그러셨구나. 뭐,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
1: 가서 보니까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그 비행기가 그러면 내려야 된답니다. 그러는데 구토를 하고 막그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한번 내리려면 돈 엄청
0: 아,
1: 들어간대요.
0: 그럼요. 뭐, 여러 가지로 난리가 아니죠.
1: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급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리라고 하고 이게 우선 침대는 확보를 해야죠.
0: 네,
1: 확보하고 뒤에 이랬을 경우에는 5번, 6번, 7번 이제 흉추 거기가 꼬인 거예요. 엎드리고 해서 그걸 눌러서 조정을 해놓고 그러면 쿡 하고 숨을 쉬어요. 그 다음에 목 교정을 해줘야 돼요. 되게 5번, 6번이 휴에 있어요.
0: 네네네.
1: 그걸 잡아서 돌려주면 반드시 세워지거든요.
0: 네네.
1: 그 손가락 따버리는 거예요.
0: 아.
1: 그랬더니 멀쩡해요.
0: 아.
1: 그래서 이분이 아 그냥 밥을 사겠다, 뭘 해주겠다 하도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괜찮다고
0: 예예.
1: 그래서 하도 그래서 미안해할까 봐서 그럼 커피 한 잔 사주세요.
0: 네. 어.
1: 여기서 커피야 뭐 일불 이불이잖아요.
0: 그렇죠.
1: 히드로공항 가서 커피 두 잔 샀는데 이제 보니까 스타벅스에 15불이야.
0: 아이고, 야 대단하네.
1: 그래서 15불짜리 커피를 다 먹어봤어요.
0: 자 그리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다리가 삐거나 그러면 이제 동네에 있는 한의원 가면 침이 그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1: 예.
0: 대침 같아요.
1: 예.
0: 그걸 놓고 그랬는데 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체하고 그럴 때 할머니 이모님들이 그 이렇게 실로 묶어놓고 여기 손 여기를 딱 막 아프게 눌러서 검은 뽑는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뭐 좀 내려앉는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1: 맞아요. 첫 번째 손가락이 폐경이거든요.
0: 아~
1: 폐는 모든 공기, 기를 주관하는데요.
0: 아~
1: 되게 옛날 어르신들은 손가락 꽉 묶어갖고 손가락 가운데를 따는데
0: 여기 위에 가운데를 따더라고요.
1: 가운데가 아니고 옆에 양 옆에 손톱 도단한데 조갑각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정상이에요.
0: 어쨌든 뭐 비슷하게 맞긴 맞았네요.
1: 하여튼 그쪽
0: 나오면.
1: 가까운 데 따면 돼요.
0: 예예.
1: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대장경이라고요.
0: 이건 어디예요 그러면?
1: 그러면 여기를 따면은 두 번째 손가락 있잖아요. 이치는 똑같아요. 손톱이 도단한 자리 가에. 모르면 그냥 가운데 하면 따면 돼요.
0: 근처.
1: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문제가 있을 때는 가운데 심포. 네 번째는 없어요.
0: 없고.
1: 그 새끼 손가락은.

0: 내가 한 강의를 2시간 한 적이 있어요.
1: 아.
0: 그런데 그분이 내가 오는 날이면 다섯 오후 예배를 보고 김포공원 가서 7시 비행기 타면 맞거든요. 그날은 맨날 그 목사님 돌아가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꽈당 헀는데 사람이 강대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쓰러져 계시더라고.
1: 아이고.
0: 그래서 바로 손가락을 땄어요. 손가락 따고 저기 발가락 따고.
1: 네네.
0: 오른손 따고 왼손 따니까 벌써 손을 쳐버리더라고. 신경이
1: 아,
0: 돌아와가지고.
1: 예.
0: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1: 네네.
0: 그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요.
1: 아유, 대단하시죠.
0: 그래도 그냥 저기 가서 쉬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1: 아유, 뭐 전혀
0: 나는
1: 쉴 분이
0: 하느님
1: 아니신 것 같아요.
0: 말씀 전하다가 죽는 게 원이라고, 그
1: 네.
0: 아프신 분이 교인들 일일이 다 배웅하고
1: 예.
0: 누우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몰랐었는데 그 오산리에 가면 청평지점 지나가다가 그 순복음교회 금식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부흥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제 어머님하고 이제 찬양집회 거기 우리가 2박 3일 들어갔는데 그중에 한 2, 3일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가고는 안 와요. 그 숙소로. 밤중 돼야 오시니까 사람이 탈진이 되죠. 제가 그때 그래서 인연을 맺어서 2박 3일 같이 숙소에 있으면서
0: 아,
1: 알게 됐죠.
0: 그러셨구나.
1: 아주 친해졌죠.
0: 그래서 그분이 하느님 섬기는 일이라 그러면은 물불을 안 가려요.
1: 그래요. 저도 그 아주
0: 세상에
1: 기억에 남아요.
0: 서울에 이제 미국에 있는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더라고.
1: 아,
0: 그래서
1: 그랬구나.
0: 그 실버타운 현대 가서
1: 네.
0: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교회마다 이게 세미나 요청이 들어오는데,
1: 아하하하,
0: 아,
1: 그러셨구나.
0: 거절도 못하고 아주
1: 예.
0: 고생 죽사겨 다 왔어요.
1: 그러셨구나. 자, 나오신
0: 그런데
1: 김에 또그 우리 저 아까 얘기했던 그 벽사단의 효험 또 우리 공진단 아저 금옥단의 효험 알았으니까 나오신 김에 프로모션 좀 주시죠.
0: 아, 예. 산삼 금옥단은
1: 네네.
0: 10개만에 1200불이에요.
1: 네네.
0: 항상 600불에 5분을 해드렸는데,
1: 네네.
0: 두 분이 먼저 예약을 하셔서
1: 아, 그럼 이제 세분 남았네.
0: 세 분만 남았습니다.
1: 예.
0: 도인 벽사단도 마찬가지고요.
1: 아, 마찬가지고.
0: 시간 이후로 세 분한테는 600불씩 드릴게요.
1: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삼 또
0: 산삼이 지금 팔다
1: 산삼.
0: 남은 게한
1: 네네.
0: 4,800불 가는 게
1: 네.
0: 한 1,500불이면 돼요. 이분
1: 예.
0: 한 분만 해드릴게요.
1: 아, 한 분만. 아, 이제
0: 그
1: 저 가는구나.
0: 450g이고 한 파운드예요. 양 많아요.
1: 네.
0: 상당히 크고. 근데
1: 와.
0: 그 위에 8,000불짜리가 하나 있어요.
1: 네네.
0: 그거는 엑스트라 라지인데 술다 넣으면 술 담그놓으면 이제 폼 나요.
1: 아.
0: 그런 거는 한 2,500불 한
1: 네.
0: 번만 해드릴게요.
1: 아, 예.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위치는 809 사우스 호바트니까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간판 보실 수 있고 단독 건물입니다. 뒤쪽에 주차장이 아주 있고 전화번호는 아, 우리 산삼 한의원 병원 전화번호는 385-3304, 213-385-3304고 우리 박사님 직통 전화는 504죠? 아,
0: 503-3304.
1: 503-3304. 그 혹시나 전화하셔서 방송 중이거나 또는 상담 중이실 때는 메시지를 남기시거나 전화번호 남기시면 아마 끝나고 차례대로 연락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예.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저기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거는
1: 네.
0: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1: 네.
0: 성민 산삼만 치면 내가 나와요.
1: 아,
0: 근데
1: 예.
0: 동영상을 보시려면은 내 얼굴 클릭을 하면은
1: 네.
0: 이 중풍 고쳤던 거, 저기 라티노 남자
1: 네.
0: 여자들 또눈 중풍을 치료하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장님도 치료해 봤어요. 그런 거그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걸 잡아드시고, 그 이제 보험이 다 돼요.
1: 아, 예.
0: 프로바이더가.
1: 아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0: 건강보험은 3방 커버되는 건다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
1: 네.
0: OTC 카드라고 있어요.
1: 네, 오티시 카드.
0: 그걸 가지시면 약도 사실 수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
1: 알겠습니다.
0: 카드도 받습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장님하고 또 치료 사례 같이 함께 얘기 나누시는 그런 좋은 시간
0: 아,
1: 가지겠습니다.
0: 예.
1: 네.
0: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창립 40주년

0: 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새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8: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7: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8: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7: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키보이스 해변으로가요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변함없이 세인트 아저씨 나무너무 행복하세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됐으면 해요. 한국은 무지하게 덥죠. 여기도 좀 덥습니다. 자, 뭐 수요일 오후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지루하고 지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라도 이렇게 노래라도 들어야 좀 시원한 바닷가 생각나고, 이 키보이스가 나올 당시 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시민회관에서 페스티벌을 했어요. 여름에 보컬 페스티벌. 그래서 이 키보이스를 비롯해서 히식스, 뭐 지금 있던 뭐 트리퍼스 등등 아주 많은 보컬 팀들이, 아주 젊은이들이 머리를 길어서 아주 멋진 음악을 소화해줬고, 그 당시에는 그 신중현 씨가 미인과 함께 아주 대부로 알려드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음악 활동, 특히나 보컬 활동을 했던 분들이 더러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곳은 실정상 좀 음악 생활을 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다른 쪽으로 업종을 하시면서도 항상 음악에 대한, 예, 순철님, 조용필 씨도 무명 시절에 나왔죠. 그러니까 돌아와야 부산항해가 히트되기 이전에 부산에서 무명 가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고, 현철 씨도 사실은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그런 그룹으로 싱어로서 부산에서 오랜 무명 시절을 했던 그런 추억인데, 아시는 분들은 기억들 많이 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쁩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7: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0: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기운 좀 내시라고, 마지막에 에너지 충전하시라고 신화의 으쌰으쌰, 힘낼 때 아시죠? 으쌰으쌰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주신 모든 우리 친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또 목요일날 우리 만나는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6: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아보카도를 숲에서 나는 버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지요. 쓰임새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장 볼 때마다 자꾸 눈길과 손길이 가는 아보카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딱딱한 걸 사다가 후숙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그늘진 실온에 둬야 되는데 그런 장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후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과나 바나나 함께 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들 역시 상온에 오래 두긴 어려운 요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껍질이 검고 말랑하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게 됩니다. 빨리 섭취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또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관을 어떻게 할까? 일단 보관 전에는 껍질을 물에 한번 씻어서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 껍질 표면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리스테리아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닦은 이후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째로 비닐 랩에 꽁꽁 싼 뒤에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고 최소칸에 보관을 하면은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신선도가 유지돼서 필요할 때마다 드실 수 있고요. 자, 냉동 보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유의 크리미한 식감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만 염두에 두시고요. 냉동 보관할 때는 씨와 껍질은 제거하고 과육만 얼려야 되겠죠. 아보카도는 보통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째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로 코팅하듯 얇게 바르는 것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뿌려서 랩으로 밀폐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최근 SNS에요. 아보카도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 자른 단면이 닿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소개되던데요. 이런 방법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표면이 미끈거리는 촉감이 있다 이러면 네, 이 아보카도는 이미 부패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늘 같이 붙여서 드리는 거였어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곡식으로. 근데 이 곡식에는요, 곡식에는 또 이 곡식을 드릴 때 기름도 드리기도 하고 또 뭘 드렸냐면요, 향. 예? 향도, 유향. 유향도 곁들여 드리기도 하고 소금도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영적인 만일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은 곡식은 주로 밀가루로 드려요, 밀가루. 예, 밀가루. 볶은 곡식. 볶은 곡식. 이런 것들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드렸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이 음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걸 드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밀가루,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이 기름은요, 성령 충만을 얘기한다. 그 다음 유향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한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언약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 믿음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참 맞는 얘기구나, 그런 동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는 게 있었고요. 소제. 예. 소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화목제가 있어서 화목제. 화목제는 주로 동물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동물의. 그래서 살찐 동물들을 좀 택했어요. 동물의 기름을. 하나님아, 기름 태우는 냄새 아시죠? 뭐라고 해야 되게 좀 그렇지만 고소하고 기름 태우는 그 냄새 아시죠? 동물의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근데 이 화목제는 언제 드렸느냐? 언제 드려?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게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와 그다음에 뭐 소제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화목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동물의 기름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로 어디를 택했냐? 그 동물의 배를 잘라보면요, 배 안에 가득하게 기름이 있어요. 그거 다 긁어내고, 또 창자들 사이에 있는 기름 다 긁어내고, 콩팥하고 간에 붙어있는 기름 다 꺼내서 그걸 태워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참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거는 주로 수컷을 드렸죠, 그죠? 근데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었어요. 암수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화목제는 뭐냐, 맨 마지막에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화목제로. 그러니까 늘 속죄제, 번제, 소제 이렇게 드리고 나서 반드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제사죠.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감사가 감사 헌금을 저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감사 헌금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주로 제가 했어요. 제가 뭐 저를 그대로 까발겨야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 사건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감사 헌금을 매주 해야 되는 매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감사 헌금을 매주 드리자. 주정 헌금 우리 매주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매주 감사하길 감사 우리 제사 드릴 때 매주 감사한 것을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제가 감사한 것을 매주 제 자신이 드리기로 하나님께 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거 예. 이번 주가 감사되든 안 감사되든 감사헌금을 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보죠. 레위기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 예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죠. 다같이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뿌리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예,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그들이 부지 중에 행했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 예. 우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연약해서 지은 죄. 짓고 싶지 않았는데 연약해서 지은 죄 이런 얘기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예,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을 사함 받으려고 할 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4장 27절 계속해서 뭐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27절 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무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네.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네. 속죄제로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점이 뭐냐? 속건죄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여호와의 성물.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지은 죄. 아, 여러분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 가끔 또 하나님의 흠물에 손대는 자들.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또 그럴 때 그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이거는 속죄죄는 무의식 중에 지은 죄고 이런 의도적인 죄죠. 그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속건죄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때 이건 다 의도적인 일이죠. 그죠? 이럴 때는 속건죄를 지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한번 보죠.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6절 시작. 그 본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예,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길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허없는 수양을 떼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한번 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중 험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런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속건제를 제사장에 끌고 와서 드릴 뿐만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친 거 그대로 배상을 하고 그죠? 배상해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느라 그 얘기죠. 그죠? 배상하는데 5분의 1을 더해라. 예.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속죄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 그 죄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속죄죄입니다. 속건죄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남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남의 물건을 탐심이 있어서 훔치고 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 우리에게 적용하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면은 십일조도 여호와의 성물이요. 감사 헌금도 마음에 주셨으면 그것도 안 내면 짓는 죄고 그게 헌물에 대해 짓는 죄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속건제 이런 것도 다 회개하고 배상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죄는 5분의 1을 더 갖다 내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사, 예. 그러니까 주로 소제와 화목제는, 소제와 화목제는 주로 부수적인 제사로 지냈죠, 그죠? 나머지 번제,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라 할 때, 번제는 상번제고 늘 하는 거고, 속제제와 속건제를 또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늘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의미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번제, 날마다 나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여 일부를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화목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렇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시고 감사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죄가 깨달아지거든 하나님 앞에 어염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죄와 속건죄, 그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아니게 지은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의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죄는, 악은, 여러분 있잖아요. 손을 대지 마라. 죄하고는 멀리해라. 여러분 그 표현이 어린애가 난로불에 손을 하나 대보면요, 뜨거운 거 알아요. 대봐야 알아. 대지 마라 그럴 땐 잘 모르다가 지가 대보고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한번 배우고 나니까 절대 가까이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난로불이에요. 난로불. 그 난로에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응?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와 늘 가까이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잠깐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은 참 자비하고 인자하신 것이요, 인자하신 분이 분명한 것이,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근데 죄가 있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거스린 게 얼마나 많아요. 아예 내가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거 모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만나주시잖아. 난 그게 너무, 그건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이구나. 내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도 우리는 그 많은 지은 죄를 다 깨끗이 할 수 없잖아요. 생각도 못 해내는데 어떻게 다 깨끗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것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순간순간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운데도. 그러나 우리가 씻고 더 씻으면 그 관계가 날마다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얼마만큼 가까이 지낼 수 있는가, 이것이 뭐냐면 죄의 시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하고 사는가, 그 문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속죄죄를 드려야 되고 순간순간 속건죄를 드려야 되고, 아멘입니까? 순간순간 소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 번제도 드려야 되는 아멘. 그렇게 해질 때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다 할례를 받는답니까? 마음에다가.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찔긴 가족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제는 동물을 데려다가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알잖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응?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있는 건지 내가 순간순간 내가 회개하는 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다섯 가지 제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자, 몇 페이지 있는지 예, 362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아,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나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6절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죠. 다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 예, 채찍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에 왔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놀라운 복으로 연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안 받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그건 내 아들이 아니다는 거죠. 내 아들 진짜 내 아들은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아들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청결을 힘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독소, 즉 교만, 야욕, 정욕,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거나 겉과 속이 다 일치되는 위선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언젠가 미국인 한 자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중독 가운데에서 굉장히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에 있다가 저를 만나서 상담을 요청을 해서 약 한 1시간가량을 얘기를 하는데 한때 잘못해서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거의 그 수준이 뭐 목회자 수준이에요. 성경 구절도 그냥 술술술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서 그냥 같이 예, 호흡을 맞출 만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저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패스터,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자기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은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또 4절에 보면은 위로를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5절에서는 예, 땅을 또 기업으로 받는 사람, 6절에서는 배부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 최고의 상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원어적인 이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의 그 의미에서 이 청결함, 즉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청결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그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청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이 카타로스, 이 청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무엇과 섞이지 않은 순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섞이지 않는다. 여기서 그 무엇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도 적당히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은 골백번을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이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청결한 상태라고

아닙니다. 마음이 싱글 마인드니스, 예, 오직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전한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무엇을 하든 자기의 삶이 제대로 잘 돌아가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는 자신이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이렇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청결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도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청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의 그 티켓, 입장권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이 천국의 입장권은 마치 프리 티켓처럼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이러한 일부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더더욱 말할 나위 없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내야 할 우리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즉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계속 들어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예, 자기의 앉은 자리에서 최대한 덜 불편한 상태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까? 사람은 개인의 차는 있지만은 전부 다 이런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의식 가운데 있고요. 스스로를, 예, 셀프 익스큐즈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불순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자꾸 들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은 죄로 관영합니다. 죄로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순전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에 한 번, 두 번 참여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일에 청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예, 어떤 상황과 처지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양쪽을 다, 하늘에 자녀되는 그 베너핏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다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이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심만 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려고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 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0: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부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런 사람은 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육으로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도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하면은요 결국 자기의 마음속에 사탄의 견고한 진, 즉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는 참석을 해요. 하지만은 온전히 God oriented, 하나님 중심적인 God centered 이러한 라이프는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임이요. 자, 이 말씀은 미래 동사형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의 맛보기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천국 가서 본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에도 아주 큰 차이가 거기에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마치 속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온전히 한쪽에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 중심으로 살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향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빚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 고통 이러한 것들을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고난, 당하는 고난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 여타의 다른 모든 고난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순결함,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순물이 섞이는 거예요. 그것은 청결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현재적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예, 비록 육신으로는 감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항상 자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심장소리를, 그분의 말씀을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삭이듯 그러한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는 어떤 상태이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너무나도 커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는데 너는 내가 지나갈 때의 나의 뒷모습, 나의 등을 볼지언정 나의 영광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모세조차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친한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얘기를 하다가 그가 이 자기의 그 장막에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비쳐서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 광채가 났으면은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눈을 가리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갔을 때에는,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얼굴을 눈만 빼놓고 다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죄를 아주 헤이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보는 순간 그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모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다.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 테이블에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볼 수 있는 자격을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부터 보고 모세처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기꺼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시간을 드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게 고통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손으로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예, 꿈속에서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 이것을 놓는 것이 이게 쉬운 일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강한 국가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하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아주 독재자이면서도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사랑과 그리고 정의가 충만한 왕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너희 모든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을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끝나는 그때에 너희가 내 얼굴을 와서 다시 대면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이제 그때가 되면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는데, 그때에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만큼, 내 테스트를 패스하는 것만큼 내가 각 사람에게 분복을 내려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헤어졌어요. 자, 그 가운데서 왕이 내린 그 모든 명령을 이제 수행 하나 하지 않나를 보이지 아니하는 그림자들이 일일이 다 체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깁니다. 오랜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떤 자녀는 아주 우직하게, 아주 그냥 바보스러울 만큼 그렇게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설마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나에게 마이너스 점수를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어떤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어느 누구도 아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모든 테스트 기간이 완료되고 황제가 궁으로 그 자녀들을 부릅니다. 황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신하들은 감히 세계 최고의 황제 앞에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을 그냥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사전 준비가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얼굴, 최고의 황제이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의 얼굴을 떳떳하게 모든 자녀들이 다 고개를 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자녀, 소수의 자녀만, 즉 아버지가 준 그 계명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잔꾀 부리지 아니하고 다 실행한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얼굴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녀예요. 어겼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된 것도 아닙니다. 탈락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데,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상급들, 그 유산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그림자를 통해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과 후회와 그리고 수치심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 유산, 그렇게 많은 분복을 받을 때에 어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그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은혜는 받았는데 그러나 그 분복은 받지 못할 거라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데에도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어미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가 남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택하신 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고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은사로서의 그 역할과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할 때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8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다라고 할 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기 전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 뭐이냐? 보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사랑을 품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말을 가지고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교사로서의 내가 생활을 할 때에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사랑이 없는 말은 자식에게 한 것 같아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그 말은 아무런 소리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은 소음에 불과하고요. 이건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이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또 자칫 잘못하면은 너는 왜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예배 참석 안 하냐, 아, 죄는 우리 애기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 와가지고 미국에서 얼른 미국말 해가지고 출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잃어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을 교육을 해보니까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하길래 도대체 이 세계를 이렇게 손으로 죄락펴락 하는가 봤더니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이방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흩어져 살 때에 제일 먼저는 뭐냐? 자기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사는 그 자국어, 그 나라 언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언어의 영어를 능통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이 히브리인들보다 훨씬 머리가 좋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느냐? 미국에 와서 있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범죄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을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예쁜 자식이 점점 커가니까 한국에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은 한국말로 통화가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통하지고 그 깊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화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없는 게 없어요. 방법은 지금 영어를 잘하는 이 전도사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는 전도사가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100%를 받아야 돼요. 이거 그렇게 중요해요. 나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자가 100% 목사님하고 같은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거 먼저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애들에게 능숙하게 영어로 가르치면서 이 가르치는 이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 어르신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은 하기에 젊은 사람도 요즘 백발이 많았다마는 그런데 어때요? 그게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것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담당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뭐이냐? 자,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만들었단다. 그 나라들 만들었는데 첫째 언어는 다 동일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언어가 다 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과 같이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 놀라운 방법이다. 그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언어가 났다. 그런데도 각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사람이 너희한테 너는 나하고 동일한 미국이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우리 애들도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미국인 줄 알았더니 예,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한국인의 자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력이 있으면 인정을 더 받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종로릇 한 겁니다. 여러분 종로릇 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주면서 자기 자신이 뚜렷한 자기 개성과 자기의 것이 뚜렷하면은 인정을 해주지만은 물에다 물탄들 술에다 술탄들 그저 좋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알려주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잘 성장되어 가고 있는가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은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 사랑 1번 같은 의미 속에서 부모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 없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인성이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어디 가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든 메시지가 이렇게 주면은 그 부목사님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영어에 퍼펙트한 우리 자녀들이 빨려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잘 알아먹지 못해도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된다 라는 걸 나는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 혼잡되었는데 어느 때 그 언어를 알아먹은 줄 압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 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방에서 왔던 15개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먹은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영어로 알아먹고, 이집트에서 왔으면 이집트의 말로 알아먹고, 또 아프리카에서 왔으면 아프리카의 자기 나라 말로 알아먹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일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언어는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 마음속에 마저 내가 모국어를 해야지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에게 한국어가 익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3대 동일한 신앙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애들의 마음을 터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참석에 있다가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선교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2년 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됩니다. 안 되는 말을 못 하려고 제가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되느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실천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랑에 담겨서 자식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해부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마음먹었던 것들이 그 말씀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은 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교사를 해보고 저도 총장으로 있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은 교수들의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님들이 우리 애기들의 이름을 날마다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 사랑으로 가슴을 안고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맺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확실하게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한 거예요. 어젯밤에 12시 30분에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데 엎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설교만 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우리 LA 소망 선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까 내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내 형제 자매들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줄 거예요. 저는 강단에 설 때 확신을 가지고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 사랑을 품고 우리 서로 대화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정말 사랑으로 귀한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남편들에게 한마디 하면은요 끝나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목사가 돼서 설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내 아내였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제가 한 20년간 하고 목포에서 18년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니 너무 진지하게 여보 당신은 진짜 목사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하늘을 나른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나한테 뭐를 하든지 그것은 문제없어.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사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목사야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준 목사, 내 아내가 인정해 준 목사, 그러면은 성도들도 인정해 주니까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아요. 우리 사모님 어디서 사모님 오늘 꼭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진짜 목사야. 오늘 우리 여성계의원들이요 우리가 헌신 예배 다른 거 있겠어요? 남자들은 여기서도 찌들리고 저기서도 찌들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남자들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은 진짜 내 남편이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똑같은 말을 강단에 들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성기원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도 사랑으로.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2절에서 그렇잖아요. 꼭 내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그리고 지식을 다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부흥에 다닌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끝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하, 주님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뭐예요? 주여 우리가 다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손을 저어본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흥하는 능력과 권세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능력과 믿음의 행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게 보면은 그 사랑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다라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없이 이걸 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인정을 해주고 사람들도 유명하고 텔레비에 많은 방영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를 가치 없이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주님 보시기에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저 올라오기 전에도 성령님 저 좀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꼭 저는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올라옵니다. 그래 저는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관계는 없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아마 지금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진짜 사랑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믿음을 나타내고 있느냐, 혹이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집에 가서는 자식들 보는 데서 서로 다툼을 많이 하지 않느냐, 조금 빚 있다고 그 빚 때문에 한숨 푹푹 쉬면서 기도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너의 자녀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가 엄마 아빠하고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은 떠날 기회만 나면 나는 교회는 안 간다,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젊은이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 나 같은 목사들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목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부모에게 주었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의 목회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선물로 되었으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게 없어요.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치 없게 볼 뿐만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구제와 봉사 전부 헛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세요? 진정한 헌신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와 그리고 섬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을 다시를 해본다면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설령 겉사람만 보고 행동만 보고 유명세를 타지만은 내 하나님 아버지가 유명세를 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주님이 정말 네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 내 자식아, 네가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소망 선교교회에 와서 믿음의 일을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너는 어디다 내놔도 가치 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은 인정인정 불안한 거예요. 왜요? 가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봉사 그리고 구제 모든 헌금들이 주님이 네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구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는 구제할 때 사람의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듯이 주님이 인정을 해준대 주님이 주실 상은 이 땅에 살면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딱 시작될 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은 사랑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준 것이다. 그 은사가 은사로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교회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의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낫소 개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쏘죠. 우리 4장 21절부터인데, 4장 1절에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뭐가 나왔었죠? 고아자손 나왔잖아요. 그죠? 4장 41절부터 7장 89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89절, 이게 두개 길죠, 그죠? 성경에서 제일 긴 절수가 뭐가 있죠? 시편 119편. 몇 절까지 있어요? 알파벳 하나에 8절씩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2 알파벳이기 때문에 176이네요. 네. 근데 이 모세오경에서 절수가 제일 많은 거. 7장 89절까지 있다니까요. 제일 길어요. 89절까지 읽어보셨, 7장을 읽어보셨나요? 과거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면 4, 5, 6, 7장까지라고 이렇게 뚝 제목을 적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나소. 나소는 뭐라고요? 나소는 계수하라. 계수하라. 근데 계수하는데 여기 아까 보면 누구를 계수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고핫자손 얘기 나왔잖아요. 고핫자손, 네, 수를 세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정말 제일 왕성한 남자들의 제일 뭐죠? 이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근데 세는데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직무를 일하기 위해서 그 맡을 본분 그들을 세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스는 지난번에 베미드바르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베미드바르에서 광야인데 거기서 백성 민수기 백성들을 세라 이랬잖아요. 20세 이상을 세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에도 나스도 머리를 들어 올리다 그 머리를 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 나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때 얘기 뭐 했어요? 머리 들어라 이러고 종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말고 들어 올려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들어 올리는데 어떤 자들 하나님 앞에 나이로 봤을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적 나이로 보는 거예요. 영적 나이로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일을 힘 있게 할수 있는 그들을 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무를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몇 살이십니까? 30살 앞으로 50살까지 네 20년은 더 일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근데 1년이 아니라 1년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일 수 있다. 아멘이십니다. 자, 머리를 들어라. 우리 나스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게르손의 아들들의 총수도 조상들의 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조사하되, 여기에 조사하되, 우리는 저기 개역개정에 보면 계수하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흠정력에는 지금 조사하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나쏘라고 하는 단어로 썼고요. 이 나쏘는 나싸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게 원형이 나싸예요. 나싸는 들어 올리다, lift up. 엘리베이션이에요. 엘리베이션 왜 이렇게 찬양단도 있잖아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히브리어 볼게요. 나소 엣 로시라고 돼 있어요. 로시가 뭐예요? 머리거든요. 들어 올리는데 뭘 들어 올리냐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 올려라. 너희 머리를 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 생각이죠.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볼게요. 왜 너희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그거를 세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저거는 흠정력이에요. 흠정력 번역이다 보니까 왕가의 제사장 앞에 보면 선정된 세대. 뭐 조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번역으로 했어요.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된 백성을 또 특별한 백성.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왜 굳이 흠정력은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다 특별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수되어진 너희는 그냥 찌질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 고기만 얘기하고요. 이것은 요 뒤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택하신 백성이 좋고 왕 같은 제사장이 좋고 소유된 백성이 너무 좋아서 그 앞부분만 딱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것, 선정된 세대로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되어지고 머리가 들려져서 세워짐 받은 그들은 어디로 뭐 하게 된다?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려내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불러내시기 위해서 너너너너너 원, 투, 쓰리 이름으로 다 불러서 거기 어둠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 그거예요. 근데 나오면 뭐할 거야? 나와서 또 룰루랄라 그래가지고 또 어둠으로 또 들어가면 어떡해?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불러내어 뭐라 그래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양, 우리 찬양했어요 지금, 그죠? 주님 안에서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완전 하나 되어진 그 찬양을 너희가 전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우리 기도 선포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온 열방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마침내 오셔서 우리만 구원하실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쌌어요. 그렇죠? 이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죠? 자, 법궤를 매는데 혼자 맬수 있을까요? 여럿이 매야 돼요. 협력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떡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도 있었고요. 다 거기에 막대가 껴있는 거 아시죠? 그림 보면. 그거를 혼자 매요? 아니라니까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에서 협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게르손은요. 게르손은 네, 천막, 휘장, 천으로 된 거, 부드러운 소재를 나른다 그랬어요. 어깨에 맬까요? 아니요. 수레와 소가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7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은 어떤 거를? 기둥, 아주 무거운 것들이요. 밑에 받침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아, 이제 고아 자손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아, 나는 우리는 그 금과 이렇게 이런 기물들, 성물들 이거를 옮기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아이, 너네는 뭐 이렇게 뭐 이거 하지. 그럴까요? 어디에 들어가죠? 이 성물들이? 지성소, 성막,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성소는 뭘로 만들어져요? 기둥이 있어야죠. 널판이 있어야죠. 휘장이 있어야죠. 덮어야죠. 그게 없이는 성물이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에 맡은 본분이 있어요. 귀하고 천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한 널판이 될수 있고요. 정말 부지깽이 있잖아요. 재 집어내는 부지깽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줘? 좀 내가 법궤라고 해서 이 바깥에 성전을 그 널판을 받치는 받침 있죠. 그 받침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너져요. 세워지지도 않아요. 완성이 안 돼요. 그러면 널판에 고리들이 이렇게 동글동글 고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긴 거. 그거 하나가 똑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이 천막 이거 널판하고 이거를 쭉 고리에 고리를 연결해서 막대로 연결을 해야지 돼요. 그거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절대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본인 스스로도 무시하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 존재 한 분이 빠짐으로 해서, 그한 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교회가 네, 휘청 흔들흔들 뭔가 빠진 거예요. 7장에 보면은요, 이제 헌물을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그각 12지파에서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 그 위에 리더, 맨 꼭대기 리더가 통치자라고 그러죠. 그가 여기 이 그룹에서 내는 게 아니라 요 통치자가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두 지파가 짝이 되어져서 덮개가 있는 요거 중요해요. 덮개가 있는 수레를 헌납합니다. 헌물합니다. 그거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큰 거기 때문에 두 지파가 하나씩을 맡아서 해요. 그러면 12지파니까 수레가 몇 개일까요? 6개. 그러면 소는요? 12마리. 그죠? 그러면 요것을 딱 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받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수레가 여섯에 소가 열둘이야. 얘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 얘 뭐를 나르죠? 헌겁이죠. 천이죠. 부드러운 소재죠. 그래서 수레가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긴 해요.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레 두 개. 수레 두 개를 끌수 있는 소네 마리. 그러면 자, 수레가 몇개 남았어요? 6개에서 2개 썼으니까 4개가 남잖아요. 이 4개의 수레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므라리 자손에게 줘요. 왜요? 그들은 무겁잖아요. 널판에 받침에 막 뭐지 기둥에 이것들을 그 4개의 수레에 싣고 4개의 수레를 끌수 있는 끌도록 송아지 몇 마리 남았죠? 8마리 남았잖아요. 그죠? 반반 나눠서 게르손에게 셋, 므라리에게 셋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광야가 아스팔트 쫙나 있는데도 아니고 그런 데를요 어떻게 해요? 수레를 끌고 간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머리 들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택함 받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0: 어떤 일을 무엇을 맡았던지 간에 나의 존재감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5장 넘어갈게요.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자와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라.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내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지금 4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고앗, 게르손, 므라리. 수로 세고 고개 들라하고 머리 들라하고 수로 세셨어요. 그 다음에 직임 직무를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정한 자예요. 저기에 나병 환자, 유출이 있는 자, 죽은 자로 더럽게 된 자, 한마디로 뭐예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을 진영에서 내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저기 레위 지파에서 그 직임을 다 주더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쑥 하고 집어넣는 거. 자, 볼게요. 3절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내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우리 하나예요. 하나님의, 우리 사장에서 하나님의 일, 직무를 주셨어요. 그래 놓고 이 전체를 딱 보시는 거예요. 열두 지파들을 전체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성막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동쪽에는 누가 있어요? 네,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진영을 보는 거예요. 동. 그 다음에 남쪽에 고핫 자손이요. 그 다음에 서쪽에 게르손, 북쪽에 므라리가 있어요. 고 확장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그들의 진영 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너희 요들뿐만 아니라 이들 이 진영 이거 진영이에요. 그 진영 밖이 있다고요.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거기에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5장에 보면 자 우리 5장에서 여기에서 3번에 부정한 자를 격리시켰다. 그 다음에 죄의 고백과 배상. 자 여기 5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범하는 어떤 죄를 범하며 주 여호와를 대적하여 범법하고 그 사람이 유죄가 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그는 자기가 범법한 것을 그것의 본래 것으로 갚되 거기에 그것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자기가 범법한 사람에게 그것을 돌려줄지니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죄에 대한 배상이에요. 누구와 누구? 사람끼리. 그죠? 사람끼리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끼리 죄를 지었는데 이것은 뭐와 같다? 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주 여호와를 대적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손해를 끼치고 막 이렇게 그랬어. 그거는요, 너희끼리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했다, 범법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아, sorry, 미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유 뭐 100불 저기 손해냈어. 그럼 100불만 주는 게 아니에요. 20%, 5분의 1, 120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뭐냐면 이거는요 아까 위에 부정한 자를 진영에서부터 내쫓아라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죄의 고백과 그 배상은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 그건 역시도 그게 죄라면 그게 죄이면 누구에게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배상이 들어가야 해줘야 그것이 해결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고 그에게 범법을 행하며 14절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졌거나 혹은 그에게 질투의 영이 임하여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그녀가 더러워지지 않아 하는 경우 질투를 했어. 아니 아내가 탈선 의심이 가. 물증은 없어. 심증만 있어요. 그러면 소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법정에 가서 소재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저기를 해서 이렇게 마시고 뭐 그러면 죄가 있으면 허벅지가 이제 배가 불러오고 막 허벅지가 썩고 그런다 그래. 근데 만약에 그냥 생으로 의심만 한 거야. 좀 그녀가 더러워지지 아니한 경우 쭉 있는데 그걸 다 읽을 순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내는 멀쩡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는요. 남성 위주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그냥 내가 저 아내가 싫어. 그리고 쫓아내고 싶어. 아내가 부정했다. 딴 남자랑 누웠다. 가지고 살인도 할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내쫓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배상도 안 하고 내쫓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판단해 주세요. 여성에게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탈선하다. 얘를 소타라고 이야기해요. 얘는 사타에서부터 왔어요. 탈선하다. 탈선이 뭐죠? 저 이렇게 기찻길에 가다가 기차는 기찻길로 가야 돼요. 그죠? 얘가 딱 벗어나면 탈선이죠.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사고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사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한 길을 바라보고 가야죠. 여자가 쓱 남의 남자 쳐다보고 남자가 쓱 남의 여자 한번 쳐다보고. 그거 뭐라 그랬어요?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탈선이에요. 그게 탈선이에요.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쓱 한번 세상 한번 쳐다보고 쓱 한번 내가 재밌는 거 한번 쳐다보고, 그게 뭐라고요? 탈선이에요. 소타, 사타라는 이야기예요. 벗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속,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다 아신다. 소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6장으로 갈게요. 나실인 6장. 네, 이걸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겉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의 이리까지 먹지 말며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 여호와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자, 나실인은 아무나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될수 있어요. 레위인은 아무나 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없어요. 레위인은 혈통이에요. 근데 나실인은 서원하면 돼. 네, 아무나 될수 있어요. 여기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괜찮아요. 아무나 누구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면 된다니까요. 단기간으로 내가 6개월, 1년, 2년 서원하겠다. 가능해요. 돼요. 나는 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가능해요, 안 해요? 아멘.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가능한데 지금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원해서 내가 1년, 2년 드리겠다라고 한그 횟수, 그 횟수에 뭘 하지 말라고,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는 뭐? 포도. 네, 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야. 그죠? 씨도 안 된대, 껍데기도 안 된대, 포도주, 뭐 술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포도즙, 포도주스도 안 되고 뭐 해봐, 아무것도 안 된대. 그리고 또두 번째, 자기 머리에 삭도를, 머리 밀지 말라는 거예요.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밀어요, 안 밀어요? 처음에 서원할 때요, 그때 머리를 밀어요. 밀고 시작해요. 밀고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원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끝났어. 서원한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어떻게 해요? 네, 잘라요. 그래서 그걸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읽으세요. 주중에 화목제물 있죠? 화목제물을 태워 올려드리잖아요. 그 불에 내 머리카락을, 자른 머리카락을 그 안에 넣어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시체는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자체죠. 지금 이 나실인에게 이 포도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편과 전도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 뭐래요? 포도는 뭐래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대요. 즐거운 거 좋아요, 싫어요? 좋죠? 아우 뭐막 어둡고 막 그런 거보다 즐거운 게 좋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 이거는 뭐냐면요. 이 말은 자기의 쾌락, 육신의 쾌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 이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9절도 마찬가지요. 포도즙은 즐겁게 한다. 너의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나실인의 서원한 그 기간 동안 안에 너의 육신을 위한 쾌락을 위한 그런 즐거움을 위한 포도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로부터 껍질까지 아무것도.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온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포도즙이 아니고요. 포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참 즐거움이다. 지금 나실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였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죠. 머리는 아까 로시에게 했죠. 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모든 가치관, 이건 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일단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죠.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있었던 그 머리, 생각, 주권,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부터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그 모든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아까 뭐였어요? 시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나실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헌신했단 말이에요. 나실인으로 서원했다고요. 그 시간 가운데에는요, 세상에 어떠한 악과 사망 권세는 멀리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예배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천륜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 내가 즐겨왔던 것, 나의 생각,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에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습니까? 지금 다들 서원하셨어요. 아닌데, 나 기간으로 안 정했는데. 아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다 보니까 성령님 기다립니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성령님을 초대했어요. 그거는요, 주님,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정말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요구,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끊으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론의 축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안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너무 중요해요. 26절까지만 읽으시는데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복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자, 은혜 베푸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예수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평강 주시는 분,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금 24, 25, 26절 세 절인데요. 이세절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아 하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여기에서 또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나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축복의 완성인 거죠. 완성 가운데 들어가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아론의 축복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저기 24, 25, 26절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이게 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도 할수 있다니까요. 부모님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께 복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언하는 거거든요. 대언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예수야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밭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현지 시각 8월 6일 오전 7시 59분경 일본 구마모토현 해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지난 7월 28일 구마모토 일대를 덮쳤던 규모 7.1의 강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당국은 가파른 경사지의 토사 유출 등에 계속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 자체가 방출한 절대적 에너지 크기, 강도는 5.1이었습니다만 진도, 사람이 느끼는 진도는 4였습니다. 구마모토 대부분 지역에서 자다가 깨거나 체감상 확연히 흔들림을 느껴서 놀랄 정도의 진도 4를 느꼈다고 하고요. 인근 현에서는 3까지도 또 느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전등이 흔들리는 정도 진도 3의 규모인데요. 어쨌든 워낙 작은 규모의 지진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힌 강진이 발생한 지 그것도 일주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발생한 같은 지역에서의 지진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이후에 3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380여 명은 다쳤습니다. 8,5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4만 5천 가구는 단수 피해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이 더디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단수 해소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물이 부족해지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특히 대한항공이 생수를 지원해서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이 지원 자체에 눈길이 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서 일본 내 SNS에 몇몇 누리꾼들이 올리는 글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한국산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수세식 화장실 물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동조하는 몇몇 누리꾼들이 생기자 더 많은 누리꾼들은 이상하게 왜 그냥 고맙다고 말을 하지 못하냐. 선의를 비틀어서 갚아선 안 된다. 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떠드는 게 우습다. 외부인은 입 다물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올리고 있고요. 다수는 정말 고맙다라고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독 문제 때문에 비행기 한 대 띄우는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규슈에서 한국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다. 쿠마모토 화이팅. 뭐 이런 문구가 많았습니다. 네, 대한항공은요 지난 1일 1.5리터 생수 12,000병에 달하는 제주 퓨어워터 1,000박스를 인천발 기타 큐슈행 화물기에 실어서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 구호품은 육로를 거쳐서 피해 지역으로 옮겨져 이재민 식수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을 색깔론 공세를 펼치면서 비난했습니다.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찾아 연설했는데요. 민주당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이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홍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물론 홍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는 추수감사절이 폐지돼야 한다고 한다.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네, 과거에 홍 후보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식민주의를 기념하는 날이라며 비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걸 두고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이 평화로운 만찬만 강조하면서 미국 원주민의 고통을 가린다는 것이 홍 후보 주장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요, 이 전통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불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 후보는 오는 11일 민주당의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를 결정할 예비 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DC 정가의 주목을 받는 전국적인 인물로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주류인 중도 진영을 좀 위협하는 인물로 평가받고요. 공화당은 아예 공세 관역에 그 한복판에 홍 후보를 올려놨습니다. 네바다는 미국의 핵심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다가 2024년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1912년 이후에 두 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준 네바다입니다. 네바다가 미국의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주택가격 상승을 포함한 고물가, 데이터센터 밀집으로 인한 전력난 등이 네바다 지역의 주요 선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조 롬바르도 현 주지사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헬리콥터 마린 원인데요. 이 헬리콥터가 민간 여객기와의 충돌 위험 범위 내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채 운항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미 항공교통관제 교신 기록 그리고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마린 원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있는 엘립스 공원을 이륙했습니다. 조종사는 규정대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에게 3분 뒤 이륙이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에서 직선으로 약 4마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통상 연방항공청은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민간 항공기의 이륙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엔보이 에어가 운항하는 여객기가 오후 2시 34분 예정대로 레이건 공항을 이륙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린원과 이 여객기는 표준 분리 상실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네, 표준 분리라는 것은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 규정이라고 합니다. 수평으로는 1.5마일, 수직으로는 500피트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표준 분리가 상실 상태로 전환됐다. 큰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날 마린원과 여객기 간 거리가 연방 규정상 실제 충돌로 이어질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또 서로 접근하는 항로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근접사고 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연방항공청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까운 레이건 공항 주변은 민간 항공기 이착륙과 또 군용 항공기 운항도 많아서 여러 차례 사고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29일에는 육군 블랙호크 헬기가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와 충돌한 사고도 있었죠. 당시 탑승자 67명이 모두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참사였는데요. 또 비슷한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 연방항공청은요, 마린원 조종사가 세 차례나 이륙을 통보했는데도 레이건 공항 관제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헬리콥터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새로 짓고 있다고 하죠. 백악관의 헬리콥터 착륙장. 그런데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재공사를 해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근에 백악관 앞을 지나다가 이미 두 달 동안 공사가 진행돼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백악관 헬기 착륙장을 그냥 쓱 바라봤는데요.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서 바로 재시공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착륙장이 만들어진 백악관 남쪽 잔디밭이 원래가 살짝 기울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짓는 착륙장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약간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착륙장은 수평이 돼야 된다라면서 아예 잔디밭 자체부터 수평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은 즉흥적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마디를 한 이후 인부들은 착륙장 바닥에 대통령 문장을 즉각 뜯어내고 재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논란 그리고 비판이 계속 잇따르고 있죠. 일단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평을 고집하는 것은 뭐 안전이나 규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사적인 미감 때문이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측근들 역시 대통령이 좀 지나치다라고 충언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일부 측근은 대형 연회장 공사나 화려하고 평평한 헬기 착륙장 공사보다도 오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방정부 규정에서는 헬기 착륙장은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20도 이하의 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맥도날드가 $3 이하의 가성비 메뉴를 앞세워서 소비자 공략에 나섰는데요.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인 정책을 잇따라 펼쳤음에도 매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맥도날드 올해 2분기 미국 내 매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그 전년도에 비교하면 2.5%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본사가 기획한 저가 메뉴를 상당수의 가맹점은 그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효과가 반감됐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네, 맥도날드는 최근 몇 년 동안 $5 세트 메뉴를 비롯해서 다양한 저가 메뉴를 선보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소시지 맥머핀, 맥더블 등 10개의 단품 메뉴를 $3 이하에 판매하는 등 저가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가 메뉴를 중심으로 한 가성비 전략은 일단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맥도날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대, 페달이 없는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줄스가 시범 운행을 마치고 드디어 유료 영업을 시작합니다. 오는 10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인데요.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정식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대도 없고 가속 페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 네모난 상자 안에 타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런 자율주행 차량의 미국 내 첫 상용화 사례로 꼽히게 됩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 진출한 알파벳 하나 웨이모, 또 테슬라 로봇택시는 운전석이 마련된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운행한다는 점에서는 이 네모난 박스 같은 죽스 차량과는 큰 차이가 있죠. 자, 요금은 기본 요금에 주행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항을 오가는 운행에는 약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죽스는 기본 요금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버의 중상급 서비스인 우버 컴포트와 비슷한 수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죽스는 별도의 운전석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승객 4명이 2명씩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특이한 차량입니다. 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죠. 메이저리거로도 활동했었습니다만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습니다. 네, 최근 시애틀 메리너스의 홈구장인 T-모바일 파크에서 벌어진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 전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 것입니다. 포수 자리에는 아들 이예승 군을 앉혔는데요. 이예승 군의 미트에 이대호는 정확하게 공을 던졌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라는 칭호가 알려주듯 한국에서 맹활약을 펼친 이대호 선수는 일본 무대까지 섭렵한 뒤 지난 2016년 시애틀 메리너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바 있습니다. 1년 동안 뛰었고요. 타율이 2할 5푼 3리, 홈런 14개, 타점 42개라는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남기고 이듬해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롯데자이언츠에서 2022년까지 뛰고 은퇴한 바 있습니다. 시애틀 구단은 팬들의 사랑을 당시 많이 받았던 이대호 선수 시구자로 초청하게 돼서 아주 기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7월 기준 미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말을 매달 얘기를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총 16만 5,284대를 판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번 실적을 견인한 1등 공신은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7월 현대차 기아의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총 43,727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2%나 급증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영향이겠죠. 자, 그런데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희비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7월에 31만 8,400여 대를 판매해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5% 오히려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기아는 총 29만 8천여 대를 판매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보니까 13% 이상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모닝 리포트 계속됩니다.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 보다 낮을 수 있음.
1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20: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9: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20: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9: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20: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중부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 폭염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나란히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동부 지역이 어제 섭씨 41.2도까지 관측이 됐고요. 하루 전에 수도 빈에서 기록된 최고 기록 41도를 깨는 새로운 최고 기록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특히 현재 극심한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강수량 부족률이 무려 90%까지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뉴브강의 수위도 낮아졌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었죠.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슬로바키아에서도 남서부 지역에서 어제 섭씨 41.4도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역시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폴란드에서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시키라는 권고를 직접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여름 폭염, 이제는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한 45분쯤 한국 관련 소식에서 날씨 소식도 역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울 때는 실없는 웃음이라도 웃을거리가 있는 게 낫겠죠. 그냥 잠시 웃고 넘어가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콜롬비아 한 영화관에서 발생했는데요. 관객이 방귀를 꼈고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했으면 수백 명이 영화를 보다가 밖으로 그냥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절찬리에 상영 중인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한 흥행을 끌고 있죠. 콜롬비아에 있는 한 쇼핑몰 내 영화관에서 이 영화가 상영됐고요. 영화가 중반부에 이르렀을 무렵에 한 관객이 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강한 냄새가 상영관 전체로 퍼졌는데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다 못해 결국 수백 명이 아예 이 영화를 보지 않고 나갔다고 합니다. 영화 상영 자체는 그렇지만 중단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상당수 관객은 영화 보는 걸 중단해야 됐습니다. 네,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사람만 모여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주범인지 밝혀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영화관에서니까.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누군가 장난으로 방귀가 아니라 악취를 일부러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인데 좀 심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인명피해가 있던 건 아니고요. 같은 영화관의 다른 상영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이 놀란 관객들이 복도에 모여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관람객들도 많이 포착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자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서부 지역에 제112 미사일 여단에 현재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북한 병사들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능력이 있는 요원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북한에서 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기를 싣고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고성능 방공망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요격이 더욱 어려운 탄도미사일을 북한군에 의해서 발사해서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산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수입해서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러시아 군인들이 직접 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서 운용을 직접 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인 협력은 앞으로 더욱 밀착하게 될 전망입니다. 러우 전쟁 계기로 북한군이 각종 무기를 실전에 사용해보고 있다라는 점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로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 천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연방 관세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연방 정부가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천억 달러를 환불 조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는 1,28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 액수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세 환급을 법원에서 명령했을 당시에는 크게 반발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환급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자가 불어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을 받기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렉 카사르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는 건 부당하다. 관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5: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4: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5: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4: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7: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그동안 뭐 한국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저는 늘 궁금했던 것이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거대한 수익을 얻었다거나 금융사기를 통해서 역시 거대한 이익을 취했다거나 이런 경우 잡혀 들어가더라도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미리 빼돌린다거나 잘 은닉해 놓는다면 결국 찾다 찾다 못 찾고 죄값만 받고 나와서 그 거대한 이익을 다 누리는 그런 범죄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70억 원 상당을 모두 환수했다는 아주 시원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자금 세탁책 A씨가 징역 2년, 이런 것도 징역 2년은 너무 짧죠. 네, 이걸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됐고요.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A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아버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A씨는 운영자인 아들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전달받은 뒤 45억 원에 달하는 부산 소재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또 나머지도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해서 은닉했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동산 등을 보전 조치하고 자금 세탁책의 재산을 동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각종 재산 조회, 금융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결국 아파트와 금융상품 등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바탕으로 증식된 재산이다. 이런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네, 사실 입증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검찰은 이를 토대로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서 약 7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앞으로도 범죄 수익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이탈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 미리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네요. 불법 도박 사이트 하니까 네,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이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너무 연루가 많이 돼 있고 스스로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진 신고제를 도입.

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이 313명에 달했습니다. 간부도 20명이나 있었고요. 지난해 육군 병력 32만 4천 명과 비교해 보면 사실 적발 인원 극소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전역한 30명을 접촉해서 설문한 결과 군대 내에 불법 도박을 하는 부대원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 못지않게 그 수면 아래 만연하다는 그런 전역자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군대 생활하셨던 분들은 뭐 도박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말이지라고 하실 텐데 요즘 군인들 돈꽤 있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여기에 뭐 정부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전역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군인들도 꽤 된다고 하는데요. 이 수천만 원을 전부 도박 빚을 갚는 데쓴 병사가 있었다. 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군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 이전부터 불법 도박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결국 청소년 불법 도박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시작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을 좀 시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됐던 제13호 태풍 돌핀이 결국 한국은 비껴가면서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비를 몰고 오기는커녕 동풍을 끌어들이면서 한국의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의 더위가 한층 심화될 것이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네요.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현지 시간 11일 오전 3시쯤 중국 상하이 남서쪽 약 38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이 주요국 기상기관의 예측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 돌핀이 한반도에 직접 상륙할 가능성 아주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주변 기업계에는 영향을 줄수 있고요. 특히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나 동중국해로 향한다면 한반도에 동풍이나 남동풍이 불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날 경우 서울, 경기, 충청 같은 서쪽 지역의 기온 지금도 뜨거운데 훨씬 더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 조금 시원해지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경북 동해안, 비구름이 들어오는 제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나마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돌핀에 이어서 제14호 태풍이죠. 구지라, 제15호 태풍, 찬홈도 잇따라 발생했는데 두 태풍 역시 한반도를 향하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더위 정말 기록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올여름 더위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훨씬 더 가파른 기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후 전문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인데요. 김 교수는 올여름 폭염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식지 않는 바다를 짚었습니다. 한국 주변 바다 수온이 섭씨 28~9도까지 올라가서 밤 기온보다 따뜻한 온탕이 되고 있다. 밤에 덥다고 바다에 뛰어들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을 정도의 기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화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열기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막아내던 바다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오히려 그 열을 뱉어내고 있다라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8월 중순 하순에 피크가 한번더 남아있는 만큼 바다가 식지 않아서 발생하는 열대야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실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죠. 전 지구적인 바다 가열의 배경으로 오히려 대기 오염 감소라는 역설적인 현상까지도 얘기했는데요. 김 교수는 최근에 화석 연료가 퇴출되고 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공기가 사실 깨끗해졌다. 선박 배출량 규제도 있었고 그래서 하늘이 예전보다는 많이 맑아졌는데 이 하늘이 맑아진 탓에 햇빛이 역설적으로 바다를 더 가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전 세계 중위도 지역이 그래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달궈진 바닷물, 빨리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는 아마 이런 폭염 트렌드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뉴노멀 시대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올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요즘 미국에서는 기생충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샐러드 판매 식당, 이 가운데 파산 신고를 하는 식당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요즘 채소 섭취가 조금 신경 쓰인다는 분들,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과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곰팡이. 네, 곰팡이는 냉장고 온도에서도 비교적 잘 자랄 수 있고요. 다른 미생물보다도 당과 염분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던 젤리, 잼, 이 젤리에 곰팡이가 발견되는 거 가끔 보시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표면에 있는 곰팡이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또 먹게 되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곰팡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부드러운 식품, 젤리 같은 경우죠. 실처럼 가느다란 곰팡이 균사가 표면 아래까지 깊숙이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덜어낼 때는 깨끗한 마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보인다? 이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패. 네, 바로 들기름과 관련해서인데요.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이게 몸에 좋아서 많이들 찾는데 이건 산화에 취약하죠. 특히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돼 있을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실험을 했더니요, 섭씨 25도 정도에서 20주부터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도씨 보관,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 정도에서는 40주까지 여러 가지 지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온 보관이 산패를 늦췄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들기름이 개봉 후에 40주까지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고소했던 향이 사라지고 쩐내가 난다, 불쾌한 맛이 뚜렷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자, 냉장고 너무 믿지 마세요. 냉장고가 늦출 수 있는 것은 변질의 속도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양성률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중간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관계자들은 앞으로 1, 2주 동안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치료제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베이징에 근무하는 샤오칭은 어지럼증과 무력감,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을 느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치료제를 구하려고 했지만 일반 약국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치료제를 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직영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주문도 배송까지는 통상 1, 2일이 걸리고 외딴 지역은 최대 5일까지 소요됩니다. 그동안 여러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 소매 약국에서는 판매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수년 전에 도입된 판매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초기 조건부 승인을 거쳐 현재는 정식 허가받은 약품이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지난 2022년 당시 판매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완화하려는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에 대응하려고 공화당계 대형 로비 업체들에게 거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을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부르는 등 혐오가 짙은 시각을 노출해 왔습니다. 이에 로비에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수치스러운 국가다라며 나이지리아를 몰아붙인 바 있습니다. 위기를 체감한 나이지리아는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로비 업체 DCI 그룹과 연간 9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CI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로저 스톤 등을 컨설턴트로 투입해 나이지리아의 이미지를 세탁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영부인을 지난 2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들, 기독교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면담하도록 한 일입니다. 이 로비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회 연설에서 나이지리아 영부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라며 공개 찬사를 보내며 양국의 대테러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콩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이끄는 로비 업체와 계약하며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로비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콩고가 적대시하는 르완다를 제재하고 민주콩고 내 핵심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작년 대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핵심 인사인 데이비드 어반의 로비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하며 정책을 거래수단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맞물리며 이 같은 로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주가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13.61% 하락하며 상장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미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 4일 장 마감 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이 회사의 성장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AI에 투자하는 지출액이 월가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큰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욱이 오늘부터는 나스닥 시장 상장 당시 보호 예수로 묶였던 물량 가운데 20%가 쏟아질 예정이라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증시 영향력은 단일 종목 이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AI 칩만 쓰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벌써부터 반도체 관련주 전반의 희비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은 향후 AI 모델 클로드의 개발사인 엔트로픽, 챗GPT 개발사 OpenAI 등의 상장 준비 작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CEO에 대한 기대를 업고 역대 최대 규모 IPO 기록을 쓰며 증시에 입성한 스페이스X가 언제쯤 부진의 늪을 벗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무 위험은 이미 IPO 당시부터 부각된 내용인데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간과했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급의 어려움까지 지나간다면 스페이스X의 주가도 본래의 기업 가치로 점차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상하수도 처리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최소 12개 주에서 보고됐습니다. 복수의 관련 소식통은 어제 ABC 방송에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다라면서도 비상경보를 비활성화시키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신용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사이버 공격이 실제 있었다라며 이란이 용의선상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상하수도 운영에 당장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수압 감소와 같은 일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의 경찰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험과 관련해서 FBI는 상하수도 시스템에 인터넷 연결을 해제하고 차단기가 갖춰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식도 서둘러서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공격을 당한 곳이 12개 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12개 주 전체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적 큰 위험을 겪은 지역 미네소타, 미시간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 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경기를 개최했던 미국 내 도시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각 100만 달러씩의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공동개최국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는 LA를 비롯해 11개 도시에서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100만 달러 지원금 약속이 공식이 아닌 비공식, 다시 말해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FIFA가 인판티도 개인 회사냐 또는 미국 내 도시만 100만 불 주고 다른 도시는 왜 안 주는 거냐 등의 논란입니다. 월드컵 사업권의 지분을 일부 팔아서 현금화하겠다라고 밝혔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슬그머니 철회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또 다른 타격을 안겨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8월 6일 오늘은 1965년 8월 6일에 미국에서는 투표권법이 서명이 됩니다. 법조문에는 이미 흑인의 참정권이 적혀 있은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동안 남부의 여러 주는 글을 읽을 줄 아는지 시험을 보게 하거나 인두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많은 흑인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그런 장치들을 금지하고 연방정부가 직접 감시하도록 한 것인데요. 권리가 종이에 적혀 있는 것과 실제로 행사되는 것이 참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내일이 입춘입니다. 네, 여름이라는 계절의 이름이 바뀌기 직전인데요. 사실 절기가 바뀌기 직전의 며칠 요즘 같을 때겠죠. 아침 저녁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뭐 낮의 기온은 그대로 덥겠습니다만 어떠세요? 새벽 바람의 결이 좀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요즘 창을 열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서늘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얇은 거라도 꼭 덮으셔서 여름 감기는 사실 이 무렵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2: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3: 엄마 집밥이 최고지.
2: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3: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2: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3: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2: 밥 한 그릇 더요.
4: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2: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2: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4: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8월 6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접근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는 중입니다. YTN님 먼저 보도합니다.
4: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드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할 정도로 탄약이 부족한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지적하며 답변을 추궁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탄약 부족 사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사태가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소식통들을 통해 전했습니다. 방산업체들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 주요 탄약에 대한 생산 협정을 새로 맺었지만 실제 생산에 최장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철회한 배경에는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용 요격미사일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전쟁 초기 첫 달 동안 미군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850발을 발사했고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및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주 초 미군이 이란전 발발 첫 주에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 1300발 이상을 사용했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재고는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추궁을 받자 탄약 재고 부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강력히 주장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합의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살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합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5: 중간선거를 석 달 앞두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 정책을 홍보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과 오만과의 새 항로 합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6: I'd rather make a deal because I don't want to kill people. I do not want to kill people. But at some point we are talking. Let's see what happens.
5: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건 맞지만 최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아라그치 장관이나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번 주말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도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이란을 이끄는 힘이라며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이자 국제 규범과의 결별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7: 로이터는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권을 갖게 될 경우 결국 이란 전쟁의 결과로 영내 세력 균형이 이란의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미국민들은 이란 전쟁보다 물가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켓대학교 로스쿨은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5%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꼽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부터 줄곧 조사에서 중요한 현안 1위로 지목됐습니다. 지난달 말 연준의 기준금리 5차례 연속 동결 그리고 연준위원 3명은 물가상승률이 5년 넘게 연준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이란 전쟁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경제 전반에 이어서 10%로 3위에 그쳐 응답률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란 전쟁은 지금 미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미군 18명이 사망했으며 국방부는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라고 추산했습니다. 응답자 75%는 이란 전쟁이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응답자 88%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도록 한 투표 자격 보호법, 보건의료, 이민 국경안보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응답자가 10% 미만이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 을 즐겨보세요.
1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5: 제1약국이 3.1 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14: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5: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14: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5: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1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6: 선택하세요 품질을,
1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18: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9: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0: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9: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0: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9: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3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집을 팔려는 한인을 비롯한 은퇴자와 장기 보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주거용 주택을 매각한 집주인의 약 25%가 연방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팔고 있는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하와이도 주택 매입도자의 21%, 워싱턴주는 19%가 비과세 한도를 넘는 양도 차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보다 중간주택 가격은 낮지만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커 세금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택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15년 동안 약 147%가 상승했고 캘리포니아는 전국 평균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큰 집을 처분해 작은 집으로 옮기려던 이른바 다운사이징 수요가 줄고 직장 이동이나 생활환경 변화에도 집을 쉽게 팔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탈리티의 분석가는 수십 년째 동결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주택 매매 시기와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범죄로 추방됐던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미국에 불법 재입국 한 뒤 가짜 여권으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체크 카이팅 금융 사기를 벌이다 체포돼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김상수 씨는 연방법원에서 불법 재입국, 여권 부정 사용, 위조 접근 장치 사기 사용, 은행 사기 등 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추방됐지만 미국에 불법으로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위조 요건을 이용해 무려 은행에서 72개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했습니다. 이후 이들 계좌로 가짜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이 수표 부정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체크카이팅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약 119만 5,79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김 씨는 금융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30년, 10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재입국과 여권 부정 사용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5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붙여지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공식 지지하기로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케빈 뉴섬 주지사와 주요 노동조합,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 분열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집행위원회는 샌디에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억만장자세를 지지하기로 공식 의결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캘리포니아 민주당 내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만장자세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올린 주체 의료노조인 데이브 리건 회장은 이번 공식 지지는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억만장자세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발의안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캘리포니아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소득층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과세는 기업인과 자산가들의 주의 이전을 촉구해오면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의한 반대 캠프는 성명을 통해 뉴섬 주지사와 하비아 발사라 후보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방관 노조 플랜트 페어런트 캘리포니아 지부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과 경제 그리고 캘리포니아 미래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소셜 시큐리티, 이 사회보장연금 생활비 조정이 3.8%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니어 권익단체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7년 올해 2.8%보다 1%가 높은 3.8% 생활비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은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물가 상승비, 생활비 조정이 3.8%로 인상될 경우 현재 월 평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1937.53달러에서 73.62달러가 늘어난 2011.15달러가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월 평균 지급액이 2000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 수감된 한국 국민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김 씨 체포가 됐죠. 국적이 한국 국적입니다. 최대 50년형을 선고받을 것 같은데 네, 이분도 포함이 됩니다. 국회 외교,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용자는 54개국 1325명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 베트남, 미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순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마약과 살인, 도박, 절도 등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재외동포청이 오는 2028년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부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2년 뒤 다가올 선거를 정조준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투표소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 농식품의 최대 해외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식품과 음식은 더 이상 한국인만 소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70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1%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식품 수출액은 53억여 달러로 전체 K푸드 플러스 수출의 76.3%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5%가 늘었습니다. 권역별로는 중동이 25.2%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중남미, 유럽, 북미, 중화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미국이 라면과 과자, 김치 등을 중심으로 11.3%가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 상반기에도 해외 최대 시장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역시 효자 품목이네요, 라면.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이 발표한 2026 미국 최우수 대학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5곳이 전국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는 졸업생들의 장기적인 취업과 경력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진학 선택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스탠포드 대학교로 전국 10위, 그리고 UC버클리가 전국 29위, 칼텍이 전국 31위, USC가 33위, 클레어몬트 맥케나 컬리지가 4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순위에서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서 1위를 유지했고 듀크, 하버드, MIT, 다트머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은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엔와임의 91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연루된 전복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 직전 유클리드 스트리트 인근 동행 차선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고를 낸 대형 트럭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 발견되었으며 차량 안에 갇혀있던 3명은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팜데일 인근 리틀록 지역에서 범죄 수사 중 총격전을 벌여 샌버너디노 카운티 셰리프궁 요원이 부상하고 용의자는 사망했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 3시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현장에는 유리창이 깨진 흰색 SUV 차량 내부에서 프로판 가스통과 총기가 발견되었으며 셰리프국 차량과 방탄복 등이 총격 흔적 고스란히 남은 채 발견됐습니다. 갈비뼈 아래 부위를 총에 맞은 12년차 베테랑 형사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헬기로 엔젤로벨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마쳤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입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용의자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밝혔으며 총격 원인이 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용의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 살인전담반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 30대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 직전 매그놀리아 에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총상을 입은 채 숨져있는 38세 남성 알리 다렌 무하마드 아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졌으나 남성은 결국 사망했으며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주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어제 시더 에비뉴의 한 장소에서 특공대와 함께 수색영장을 집행해 29세 용의자 레플레프 카이오 파사 주니어를 검거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에게는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지난 4일 화요일 밤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체포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렌지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직후 글래셀 스트리트에 위치한 하트 공원에 출동해 현장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권총을 소지한 채 도주하던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으며 30세 남성 페드로 아마리아 스라레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과거 강도 및 총기 관련 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 당시 장전된 총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가석방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는 살인 및 중범자의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UCLA 법학대학원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물체에 대해 대학 경찰과 LA 카운티 소방국이 조사를 벌인 끝에 안전선언을 내렸습니다. 건물 내 복도는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피 조치되었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UCLA 경찰 측은 현재 공공안전에 대한 알려진 위협은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의심 물체의 구체적인 내용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일 하이츠 지역 주민들이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형 냉장창고 리니지 로지스틱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악취 대책을 촉구하며 어제 열렸던 남부지방대기질관리국 공공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화재 이후 방치된 고기와 생선 등이 부패하면서 지금까지 4천 건에 가까운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날 청문회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을 포함해 90명이 넘는 주민과 관계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대기질관리국은 악취 저감을 위한 추가 조치나 영업 중단을 강제하는 개선 명령 발령 여부를 논의 중이며 지난달 12일 이후 해당 업체에 24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청도 시설 측에 공문을 보내 화재 이후 유해 물질 유출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화재 당시 암모니아가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수치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여부와 별개로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암모니아가 감지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니지 측은 폐기물의 80%를 가량 치웠으며 정화 작업에 최대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와 해충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번 대기질 청문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실버레이크 지역에 위치한 한 무인 녹음실에 잦은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큰 고통을 겪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한밤중에 화재 경보기가 반복해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실제 화재 상황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파이럿 스튜디오라는 해당 시설에서는 이용객들이 비상구로 출입하거나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이유로 경보기가 자주 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주민은 새벽 3시에 담배를 피우다 울리는 경보인지 실제 화재인지 알 수 없어 공공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해당 업체 측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회사와 민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수요일 아침에도 경보기는 여전히 울려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한국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 대통령 8위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주고받는 선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를 관망하던 당내에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1: 감정 섞인 난타전으로 번진 2차 TV토론회 다음 날 김민석 후보는 여권 내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다시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명 프레임을 부각하며 명청대전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2: 제가 명청대전과 이런 갈등이 없으면 뭐하러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겠습니까? 굳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1: 현장 행보로 여지없이 전남 광주를 택했는데 선호투표제와 상관없이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대세론을 띄웠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인 건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 호남 향후회를 방문해 당대표 시절 물심양면 지역을 챙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에 맞게 제가 당대표로서 호남 발전 특위를 위해서 그런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
1: 가뿐 당심 잡기는 물론 견제구 수위도 애초 공언한 정당방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정 틈틈이 대통령 8위를 계속한다는 지적부터 이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나쁜 사람 등 원초적인 단어로 김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최근 정 후보가 SNS에 올린 영남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란 문구를 정조준했습니다. 호남이 계몽 대상이냐고 직격하는 동시에 전남 광주 일대에서 민심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 목포까지 가는 김대중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주 무등산 문민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걸었습니다.
1: 당내에선 격해지는 공방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 집안 기둥뿌리까지 뽑아놓는 느낌이다. 분열로 치닫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등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5: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년 교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1: 당권자들의 거센 신경전은 지지층에도 전이돼 과열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정치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신세계가 이상하다고 맹폭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6: 불씨를 짚인 건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7: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8: 뭐 예, 그렇습니다. 네.
7: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8: 예,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6: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국민의힘은 법조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대목을 콕 집어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언론 기사는 문장 보호까지 살펴 삭제를 요구하고 당원과는 댓글로 말싸움하더니 나라를 뒤흔든 법은 조문도 안 받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맞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9: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하며 모욕하는 거야말로 역대급 망언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당원들로부터 날아든 사퇴 청구서를 모면하려 발버둥 치는 거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 나 답하라고 꼬집었습니다.
10: 장동혁 대표 정신세계는 온전하십니까?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6: 여야는 사관학계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는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1: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12: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보를 허무는 줄세우기와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6: 정부 여당이 국군사관학교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권은 졸속통합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0: 이번에는 주택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었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을 전망인 상대적인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78주째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3: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14: 전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 별로 거의 없잖아요.
13: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

0: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 재건축 연안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5: 엄마 집밥이 최고지.
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5: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4: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4: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 20만 명을 밑돌면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으로 지난주 한 주 전보다 1천 건이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7월 12일 18만 9천 건으로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서 3주 연속 20만 명 밑돌면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수년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해고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해고도 없고 고용도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 5월 취임한 이래 그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다면서 이는 대통령과 중앙은행 수장 사이의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이 최근 전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 의장에게 몰아서 전화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여러 차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보다 더 오래 잠잠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의 급부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워시에게 자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두 사람이 통화 정책을 논의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다만 워시 의장이 상원 인준을 받은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문제를 꺼낸 적이 없다는 대화 내용을 아는 한 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연준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0: 합니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때때로 만나는 일 자체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이런 접촉은 공식적이고 사전 조율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준에 영향을 끼친다, 금리 영향에,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비넷 의장과 이렇게 자주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리사 쿡 이사는 높은 수준에 머무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앵커리지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현 시점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이중 책무 가운데 물가 측면의 위험이 더 크다라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이 노동시장과 성장률의 안정성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사 쿡 기사는 지난달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다수 의견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쿡 기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진영에 합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열풍 덕에 데이터 센터에서 초고속 데이터 전달을 맡는 샌디스크와 데이터 저장을 맡는 웨스턴 디지털이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을 확대해 여력이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수 유도를 통한 주가 상승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 USB 메모리로 유명한 샌디스크와 하드디스크로 잘 알려진 웨스턴 디지털이 AI 열풍을 타고 우수한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ESSD가 초고속 데이터 전달을 맡으면서 샌디스크는 매출이 1년 전보다 51% 오른 8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역시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디스크가 데이터 장기 저장을 담당함에 따라 매출이 37억 5천만 달러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AI가 똑똑해지고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는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AI 낙수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2: Both the flash embeddings layer that holds the meaning of the data that is in the bulk storage and the bulk storage layer, they grow together.
1: 데이터 센터에서 초고속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고의 현금 창출력을 토대로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릴 것이며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주주 환원이란 특별 배당을 지급하거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당 순이익을 높여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선 건 여력이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 유도를 통해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계속해서 YTN 보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이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YTN입니다.
3: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중국이 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자 2년 전 바이든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4: China heavily subsidized all these products, pushing Chinese companies to produce far more than the rest of the world can absorb.
3: 하지만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해 가격을 더 낮추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15% 관세에 최저 가격제까지 적용해 중국의 덤핑 공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반면 이번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국이 아닌 품목 전체를 타깃으로 삼아 동남아 우회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5: Where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export platforms to incorporate content and goods from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where we have a real issue.
3: 미국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한화 큐셀과 OCI 등이 원가 급등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만큼 미 행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0: 곧 많은 곳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제 스마트 환경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려스럽다, 사생활 침해 우려스럽다, 초상권 침해 우려스럽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이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식당과 펍, 극장 등등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런던과 브리스털, 에던버러 극장을 운영하는 한 극장 내에서도 촬영이 금지된 만큼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관람객들은 벗어달라라고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호하우스도 클럽에서 촬영 금지 원칙이 스마트 안경에도 적용된다. 이를 쓴 손님들은 벗어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 외식업자 제러미 킹 역시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착용성에 인공지능 기능을 더하면서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메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700만 개의 스마트 안경을 팔았을 만큼 선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 모습이 녹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나 불만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애플이 당초 스마트 안경을 올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었다가 이 사생활 침해 우려로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뭐 내년으로 미루면 달라지나? 그게 아니라 기술을 조금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난 5월 한 여성이 런던 쇼핑몰에서 스마트 안경을 쓴 남성에게 도둑 촬영을 당했고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연락하자 그 대가로 돈을 요구받았다라는 사례를 영국의 BBC 방송은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 이렇게 막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예, 메타도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스페이스X 로켓 잔해가 달 표면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이 어제 달 뒤편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시속 5,400마일의 속도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로켓은 지난해 1월 15일 달 탐사를 위해 발사된 민간 착륙선 블루고스트 미션 1과 리질리언스의 추진체로 임무를 마친 뒤 우주공간을 떠돌아왔었습니다. 지금 우주공간을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 남겨진 잔해가 달 표면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추적이 이뤄졌고 천문학자들은 추락까지 예견했는데 결국 어제 추락했습니다. 유럽의 극한 더위와 산불, 가뭄, 서쪽에서 중동부 지역으로 그 기세와 범위가 더 넓어져가고 있습니다. 또 주요 젖줄인 다뉴브강이 하루가 다르게 바짝 말라가면서 지금 주변 여러 나라 유럽 국가들 경제와 국민 일상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손꼽히는 야경 명소 다뉴브강 주변이 어둠에 잠기고 국회의사당과 다리도 불빛이 꺼졌습니다. 거리를 간신히 밝히는 가로등마다 갑자기 불어난 하루살이 수백만 마리가 달라붙어 시야를 가립니다.
7: I'm very disappointed because I come to Budapest maybe once in a lifetime and I climbed up the hill yesterday and I was waiting for the building to be lit but it wasn't going to happen.
6: 강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설 위기에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려 필수 용도를 빼곤 공기관의 조명을 끈 겁니다. 기온이 40에서 42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강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8: Well, when we have a situation where nuclear plants or gas plants have to completely turn off or reduce their power output in order to stay safe, that does have knock-on impacts across the whole economy in the whole country, but also on people's general day-to-day lives.
6: 기업과 가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이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자로 냉각수 공급을 위해 급기야 말라가는 다뉴브강의 물길까지 돌리려 암석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에 주요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2주간 중단했습니다. 강을 함께 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기온이 41도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갈았고 전력 생산과 수상 운송, 조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극한 더위 속 곳곳에 대형 산불과 가뭄에 바짝 말라가는 유럽 대륙은 하루하루 일상을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2026년 8월 6일 목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모닝뉴스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두통은 크게 혈관 신경성 두통과 긴장성 두통으로 나누는데 오늘은 혈관 신경성 두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두통 역시 혈관성 두통에 속하는데 혈관성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고 위장이 약하거나 예민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주 쉽게 체하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만성 위염과 신경성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는 머리가 더 아프다고 호소하시고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많이 복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자주 복용하면 위출혈도 생길 수 있고 부작용으로 이명이나 청각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셔야 한다면 엔테리코티이드, 즉 장에서 용해되도록 코팅이 된 정제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위장의 손상이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통 때문에 흔히 쓰는 약약이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서 쉽게 자주 타이레놀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타이레놀이 진통작용 효과는 체내에서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의 통증 감지작용을 억제하는데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타이레놀이 복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복용은 간장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던 대부분 환자분들은 한약 한두 제를 드셔도 그렇게 심하던 두통에서 해방되고 오랫동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두통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7: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근접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3: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 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14: Tomorrow is the next
13: thing.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할 정도로 탄약이 부족한 사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답변을 추궁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재한 지난달 31일 내각 회의에서 피트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사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사태가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산업체들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요 탄약에 대한 생산 협정을 새로 맺었지만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철회한 배경에는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용 요격미사일 부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미군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850발,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및 사드 요격미사일, 그리고 미군이 이란전 발발 첫 주에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 1300발 이상,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재고는 현재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분통, 추궁을 받자 탄약 재고 부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강력 주장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란과 오만의 합의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란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살상은 하고 싶지 않다,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15: 중간선거를 석 달 앞두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 정책을 홍보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예고했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과 오만과의 새 항로 합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16: I'd rather make a deal because I don't want to kill people. I do not want to kill people. But at some point we are talking. Let's see what happens.
15: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건 맞지만 최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아라그치 장관이나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번 주말 중재국인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를 방문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도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으로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이란을 이끄는 힘이라며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합의가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퇴이자 국제 규범과의 결별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17: 로이터는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제권을 갖게 될 경우 결국 이란 전쟁의 결과로 영내 세력 균형이 이란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2: 미국인들은 이란 전쟁보다 물가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켓대학교 로스쿨은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5%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부터 줄곧 이 조사에서 중요한 현안 1위로 지목됐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5차례 연속 동결이 이뤄졌지만 연준 위원 3명은 물가 상승률이 5년 넘게 연준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이란 전쟁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경제 전반에 이어 10%로 3위에 그쳐 응답률이 최근 3개월 중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현재 미국의 상황, 물가 문제가 1위와 2위,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이 1위, 2위가 경제 전반, 그리고 3위가 이란 전쟁이었습니다. 6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 지금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자 75%가 이란 전쟁이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했는데 미 국방부는 전쟁 비용이 벌써 375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88%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도록 한 투표 자격 보호법, 보건의료, 이민 국경 안보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응답자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1: 213-383-3838 213-383-3838
2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3: We will fight for you.
2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0: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주거형 주택을 매각한 집주인의 약 25%가 연방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캘리포니아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비과세 한도를 넘는 양도 차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워싱턴주는 캘리포니아주보다 중간주택 가격은 낮지만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커 세금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연방세법은 최근 5년 중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부부 공동신고자는 50만 달러, 개인은 25만 달러까지 양도 차익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97년에 제정된 납세자 구제법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택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15년 동안 약 147% 상승했고 캘리포니아는 전국 평균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납세자 구제법, 부부 공동 50만 달러, 개인 25만 달러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함께 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캘리포니아에서는 장기간 보유할수록 취득가격과 현재 시세 차이가 매우 커서 매각 시 예상되는 큰 세금이 발생할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 사회연장연금, 사회보장연금, 소셜시큐리티연금, 이 사회보장연금이 생활비 조정 3.8%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3.8%로 인상될 경우 월평균 사회보장연금 수령액 1937.53달러에서 약 73.62달러가 늘어난 2011.15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지급액이 2,000달러를 넘어서는 최초의 일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조정 상한은 오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뒤 최종 인상률이 확정됩니다. 링크드인이 발표한 2026 최우수 대학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교 5곳이 전국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스탠포드 대학교로 전국 10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UC 버클리가 전국 29위, 칼텍 31위, USC 33위, 클레어먼트 맥케나 컬리지 4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특히 클레어먼트 맥케나 컬리지는 올해 처음 순위에 진입한 전국 7개 대학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클레어먼트 맥케나 컬리지 뭐 명문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디 있는지 이 학교 이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LA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전국 순위에서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지난해에 이어서 유지했으며 듀크, 하버드, MIT, 다트머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방학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 한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타주 뭐 다른 나라에서도 손님들 많이 오고 손님들과 함께 가는 곳들 LA 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들 몇 군데 있죠. 디즈니랜드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홍역 환자가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테마파크를 찾은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LA카운티 보건당국이 당부했습니다. LA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지난 7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 사이 유니버셜 시티에 위치한 테마파크에 이 홍역 감염자가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이 시간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홍역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에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노출 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면밀히 관찰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영유아, 면역 저하자이거나 기저질환자, 미접종자, 홍역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해 확인을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전화한 뒤 외출을 삼가하고 대규모 모임에도 참석을 피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병원에 먼저 전화해 홍역 노출 가능성과 증상을 미리 알릴 것도 당부됐습니다. 홍역의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고열, 발진, 그리고 충혈되고 눈물이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경고는 전국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홍역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내려졌으며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해 확진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역, 결핵과 함께 없어진 병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다시 홍역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홍역 백신 꼭 맞아야 됩니다.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감염자와 가까이 접촉한 미접종자 10명 중 9명이 홍역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과 학생들이 다음 주 개학을 앞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전체 학교 대다수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분석 데이터가 나와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총기폭력 데이터 허브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LA 통합교육구 산하 학교 45%에 달하는 353개 캠퍼스가 최근 2년 동안 학교 반경 500야드 내에서 최소 한 건의 총격 사건을 겪었으며 5년 동안은 68%, 지난 10년 동안은 전체 학교 80%에 달하는 626개 캠퍼스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반경 500야드 이내에서 주간 야간 구분 없이 감지된 총격을 뜻하는 학교 인접 총격은 사우스 LA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75가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10년간 무려 50건의 총격 사건이 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27명이 숨졌고 4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 학교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단체 관계자들과 아이들이 외부폭력과 공포로 인해 맑은 정신으로 교실에서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총격 사건이 빈번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LA 경관이 경찰을 사칭해 LA의 한인타운 고층 아파트에 침입해 10대 피해자로부터 3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강탈한 혐의로 가석방 가능 종신형과 추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LA 경찰인 에릭 해밀럼은 2024년에 발생한 아파트 침입 강도 사건과 관련해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납치 강도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헤일럼은 기존 변호인의 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헤일럼은 2024년 12월 공범 3명과 함께 경찰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로 재산을 모은 17살 청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끼를 착용하고 18층 아파트에 들어간 뒤 피해자와 여자친구를 수갑으로 제압하고 비트코인이 저장된 하드드라이브를 넘기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는 약 3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고 배심원단은 헤일럼에게 납치와 강도 등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0: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엔와이메 91번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연루된 전복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 직전 유클리드 스트리트 인근 동행 차선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며 사고를 낸 대형 트럭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은색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 발견되었으며 차량 안에 갇혀있던 3명은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팜데일 인근 리틀록 지역에서 범죄 수사 중 총격전을 벌여 샌버너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이 부상하고 용의자는 사망했습니다. 앵커 어제 오후 3시 직후 발생한 사건으로 현장에는 유리창이 깨진 흰색 SUV 차량 내부에서 프로판 가스통과 총기가 발견되었으며 셰리프국 차량과 방탄복 등이 총격 흔적 고스란히 남은 채 발견됐습니다. 갈비뼈 아래 부위를 총에 맞은 12년차 베테랑 형사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헬기로 엔젤로벨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마쳤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입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용의자가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밝혔으며 총격 원인이 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용의자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 살인전담반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롱비치에서 30대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 직전 매그놀리아 에비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총상을 입은 채 숨져있는 38세 남성 알리 다렌 무하마드 아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졌으나 남성은 결국 사망했으며 용의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주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어제 시더 에비뉴의 한 장소에서 특공대와 함께 수색영장을 집행해 29세 용의자 레플레프 카이오 파사 주니어를 검거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에게는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지난 4일 화요일 밤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체포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렌지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직후 글래셀 스트리트에 위치한 하트 공원에 출동해 현장에서 숨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권총을 소지한 채 도주하던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으며 30세 남성 페드로 아마리아 스라레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과거 강도 및 총기 관련 범죄 전과가 있었으며 사건 당시 장전된 총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가석방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는 살인 및 중범자의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UCLA 법학대 학원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물체에 대해 대학 경찰과 LA 카운티 소방국이 조사를 벌인 끝에 안전선언을 내렸습니다. 건물 내 복도는 예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피 조치되었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되었습니다. UCLA 경찰 측은 현재 공공안전에 대한 알려진 위협은 없다고 밝혔으며 해당 의심 물체의 구체적인 내용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일 하이츠 지역 주민들이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형 냉장창고 리니지 로지스틱스 시설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악취 대책을 촉구하며 어제 열렸던 남부지방대기질관리국 공공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화재 이후 방치된 고기와 생선 등이 부패하면서 지금까지 4,000건에 가까운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날 청문회에는 캐런 베스 LA 시장을 포함해 90명이 넘는 주민과 관계자들이 직접 발언해 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대기질관리국은 악취 저감을 위한 추가 조치나 영업 중단을 강제하는 개선 명령 발령 여부를 논의 중이며 지난달 12일 이후 해당 업체에 24건의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청도 시설 측에 공문을 보내 화재 이후 유해 물질 유출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화재 당시 암모니아가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수치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최근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여부와 별개로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암모니아가 감지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니지 측은 폐기물의 80%를 가량 치웠으며 정화 작업에 최대 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와 해충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번 대기질 청문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실버레이크 지역에 위치한 한 무인 녹음실에 잦은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큰 고통을 겪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한밤중에 화재 경보기가 반복해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실제 화재 상황을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무감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파이럿 스튜디오라는 해당 시설에서는 이용객들이 비상구로 출입하거나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의 이유로 경보기가 자주 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주민은 새벽 3시에 담배를 피우다 울리는 경보인지 실제 화재인지 알 수 없어 공공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해당 업체 측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회사와 민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수요일 아침에도 경보기는 여전히 울려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LA 경찰국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주말 웨스턴과 팔가 교차로에 체크포인트도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음주, 약물 운전 관련 사고와 체포 기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안전벨트 착용 그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이런 것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은 LA 전역에서 오늘부터 이어질 예정입니다. 실버레이크 지역 선셋 블루버드 코로나 스트릿에도 오늘 저녁에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인타운 외에도 사우스 LA 그리고 벨리 등등의 체크포인트 설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LA 국제공항 인근의 대형 항공사 기내식 가공업체에서 직원들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LA 공항 인근에 위치한 케이터링 업체 플라잉 푸드 그룹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아침 식사 중이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내식을 만드는 이 케이터링 업체 현장에서 구더기, 곰팡이, 바퀴벌레 등 해충이 목격됐고 극심한 더위와 턱없이 부족한 비누와 페이퍼 타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노동조합 유나이티드 히어로컬 11은 노동자들을 대변해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보건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런 환경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이 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비행기 탑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탑승객들에게도 큰 건강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노동자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항공기 식기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부패한 음식물 그 위에 구더기와 파리, 곰팡이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해당 노동자가 식기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지만 관리자가 다음 편 비행기에 사용해야 한다며 이를 빨리 세척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리구역과 탈의실 인근 직원 식당 곳곳에서 바퀴벌레와 해충이 발견됐고 화장실과 손 씻는 곳에는 비누나 타월이 자주 부족해 노동자들이 이를 찾아 헤매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식기 세척실 내부에 위험할 정도로 높은 온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 직원은 내부 열기와 습도 때문에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아 피로와 탈수, 두통을 겪고 동료가 실신할 뻔하게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관련 사진과 동영상, 이 증언을 안전보건국에 제출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해당 업체가 과거에도 안전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난 5월 중대한 위반 4건을 포함해 6건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LA 역시 이 업체의 안전 및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캐런베스 LA 시장실은 공항 계약 업체와 관련된 이번 의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단체와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대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치르던 30대 한인 여성이 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뒤 시험 감독관들의 응급 대응이 지연돼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뉴욕주와 시험 장소를 제공한 대학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시험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시험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되는 계기가 돼 이 소송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메리 제인 정 씨는 뉴욕주 변호사 시험이 치러진 뉴욕 롱아일랜드의 호프스트라 대학교 내 시험장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응시생들에게는 시험을 계속 보도록 지시했으며 쓰러진 정 씨를 도우려던 다른 응시생들에게도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거나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응급의료서비스를 즉시 호출하지 않았고 CPR, 심폐소생술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역시 결정적인 초기 몇 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결국 시험이 끝난 뒤 응급치료를 받았고 심정지로 인해서 뇌손상을 입고 이후 심장재세동기를 몸 안에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호프스트라 대학 측은 정 씨 측 주장과 다른 입장입니다. 성명을 통해 공공안전요원이 정 씨가 쓰러진 직후 즉시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 등 생명구조조치를 시행했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응을 이어져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씨가 쓰러진 뒤 약 2분 30초 동안 대학 측이 대응을 시작했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필요한 조치는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런 음악 같은 거 하나 쭉 잔잔히 깔아야 될 것 같은 소식인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모지어의 유족이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인연을 맺었던 한국 소년 김 군을 찾는다고 나섰습니다. 당시는 군이었는데 지금은 연세가 좀 많이 됐겠죠. 한국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아들 로버트 모지어는 부친이 6.25 당시 함께 지냈던 부대 보조원 김을 찾고 싶다는 뜻을 최근 보훈부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사진과 글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이 부친의 뜻을 이어 찾고 있는 킴은 당시 창도리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만난 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1951년 겨울 당시 15살이었다고 하니 1935년, 1937년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모지어 기자와 함께 지내면서 사진 촬영을 다녔고 모지어 기자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함께 킴의 집을 방문해 그의 식구들도 함께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여기에서 찾기는 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따뜻한 소식인 것 같아서 좀 감동적인 소식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1: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2: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1: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2: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1: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1: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전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이념, 역사 전쟁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진보 후보들의 약진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면서 색깔론에 본격적인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에서 이란 전쟁의 치적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내부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2: America will never be a communist country. Won't happen. Communism is a loser and it always will be.
1: 전쟁 장기화로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념 공세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비판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지자 공산주의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슬림계 엘사이에드 후보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3: The radical left, the maniacs are trying to destroy it with the disaster known as not socialism, communism. No, he hates Jews and he hates Israel. Abdul El-Sayed. Can you believe this?
1: 추수감사절을 비판한 한국계 프랑스

0: incompetence from the White House.
1: 외교 안보적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색깔론과 역사 개입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한인 후보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한인 후보 프란체스카 홍을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펼쳤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죠. 네. 얼마 전부터 계속 프란체스카 홍을 집중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에서 민주당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이래 몰아붙이는 지금 들으신 연설을 하면서 민주사회주의자로 분류되는 홍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는 추수감사 자리에 폐지돼야 한다고 하고 경찰이 백인 우월주의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홍 후보가 과거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식민주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평화로운 만찬만 강조하면서 원주민의 고통을 가린다는 것이 홍 후보 주장의 취지인데 공화당에서는 전통에 대한 공격으로 지금 받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홍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승리하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주지사직을 두고 맞붙게 되는데 민주당 주류는 홍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 후보는 11일 다음 주죠. 위스콘신주 주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경선을 앞두고 선두를 달리면서 지금 정가에 주목을 받는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불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바람을 경계하는 한편 이념 대기를 통해 공화당이 유리한 구도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의인 미시간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진보 성향의 무슬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공세에 나설 정도로 정치적 파장이 큰 결과가 나오면서 11월 본선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오는 11월 중간선거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인 미시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로 진보 성향의 무슬림 정치인 압둘 엘사이드가 당선됐습니다. 공중보건 관료 출신으로 공공의료보험 확대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지지와 함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등에서 9배나 많은 광고비를 투입한 중도 후보를 1%포인트 차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4: We took on a machine. And what we showed is that the power of our many is greater than the power of their money.
3: 엘사이디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의원을 꺾으면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젊은 진보 후보들이 기성 정치인들을 꺾는 이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진로 논쟁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엘사이드 당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각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5: Who won the election tonight with Abdul? Who won?
6: It looks like it's going to go. It'll be a long night.
5: Oh, really? Oh, that's interesting.
3: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의 정책이 더 악화할 거라며 공화당에는 호재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7: God forbid you're going to have President El-Sayed in three years. We don't want him to undo all the incredible work that we've been doing.
3: 미 주요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 진보 진영의 상징적 승리이자 당 주류에 대한 경고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민주당이 중도층까지 흡수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최대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멕시코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 미초아칸주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치안 경보 발령에 따라 농무부 검역관들이 미초아칸주 내 현장 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지 미국 검역관 참관하에 진행된 4일까지 물량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어제부터 이뤄지는 신규 수출 물량에 대한 출하는 당분간 금지됩니다. 미초아칸주는 농업 이권 갈취로 사업을 다각화한 범죄 조직 간의 분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미초아칸주 정부는 이번 수입 중단 조치가 지역 아보카도 업계를 대상으로 갈취를 일삼던 범죄 조직 수뇌부들에 대한

0: 체포작전 이후 취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프레도 라미레즈 미초아칸 주지사는 이번 검사 중단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예방적 조치라며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지금 협력하고 있다라고 곁들였습니다. 아보카도 멕시코 아보카도 수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출하가 일부 막히자 업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먹거리가 비상입니다. 아보카도는 뭐 수입이 안 된다고 쳐도 살모넬라균 때문에 지금 비상에 걸려 있죠. 기생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포자충 감염증, 사이클로스폴리아시스 계속 전해드린 겁니다. 지금 한 달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 주는 47개 주, 거의 모든 주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주도 1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원포자충 감염증 집단 감염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감염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타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질병 보고 건수는 2만 5천 건을 넘겼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 2019년에 4,700 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원포자충 감염증은 분변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섭취해 감염되는 장질환입니다. 또 이 감염증에 걸린 후 두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양상추 섭취가 꺼려지면서 샐러드 전문 식당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할라피뇨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돼서 할라피뇨에 대해서도 지금 치폴레 등 멕시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먹거리가 비상입니다. 잘 씻어서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차기 수장 후보자가 의회 인준을 어제 통과했습니다. 에리카 슈워츠 CDC 국장 후보자 인준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CDC는 수전 모나레즈 전 국장에 해임된 지 약 1년 만에 새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백신 회의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맞서다 임기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습니다. 슈워츠 후보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과학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고 정직하며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지침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슈워츠 후보자가 공식 취임할 경우 마주칠 가장 큰 적은 케네디 장관일 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독감 백신이 식품의약국을 통해서 승인됐습니다. 이번 승인은 50세에서 64세 연령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더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효과를 재확인하기 위한 시판 후 임상시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독감이 여전히 중대한 공중보건 과제라며 이번 승인이 과학적 혁신을 통해 공중보건 문제에 대항하는 mRNA 플랫폼의 잠재력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mRNA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많이 화제가 됐었었죠.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무역 제재와 맞소송, 맞대응 조치를 주고받았지만 오는 9월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의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는 연방통신위원회와 국토안보부의 대중국 제재 대응에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 통제 등 반격에 나서는 조치를 했지만 이 같은 마찰이 양국의 경제, 무역 갈등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전문가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해왔으며 일본과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더 연장한 데 대해서 미국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신청 허가 확대 여부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인의 여행 경보가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마약법 집행국은 멕시코의 대표적 마약 및 테러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지도부 8명에 대해서 최대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한 곤잘레스에 대한 현상금은 기존의 최대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5배나 뛰기도 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잘레스 후계자입니다. 현재 이 카르텔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려드립니다.

0: USA.com.
1: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33 합니다.

0: 모닝뉴스 모닝스포츠 시간입니다. 자,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LA 엔젤스 다음 주 화요일 1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 앞서서 코리안 나이트 행사 개최한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특별 유니폼이 제작돼서 팬들에게 선물할 예정인데요. 이 유니폼은 angels.com/korea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유니폼 앞뒤로 한국의 전통 민화에 나오는 호랑이, 태극기 등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등에 엔젤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엔젤스 작년에도 특별 유니폼을 만든 바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특별 유니폼을 만들어서 한인 팬들의 뭐 구애라고 해도 될까요? 어서 오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에서도 한국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가 있습니다. 13일 목요일입니다. 엔젤스는 11일 화요일, 다저스는 13일 목요일입니다.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 앞서서 케이팝 댄스, DJ 공연 등 다양한 사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LA 다저스는 시카고 컵스에게 7대6으로 패했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홈런 2방, 3타점, 솔로 홈런, 2점 홈런 이렇게 해서 3타점을 쓸어 담았는데 7대6으로 패했습니다. 참 다저스 안 풀리죠. 2026 시즌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6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3할 타율 유지했습니다. 어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 기록하면서 타율 3할 3리 3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성문 선수는 대타로 출전해서 볼넷 하나 기록하고 득점 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축구 한번 가볼까요?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은 대한축구협회,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졸전에 이어서 국회 청문회와 압수수색까지, 한국 축구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경찰이 들이닥친 6일 오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대기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은 압수수색에 축구협회 직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축구협회의 한 직원은 월드컵 이후 청문회 자료 준비로 기존 업무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며 씁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졸전에 이어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축구협회는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의 표본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월드컵 개막에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수장을 잃은 축구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 의원들의 문매를 막기도 했고.
2: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1: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아시안게임이 개막하는데 제대로 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 다음 달 말부터 줄줄이 열릴 A매치 4경기는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 발전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할 축구협회가 끝이 안 보이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감독들은 다른 나라에 지금 다 빼앗길 것 같은데요. 뭐 어디서 찾으면 또 좋은 감독이 있겠죠. 그래서 좀 감독도 빨리 선임하고 빨리 축구협회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6년 8월 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 잔지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AM
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까만 옷을 입었을 경우와 흰색 옷을 입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더운 날 까만색 옷을 누가 입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또 필요에 따라서 입을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입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만색 옷을 더운 날 입었다 하면 정말 보기만 해도 더워 보이죠? 상대방이 오히려 더덥습니다 보면서. 그런데 그게 단지 더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더 더운 걸까요?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할까 합니다. 아 참, 그리고 리포트를 듣다 보면 참고로 섭씨로 36.1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섭씨로 36.1도는 화씨로 97도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네, 현재 서울 기온이 36.1도를 올라가면서 가마솥 안에 들어온 듯 무척 뜨겁습니다. 이렇게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같은 옷이더라도 색깔에 따라 체감 더위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10분 동안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의 티셔츠를 이렇게 양팔에 걸어봤습니다. 검은색 티셔츠가 있는 오른쪽 팔이 훨씬 더 빠르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연 실제로 기온 차이는 얼마나 큰지 저희가 직접 온도계로 측정해봤습니다. 같은 조건의 색깔만 다른 두 티셔츠의 표면 온도를 재보니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는 25도 정도였는데요. 불과 바깥에 10분가량 내놓았을 뿐인데 흰색 티셔츠는 46도 안팎, 검은색 티셔츠는 57도 안팎까지 올라서 검은색 티셔츠의 표면 온도가 10도 넘게 더 달궈졌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는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을 입는 게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향 등 수도권과 일부 남부 지역으로 38도 안팎의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폭염의 절정은 내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보름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내일도 아침 기온 27도에 머무르겠고 대전 26도, 광주도 26도로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연일 살인적인 더위가 나타나는 서울은 내일도 39도, 김포와 남양주 등 경기 곳곳에도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0: 네, 더운 날 까만 옷을 입으면 더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덥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네요. 뜨거운 야외에서 수고하는 이 YTN 리포터의 보도를 들으셨는데요. 내용 중에 서울은 이제 내일 현재는 뭐 36.1도라고 했죠. 그게 97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이 39도라고 리포터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섭씨 39도는 화씨로 102도입니다. 102도. 요즘 뭐 서울 매일 39도, 40도, 38도 계속 그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38도를 기준으로 알고 계셔라. 38도가 100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 내일 39도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의 여름은 이제 100도 시대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의 치안 불안을 이유로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생산되는 아보카도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미초아칸주는 멕시코의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입니다. 이번 조치는 현지 치안이 극심하게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미국 농무부 검역관들이 미초아칸주 내 현장 검수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미국 검역관 참관하에 진행된 지난 4일까지의 물량은 수출이 가능하지만 어제부터는 신규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멕시코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에서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서 조만간 미국 내 아보카도 공급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미국 내 아보카도 가격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는 또 멕시코대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멕시코 아보카도 수출의 무려 90%가 이곳 미국으로의 수출인데 이게 일정 부분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이 멕시코에 아보카도를 들여올 때 그냥 멕시코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문 인력이 멕시코로 직접 가서 현지의 수출용 아보카도 포장 업체까지도 일일이 검수하는 것은 표준 절차입니다. 하지만 미초아칸주의 치안이 최악으로 치닫자 미국인 검수 인력이 안전을 이유로 현지에서 철수함에 따라서 검수가 중단됐고 검수가 중단되자 규정에 따라서 수입 자체가 중단된 것입니다.

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가슴에 커다란 뽕을 집어넣는 여자 사이클 선수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여자 사이클 대회인 뚜르 드 프랑스 판무에서 일부 여자 선수들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복 안에 보형물을 넣는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이클 전문 매체에 따르면 몇몇 여자 선수들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가슴 부위에 패드나 솜 등으로 된 커다란 뽕을 넣고 경기에 나선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가슴 부위가 이상하리만큼 유난히 톡 튀어져 나와 보였다, 유난히 커 보였다라는 것이 의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일부 여자 선수들은 가슴이 플랫하기보다는, 즉 평평하기보다는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공기 저항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브라 안에 패드를 넣고 경기복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기 역학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신체 주변의 공기 흐름을 바꿔서 허벅지와 골반에 작용하는 압력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공기 저항을 어느 정도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미세하나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이클연맹은 이 선수의 신체 형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에 실격이나 기록 삭제 또는 벌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 몸을 함부로 점검하기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선수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나 경기복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할 경우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여성 심판이 직접 여자 선수들을 검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 역시 선수들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재 그저 전전긍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여자 선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 선수들 역시 공기 저항을 줄인다고 자신의 중요 부위 부분에 비슷한 모형의 보형물을 넣고 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은 그 선수의 그 중요 부위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보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주요 부위를 갖고 있는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보형물입니다. 이건 자전거 선수가 아니라 스키 선수들에게 해당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남자 스키 점프에서 이런 선수들이 적발돼서 이른바 페니스 스캔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이클 선수 중에 여자 선수가 가슴이 유난히 큰 경우, 그리고 스키 선수 중에 남자 선수의 그곳이 유난히 튀어나온 경우,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되는 이란 전쟁을 더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물가를 더 걱정하십니까? 네, 다른 사람도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란 전쟁보다 물가 문제를 더 우려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켓대학교 로스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부터 줄곧 이 조사에서 항상 중요한 현안 제1위로 계속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이란 전쟁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3위에 그쳐서 응답률이 최근 3개월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제 6개월째에 접어든 이란 전쟁은 미국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미군 18명이 전장에서 사망했으며 국방부는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다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5%가 이번 전쟁이 그만한 비용을 치를 가치가 없는 전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연준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기는 했습니다. 연준위원 12명 가운데 3명은 물가 상승률이 5년 넘게 우리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라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양성률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중간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관계자들은 앞으로 1, 2주 동안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치료제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베이징에 근무하는 샤오칭은 어지럼증과 무력감,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을 느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치료제를 구하려고 했지만 일반 약국은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치료제를 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직영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주문도 배송까지는 통상 1, 2일이 걸리고 외딴 지역은 최대 5일까지 소요됩니다. 그동안 여러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 소매 약국에서는 판매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수년 전에 도입된 판매 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초기 조건부 승인을 거쳐 현재는 정식 허가받은 약품이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지난 2022년 당시 판매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사회부 노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기간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은 3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집을 팔려는 한인을 비롯한 은퇴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시엔다 하이츠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여성 최모 씨는 30년 전약 45만 달러의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 시세는 125만 달러에 달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시니어 커뮤니티로 이주하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양도소득세 부담을 확인한 뒤에 결국 매각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주거용 주택을 매각한 집주인의 약 25%가 연방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집을 파는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셈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캐피털 게인스 택스, 캐피털 게인스 택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택을 매각한 후에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거 내가 50만 불에 주택을 샀는데 120만 불에 팔았다면 70만 불의 차익이 생긴 것이며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0만 불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비과세 액수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그 한도가 너무 적다. 비과세 액수로 제외해주는 한도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으로는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만 달러, 개인은 25만 달러까지 양도 이익, 즉 캐피털 게인을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97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즉,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했을런지 모릅니다만, 그 이후 주택 가격의 급상승, 또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 비과세 한도가 훨씬 더 이제는 높아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범죄로 추방됐던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미국에 불법으로 재입국한 뒤에 가짜 여권으로 다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100만 달러가 넘는 체크화이팅 금융 사기를 벌이다가 체포돼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56살 김상수 씨는 지난달 30일 연방 법원에서 불법 재입국, 여권 부정 사용, 위조 접근 장치 사기 사용, 은행 사기 등 4개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추방됐지만 이후 미국에 불법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밀입국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이후 위조 여권을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무려 72개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이들 계좌로 가짜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이 수표의 부정 사실을 확인하기 전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소위 체크화이팅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약 119만 5,700달러, 거의 1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 씨는 금융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30년과 10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재입국과 여권 부정 사용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형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오는 2028년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2년 뒤에 다가올 선거를 정조준해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이 실현되면 오는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 수감된 한국 국민이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는 54개국에 걸쳐서 1,325명입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내 수감자가 4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254명, 베트남 204명, 미국 138명, 필리핀 61명, 캄보디아 54명, 태국 43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범죄가 3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291명, 살인 128명, 도박 91명, 절도 69명, 강간 및 추행 52명의 순이었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등 조직 범죄와 연관된 납치와 감금으로 인한 수감자도 34명이었습니다. 내년에 소셜 시큐리티 지급 액수가 3.8% 인상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8% 인상될 경우에 현재 월 평균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인 $1,937에서 약 $74가 늘어난 $2,011가 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월 평균 지급액이 $2,000를 넘어서는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실제 생활비 조정 상한은 오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뒤에 최종 인상률이 확정되게 되며 연방사회보장국은 매년 10월 중순에 공식 인상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내일은 한인타운 웨스턴 에비뉴와 8가 교차로에서 DUI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한인타운 DUI 체크포인트는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한인타운 웨스턴길 8가와의 교차로에 설치되는데 내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DUI 체크포인트는 아니어도 특별 단속으로 LA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실버레이크 지역 선셋 블루버드와 코로나도 스트릿에서 이 DUI 체크포인트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맥도날드가 3달러 이하의 저가 메뉴, 소위 가성비 좋은 메뉴를 앞세워서 소비자 공략에 나섰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할인 정책을 잇따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맥도날드 올해 2분기 미국 내 매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기간 증가율 2.5%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성비 전략, 소위 저가 전략이 예상보다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진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본사가 기획한 이 저가 메뉴를 상당수의 가맹점은 그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사실 효과가 반감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몇 년간 5달러 세트 메뉴를 비롯해서 다양한 저가 메뉴를 선보여 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소시지 맥머핀과 맥더블 등 10개의 단품 메뉴를 3달러 이하에 판매하는 등 저가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매장의 매출 증대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게 맥도날드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이 맥도날드는 이 저가 메뉴를 중심으로 한이 가성비 전략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죽스가 시범 운행을 마치고 드디어 유료 영업을 시작합니다. 죽스는 오는 10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승객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정식 영업을 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대와 가속 페달, 심지어 브레이크 페달도 아예 없는 자율주행 차량의 미국 내첫 번째 상용화 사례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 진출한 알파벳 산하 웨이모와, 즉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운전석이 마련된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운행한다라는 점에서 죽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죽스의 요금은 기본 요금의 주행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공항을 오가는 운행에는 약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죽스는 기본 요금의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버의 중상급 서비스인 우버 컴포트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죽스는 별도의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승객 4명이 2명씩 2명씩 서로 마주보고 앉도록 내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가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무대에 섰습니다. 이대호는 최근 시애틀 메리너스의 홈구장인 T모바일 파크에서 벌어진 시애틀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 전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대호는 포수 자리에 앉은 아들 이예승군의 미트에 정확하게 공을 던졌습니다. 시애틀 구단은 한때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대호를 시구자로 특별 초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무대를 거친 이대호는 10년 전이었던 지난 2016년 시애틀 소속으로 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1년간 뛰며 타율 2할 5푼 3리, 홈런 14개, 타점 49개라는 비교적 준수한 성적을 남기고 2017년 한국으로 돌아가서 롯데 자이언츠에서 2022년까지 뛰고 은퇴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기생충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샐러드 판매 식당, 이 가운데 파산 신고를 하는 식당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요즘 채소 섭취가 조금 신경 쓰인다는 분들,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과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곰팡이. 네, 곰팡이는 냉장고 온도에서도 비교적 잘 자랄 수 있고요. 다른 미생물보다도 당과 염분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던 젤리, 잼, 이 젤리에 곰팡이가 발견되는 거 가끔 보시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표면에 있는 곰팡이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또 먹게 되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곰팡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부드러운 식품, 젤리 같은 경우죠. 실처럼 가느다란 곰팡이 균사가 표면 아래까지 깊숙이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덜어낼 때는 깨끗한 마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보인다? 이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패. 네, 바로 들기름과 관련해서인데요.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이게 몸에 좋아서 많이들 찾는데, 이건 산화에 취약하죠? 특히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돼 있을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실험을 했더니요, 섭씨 25도 정도에서 20주부터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도씨 보관,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 정도에서는 40주까지 여러 가지 지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온 보관이 산패를 늦췄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들기름이 개봉 후에 40주까지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고소했던 향이 사라지고 쩐내가 난다, 불쾌한 맛이 뚜렷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자, 냉장고 너무 믿지 마세요. 냉장고가 늦출 수 있는 것은 변질의 속도입니다.

0: 네, 대통령 헬기와 민간 여객기에 아찔했던 상황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리콥터인 마린원을 타고 이동할 때 인근 공항을 이륙한 민간 여객기와 충돌 위험 범위 내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교통관제 교신 기록에 따르면 마린원은 이틀 전 오후 2시 33분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헬기 이착륙 장소를 이륙했습니다. 이륙 3분 전 마린원의 조종사는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에게 3분 뒤에 이륙이라고 알렸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백악관에서 직선으로 4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행대로라면 항공기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3분 전 통보가 원칙이고 연방항공청은 이 시간 동안 민간 항공기를 활주로에 묶어둬야 했지만 엔보이라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한 여객기가 오후 2시 34분, 즉 트럼프 대통령의 헬기 마린원이 이륙한 지 1분 후에 예정되어 있던 대로 레이건 공항을 이륙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린원과 이 여객기는 표준 분리 상실 상태가 됐습니다. 표준 분리 상실 상태란 항공기와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앞뒤 거리로는 1.5마일, 위아래로는 500피트가 안전 규정인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와 민간 여객기는 이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서로 접근하는 항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다라고 항공청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헬기를 타고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착륙한 뒤 여기에서 다시 에어포스 원으로 갈아타고 엊그제 LA로 왔었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마린원 조종사가 세 차례나 이륙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이건 공항의 관제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말 한마디로 헬기장 다 뜯어낸 이 시대 최고 권력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짓고 있는 백악관 헬리콥터 착륙장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철거 후에 완전 재공사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앞을 지나가다가 이미 두 달 동안 공사가 진행돼서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백악관 헬기 착륙장을 바라보면서 기울어져 있어서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사실 착륙장이 만들어지는 백악관 남쪽 잔디밭은 원래가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짓는 착륙장도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착륙장이 수평을 이루길 원한다라며 아예 잔디밭 자체부터 수평으로 만드는 방법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직후 인부들은 화강암으로 만든 착륙장 바닥에 대통령 문장까지 모두 뜯어내고 재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정부 규정에서는

0: 정책에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악관 개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도를 넘었다라는 지적도 측근들 사이에서는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공사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에 한 이메일까지 공개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진심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사 가격 협상에서부터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이 공사의 세밀한 부분에 일일이 개입하면서 일일이 지시하는 내용의 이 공사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최근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 이란과 체결했던 휴전 MOU는 미국에게는 독이 든 성배였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휴전 기간 동안에 미사일과 드론 등 군사력 재건에 주력해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면서 휴전 MOU에 서명하게 한 일이 오히려 사실상 이란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 군 대변인 모하마드 준장은 어제 국영 TV에 출연해서 우리는 휴전 MOU가 60일이라는 그 휴전 기한을 최대한 기회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휴전 기간 동안 우리는 기존 군사 장비를 재점검했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 체계를 수리하거나 복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휴전 기간 동안에 미사일 생산량을 증가시켰고 실전 경험을 토대로 미사일 정확도도 개선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란이 군사력 재건에 사실상 성공했다라는 평가는 미국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전쟁 이전 미사일 재고의 약 70% 그리고 드론 전력의 약 4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장기간 비대칭 군사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란과 체결했던 그 60일간의 휴전 MOU, 이는 미국에게는 과연 독이 든 성배였던 것인지 주목됩니다.

네, 나라 밖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 유럽을 강타하면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나란히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동부 지역은 어제 섭씨 41.2도가 관측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어제 섭씨 38도가 딱 화씨로 100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1.2도면 거의 106도 됩니다. 이는 하루 전 수도 빈에서 기록된 최고 기록 41.0도를 0.2도 또 넘어서는 새로운 최고 기록입니다. 오스트리아는 현재 극심한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 부족률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뉴브강의 수위도 낮아져서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슬로바키아에서도 남서부 지역에서 어제 섭씨 41.4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슬로바키아 사상 역시 최고 기온입니다. 폴란드에서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당국은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시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고 있는 북아프리카 튀니지가 전력 부족으로 순환 정전에 들어가자 대규모 항의 시위와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중에 접한 튀니지는 최근 기온이 섭씨 45도를 웃도는 날이 계속되는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노후화된 전력망에 과부하까지 걸렸습니다. 그러자 국영 전기 회사는 순환 정전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까지 함께 벌어졌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하는 상황에서 섭씨 45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튀니지 곳곳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시위대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의 대통령은 5년 전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권한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5년 만에 결국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는

0: 지금 전기도 없고 물도 없다를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 시설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남부 휴양지에서 드론이 폭발해서 어린이를 포함한 7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흑해 연안의 이 해변 휴양지는 서방 제재 이후 해외 여행에 제한이 걸린 러시아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러시아 국내 관광지입니다. 드론에 의한 피해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의 한 산업단지도 어제 드론 공격을 받아서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러시아를 출발해서 튀르키예로 향하던 러시아 화물선도 드론 공격을 당해서 승무원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최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향한 드론 공격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그 선임 과정에 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게 잘했니 못했니? 홍명보 감독이 뭐 감독으로서 전술을 잘했니 못했니? 그건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속만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축구협회를 상대로 드디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에 대해서도 오전 9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관 규모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이 그제는 홍전 감독에 대해 조사를 벌였죠?
1: 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한명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는 축구협회가 홍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전 감독에 대한 피의자 소환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주가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13.61% 하락하며 상장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미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 4일 장 마감 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이 회사의 성장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AI에 투자하는 지출액이 월가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훨씬 큰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욱이 오늘부터는 나스닥 시장 상장 당시 보호 예수로 묶였던 물량 가운데 20%가 쏟아질 예정이라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증시 영향력은 단일 종목 이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AI 칩만 쓰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발언은 벌써부터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희비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은 향후 AI 모델 클로드의 개발사인 엔트로픽, 챗GPT 개발사 오픈 AI 등의 상장 준비 작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CEO에 대한 기대를 업고 역대 최대 규모 IPO 기록을 쓰며 증시에 입성한 스페이스X가 언제쯤 부진의 늪을 벗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무 위험은 이미 IPO 당시부터 부각된 내용인데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간과했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남은 수급의 어려움까지 지나간다면 스페이스X의 주가도 본래의 기업 가치로 점차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자 러시아 서부 지역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90명으로 구성된 북한 미사일 부대를 러시아 서부 지역에 제112 미사일 여단에 현재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북한 병사들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능력이 있는 요원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북한에서 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기를 싣고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낼 고성능 방공망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요격이 더욱 어려운 탄도미사일을 북한군에 의해서 발사해서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산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수입해서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러시아 군인들이 직접 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돼서 운용을 직접 하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인 협력은 앞으로 더욱 밀착하게 될 전망입니다. 러우 전쟁 계기로 북한군이 각종 무기를 실전에 사용해보고 있다라는 점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천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연방 관세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연방 정부가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천억 달러를 환불 조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는 1,28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급액수는 앞으로 좀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세 환급을 법원에서 명령했을 당시에는 크게 반발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예상보다 빨리 환급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자가 불어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을 받기 어렵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그렉 카사르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는 건 부당하다. 관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저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터 4 LA에서 만나요.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5: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4: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5: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5: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9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네, 적응이 좀 되는 건지 뭐 실제로 기온이 좀 낮아지는 건지 요즘 이 더위가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진 것 같죠. 그런데요, 서울은 오늘 39도, 화씨로 102도가 될 거랍니다. 그것도 높은 습도와 함께 그렇죠. 습도가 높으면 서울의 체감 기온은 110도 이상까지 오를 것입니다. 자, 오늘 서울의 지인들에게 카톡 한번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 더워서 못 살겠어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LA는요, 오늘 87도로 예상됩니다. 습도요? 네, 건조합니다. 건조한 정도는 아니고요. LA 정도면은 딱 좋죠. 피부에 딱 좋을 만큼 적당합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우리 탱자 여러분,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저는 미옥 탱자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작고 큰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어도 그 지나간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잡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뭔 일이냐 하면요, 바로 저 캘리포니아 북부 유레카 가보셨나요? 이 유레카의 작은 서점에 조그만 소포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퇴근을 앞두고 무심코 상자를 열어본 서점 주인, 그 안을 보고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무려 40년 전 그 서점에서 사라졌던 희귀 초판 폰, 책 한 권과 함께 뼛속 깊은 반성이 담긴 장문의 편지, 그리고 100달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던 건데요. 편지를 쓴 남성은 40년 전 대학생 때요, 제가 알코올에 그냥 약물에 빠져서 돈이 궁해서 책을 훔쳤었어요. 이후 삶을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차고를 정리하다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곤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죠. 이 서점 주인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인간이 보여주는 선함과 용기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제는 그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라, 이런 따뜻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책 한 권, 그보다 더 눈부신 양심과 용기,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아, 옛날에 저도요, 껌한 통, 아, 그 사연이 있는데 늘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자, 유레카 하면 드디어 발견했다, 와우, 유레카, 그런 시원함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또 찾는 그런 기적 같은 작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출발.

0: 유레카 가보셨습니까? 살면서 막혔던 문제가 거짓말처럼 술술 풀릴 때 찾았다 유레카. 저희 언니가 그랬어요. 엄마가 이 가위가 어디 있나 이러면 그렇게 찾기 선수였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그런 형제가 있죠. 유레카. 그리스 말로 알아냈다라는 고대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그 왕관이 순금인지 이게 은이 섞인 가짜인지 왕관을 부수지 말고 밝혀내라라는 숙제를 냈자 아르키메데스가 물이 가득 찬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그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마침내 그 부력의 법칙을 깨달은 거죠. 밀어낸 물의 양만큼 위로 띄우는 힘을 받는다 뭐 이러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유레카 같은 일이 있겠는데요. 아까 그 유레카에 작은 서점에 40년 전 내가 훔친 책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하고 백불을 하고 아유. 유레카 가보셨습니까? 유레카 저는 가봤어요. 거기에 유레카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알카타라고 거기에 오이스터 페스티벌을 매년 6월에 합니다. 그 유레카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 가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폴리텍 유니버시티가 있어서 그때 당시 우연히 이제 쭉 그 바로 위로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캠핑 겸 그렇게 탁 해가지고 이 해안선 따라서 가고 있었죠. 근데 우연히 또 오이스터 페스티벌이라 거기에 그 수준 높은 그런 밴드들이 그냥 그 페스티벌 뭐 어드미션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음악을 즐기면서 또 오이스터도 한 개당 1불씩인가요? 그렇게 먹던 그 페스티벌이 너무 참 생각이 나네요. 근데 동양에는 저 포함해서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그 인종차별 같은 건 전혀 못 느끼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북부는 굉장히 또 오픈된 더군다나 그 칼리지가 있는 쪽이니 얼마나 사람들이 또 오픈돼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마켓 같은 데서 어떤 분이 도자기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그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짙은 푸른색에는 소금이 담겨 있고 또 옅은 그 줄무늬 거기에는 꽃잎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날 약간 그 맥주도 마시면서 기분이 업돼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걸 샀는데 이 도자기를요 안 싸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싸줘야 되는데 그냥 덩그러니 그것만 두 개를 딱 주길래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호레비 같은 남자 혼자 이거를 팔면서 정말 재능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샀겠어요. 그런 거 잘 안 사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너 이거 진짜 너 걸프렌드 없지? 너의 그냥 그 짝이 옆에서 이것만 잘 매니지를 해주면 정말 잘 될 거고 뭐 이러면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더니 이 아저씨가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으면서 Who are you? 마치 응? 그 인생 상담을 막 하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백인 언니 저희 동행녀가 저를 끌어당기면서 가자! 이래서 나왔고요. 또 한 번은 그 열심히 춤도 추고 노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굉장히 저를 무빙을 했어요. 그때 당시 부모님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슬픔 속에 약간 있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너 맥주 어서 샀냐 맥주 한잔 마시고 싶은데 나 눈물이 난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부모님 생각이 난다 이랬더니 좀 냉정했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맥주를 사러 그 긴 줄을 세상에 제치고 맥주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했죠. 근데 옆에 있던 걸프렌드인가 와이프 되시는 분인가 아무튼 그 여성분이 좀 업셋이 됐죠. 왜 저 여자가 누군데 네가 그렇게 긴 줄을 서가지고 맥주를 사다 줘. 그래서 어머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얼른 부부싸움 나기 전에 얼른 도피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유레카를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굉장히 옛날 그 제가 한번 갔던 그 아이리시 펍 레스토랑은요 옛날 오래된 그 정취가 묻어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음식도 너무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왜 유레카라고 졌을까요? 그 유래는 바로 골드 러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외친 게 금을 찾았을 때 유레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성공의 염원을 담아서 도시 이름을 유레카라고 졌다고 하는군요. 유레카라는 말이 단지 도시 이름에만 쓰인 게 아니고요. 금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지금의 캘리포니아주가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1849년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공식 문장, 실이라고 그러죠. 그 문장이 유레카 주표로 채택이 됐고 또 공식 표어로 정식 승인까지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금을 찾았다. 유레카 이랬던 그런 골드 러시 시절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로 왔던 그때의 사람들 그 환호성이 자꾸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네. 유레카 언제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요. 6월 달에 바로 위에 있는 알칼타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알칼타 베이라고요. 정말 동그란 큰 그런 많이 있어요. 베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이스터를 키워서 거기서 이렇게 오이스터 페스티벌 하고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바로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숲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네요. 너무 안 갔어요. 요즘 여행의 트렌드는 허니문이 아니고 요즘은 미문이래요. 나와 여행하는 미문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바로 요즘 세계 여행의 트렌드는 자유와 자기 개발이라는 겁니다. 나를 재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을 찾는 거지요. 뭔가 나 혼자여도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나만의 그런 시간을 갖는 솔로 여행이 대세라는 겁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같이 갈 사람이 없고 혼자 가면 또 좀 비싸잖아요. 2인 1실에서 혜택도 받지만 그래도 나 혼자서 진정 나와 즐기는 그런 여행을 나도 미문을 한번 허니문 아니어도 돼 미문을 한번 떠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언젠가 한번 가야지 그렇다면 어디를 갈까 하고 여러분 계획도 세우시면서 상상이라도 하면요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어디론가 마음으로 또 노래를 통해서 함께 떠나는 굿모닝 차차차 출발했어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마침 오셨어요. 2주마다 목요일 바로 여러분께 좋은 그런 법률 조언과 상식 전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정보를 줄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모셔볼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0: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9: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0: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9: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3: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0: 굿모닝 차차차에 우리 만두 박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법무사 권단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박사님은요 너무 진짜 뵐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너무 좋은 말씀하시고 저희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도 너무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요. 깨달음도 많아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이번에는 향기에 관한 얘기를 해주셔서
1: 네.
0: 네. 아,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1: 그래.
0: 먼저 우리 그래도 숙제 해야죠.
1: 그러네.
0: 리빙 트러스트 지난번에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1: 네.
0: 다시 한번 그래도 오늘 다듬어 볼 얘기가 있죠.
1: 네네네. 네. 저번에 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0: 네.
1: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하면서 그 드라블 파워 봤더니
0: 네.
1: 항상 지속적 위임장
0: 네.
1: 그거하고 이 어드밴스 헬스케어 디렉티브 폼이라고 해서 사전 의료 지시서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 네.
1: 그렇다면 그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0: 네.
1: 어떻게 누가 작성을 하는가?
0: 네.
1: 이거는 이제 가족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 가족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리게 작성이 되고
0: 네.
1: 현재 자기가 어떤 직종에 있는가에 따라서
0: 네.
1: 이게 또 이렇게 분리되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첫 번째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은
0: 네.
1: 변경이 가능한
0: 네.
1: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하고요
0: 네.
1: 변경이 불가능한
0: 네.
1: 이 리버커블 트러스트로 나뉘는데요
0: 네.
1: 첫 번째 이 그 변경 가능한 거는
0: 네.
1: 언제든지 그 부부가
0: 네.
1: 둘이 동시에 작성했을 때 라이프타임 동안은 내가 네. 집을 팔던 이 아이들에게 줄 비율을 바꾸던
0: 네.
1: 아니면은 뭐 아이들한테 안 주고 어디 그 저기 비영리 재단에 주던 이런 걸 마음대로 평생 동안 돌아가시기 전에는
0: 네.
1: 할 수 있는 것이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예요. 변경
0: 네.
1: 가능한 거.
0: 네.
1: 100번도 가능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레버커블이라는 건 변경 네. 불가능한 거예요.
0: 네.
1: 이거는 한 번 해주면 자녀한테 줬어요.
0: 네.
1: 줬으면 그건 이 자녀가 거기에 그 나도 만약에 변경할 때
0: 네.
1: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런데 왜 이레버커블 하는가?
0: 왜?
1: 이런 거에 대해서.
0: 네.
1: 자, 집을 하나 이게 그 장만을 했어요.
0: 네.
1: 집을 장만했는데 나는 내가 비즈니스를 좀 어려운 직군에 있는 비즈니스를 해요.
0: 네.
1: 위험성이 좀 동반된 것들.
0: 네.
1: 종업원들이 있어서 종업원들이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종업원들이 또 집단적으로 소송할 수도 있고
0: 네.
1: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소송에 직면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0: 네.
1: 판결문에 따라서 물어줘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럴 때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웬만큼 이제 그 소송을 좀 해봤던 분들은
0: 네.
1: 지불 압류를 린을 걸어놓고 시작을 해요.
0: 아, 그렇죠.
1: 그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가압류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그 돈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0: 네.
1: 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뭐 그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이 나눠지는데 자 그럼 우리가 평생 그 모았던 재산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고
0: 그죠
1: 물론 이제 내가 우리가 내 직장에서 종업원들을 우리가 그 저 하여해서 일을 할 때
0: 네.
1: 종업원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보상을 해주는 건 당연해요
0: 네.
1: 근데 악의적인 소송도 맞아. 많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변호사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이게 그 판단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0: 네.
1: 내가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아니다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랬을 때 갑자기 집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처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분들한테는 이레버커블 즉 이레버커블이라는 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생전에 내가 그 집을 증여하는 거야.
0: 미리 증여하는 걸로
1: 미리 증여하는 거예요.
0: 네.
1: 물론 그렇게 증여했지만
0: 네.
1: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 사는
0: 네.
1: 생존권은 보장을 받아요.
0: 아.
1: 모든 거는 내가 그 준다고 한 거는
0: 네.
1: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 when I die 했을 때 너한테 가라 그런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줬어도 네 마음대로 이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자 우리가 그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내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0: 네.
1: 이거는 이제 그 제가 그 저 UCL에서 이제 그 상속 계획 그 설계 그 강의를 네. 들으면서 학기 시험 문제예요.
0: 네.
1: 마지막 그 저 기말고사였었는데
0: 네.
1: 두 부부가 네. 70대의 두 부부가 은퇴를 했어요.
0: 네.
1: 은퇴를 해서 그분은 페이오프가 된 2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고
0: 네.
1: 그다음에 200만 불을 그 저기 그 투자 계좌에 또 갖고 있어요.
0: 네.
1: 자식은 세 명이에요.
0: 네.
1: 그 중에 한 명은 네. 장애의 판정을 받아서 정보를 얻어서 장애 수급을 받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분은 뭐 이제 그래서 은퇴는 이게 그 자기들은 이게 소위 얘기해서 영광스럽게 일을 하고
0: 네.
1: 조용히 은퇴를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충족된 분들이에요.
0: 네.
1: 얼마나 좋은 그 저기 삶의 보상을 받았어요. 다 네. 페이오프 돼 있고 할 것도 없어.
0: 네.
1: 그랬는데
0: 네.
1: 남편이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게 됩니다.
0: 네.
1: 이분들은 재산이 있으니까 메디칼도 없어요.
0: 네.
1: 메디칼이 없으면은 이분이 알츠하이머를 알아서 병원비로 쓰고 가면 200만 불짜리 집이든 뭐든
0: 네.
1: 순식간에 잃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네. 알츠하이머로 앓다가 돌아가시고
0: 네.
1: 남은 이 배우자
0: 네.
1: 아내는 어떻게 살 건가
0: 네.
1: 문제잖아요.
0: 네, 네.
1: 그렇다면 이 가족을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을까?
0: 네.
1: 이 상속 설계를 하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0: 어떻게 해야 되지? 응?
1: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0: 그거 있잖아요. 그 나눠놔서 아내의 네. 몫을 따로 일리버커블로 떼어놔야 되겠다.
1: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0: 네.
1: 일단은 이제 그 이게 너무 분산되고 그 저기 많은 그 저기 설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일단 메디카를 받아야 돼요. 집을 보존하고 돈을 보존하려면.
0: 네.
1: 근데 이분은 이게 그 아직 네. 그 원래 집은
0: 네.
1: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메디카를 신청할 때 그거는 저 치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네. 현금 유동성 있는 자본이나 인컴을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이 사람은 200만 불도 있고 투자 계좌 200만 불도 있어서 메디칼 혜택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0: 네.
1: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레버컬볼로 모든 재산을 넣었어요.
0: 네.
1: 네. 넣으면은 이제 내 재산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메디칼 신청 자격이 돼요. 자, 자격이 되는데
0: 네.
1: 이 연방 정부는
0: 네.
1: 60개월 롤백이라는 게 있어요. 룩백. 네. 그러니까 60개월 안에 이거를 메디카를 신청했으면 그 안에 만약에 치료를 받았으면은
0: 네.
1: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의료비를.
0: 네.
1: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30개월이에요.
0: 네.
1: 그러면 아까 알츠하이머는 바로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30개월이는 2년 6개월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미리 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퓨처에 미래에 내가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청구가 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0: 네.
1: 그렇게 됐을 때는 리버커블은 상속자가 내야 돼요.
0: 네.
1: 네, 뭐 100% 뭐 다 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랜덤으로.
0: 네.
1: 이게 그 홍길동인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네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 그 저 아버지가 이렇게 그 의료비를 빚지고 가셨거든.
0: 네.
1: 그거 100만 불 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면 상속 받았다가 빚이 돼 버리는 거죠.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레버커블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이레버커블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0: 네.
1: 그러면은 어머니는 또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그 이레버커블에 해 놓고 어머니는 평생 라이프 타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혹시 그 저기 그 투자 계좌도 이 이레버커블을 넣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 그거에 핸들링 할 수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에요.
0: 네.
1: 그 아들 중에 하나를
0: 네.
1: 똑똑한 아들을 그 이 거기에 그 관리자로 넣었어요. 그걸
0: 네.
1: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0: 네.
1: 근데 자, 만약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0: 네.
1: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0: 네.
1: 이 둘째 아들이 그 장애 판정을 받아서 정부에서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없어져요. 받는 순간.
0: 네. 그건 네.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 낭 이 저 조항을 넣는 거예요.
0: 네.
1: 이 둘째 아들에게 그 가는 지분은 뭐 보통 이제 아들이 셋이니까 3분의 1로 N분의 1로 이제 가서 3분의 1씩 가요.
0: 네.
1: 3분의 1 지분은 둘째한테는
0: 안 준다.
1: 직접 안 준다 이거예요. 주지 않고 어 이 그 지분을 첫째 애가 관리를 해서
0: 네.
1: 매달 필요한 만큼 즉 이 사람이 그 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은 자유롭게 좀 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수반되는
0: 네.
1: 필요한 뭐 식비, 취미 생활, 의료 뭐 이런 스포츠 건강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받아서 네. 쓸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렇게 이렇게 그 저기 해놓으면은 둘째 아들은 남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둘째 아들 지분이 그렇게 써서 남은 돈이 있다면
0: 네.
1: 베니피셜이 첫째 셋째가 그거의 반을 넣어갖는다.
0: 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1: 중요하죠.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집안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좀 증세가 좀 이상해.
0: 네.
1: 치매.
0: 네.
1: 아버지도 좀 그래. 그럴 때는 리버커블로 했다가 상속자인 우리 애들한테 갔다가 또 이게 정부에서
0: 네.
1: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지.
0: 네.
1: 안 되겠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버커블을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대신 이레버커블을 해놓으면은 내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0: 네.
1: 어, 그 집에서 실 거주할 조건은 되지만
0: 네.
1: 아이들이 며느리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아버지가 오케이. 이제 어, 가스불도 켜놓고 뭐 이상하게 잘 하면은 너무 귀찮고 매일 부부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죠.
0: 네, 네.
1: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그냥 양로원으로 보내자.
0: 네.
1: 그래서 양로원으로 가기 가장 빠른 길은 또 이레버커블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통제를 벗어나니까.
0: 네, 네.
1: 근데 아까 얘기한 변경 가능한 거
0: 네.
1: 리버커블은
0: 네.
1: 자 큰애가 이 맏며느리하고 아버지 그 저기 뭐야 양로원에 보내자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걸
0: 네.
1: 언뜻 문으로 들었어요.
0: 네.
1: 그래? 큰애들 목 큰애 목숨 10%
0: 너 빼
1: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빼버리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은
0: 예.
1: 양로원에 가는 길이 멀다.
0: 어, 어떻게 해야 돼?
1: 그러니까 어? 이제 이건 가족 네. 컨디션에 대해서.
0: 네.
1: 그리고 리빙 트러스를 하는데. 어 스페셜 조항으로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0: 네.
1: 어떤 조건을 넣을 수 있냐면 아무래도 둘째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그 부부 싸움을 자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오래 살기는 안 되는 것 같아.
0: 네.
1: 그래서 물론 부모의 상속 재산은 이혼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0: 네.
1: 위자료에 대해서 분할 네. 대상은 아닌데 이 부모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0: 네.
1: 그 돈을 부모 이 그 저 부부 조인트 구좌에 한번 들어갔어요.
0: 네.
1: 그럼 그게 큰일이에요. 합산 구좌로 돼버리니까.
0: 아 그래요?
1: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0: 오.
1: 상속 재산은 원래 내가 벌은 부부가 결혼해서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분할 재산은 아니에요.
0: 하지만 근데 조인트 구좌에 넣으면
1: 투자로 들어가면은
0: 네.
1: 그냥 물 섞여서 이렇게
0: 이미 섞인 거야.
1: 섞인 거야.
0: 아.
1: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조항에 이런 네. 걸 넣습니다.
0: 네.
1: 이 지분에 있는 이 리버커블 수혜자가 받는 것은 이혼 분할 대상이 아니다.
0: 네.
1: 할 수 없다라는 또 그걸 넣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좌 관리를
0: 네.
1: 좀 잘 하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이 세상은 우리 부부가 네. 한 몸이 돼서 살지만
0: 네.
1: 이게 애정이 있을 땐 그렇게 살지만 애증이 생기면은 헤어져야 되거든요. 애정과 네. 애정은 또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0: 네, 그러네요.
1: 어? 점 하나. 제일 처음에 사랑했을
0: 그
1: 때는
0: 저기 남과 님도 점 하나야. 우리말 참 희한하죠.
1: 그렇죠? 애정과 어. 애증도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뭐 그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은
0: 네.
1: 이 그 저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그냥 부모가 네. 니들 이혼할까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네. 내 재산을 니들이 만약에 혹시 이혼해도 그런 데 휩쓸려서 가서 나눠지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조항을 넣어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0: 네.
1: 라는 것을 네. 알고 계시면은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0: 네.
1: 내가 꼭 리빙 트러스 유언장을 하면은 내가 죽나? 이거 재수 없게 왜 내가 이거를 먼저 해? 나는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근데 네.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0: 네.
1: 자동차를 사면 우리가 왜 보험을 들어요?
0: 듣죠.
1: 예기치 못한 사고잖아요.
0: 네. 아니 저처럼 건강한 저도 했어요. 리빙 트러스트.
1: 아, 그렇죠.
0: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네요.
1: 점돌이까지.
0: 어, 점돌이도 넣고. 응.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을 요새는 그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내가 거기다 넣는 거예요.
0: 네.
1: 내가 그 저기 재산이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족 사항은 이렇고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그 상속 계획을 하면 좋을까?
0: 네.
1: 네가 좀 그 우리 내 상황을 알고 네가 우리 가족의 그 저 상속 계획을 좀 짜줘.
0: 네.
1: 그러면 AI가 쫙 짜줍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낼 필요도 없고요.
0: 네.
1: 그렇게 이제 하면은 가족끼리 부부끼리 상의를 할 거냐. 야, 이렇게 AI에서 이렇게 그 하려고 그러는데 네. 어떠냐?
0: 네.
1: 물어보면은 아버지 내가 또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버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0: 네.
1: 오면은
0: 네.
1: 돈도 안 들잖아요.
0: 네, 돈도 진짜 응?
1: 돈도 안 들잖아요.
0: 얼마 안 들어요.
1: 네.
0: 소 잡는 칼이 아니라 연필 깎는 칼. 우리 권도한 네. 박사님을 찾으시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저도 얼마 안 들어요.
1: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보통 이제 이런 걸 AI가 없을 때는 변호사한테 상담하고 변호사가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0: 네.
1: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상담료가 추가가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상속 설계사들도 있어요.
0: 네.
1: 상담 설계사.
0: 네.
1: 그 사람들도 전부 시간당으로 전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인공지능은
0: 네.
1: 이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상담
0: 네.
1: 그런 예들을 얘들이 전부 그 여기서 학습이 돼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0: 네.
1: 내가 와서
0: 네.
1: 좀 이 그 A4 용지에
0: 네.
1: 쫙 적어서 우리 부부 이름 홍길동 심순의 아들 뭐 이몽룡 뭐 성춘향
0: 네.
1: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하면은
0: 네.
1: 편하게 일을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아, 정말 그런 방법을 꼭 해서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1: 모르죠.
0: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1: 네.
0: 미연에 좀 방지를 하고 또 그 피땀 흘려 버신 그 재산을 잘 보호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그 우리가 지난번에 아, 난 이런 분들이 많아요.
0: 네.
1: 그 어디 가면 아 나는 내 아들한테 다 그냥 해놨어.
0: 네.
1: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네. 이건 뭐 자식 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세금도 없어. 그걸
0: 네.
1: 좋다고 했는데
0: 네.
1: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양도소득세.
0: 아.
1: 내가 이 50년 전에 10만 불 주고 샀단 말이에요.
0: 네.
1: 지금 100만 불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친구들이 집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 홍길동이지.
0: 네.
1: 홍길동 사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정부에서 프로베이트 거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리 와봐.
0: 응.
1: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상속장가 이렇게 와서 쭉 한 다음에 한 1, 2년이 지난 다음에
0: 네.
1: 릴리스를 해줍니다. 이제 네가 맞다고 판단이 됐어. 가져가.
0: 네.
1: 그러면은 그 형하고
0: 네.
1: 아버지 형 이거 이제 팔자.
0: 네.
1: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0: 네.
1: 그래서 그 우리가 50만 원씩 넣어놔 갖자.
0: 네.

0: 짜리 100만 불에 오늘 내가 100만 불 받은 걸 100만 불에 내일 팔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리빙 트러스트의 장점이 그게 있는 겁니다.
1: 아,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0: 네.
1: 또 어떤 그 여사님께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바로 그 양도소득세
0: 그것
1: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못 판다고 그러시는데 미리 만약에 돌아가신 남편이 그런 걸
0: 리빙 트러스트를 해놨다면 100만 불이 그대로 베이스스가 돼서 양도소득세 한 푼 없이 팔 수 있죠.
1: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0: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1: 네.
0: 이게 그 저 이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네. 법적이나 이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이민사가 100년이 안 됐어요.
1: 네.
0: 이런 케이스가 이제 처음 오는 거예요.
1: 그럼,
0: 왜? 이민 와서 인 사람이 집 팔아서 자식들한테 이게 가는 게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 80, 90이 되셨단 말이에요.
1: 네.
0: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누가 알아.
1: 그러니까 뉴스에까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네. 리빙 트러스는
1: 네.
0: 이게 그 저기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
1: 네.
0: 그 이 경험들이 나중에 만약에 이런 게 있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놨을 텐데 우리는 이미 와서 뭐 한인타운 일구느냐고 고생만 했지 이런 법적인 절차는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1: 그러게요.
0: 이 동네 룰을 모르는 거야.
1: 네.
0: 그러면 룰을 알려면
1: 네.
0: 이게 이 헛안은
1: 네.
0: 이게 설알은 그런 룰을 가지고 했다가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1: 네.
0: 오늘 뉴스에 나왔다면 바로 그 지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양도소득세.
1: 네.
0: 옛날에는 이 허허벌판에서 얼마나 집이 쌌어요.
1: 네.
0: 대부분 리빙 트러스트로 이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퀵클레임 디드를 할 때 이거 처음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 그때는 뭐 한 20, 30만 불 주고 샀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네. 150만 불. 아이고,
1: 그러게요.
0: 돈 많이. 예, 이거를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요. 말처럼 된다면
1: 네.
0: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0: 그래서 리빙 트러스. When 네. I die에 100만 네. 불이면 100만 불이 그대로 베이스스가 네. 돼서 세금이 한 푼 이 상속세는 1,500만 불 이하니까 없고
1: 네.
0: 양도소득세는 제로 텍스다.
1: 아. 진짜 중요합니다.
0: 진짜 중요한 겁니다.
1: 네, 리빙 트러스트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0: 네.
1: 재산이 있건 없건.
0: 네.
1: 굉장히 중요.
0: 필수입니다.
1: 그리고 거기에 그 대리인.
0: 네. 그래서 이제 이 리빙 트러스트를 다 해놨어요.
1: 파워 버튼이.
0: 예. 네. 이거는 when I die 죽었을 때 가라는 건데. 이분들이 안 돌아가시는데 인지 능력이 없어요.
1: 네.
0: 인지 능력이 없어서 이거 아버지 그 이거 우리가 급해서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도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파워 버튼이 듀라블 파워 버튼이라서 지속적 위임장.
1: 네.
0: 그거는 이제 이 부모가 살아 있는 생전 라이프타임 네. 동안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돌아가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1: 네.
0: 그걸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파이낸스
1: 네.
0: 내 재산에 관한 걸 할 수 있다.
1: 네.
0: 물론 거기에 그 집을 팔 수 있는데 반드시 이 집은 네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1: 네.
0: 이런 그 저 도덕적 조항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잖아요. 그거에 네. 서약을 해요. 에이전트는.
1: 네.
0: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관리하라.
1: 네.
0: 그러면 돌아가시지 않아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있고
1: 아.
0: 이 집을 이게 급히 처분해야 무슨 일을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양도소득세고 뭐고 일단 팔아서 돈이 있어야 무슨 할 일을
1: 하죠.
0: 막을 게 있다면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사인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듀라블 파워 버튼을 해야 되고.
1: 굉장히 중요한
0: 예,
1: 거.
0: 중요합니다.
1: 네.
0: 그거 뭐 가서 우리 아버지인데 출생증명서 뭐 가져가서 소용없어요. 여기는 본인이 아니면 안 해주거든요.
1: 네.
0: 근데 파워 버튼이 그거는
1: 네.
0: 나의 아바타를 우리 아들로 해놨다.
1: 아.
0: 이런 겁니다. 그거는
1: 네.
0: 뭐 꼭 본인이 아니어도 돼. 나는 조카를
1: 네.
0: 해놨다.
1: 네.
0: 나는 이웃집 사촌을 해놨다. 왜?
1: 네.
0: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빠른 겁니다.
1: 네.
0: 한국에 있으면 뭐예요? 오는 네. 시간에 안 되는데.
1: 아, 그렇습니다.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야, 우리 정말 이제 이민 오셔서 열심히 일궈놓은 재산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또 물려주고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우리 권도한 법무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1: 네, 바로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오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몰 안에 들어.

0: 가시면 맨 오른쪽 맨 끝에 오피스가 있습니다. 권도환 박사님,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십니다. 문의 번호 23-995-7080 23-995-7080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아우 그 한인 사회에 서류 미비자가 몇십만 명이 된다고 또 이제
1: 굉장히
0: 뭐,
1: 많더라고요.
0: 어때요? 요즘 오시는 분들 보면
1: 뭐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네. 그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네. 그렇게 그 뭐 문의를 좀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뭐 가는 분들도 많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소나기 올 때는 비를 피하고 있어야 되겠죠.
0: 그래요.
1: 예, 행정부가 네. 바뀌면 또 좋은 네. 일이 있게 민주당에서 이제 7년 거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하는 사면 네. 기회를 해준다는 게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될 거거든요.
0: 네.
1: 발의가 되면은 이제 11월 그 저 중간 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이제 그 압승을 할 게 뻔하지만 이제 사람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0: 네.
1: 그 미국 여론이 그런데 그때 가면 행정부가 바뀌게 되지 않겠어요?
0: 네.
1: 그러면은 이민법이 그동안 네. 2000년도에 네. 한번 사면이 1999년도인가 있었고
0: 네.
1: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0: 이야.
1: 그렇잖아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또 때도 됐고,
0: 네.
1: 또 이게 너무 이제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에 억압을 해서
0: 네.
1: 굉장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거든요.
0: 네.
1: 그런데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0: 그렇죠. 이민의 나라인데
1: 예, 이 연합국이지만 인종도 연합국이거든요.
0: 네.
1: 그래야 이게 다양성이 있는 건데
0: 네.
1: 조금만 기다리면 네.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서류 미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몸을 낮추고 비를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네, 네. 결혼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십니다. 마침 또 서로 눈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시민권자분들이 서로 또 구제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
1: 네. 결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0: 네.
1: 퍼블릭 그 레코딩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그 컨피덴셜 네. 비밀 레코딩이 되는 게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보통 그 두 분이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0: 네.
1: 어떤 그 연예인들이나
0: 네.
1: 뭐 어디에 그 엔터테인먼트하고 스포츠 스타들이 결혼을 하면 주가가 쭉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0: 네.
1: 숨겨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결혼이 컨피던셜 메리지 서티피케이션입니다. 그거는 이 두 사람이 결혼했는지 내가 입으로 발설하기 전에는 누구도 몰라요.
0: 그럼 비밀 결혼할 수 있는 거네요.
1: 그럼요. 아무도 몰라요.
0: 네.
1: 그러면 어이 그 저기 그 미스 김 결혼했어? 너 코멘트입니다. 하면 네. 그만인 거예요.
0: 네.
1: 미스 박 그 미스터 박 결혼했어? 너 코멘트입니다. 모르는 네. 거야. 아무도
0: 네.
1: 이 사람들이 그 이 세상을 떠났어요.
0: 네.
1: 부모들이 얘들이 결혼했나 안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지옥에 갈 때까지,
0: 아,
1: 천국에 갈 때까지 네. 그 우리의 결혼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0: 네.
1: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부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0: 네.
1: 당연히 그걸 가지고 증명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기 전에는
0: 네.
1: 누구도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0: 네.
1: 그 결혼을 5분 만에 끝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 결혼 서비스 필요하신 분도 우리 권도환 박사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리빙 트러스트 상담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우리 권도환 법무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에 후니탱자와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유흥자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4: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4: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4: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컴퓨터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9: 왓?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6: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18: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9: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2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2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21: 한국장의사 323-734-5656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22: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쿠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쿠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쿠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쿠이단이며, 후쿠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쿠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연락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쿠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쿠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모닝 채채채 2부 출발합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우리 후니팅자님.
1: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네. 지침서, 여러분의 네. 삶의 목민심서 같은 남자.
0: 목민신서?
1: 네. 후니훈이 하루입니다.
0: 문익점이신가요?
1: 문익점님은 저거잖아요. 문익점님은 저거지.
0: 뭐요?
1: 저 300 저거를
0: 저기 씨앗.
1: 그 씨앗. 300인가? 그 뭐야? 저 목화씨.
0: 목화씨.
1: 목화씨를 옷 안에 숨겨서 오신 거고.
0: 그게 목민심서 아닌가?
1: 아.
0: 이게 헷갈리네 진짜.
1: 완전 다르죠.
0: 목이 메이네. 목민심서 뭐예요? 왜 갑자기 왜 목민심서 같은 남자야?
1: 아, 목요일이라서.
0: 아, 목요일이라서. 아, 목이 맨다 진짜. 네, 아. 갖다 붙이기도 잘해. 아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목이 막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1: 아, 저 어제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한 밤에죠. 그러니까 네. 오늘 한국 미국 시간으로 아침 새벽에
0: 네.
1: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침 출근하고 제가
0: 뭐가?
1: 브레이킹 뉴스를 보면서 한국 뉴스인데
0: 네.
1: 이게 좀 사실 좀 예민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한쪽 일방적인 이 보도라서
0: 네.
1: 산대 쪽에서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해명을 한 적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0: 네.
1: 실제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0: 뭐요?
1: 단독 보도가 크게 난 건데 네. 아니 축구 옆에 난리잖아요 지금 한국에.
0: 아니 야 축구 때문에 그
1: 사실
0: 뭐야,
1: 이렇게까지 난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보셨습니까?
0: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은 난 정말 만약에 이렇게 폐단이 있어서 고쳐야 했다는 건 좋아요.
1: 네.
0: 근데 만약에 성적이 좋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1: 근데 이번에 성적이 좋았어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0: 진짜요?
1: 네.
0: 왜요?
1: 왜냐면 이 처음부터 좀 비리라든가 뭔가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축구 팬들이라 하신 분들은 입장에서 네. 보면은 본인들은 그거에 내 인생에 굉장히 즐거움이고 하나의 낙인데 이거를 막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종의 카르텔 이게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데 자기들 거기서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그 사람 집단들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죠.
0: 아니 연봉이 얼마라고?
1: 그것도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0: 그래요,
1: 뭐 세간에 뭐 38억이네 어쩌네 막 이러는데
0: 네.
1: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네.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청문회에서 했어요.
0: 네.
1: 의원 한 분이 만약에 16강에 들어갔더라면 그 전 회장에게
0: 네.
1: 전 회장님 생각에서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청문회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0: 네.
1: 난 똑같이 질문했더니 그 전 회장님께서는 아마 16강에 있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서
0: 네.
1: 또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0: 네.
1: 저 정신 못 차리는구나.
0: 아,
1: 근데
0: 일이, 진짜.
1: 어쨌든 어제 일이 정말 크게 터진 게
0: 뭐요?
1: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이거는 아직 해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0: 네.
1: 보도 기사예요 여러분.
0: 네.
1: 우리는 또 빠른 뉴스가 함께하는 라디오 서울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전 2014년 이럴 때 런던 올림픽 그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때 밝혀진 것만 당시 한국에서 치러졌던 친선 경기 및 올림픽 또는 월드컵 예선 경기에 심판들 있죠 주심
0: 네.
1: 그분들을 축구협회에서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이 아니라 증거가 다 나왔어요.
0: 몇 명?
1: 지금 한 20명인가? 30명인가 20명.
0: 어떻게?
1: 근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왔어.
0: 잠시 이거는 그냥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1: 국한된 게 아니고 이거는,
0: 이거는
1: 정말 큰 문제 될 수 있어요. 정말
0: 와.
1: 큰 문제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동메달인가 땄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예를 들면
0: 네.
1: 이게 정말 일파만파 만약에 해명이 제대로 안 되고 정말 팩트로 인정이 돼 버리는 순간
0: 네.
1: 이거는 다른 이제 그런 축구 연맹이나 협회에서
0: 네.
1: 딴질 걸 수 있죠. 그럼 얼마나 망신입니까?
0: 그러게.
1: 아니 심판을 그래
0: 네.
1: 심판하고 만난 것도 잘못된 거고 그 사람들을 그 하면 안 되죠. 뭐 또 어떻게든 우리를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정정당당해야지.
1: 시험 보는데 시험 그 교사님은 가갖고 교수한테 아, 좀 잘해주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축구협회가 이거는 선수들하고 무관한 겁니다. 선수는 전혀 무관한 얘기야. 근데 협회에서 자기 딸은 잘해보려고 이분들을 막 식사를 접대하고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아, 좀 한국 왔으니까.
0: 그럼요.
1: 구경도 좀 하시고
0: 하면서 식사 대접.
1: 괜히 뭐. 하다가 좀 우리나라 절대 접대하면 안 되지만
0: 네.
1: 그냥 이렇게 뭐 떡볶이 정도 사드리고 이거 맛있어요. 그리고
0: 응.
1: 뭐 BTS 음악 좀 들려도 옛날에 BTS 없었죠.
0: 응.
1: 하여튼 뭐 그런 거 했으면 괜찮아.
0: 응.
1: 하다 못해 브라이드 옆에서 누가
0: 응.
1: 캐시를
0: 응.
1: 예를 듭니다. 뭐
0: 네.
1: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뭐 어쨌든 쓱 줬다 쳐요.
0: 네.
1: 그건 그 사람의 개인 활동으로 우리가 치부하면 그만이에요.
0: 네.
1: 그렇잖아요.
0: 응, 응.
1: 야 누가 돈 주래? 제가 그냥 애국심에
0: 그냥,
1: 이렇게 했습니다.
0: 내가 죽고 싶어서.
1: 이럴 수 있는데
0: 응.
1: 이걸 법카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0: 그
1: 제일 큰
0: 성접대를?
1: 문제. 성접대를?
0: 오 마이 갓.
1: 그래서 다 걸린 거야. 이게 개인 걸로 썼으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 마인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0: 이건 진짜 망신이다.
1: 이거 나오면요 그 심판들까지 문제되거든요.
0: 그러네요.
1: 이거는 정말 일파만 엄청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0: 그러니까 이거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좋다고 당장 드시지 마시고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줄줄이 다 나오잖아요. 비밀이 없어.
1: 아니 그리고 왜 그걸 법칼 긁냐고 멍충아.
0: 아 멍충이 진짜.
1: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법칼 쓸 때 안 쓸 때 아는데 네. 어? 안 그렇습니까? 이게
0: 정말.
1: 야, 제가 예전에 그 네. 어디야 IRS 있잖아요.
0: 네.
1: 그 우리 세금 걷는 무서운
0: 네.
1: 분들.
0: 네.
1: 그분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모르는 뭐라 계속 오는 거예요.
0: 네.
1: 이상하다 싶어 기분이 명할 때 있잖아요. 이번에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IRS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사칭인 줄 알았어 처음에.
0: 사칭 아니야? 근데 전화까지 해?
1: 그러니까 보통 IRS 전화 네,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 이거 내가 널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네, 네. 그래 너처럼 확인하는 거 맞아. 그래 너 이메일 내가 딱딱딱 이거 맞아? 뭐 맞아. 내가 너의 이메일로 확인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일단 먼저 이메일을 보낼게. 그리고 네가 그 번호로 전화하든가 내가 몇 시에 전화를 할게. 그럼 믿을 수 있지.
0: 그럼 어떻게 믿어? 그 전화를 어떻게
1: 전화? 그러니까 이메일을 이제 먼저 보내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내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여러 번의 그 확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0: 진짜요?
1: 일단. 진짜 IRS 직원이 맞아. 롱비치에 있는.
0: 네.
1: 제가 법카를 쓴 거 가지고
0: 네.
1: 이 사람이 따지기 시작하는데
0: 어머
1: 그게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쓴 게 아니라
0: 네.
1: 막 5년 전
0: 어어.
1: 저한테 야
0: 너 어떻게 기억해 그걸
1: 2017년도 예를 들면 2017년 7월 4일 왜냐면 나 7월 7일 날 오후 3시에 스타벅스에서 뭐 12불 25전 긁은 거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0: 진짜로
1: 그래서 야
0: 어떻게 기억해
1: 5년 지난 거 큰 금액도 아니고 스타벅스에서 너 그때 누구 만났어 그래서 그때 너 이거 내가 봤을 때 너 개인이 먹은 거야 맞지 이러는 거예요.
0: 어머나
1: 나 모르겠는데 너 증빙할 수 있어? 내가 증빙은 못하는데 내가 먹었다는 것도 모르겠어.
0: 그럼 네가 증명해봐. 그쵸, 이게 개인적으로 먹다는 거를.
1: 너는 지금 나한테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0: 네.
1: 너가 내가 잘못했던 행동을 한다고 네가 그걸 입증을 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그랬더니, 똑똑하다.
1: 그랬더니 너 말은 참 잘 빠져나왔는데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난 너 같은 애들만 잡는 애야. 그래서
0: 어머나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1: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무섭다. 잘못했냐? 내가 세금 다 냈는데 그게 딱 그런 거. 너 잘못한 거 없고 넌 잘했어. 근데 그냥 이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 랜덤으로 하는데 네가 거기 걸린 것뿐이야.
0: 어머나.
1: 그래가지고 진짜 전화를 저랑 한 달을 거의 매일 전화 사람 피를 말리는데
0: 어머나.
1: 보다 보니까 너 이날 이때 여기서 언어 어디는데 이거 어디냐?
0: 어머나.
1: 그 상호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아마존에서 하는데 이거 뭐냐?
0: 어머.
1: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0: 어머 진짜? 그거 어떻게 기억해?
1: 그래서 제가 정말 억지로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너 샌디에고 이거 뭐야? 아 그때 뭐 때문에 갔어? 뭐 이렇게
0: 네.
1: 기억나는 구축한 것들이 있는데
0: 네.
1: 정말 동네에 쓴 건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거를 다 해갖고 나중에는 한 달 두 달을 하다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0: 네.
1: 야 됐어. 너 원하는 게 뭐야? 했더니 내가 봤을 때 너 이 중에서 지금 이 정도는 자기가 발레내면 너는 법인이 아니라 네 개인이 쓴 거라는 거야.
0: 그러면 내라는 거야.
1: 그래서 그럼 네가 그 생각하는 갖고 와봐. 나는 나보고 발레 난 못하니까 네가 갖고 와봐. 그랬더니 자기 딸이 너를 도와주겠다. 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어쩌고 하면서 도와줘갖고 원래는 이만큼인데 삭감해서 요만큼 말 자기가 봤을 때는 네가 잘못한 거야.
0: 네.
1: 아 내게.
0: 얼마 냈어?
1: 몇만 불 됐죠.
0: 미쳤구나. 그거 스팸 아니에요?
1: 아니야.
0: 진짜요?
1: 아 왜냐면 그게 다 IRS로 산 거예요. 그 CP랑 얘기 다 해서.
0: 오마이갓.
1: 근데 CP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석기 걸린 거라고. 근데 그 CPA가 원래는 그 전 네. CPA였는데요.
0: 네.
1: 이분이 제가 봐도 서류를 너무 엉망으로 내는 거야. 원래 이분은 자기가 그래요. 사실은 내가 너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돈을 냈기 때문에 너를 대행했던 CPA랑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CPA가 말이 안 통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제 엉망이야. 그래 난 너랑 하는 거야. 근데 CPA랑 전화해보니까 CPA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고 서류를 정말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 CPA랑 싸우고 제가 네. 그분한테 이거 벌금 네가 내라고 했더니 그냥 뭐 완전 뭐 저거 하셔가지고
0: 네,
1: 그래서
0: 그러니까 미국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1: 아니 그렇게까지 심한데 CPA야. 한국에서 법카를 그런데 썼다고 말이 된다는 거죠.
0: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1: 좋아. 근데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이에요.
0: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월부터 가계부를 다시 쓸까 했거든요.
1: 가계부를 원래 쓰세요?
0: 옛날에는요 엑셀로 해서 다 그렇게 맞춰 썼는데 어느 날
1: 엑셀까지?
0: 아유 이럴 시간에 그냥 편히 살자. 이거 뭐 이거 이러고 써봐야 뭘 조력하고.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네. 일기처럼 내가 네. 이날 무슨 일 했고 그리고 어쩐 거기 뭐뭐뭐뭐 내가 돈을 그때 아 지불을 했구나
1: 했고,
0: 이게 일목요연한 게 있으니까 좋긴 네. 참 좋아요.
1: 근데 왜 안 하셨어요?
0: 귀찮아서.
1: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밀리면 또 안 하게
0: 아니,
1: 되죠.
0: 아니 그걸 꽤 오랫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유 집어쳐. 응? 자포자기 사면서 이제.
1: 아 근데 하면 진짜 좋아요. 이게
0: 좋긴 한데
1: 너무 딱 보이니까.
0: 그러니까 요즘은 또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자기 거 관리하는 거.
1: 네네네.
0: 거기 그걸로 이제 바운 받아서 8월부터 해야지 했는데 아직 안 넣었는데.
1: 8월이면 뭐 이제 하시면 되죠.
0: 네, 그거 해놔야 되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수정하죠.
1: 개인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 개인이 아니고
0: 그렇죠?
1: 저는 회사 때문에 회사 법과 때문에.
0: 나 같은 쪼무레기는 피라미는 안 건드리지.
1: 저도 그 얘기했어요. 왜 나 같은 쪼무레기를 건드리냐. 그랬더니 그게 웃긴 게 그 사람이 받은 디파트먼트가 쪼무레기 네. 파트야.
0: 어머나.
1: 막 웃어서 야 맞아.
0: 야.
1: 너 같은 쪼무레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0: 어머나.
1: 큰 데는 이미 디파트먼트 사하고 있고 개인들이
0: 정말.
1: 나눠서 이게
0: 그렇구나.
1: 랜덤으로 돌리다가 띵 뜨는 거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1년에 5개가 6개씩 맞는데요. 조무라기들을.
0: 네.
1: 그 한 달을 저를 그냥 내내 피를 말리는 거야.
0: 세상에 얼마나 그럴 때는 그렇지. 10페이지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노인글이시. 그럼 벌금 나오나?
1: 그러면 저 더 크고 먹었죠.
0: 그래요?
1: 제가 원래 진짜 크게 나오는 거를 왜냐면 몇 년치를 한 거거든요, 얘가. 한 7년치인가를 얘가 모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줘서 그걸 탁탁탁탁 쳐갖고.
0: 아, 어떻게 이럴 때는 그냥 위로를 드려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뭘로 해서 잃어버리잖아요. 네. 반드시 그건 딴 걸로 쳐준다고.
1: 저도 그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저거 될 거 깔끔하게 네. 털고 나는 게 낫다. 네. 그 생각해서 저는 깔끔하게 생각해요.
0: 아, 잘하셨어요.
1: 엄마 뭐 그 생각해 뭐해 뭐.
0: 우리 훈이 씨 진짜
1: 네, 어쩔
0: 사업가야.
1: 수 없지.
0: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1: 아니 뭐 어떡하게.
0: 마케팅 하실 거 있으신 분은 훈이한테 연락 주세요.
1: 여러분 진정한 마케팅을 네. 원하신다면 훈이를 네. 찾아주세요. 아 근데 진짜 네. 어제 제가 뉴스도 보다 느낀 건데 요새 네. 타운에 가다 보면 그런 느낌 못 느끼세요?
0: 뭐요?
1: 그 이 뭐라고 그래? 전기 바이크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그러지?
0: 이바이크,
1: 스쿠터 같은 것들
0: 스쿠터 많이 돌아다니죠.
1: 많죠.
0: 어,
1: 저 얼마 전에 칠 뻔했어요, 제가.
0: 어, 그게 왜냐면 인도로 가.
1: 인도로 쌩 지나는데.
0: 어, 그래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한 분.
1: 어, 누구요? 전 그거 말고 딴 얘기
0: 아니, 그거
1: 아 맞다 한국분
0: 넘어지셔서
1: 맞아 그런 일도 있었지. 아니 어제 뉴스에 미국 젊은 여자애가
0: 네.
1: 학생인데
0: 네.
1: 이바이크 타는 애가 그냥 들이박아갖고 애가 완전 중상을
0: 어머나.
1: 입었는데
0: 네.
1: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타는 사람들은 솔직히 모르겠어. 자기가 이렇게 타다가 뭐 넘어지는지 뛰는지 난 모르겠는데
0: 네.
1: 지나가도 행인들 너무 위험하고요. 자동차도 쓱 가도 애가 훅 지나가면 너무 위험해요.
0: 그러니까
1: 너무
0: 요즘은요
1: 위험해.
0: 어디 가서도 좀 이렇게 주의를 살피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 정말로 여러분.
0: 미친 사람도 많고 또 테러도 있고.
1: 아 어? 근데 그쵸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0: 아주
1: 게.
0: 아주 극히 일부지만.
1: 극히 일부인데 정말로 저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좀 이렇게 뭘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뭐라지 으름장도 약간 무섭게 해. 그러니까 여자분 지나거나 막 지나면 막 이러니까 어 이러는데 남자를 두세 명이 지나면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사람들이 여자분 앞에 가는데 막 이렇게 어머머 놀랬는데 저희가 남자 세 명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가는데 울다 보더니 벽을 탁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0: 어.
1: 우리 친구가 우리한테 우악 하면 우리가 넘어뜨리자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앞에 사람을
0: 아니 그렇게
1: 겁을
0: 지나가는
1: 줬으니까.
0: 사람을 팍 놀려.
1: 그냥 막 한 거 아니지만 이러니까는 어머머 놀랬는데 남자 서너 명이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안 해요.
0: 나한테 그래봐.
1: 큰일나지. 미옥씨한테 그러면 큰일나지.
0: 저는
1: 그 사람 큰일나지.
0: 저는 한 가지 웃긴 게 옛날에 그 광저우 있죠. 거기에서 한 두 달을 살았어요.
1: 광저우? 중국 광저우?
0: 거기 그것도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가이드 붙여서 택시 타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게 싫고 버스를 나중에는 혼자
1: 대박
0: 타고 다니면서
1: 몇 년도 얘기예요 이게?
0: 그게 꽤 됐죠. 한 벌써 한
1: 완전 도시화 전이잖아요. 또 광저우는
0: 지금 많이 발전했겠어요.
1: 그때는 막 닭이랑 같이 탔겠다.
0: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이렇게 각개로 탁 메고서 네. 어떤 마음으로 걸렸냐면 건드리기만 해봐. 다 죽었어.
1: 건드리면 한 눈만 건드려봐라.
0: 막 씩씩거리면서 건드리기만 해봐.
1: 아 위험해요.
0: 진짜 배짱이 좋았지.
1: 그 젊은 그 위험하게.
0: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재밌게 잘 지냈어요. 사람들이
1: 대단하시다.
0: 의외로 다 좋아.
1: 아, 그럼요.
0: 일부 그
1: 맞아, 정말 극소수 일부가 그런 거지.
0: 그래서 어떤 여학생이랑 사귀기도 하고 그 집에 초대받아서 그 여학생 코리안 메이커
1: 중국
0: 하는 거 알려주고 중국 여학생.
1: 이뻤어요?
0: 아니요. 메이크업을 해줘서.
1: 아 그래요?
0: 재밌었어 아무튼.
1: 넘어가는
0: 그리고 막 친구들 만나서 대접도 받고 그랬어요.
1: 야 근데 어떻게 또 중국에서 광저우를 가셨어요?
0: 그니까.
1: 왜 그 많은 데를 놔두고 광저우? 아 광저우 혹시 저기 있었나?
0: 아니에요.
1: 왕서방에 계셨나?
0: 뭐 이런 걸로.
1: 왕서방 계신 거 아니고?
0: 좀 해봐라 그러고 누가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튼 고생 엄청 하고 고생은 안 했어. 좋은 경험이었어요.
1: 20년 전에 광저우면 진짜 힘드셨었다. 재밌었겠네요. 저도 20년? 20년은 아니고 한 15년 전에 중국 출장 많이 갔거든요. 저는 심천 쪽에.
0: 바로 광저우 옆에가
1: 그러니까
0: 심천이잖아요.
1: 그쪽 많이 갔어요.
0: 아, 그렇구나.
1: 뭐 베이징이랑 이쪽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전.
0: 아,
1: 음식도 입에 너무 잘 맞고.
0: 어, 진짜?
1: 예. 전 가면 현지인인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다.
0: 아, 그렇지.
1: 비행기 타면 다 헬로우 굿모닝 이러다 저만 보면 니하오. 그럼 아이하오.
0: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1: 뭐요?
0: 거기서
1: 네.
0: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광주에서? 아쉽집에. 왜냐면 네. 여기 자바에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때 크리스마스 연말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오시고. 있었어 저. 아, 그럴 사연이 있었어요.
1: 아, 알았어요.
0: 그래가지고 저는 이 노래만 부르면서 그걸 잘 이겨냈잖아요.
1: 혹시 저거요?
0: 이 노래 너무 잘해요.
1: 웸?
0: 어? 아니야.
1: 라스트 크리스마스 말고?
0: 네 웸 워아 네 웜
1: 펑시 워하이 네 웜 펑시 그거?
0: 네. 저 바로 이 노래죠.
1: 월량 따오려 그거 그거.
0: 월량 딸 펴워 더 심
1: 월량 월접신인가요 한국말로?

0: 니치 시앙이 시앙 니치 칸이 칸
1: 니치 팔로마
0: 칸칸 바라봐라
1: 칸칸이 바라봐요?
0: 예, 보다
1: 하이 하오
0: 아 하오 하오 허나오
1: 목소리가 정말 간드러집니다.
0: 네, 갑자기 아. 짜장면도 먹고 싶고 중훈이 형아도 갑자기 보고 싶고
1: 아니,
0: 그러네요.
1: 아니 중국 가면서 또 짜장면이에요 또.
0: 기왕이면, 감은 짜장면 없어 거기.
1: 아, 그러니까 뭐 기왕이면 뭔가 좀 정말 중국틱한 걸 말씀하셔야지. 네.
0: 자라탕 먹어봤어요 중국에서.
1: 용봉탕?
0: 너무 불쌍해 용봉탕? 자라.
1: 그러니까 용봉탕.
0: 그래요?
1: 그 뚜껑 열어가지고
0: 이렇게. 몰라 너무 불쌍해.
1: 뭐 잘 드셔놓고.
0: 나는 겨우 그냥 맛만 봤죠.
1: 저는 중국에서 뭐 먹은 줄 알아요?
0: 뭐 먹었어요?
1: 뱀 찐 거. 찐뱀. 이렇게 항아리에서 네. 딱 여는데 막 이만한 굵은 거에 안에 흰 연골이 들어있는 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0: 어머.
1: 그게 중국보다 호텔에서 그래서 물어 네. 이게 뭐냐 했더니 막 웃으면서 중국 차이니즈 일이래요. 그러니까 장어래요.
0: 네, 네.
1: 근데 우리가 장어 한두 번 먹은 거 아니잖아요.
0: 네.
1: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차이니즈 일 차이니즈 다 크대. 일이 큰 거래. 그래서 빨리 먹으래요.
0: 네, 네.
1: 좋은 거라고.
0: 뱀 머리를
1: 근데 먹으면서 이상하다 싶다 먹으면서 아 이게 뱀이구나 알았어요.
0: 아, 네.
1: 근데 그날 밤에 혼자 호텔에 있잖아요.
0: 네, 뱀 꿈꿨어.
1: 아니요 몸에 열이 진짜 밤새 막 뜨끈뜨끈 후끈후끈.
0: 와.
1: 야 혼자 막 와. 아 아니 그저 그날 밤에 뭐인 줄 아세요? 중국 그저 확실히 저희가 갔던 호텔들은 꼭 밤에 12시 넘으면 영화 채널에 꼭 공포 영화를 해요. 중국 호텔에 다 그러더라고.
0: 그래요? 왜 그랬을까? 제가
1: 그래서 밤에 열이 너무 나갔고 정말 밤새 공포 영화 봤어요.
0: 네. 아 그랬구나.
1: 와.
0: 진짜.
1: 용봉탕 못 먹었습니다.
0: 아니 그냥 그렇게 불쌍한 동물들 먹지 말고 그냥 먹을 거 먹으면 좋은데 별 희한한 게 다 있긴 네. 하더라고요.
1: 아니 우리 홈쇼핑 월드님이 탱자니 워아이니 해주셨어요.
0: 워아이니
1: 네, 하늘 워아이니
0: 이진따오 워더씬
1: 홍금보하고 양자경의 굿모닝. 왜 양자경은 좋은데 왜 나를 홍금보야. 저도 약간 뭐
0: 아니
1: 거,
0: 제가
1: 이덕화 이런 거 해주세요.
0: 우리 그 훈이 씨 제 네. 지인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훈이 씨를
1: 네.
0: 중국집 주방장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셨는. 그래서 아니
1: 중국집 얘기 안 하시잖아요.
0: 아니 몇 번이나 그러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니 왜 중국집 그다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네. 주방장이요? 누구였더니 아니 중국집 주방장 훈이 씨 말하더라고. 왜 그래요 했더니 옛날에 중국집 주방 아저씨들은 다 이렇게 훈이 씨처럼 덩치가 좋았대요.
1: 근데 원래 주방장 분이
0: 잘 드셔. 힘들고
1: 체격이 없잖아요. 못 믿어 맛이 없다는 거잖아요.
0: 왜 그래요? 자기 안 먹어서.
1: 그렇죠. 요리를 잘하면 어떻게 안 먹어. 요리를 좋아해야지 요리 잘하지.
0: 아 그렇구나. 네. 쉐쉐 여러분 쉐쉐
1: 네.
0: 2부 이 시간은
1: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5: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홈쇼핑 월드, 푹푹 찌는 여름, 아주아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
8: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장님.
8: 네. 네, 김미경입니다. 네. 김미경 실장입니다. 홈쇼핑 월드의 김미경 실장입니다.
0: 네. 실장님. 처치 그 73번이에요? 23번이에요?
8: 아, 이게... 네. 저희가 제가 이거 집에서 발견했는데 저희 네. 딸이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주워 입었습니다.
0: 재활용하는. 이야,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서 숫자 1위를 모르시는군요.
8: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1: 내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아. 네. 벌써 우리 홈쇼핑 월드님은 팬이시라고 모기일이 네. 크네요.
0: 왜냐하면 홈쇼핑 월드에서는 네. 늘 숫자를 지난번에 어?
1: 네. 뭐 그죠? 32
8: 의미가 네. 있는데 네. 네. 네. 이번에는 저희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네. 사유물이어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네. 그 재활용 수준으로 제가 입고 왔습니다. 네.
0: 그럼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 기대돼요.
1: 어, 네. 오늘은 또 이름이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입니다. 네.
8: 아 요즘에 나가면 너무 덥잖아요.
1: 덥죠.
8: 저도 막 잘 때마다 막 선풍기 켰다가 막 난리거든요. 에어컨도 좀 켰다가 시끄럽다가 껐다가 그러는데 네. 아 저희 홈쇼핑 월드 오시면 네. 여름 시원하게 나실 수 있거든요.
1: 네. 네.
8: 그리고 또 시원한 가격으로 세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0: 네.
8: 꼭 오시기 바랍니다.
1: 홈쇼핑도 네. 시원하게 쏩니다.
8: 네.
1: 자 오아시스 세일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8: 지금 네. LA 시내에 제일 많은 게 인구 중에 하나가 모기인 것 같아요.
0: 요즘 모기가
1: 진짜 많이 늘었어요.
8: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아니 왜 집이 13층인데 모기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1: 걔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눌러서 올라잖아요.
0: 아, 그리고, 아,
1: 엘리베이터 올라, 엘리베이터 올라.
8: 그리고 아. 뭐 발에 묻어서 오고 신발 같은데 묻어서 오고 가방에 옷에 묻어서 오고 알들이
0: 네.
8: 그래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0: 어머.
8: 그래서 저희가 모기 박멸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8: 모기 박멸 홍키파 모기향. 옛날 그 막 MT 가고 그 추억 아시죠? 그 키운 네. 피워놓고 계곡도 모기향. 가고 예 그거 무향 무색소 사불구구에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인간의 무해한 인체 무해한 네. 홍키파 모기향 사불구구에
8: 예, 예.
1: 만나실 수 있고요.
8: 또 유한양의 해피홈 혼준기가 있거든요.
1: 네.
8: 어, 훈이 씨가 혼준기가 뭐라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1: 네네네.
8: 왜 저희가 옛날 파란 알 같은 거 넣으면 모기향 이렇게 틀었던 기계 아세요?
1: 저 따뜻하게 열 나오는 기계.
8: 열 나오면 그 향이
1: 네,
8: 향이 탁 퍼지면서 모기들이 네. 스르륵 죽는 그 기계.
1: 네네.
8: 그걸 혼준기라고
1: 아,
8: 하는데
1: 혼준기? 네.
8: 이게 좋은 게 1.2mm 미터로 여유 있는 슬림 코드예요. 코드도 길고 또 손 쉬운 온오프로 해가지고
1: 예.
8: 안 쓰실 땐 끄셔도 되거든요.
0: 네.
8: 이것도 지금 16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8: 그러면 이게 저희가 혼진기를 쓰려면 꼭 필요한 게
0: 네.
8: 해피온 파워 혼진기 매트가 있어야
1: 그렇죠.
8: 되잖아요.
1: 알맹이 들어가야
8: 예.
1: 있어야죠.
8: 그게 60개나 들어있는데 이게 또 한 번 쓸 때마다 15시간, 15시간 넘게 쓰실 수 있거든요.
1: 네.
8: 이것도 14불입니다.
1: 오, 기계하고 매트를 세트로 구매할
0: 네.
1: 수 있습니다.
8: 네.
1: 너무 좋네요.
8: 그다음에 어쩌다가 또 벌레 물리게 되시잖아요.
0: 네.
8: 모기들 벌레 물리게 되고 또 버물리가 그 모기 물렸을 때만 하시는 게 아니고
0: 네.
8: 뭐 습진, 피부염, 땀띠, 뭐 옷 그런 것도 다
1: 각종 가지러움에
0: 네.
1: 간지러움
8: 이거 네. 그래서 딱 바르시면 쿨링 효과가 있고
0: 네.
8: 이렇게 부풀어온 게 딱 가라앉거든요.
0: 네. 네.
8: 이게 버물리잖아요.
1: 네, 버물리.
8: 이름 유명하죠. 너무 잘못 들어. 맞아. 벌레 물릴 때 아니, 버물리.
0: 버물리. 네. 버물리로 접으면 큰일 뻔했어.
8: 더물려.
0: 버물리.
1: 버물리.
8: 예. 이것도 7불 9급입니다.
1: 아, 이거 꼭 필요. 여름에 꼭 필요한 게 버물리죠.
8: 우리 요즘에 덥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0: 입맛 없다 그러시고.
8: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자주 좀 가끔 복용하는 게 뭐냐면
0: 네.
8: 부채표 동화약품 가스 활명수.
0: 맛있어.
1: 이거 음료수처럼 먹어야죠.
8: 나도 좋아.
1: 진짜. 저 이거 좋아요.
0: 우리 어렸을 때
8: 시원한 느낌 맞잖아요.
1: 저희 항상 진짜. 네, 진짜 많이 맞죠.
8: 이게 10병 세트가 원래 10불 9구인데 저희는 7불 9구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8: 또 여름 또 멋지게 나시라고 여름 패션 모자 저기 준비했거든요.
1: 네.
8: 가격이 진짜 와 어메이징합니다.
0: 네.
8: 14불 99가 4불 99, 29불 99가 9불 99인데요.
1: 와.
8: 가격 보시고 그냥 그렇겠지 그런 제품 아닙니다. 써보면 더 예쁘거든요.
0: 네.
8: 그리고 뭐 제품마다 UV가 50%도 된 게 있고
0: 네. 창
8: 여자분들 거는 창이 되게 넓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 꼭 와서
0: 네.
8: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0: 네.
8: 네. 그다음에 또 더울 때는 선풍기가 또 최고잖아요.
1: 그렇죠.
8: 좋은 쿨 선풍기가 왔는데 뭐 네. 서큘레이터형으로 좌우 회전도 가능하고 타이머 네. 기능도 있는 이 선풍기가 89불 99인데 5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선풍기 하실 꼭 있으셔야죠. 네.
8: 그리고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 매트 이거 싱글 떨어지고 퀸 떨어지고 다 솔드하세요. 이제 남은 게 킹하고 네. 슈퍼킹인데
1: 네.
8: 킹은 139불을 59불에 드리고 슈퍼킹은 159불을 69불에 드리고 있으세요.
1: 네.
8: 그러니까 이불을 저희가 퀸이 침대가 퀸 사이즈라도 좀 더 크게 덮으시잖아요. 이렇게
1: 그렇죠.
8: 까시잖아요.
1: 네.
8: 그때 킹 사이즈 쓰시면 되고
0: 네.
8: 슈퍼킹은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예요.
1: 캘리포니아
8: 킹. 네, 이게 한국에서 온 거라서 한국 사이즈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킹 쓰시는 분들은 슈퍼킹 쓰시면 딱 맞으실 것 같고
1: 네.
8: 가격에 비해서 너무 시원해요.
0: 네. 네,
8: 저희 완전히 여기 오셔서 이거 쓰시고 만족해서서 친구분들도 데려오시고 하는
0: 네.
8: 유자 상품입니다.
1: 이거 지난주에 제가 왜 방송 끝나고 갔었잖아요.
8: 예, 맞아요.
1: 제가 딴 것보다 아 맞다 이거 좋죠. 만져서 시원해가지고 살려고 그분이랑 상담을 하다가 사이즈를 근데 생긴 게 우리 집에 있는 거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했거든요.
0: 이미 샀어.
1: 샀어. 와이프 집에 깔아놓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안 자요.
8: 예예.
1: 요새 애가 거기 들어갔고 저 딴 방 가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집이 샀더라고 이미.
0: 아 우리 휘니 씨는 살림꾼이야.
8: 근데 경험을 못 해보신 거지.
1: 아직 저는 그걸 못 잡고
8: 못 주무신 거지.
1: 네. 근데 있더라고요.
8: 그래서 시원해요 네. 진짜. 그다음에 효성 냉감 골프 마스크가 있는데 100% 한국산이고 99.9% UV가 되고
0: 네.
8: 그리고 딱 쓰시면 숨쉬기도 쉽고
1: 네.
8: 가볍고 땀도 잘 흡수되고
0: 네.
8: 이게 12불 99인데 3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한국산 100% 셀롱 강력 쿨토시가 있거든요.
0: 네.
8: 이게 UV가 강력 차단돼서
0: 네.
8: 저희 이 농촌텐 내는 거 아시죠?
1: 네네네.
8: 이 팔들.
1: 네네.
0: 네. 네.
8: 그런데 그거 딱 아우 이게 막 고급스러워 보여도 팔 막 이제 농촌텐 막 얼룩덜룩하게
1: 그렇죠.
8: 되면 보기
0: 네.
8: 싫잖아요.
0: 네.
8: 그런 거 꼭 이걸로 차단하시고
1: 골프 치면 마스크랑 쿨토시 같이 구매하시면 딱
8: 예,
1: 좋겠네요.
8: 맞아요. 근데 이것도 가격도 너무 저렴하죠.
0: 와.
8: 4불 99인데 2불 99입니다.
1: 좋습니다.
8: 착용감도 너무 좋아요. 왜? 무봉제선이니까.
0: 네.
8: 네. 더울 때 생각나는 수박.
0: 네.
8: 편하게 드실 수 있는 100% 수박 착즙 주스. 물 한 방울 썩지 않았습니다. 이거 코스트코 냉동 제품인 거 다 아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8: 가격이 코스트코하고 저희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훨씬 싼 거는
0: 네.
8: 이제 홈쇼핑 소비자분들은 다 아실걸요. 아마
1: 네. 코스트코보다 가격 싸다고
8: 6병 한 박스가 6병이 한 박스 들어있는데 그게 11불 99인데 한 병으로 하면 1불 99밖에 안 돼요.
1: 와, 그렇죠.
0: 코스트코는 예. 4불 99래요.
8: 예 맞아요. 야,
0: 이거 얼려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먹어도 맛있겠다.
8: 슬러시 슬러시가 최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또 수박 칵테일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0: 네, 네, 네. 물론이죠.
8: 물론이죠.
0: 그 얘기는 생각... 안 했어요.
1: 어떤 주종이든 너무 돼요.
0: 네. 다 섞으면 돼요.
8: 네, 알겠습니다. 홈쇼핑 월드 금주의 원가 빛, 원가 이하 시원한 오아시스 세일.
0: 네.
8: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폼이 있는데
0: 네.
8: 이제 몇 개 수량 많지 않았거든요.
0: 네.
8: 그린 애플, 블랙베리, 곰부차, 파파야. 전 요즘에 이걸로 얼굴 씻고 막
0: 네,
8: 바꾸기 귀찮아 몸도 씻고 막 진짜
0: 막 써.
8: 아 근데 아니, 이게 건조하지가 와. 않아요 하고 나도
0: 아니 네. 9불 99짜리가 1불에
8: 예 1불에
1: 와,
8: 드립니다.
1: 진짜 조용합니다.
8: 네 리미테이션 10개 한정
1: 10개 아, 한정이다.
0: 예, 예, 예. 네.
8: 그리고 요즘에 저는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실은 제가 그런 이유가 머리가 네. 곱슬이기도 하고 제가 머리를 손질을 못해요. 그래서
0: 네.
8: 그런데
0: 네.
8: 저도 이제 좀 도전해 보려고 하거든요.
1: 네.
8: 한국산 벨로티 헤어롤 제품이 들어왔어요.
0: 아.
8: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건데
0: 네.
8: 자연스러운 웨이브.
0: 네.
8: 이것도 6불 99가 2불 99고
0: 네.
8: 또 좀 더 볼륨감 있게 저희 만들고 싶잖아요. 네. 특히 여자분들 보면 아무리 머리숱, 예뻐도 그쵸. 머리가 골룸처럼 돼 있으면 아시죠?
1: 머리를 볼륨, 네, 볼륨 중요합니다.
8: 네, 골륨 된다니까 볼륨 없으면. 네. 근데 이거 네. 벨로티 드라이 볼륨 브러쉬 쓰시면 이렇게 머리 감고 나서서 살살 하시면 볼륨이 네. 싹 생겨서 얼굴이 이렇게 기티나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7불 99가 3불 99에 드리고 여기다가 벨로티 드라이 열전도 컬링 헤어 브러쉬가 왔어요.
0: 네.
8: 이제 고데기 없이
1: 고데기인가요?
8: 이게 전기로 꽂는 거예요. 고데기 없이 C컬하고 S컬 다 가능하시고 자연스러운 볼륨도 하시고 머릿결 손상미 없으시 이걸 말리면서 이제 컬링을 하시는 거죠.
0: 한꺼번에 다 돼서 좋겠다.
8: 24불 99가 12불 99입니다.
0: 네.
8: 제가 전에 그거 이거 기억나죠? 아스타잔티 막 해가지고 막 웃으셨잖아요. 네. 네. GNM 눈에 좋은 루테인 아스타잔티 저도 이제 먹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보시려면 네.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8: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서 그런지 이게 먹고 나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네. 눈이 이렇게 좀 신봉사가 눈 떠듯이 이게 이렇게 좀 아침에 눈 뜨면 눈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1: 네. 네. 네.
8: GMN 눈에 좋은 루테인 아스타잔티니 39불이 39불 99가 1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이건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 한국 사이트를 찾아봤거든요. 예.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데 가격이 훨씬 비싸요.
8: 맞아요. 근데 이거 건강 기능 식품 인증도 받았고
1: 네.
8: GMP도 다 인증 받았어요.
1: 저렴하게 판매하시더라고요.
8: 맞아요.
0: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힘든 게 눈 건강이에요. 스마트폰. 안경집 안 망하잖아
8: 맞아.
0: 지금.
8: 그리고 또 저희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0: 네.
8: 불안하고
1: 네. 눈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죠.
0: 맞아요.
8: 네. 꼭 드셔주세요.
1: 네. 네. GNM의 루테인 아스타잔틴 14불 99입니다. 네.
8: 또 이번 주 세일이 끝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1: 그래요? 네.
8: 동원 일품 6년근 홍삼 프리미엄 30호.
0: 네.
8: 이거 그때 99불 99였는데 저희가 네. 이제 마지막 세일로 1 플러스 3회 99불 99에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총 4박스잖아요.
1: 네. 네.
8: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광어 크림 리조또를 드립니다.
1: 이거 샀는데 아직 못 먹었는데.
8: 이거 아니,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아세요?
1: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0: 샀는데. 이거 광어로 크림 리조또로 만들어요.
8: 네, 새송이 버섯도 들어가고 광어 들어되게 맛있어요. 근데 더 맛있게 드시려면
0: 네.
8: 여기다가 이제 녹이신 다음에 네. 파마산 네. 치즈 뿌리고 돌리고 모짜렐레 치즈 뿌리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0: 네.
8: 완전 그 우리 저희 리조또 먹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드실 수 있으세요.
0: 예, 예.
8: 한번 꼭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그것도 드리고 아라비카 100% 블랙커피 스틱 한 박스도 드리고 있습니다.
1: 와, 좋습니다.
8: 이게 진짜 팍팍 쏘는 세일이거든요.
0: 진짜 그러네요. 네.
8: 또 군상 군수님이 추천하는 6년금 금산 홍상 농축액 240g을 4병.
0: 네.
8: 예. 이게 원래 129불이잖아요.
1: 네.
8: 근데 저희가 이제 군수님이 저희 홈쇼핑 월드도 오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가격이 다운 돼서 64불 5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이야, 네. 좋습니다.
8: 이거 여기다가 또 광어 크림 리조또도 드리고 네. 아라비카 블랙 커피 스틱 두 박스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이야, 오늘 홍삼 부제품 정말 마지막 세일 대박입니다.
0: 네, 네.
8: 또 저희 설탕 대신 건강한 대체장 뭐 드세요?
1: 아, 요새 뭐 알룰로스죠.
8: 아시네.
1: 그럼요.
8: 네. 네. 저희는 알룰로스가 오리지널 맛도 있고 메이플도 있고 아가베도 있는데 오리지널은 호뚜루 마뚜루 아무데나 멸치 네. 볶을 때도 넣고 다 넣으시면 되고
1: 네.
8: 메이플은 이제는 베이킹 하실 때 넣으시면 되고 아가페는 저는 아가베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0: 네.
8: 집에 있는데 먹을만하고 좀 약간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0: 아가베는 칵테일 할 때는 좋겠다.
1: 뭐든지
8: 거의 그
1: 주류계 네, 바텐더입니다.
8: 주류계 네, 저희 지니어스 수준이셔서
1: 네, 아가베는 네.
0: 아가베가 몸에 좋잖아요. 선인장에서
8: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그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요새 알로스 너무 좋아요. 이게
8: 네.
1: 14불 99가 9불 99에 드립니다.
8: 네. 또 다혜식품 새우젓이 들어왔거든요.
0: 네.
8: 저희가 육젓을 팔았잖아요. 요번에는 네. 추젓입니다.
1: 추젓.
8: 예, 육젓도 있는데 추젓이 있는데
1: 네.
8: 이게 딱 가을 주자잖아요.
1: 네.
8: 가을에 잡아서 6에서 8개월 동안 저장하면 되는데 이제 살이 통통하고 이제 다 많이 쓰실 수 있어요. 육젓은 조금 네. 더 비싸고 추젓은 조금 더 저렴한데 이것도 되게 맛있거든요.
0: 네.
8: 이게 250g인데 6불 49에 드리고 있습니다. 세일을 거듭해서 또 거기다가 꼴뚜기젓까지 들어왔어요. 250g. 이것도 원래 12불 9인데 6불 49입니다.
1: 네. 네.
8: 두 손푸드 짜먹는 단호박죽, 단팥죽, 고구마죽이 있거든요.
1: 네.
8: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이게 쑥 안에 넣고 흔들어가면서 먹었더니 사람들이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1: 네.
8: 근데 저는 이런 죽을 되게 좋아해요.
1: 네.
8: 근데 단팥죽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흔들어서 이렇게 먹고.
0: 저도 죽 되게 좋아하는데. 죽순이야.
8: 너무 간편하고 아시죠?
1: 죽순이세요.
8: 야. 너무 좋더라고요.
1: 단호박죽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제 와이프가 인정했습니다.
8: 아.
1: 제 와이프 호박죽 되게 좋아하거든요.
8: 네.
1: 이거 사갔는데 맛있다고
8: 맞아요.
1: 네, 인정했습니다.
0: 이게 사고구인데 지금 사고구에
1: 1+2
0: 세 개의 사고구야.
8: 저희가 전북하고 네. 또 협약 맺으면서 이게 다 온 제품들이잖아요.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0: 네. 지방자치제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1: 그렇죠.
8: 네. 또 호박, 군고구마, 말랭이 제가 애정하는 제품인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태안 황토 고구마로 구워가지고 만든 거군요. 제가 서산 여자잖아요.
0: 네.
8: 태안이 바로 옆이에요.
1: 네.
8: 근데 그 태안이 원래 고구마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황토
0: 네.
8: 고구마로.
0: 네.
8: 그거로 만들었는데 간식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4불 99가 예, 사불궁대 어떻게 원 플러스 2입니다. 또 목 아프실 때 하시라고 네. 유니비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l

0: 아라비카 블랙커피 한 박스 드리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와, 간장게장을 1+1으로 32불에 만나시고 사은품도 받으시면 됩니다.
0: 난 맛있는 검은약콩 서몽태 생식 있잖아요. 예. 블랙푸드 3총사 들어간 검은콩, 검은캐, 검은쌀 들어간 그리고 77가지 자연 재료가 들어간 서몽태 생신 69불을 32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와, 고춧가루 빛깔이 진짜 좋거든요.
2: 아, 네.
0: 이거로 음식 하드셨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대풍년 명품 고춧가루 500g이 29불 99가 16불 99입니다.
1: 네.
0: 고령은단 비타민 C. 저도 자꾸만 가격이 대표님이 오른다고 하시는데
1: 네.
0: 다음 주나 그렇게 진짜 오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네네.
0: 다른 데는 다 벌써 올랐대요. 네, 1000mg이 300정이 들어있어서 이게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10개월 분이거든요.
1: 예.
0: 이게 64불 99가 44불 99에 드리고 저희가 네. 메가도스 비타민이 있는데 이거는 3000mg이 들어있는 것도 있으니까
1: 네.
0: 오셔서 가루로 된 것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1: 좋습니다.
0: 무청 쓰레기 이거 맛있다고 소문냈는데 무청 쓰레기 배추 우거지도 3불 99에 드리고 또 취나물 해드시라고 5불 네. 99에 드리고 있고
1: 네.
0: 감자떡, 메밀떡, 호박 감자떡. 저는 여기서 메밀 감자떡 제일 좋아하거든요.
1: 예.
0: 이거 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감자떡.
0: 이것도 예. 5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김자반 세트 있는데 뭐 새우 멸치 들어간 것도 있고
1: 와.
0: 명란 들어간 것도 있고 이것도 2불 49. 화우당에서 바지락 칼국수도 7불 99에 드리고 진짜 맛있는 화우당 통오징어 통꽃게 해물탕 있거든요.
1: 네.
0: 이거 진짜 통오징어 통꽃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16불 99, 순살고등어도 3불 99,
1: 네.
0: 순살갈치도 5불 99. 와, 딱새우라면 이거 국물 되게 시원한데
1: 매콤하셔.
0: 이거 드셔보셨죠?
1: 네, 좀 예. 먹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되게 시원해요. 근데 매콤해요.
2: 딱새우가 있나 보죠?
0: 맞아요. 이것도 9불 9입니다. 농심하고 제주도하고 네. 협약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화우당 고사리 해물 육개장도 6불 99. 아, 갑오징어 볶고 낙지 볶음. 무교동 낙지 맛 나는. 이게 약간 매콤해요.
1: 네.
0: 예. 근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저희 직원분이 이거 맛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0: 6불 9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턱떡하고 떡 사총사들 아시죠?
1: 아, 네.
0: 또 6불 9구. 낙지젓 창난장 250g도 9불 9구. 누룽지도 있고 남원 미꾸리 추어탕.
1: 네. 네.
0: 이거 진짜 맛있다고. 저희 부모님 좋아하세요.
1: 저도 샀어요. 샀는데 아직 못 먹었어. 집에 안 들어가갖고.
0: 저희 어머니한테 사다 들었더니 나 이거 안 돼. 어머니 이거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2: 네.
0: 이것도 5불 99밖에 안 합니다.
1: 예. 네.
0: 갈비탕도 있고 톱밥도 있고 톱밥도 5불 99밖에 안 들어있는데 아시죠? 여기 전복도 들어있고 막
1: 해담은 전복 톱밥.
0: 네. 이거 진짜 저희
1: 이거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알몽게 스테디셀러 14불 99 우엉깃밥도 있고 먹거리 너무 많아요.
2: 진짜 먹고 싶다. 배가 갑자기 고파지네요.
1: 그러니까 시간 계산 뒷부분을 좀 빨리빨리 하긴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가시면 하나하나 놓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2: 네.
1: 정말 먹거리가 너무너무 많고요.
0: 또 시원합니다.
1: 네.
2: 나 당구 다 동그라미 쳤어.
1: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역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계시더라고요.
2: 왜냐면요 어디서 이런 가격에 만나요.
1: 맞아요.
2: 우리 한토부리 우리 신토부리 고향의 음식을
1: 네.
2: 지자체의 그런 지원으로 이렇게
1: 맞습니다.
2: 우리가 건강하게 맛있게 저렴하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홈쇼핑 월드입니다.
1: 네, 부에나팍 매장은요.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구 뱅크홉 자리에 있고요. 전화번호 714-522-2494번이고요.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 아시마켓의 2주장 자리 전화번호 213-380-3330번입니다. 자동 주문 전화 가능하시고요. 1855-818-0050번입니다.
2: 네, 지금까지 우리 김미경 서산댁 김미경 실장님이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홈쇼핑 월드로 오세요.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박인수의 향수 들으십니다. 아, 시골에 가고 싶다. 원두막에서 수박 잘라 먹고.
1: 이 향수 냄새가 좋으면 네. 사람이 끌려. 저는 다른 향수를 생각했어요.
0: 아,
1: 아니 잠깐 노래 나오는 동안 말씀. 여름에 시골에서 먹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0: 여름에 물 말아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짠지 이런 거 막 짠 거에다가 아, 밥에 물 말아서 먹으면
1: 너무 맛있어요.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과거를? 네?
0: 아 시골에 그때 할머니 저를 네. 이렇게 눕혀주시고요. 어린 네. 마음에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할머니가 안 주무시고 저를 계속 부채질 하시는 거예요.
1: 아 평상에서요?
0: 예, 네,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혼자 어렸을 때 아니 근데 할머니 혼자 계셔서
1: 그런 진짜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전원 느낌을 정말 네, 그럼요. 하셨구나.
0: 부채질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어, 그때 뭉클했어 어린 나이에도.
1: 진짜로요? 네, 어릴 때 그걸 느꼈어요?
0: 그럼요.
1: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하시지.
0: 그래도
1: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아,
0: 시원하더라고. 목이 쫓아주시더라고.
1: 할머님의 사랑입니다.
0: 네.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 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0000번
7: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 씨 코끼리.
14: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 씨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3: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4: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 씨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3: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 씨.
14: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 씨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4: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3: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4: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오늘은 좋은 날. Good morning, 차차차.
0: 후니 씨, 후니 씨는 그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높은데 잘 올라가요?
1: 못 가요. 저는 좀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저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1: 약간 올라가면 다리가 좀 떨리고 밑에를 좀 못 보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막 불안해.
1: 아린착해도,
0: 싫어.
1: 무서워요.
0: 근데 영국의 97세 할머니가 세계 기록을 깼어요.
1: 와.
0: 이게 뭐냐면 윙 워킹이라고요. 비행기 날개 위에 본인의 몸을 묶고 비행기가 빙글빙글 고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97세 연세.
1: 아이 그거 왜 해요?
0: 아니 이분이 본인의 기록을 깼어. 왜냐면 93세.
1: 아 본인이 원래 세웠던 거예요, 또.
0: 93세로 지난 2022년에 최고령 여성 윙 워커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에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깼어요. 97세.
1: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0: 아니, 그 근데, 영상 보니까 놀라워.
1: 야, 나는 97세라고 20살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와 뭐?
0: 아 그리고 이 할머니가 지난 8월에요. 네. 뇌졸중을 겪고서 1년 만에 야 뇌졸중 다 문제 아니야 이러면서 도전을 하셔가지고.
1: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네. 그거 겪으신 다음에 자기가 했던 걸 까먹고 다시 하신 거 아니야? 야,
0: 아직
1: 한번 해볼까 이러고
0: 언어장애도 남아있는데
1: 어떻게 그걸 하시냐.
0: 근데 왜 하셨냐면 병원의 뇌졸중센터 기금 마련을 위해서 본인이 뇌졸중 걷고 나서 또 이렇게 도전을 해서 진짜 멋지지 않아요?
1: 기금 모금을 위해서 하셨다고요? 야, 참 세상에.
0: 가기 전에 나도 내 한 번 바쳐 뭔가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1: 아, 몸을 뭐 바쳐요? 뭐 본인이 즐기시는구만. 근데 미옥씨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0: 아니요, 저는 저도 높은 거.
1: 아니 스키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무슨
0: 옛날에요. 네. 어제 참 식스플래그에서 정전이 나서 힘들었던 분 계실 텐데 옛날 거기 여기 발렌시아 있죠. 네. 식스플래그 가서
1: 매직 마운틴. 네.
0: 오! 그거 한번 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전혀 욕이 나오더라고요.
1: 뭐야?
0: 몰라요.
1: 슈퍼맨?
0: 아니요, 너무 심한 거라서 원래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롤러코스터?
1: 혹시 저거 로프로 쭉 올라갔다 탁 떨어지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아니에요, 너무 너무 심각했던 거야.
1: 뭘 타셨길래 그러지?
0: 그래서 내려가지고 우두로들 주저앉으면서 그 후로 내가 진짜
1: 아니 되게 잘 타실 것 같아요.
0: 그거 디자인한 사람한테 제가 편지 쓰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1: 진짜요?
0: 이렇게 힘든 거를 만들어 사람을 왜 고민시키냐.
1: 아 그러면 엄청 재밌다는 걸 다른 좋아하시는 분들은.
0: 어우 토 나오겠더라고요.
1: 아 뭘까?
0: 그부터는 못 하겠어.
1: 회전 몸만 아니죠?
0: 아 가본 지 오래됐다 진짜.
1: 저도요.
0: 한번 언제
1: 학교
0: 가야
1: 때는
0: 되는데.
1: 막 데이터로 많이 갔는데.
0: 옛날에 콜라캔 들고 가면
1: 맞아요. 뭐 콜라캔 디스카운트 있잖아. 콜라캔 씨. 맞아. 그렇게 가지고.
0: 아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이에요.
1: 어이, 네. 더 됐죠. 20년 넘었어.
0: 그네 다 타자 우리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1: 네 여러분 저희는 즐거운 금요일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6: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5: 그럼 둘 다 워킹모니
6: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5: 돈이 필요한 사람도
6: 투자하는 사람도
5: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6: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5: 213-804-9555.
6: 다시 한번
5: 213-804-9555 워킹모니.com.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6: 중범죄로 미국에서 추방됐던 한국 국적의 56세 남성이 불법으로 재입국한 뒤 120만 달러에 가까운 금융사기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 캘리포니아 북부지부에 따르면 김상수 씨는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서 불법 재입국과 여권 위조 사용, 그리고 은행사기 등 4가지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됐지만 이후 미국에 몰래 재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입국 후에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여러 은행에서 무려 72개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계좌들에 가짜 수표를 입금한 뒤 은행이 부정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돈을 빼내는 이른바 체크화이팅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약 119만 달러에 달합니다. 김 씨는 금융사기 혐의만으로도 최대 징역 30년과 10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 재입국과 여권 부정 사용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추방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불법 재입국과 신원 위조가 대규모 금융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연방 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7: 캘리포니아 민주당 집행위원회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지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발의안을 공식 지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발의안 40호는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억만장자들에게 보유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해 향후 5년간 약 100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메디케일과 저소득층 식품 지원 등 사회안전망 예산에 쓰이게 됩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고 히소루사 도로카나 연방 하원의원이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차기 주지사 후보인 하비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부 장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노동조합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예상 유권자의 54%가 찬성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률이 76%에 달했습니다. 찬성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법안으로 메디케일과 식품 지원 예산이 삭감된 만큼 억만장자세로 사회 안전망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캘리포니아가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소득층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추가 과세가 자산가들의 타주 이전을 부추기고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세금에 의존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주 재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집행위원회는 이날 억만장자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함께 상정된 두 개의 경쟁 주민 발의안에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파는 집주인 4명 가운데 1명이 연방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코탈리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거용 주택 매도자의 약 25%가 연방 비과세 한도를 넘는 양도차익을 기록했습니다. 현행 연방세법은 최근 5년 중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부부 공동신고자는 50만 달러, 개인은 25만 달러까지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데 이 기준은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15년 동안 약 147% 올랐고 캘리포니아는 전국 평균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올해 1, 4분기 기준 모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의 평균 순자산은 $62,900로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세금 면제 기준은 그대로여서 점점 더 많은 집주인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탈리티아 아르차나 프라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십 년째 동결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주택매매 시기와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매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큰 집을 처분해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줄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예상 양도 차익과 세금을 반드시 계산하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해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5: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 경선에서 한국계 30대 싱글맘 요리사 출신 후보 프란체스카 호가 오늘 예비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 홍윤정인 이 후보는 6년 전 백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위스콘신주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주의원에 당선된 뒤 이번에는 주지사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미국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진영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홍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주요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세력을 크게 넓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지사에 도전하는 30대 한국계 여성 후보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9: 30대 요리사이자 싱글맘 그리고 민주사회주의자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 나선 프란체스카 홍, 한국 이름 홍윤정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0: And I think my background as a chef will actually help me become a better governor that's able to bring more people to the table.
9: 6년 전 백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주의원에 당선된 뒤 이제는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미국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민주사회주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주의 진영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최근 미시간주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어느새 주류로 떠올랐습니다.
11: I want to get money out of politics, put money in your pocket and pass Medicare for all. I think a lot of Michiganders want that right now.
9: 홍 후보 역시 오는 11일 예비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면서 전국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12: The communists want to take their ruinous and deadly ideology of misery and squalor to every state in America,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9: 홍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면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됩니다. 홍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민주당에서의 세대 교체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 미국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0: Democratic socialism to me is ultimately rooted in care and making sure that people have their needs met. It's about democracy, fairness, and human rights.
9: YTN 김선중입니다.
1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5: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재외동포청이 2028년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엽 재외동포청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투표소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3월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현 제도의 한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전달했고 4월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편 전자투표 도입이 처음 의제화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각국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통신 상태를 점검하고 모의 투표 등을 통해 선관위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설치 요건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외국민 3만 명당 한 개소에 공관별 최대 3개소까지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2만 명당 한 개소에 최대 4개소로 낮춰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어 실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A경찰국이 오늘부터 열흘 사이 LA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실버레이크 선셋 블러버드와 코로나도 스트릿 교차로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운영됩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웨스턴 에비뉴와 팔가 교차로를 비롯해 사우스 LA 슬라우슨 에비뉴와 후버 스트릿 그리고 벨리글렌 빅토리 블러버드와 베벅 에비뉴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번 단속 지점들은 음주 약물 운전 관련 사고와 체포 기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약물 여부뿐 아니라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LA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전직 LA 경찰국 경관이 경찰을 사칭해 10대 청소년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암호화폐를 강탈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오늘 전직 LAPD 경관 에리 케일럼에게 가석방 가능 종신형과 추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헤일럼은 지난 2024년 12월 공범 3명과 함께 경찰 조끼를 입고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LA 고층 아파트 18층에 침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암호화폐 투자로 재산을 모은 17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여자친구를 수갑으로 제압한 뒤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넘기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넘긴 하드드라이브에는 3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헤일럼에게 납치와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헤일럼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헤일럼은 사건 당시 LAPD를 떠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13년간 근무한 전직 경관으로 예비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헤일럼이 같은 시기 또 다른 암호화폐 강도 사건과 보험사기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고 밝혔으며 공범 3명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6: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0일 임시 합의안 협상에서 오늘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니 안전보장과 수색구조 비용 명목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최대 7%의 통항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양측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내일인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17: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18: But on the Strait of Hormuz, the Axios is reporting that it might open as soon as tomorrow.
19: Could happen. Tomorrow or the next day.
17: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눈은 밝게,
7: 얼굴은 아름답게,
6: 불란서안경 거만과.
7: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6: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7: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6: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7: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6: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 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인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해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발단은 워싱턴 내셔널몰의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 파손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에 맞춰 $1,000,000 넘는 예산을 들여 이 연못을 세단장했습니다. 그러나 녹조류가 번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연못 바닥이 파손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지침에 따라 전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 터른을 고의 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연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허른의 행위가 아니라 보수공사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무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공개 비난하며 피로 검사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리플렉팅 풀 파손이 반달리즘 탓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검찰이 뒤집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9: 미국 국무부 국제마약 법집행국이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지도부 8명에 대해 총 1억 200만 달러 규모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약 보상 프로그램과 초국적 조직 범죄 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인물들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가장 큰 현상금이 걸린 인물은 카르텔 창립자 네메시오 오세게라 사망 이후 후계자가 된 후안 카를로스 곤살레스입니다. 곤살레스에 대한 현상금은 기존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5배 올랐습니다. 나머지 수배자들에 대한 현상금은 최대 1,5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다양하게 측정됐습니다. 곤살레스는 최근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인물입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카르텔과 연계된 인물들의 가족과 지인 사업 관계자 등 65명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마약 테러 카르텔 근절 방침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역사적이고 단호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링크드인이 발표한 2026년 미국 최우수 대학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소재의 대학 5곳이 전국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스탠포드대로 전국 10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UC 버클리가 29위 켈텍이, 31위 USC가, 33위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가 40위에 올랐습니다.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는 올해 처음 순위에 진입한 전국 7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프린스턴대가 유지했으며 듀크대 하버드대, MIT 다트머스 칼리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입학 성적이나 대학 명성이 아니라 졸업 이후 실제 경력 성과라는 점입니다. 취업 성과와 인턴십 기회, 동문 네트워크 영향력 등 다섯 가지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산출했습니다. 링크드인 로라 로렌제티 부사장은 첫 직장을 얻는 과정부터 리더십 직책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장기적인 커리어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순위가 대학 명성보다 졸업 후 실제 취업과 경력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1: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 전문 딜러사 15곳이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합 혐의 관련 낙찰 규모는 76조 2천억 원이며 법정 최고 과징금은 역대 최대 수준인 15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피심사 업체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며 낙찰 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증권사와 은행 등 15곳이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담합 혐의 규모가 76조 원으로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 원이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3: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시중금리의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전문 딜러사, PD사를 지정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매수 매도 효과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증권사와 은행 등 PD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정보를 미리 서로 공유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국가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취지입니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낙찰 규모인 76조 2천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율이 최고 20%라는 점을 단순히 감안하면 과징금이 15조 원, 역대 최대에 이릅니다. PD사들은 정보 교환이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상 금융사 과징금 산정 기준은 영업 수익으로 시행령에 따라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국고채를 비싸게 낙찰받아 싸게 파는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 조성 의무를 해왔는데 조사 이후 이런 움직임이 사라져 국가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세계 국채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로 PD사들의 자격이 대거 정지되면 국가 조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경부도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또 구체적 조치 수준은 시장 상황과 파급 효과,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링크드인이 발표한 2026년 미국 최우수 대학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5곳이 전국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스탠포드대로 전국 10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UC 버클리가 29위 켈텍이, 31위 USC가, 33위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가 40위에 올랐습니다. 클레어몬트 맥케나 칼리지는 올해 처음 순위에 진입한 전국 7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 1위는 지난해에 이어 프린스턴대가 유지했으며 듀크대 하버드대, MIT 다트머스 칼리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입학 성적이나 대학 명성이 아니라 졸업 이후 실제 경력 성과라는 점입니다. 취업 성과와 인턴십 기회, 동문 네트워크 영향력 등 다섯 가지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산출했습니다. 링크드인 로라 로렌제티 부사장은 첫 직장을 얻는 과정부터 리더십 직책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장기적인 커리어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순위가 대학 명성보다 졸업 후 실제 취업과 경력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잇따른 현역 의원 스캔들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제11선거구의 척 에드워즈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선 출마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가 에드워즈 의원이 여성 보좌관 2명을 성희롱하는 등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하원의 견책 결의안 표결을 권고한 직후였습니다. 에드워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지난 3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였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10포인트 차이로 이긴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선거 막바지에 대체 후보를 급히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하이오 제7선거구에서도 공화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 중인 맥스 밀러 하원 의원이 가정폭력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밀러 의원의 전장인인 버니 모레노 오하이오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일 밀러 의원이 전처뿐 아니라 손녀까지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며 의원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스캔들이 겹치면서 11월 선거를 앞둔 공화당 지도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내년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률이 3.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조정률인 2.8%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전망대로 확정될 경우 월 평균 수령액은 현재 1,937달러에서 2,011달러로 올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최종 인상률은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확정되며 연방사회보장국은 10월 중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 약 7천만 명의 수급자가 이 결과에 따라 내년도 연금 규모를 확정받게 됩니다. 다만 2011달러는 전체 은퇴자의 평균값으로 개인 수령액은 근로이력과 은퇴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주거비와 의료비,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연금이 늘어도 실질 구매력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함께 오를 경우 인상분 일부가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2년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별도 대책이 없을 경우 급여가 약 17% 자동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를 비롯한 시니어 단체들은 연방의회의 초당적 재정 안정화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에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해 기존 50% 관세에 더해 15% 관세와 최저 가격제를 함께 적용할 방침으로 중국의 덤핑 공세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가 아닌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동남아시아를 통한 우회 수출로까지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한화큐셀 등 미국 내 생산 한국 기업도 원가 급등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 행정부에 한국 기업 예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중국이 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자 2년 전 바이든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5: China heavily subsidized all these products, pushing Chinese companies to produce far more than the rest of the world can absorb.
4: 하지만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해 가격을 더 낮추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15% 관세에 최저 가격제까지 적용해 중국의 덤핑 공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반면 이번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국이 아닌 품목 전체를 타깃으로 삼아 동남아 우회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6: Where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export platforms to incorporate content and goods from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where we have a real issue.
4: 미국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한화 큐셀과 OCI 등이 원가 급등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만큼 미 행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 파워볼, 메가밀리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2: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1: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6: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5: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6: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5: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6: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2: 캘리포니아의 라디오 방송국들이 공영과 상업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공영방송공사에 대한 1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철회하면서 캘리포니아 내 약 35개의 방송국이 핵심 자금원을 잃었습니다. 유레카의 KTTV는 운영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잃었고 멘도시노 지역 방송국 KGYX는 예산의 4분의 1이 사라지면서 뉴스 디렉터를 해고했습니다. 세크라멘토의 NPR 계열 방송국 캡 라디오는 다운타운 이전 사업 실패에 전직 총괄 매니저의 자금 유용 혐의까지 겹쳐 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 위기를 겪었고 결국 치코와 유레카 지역 자매 방송국 세 곳의 운영 계약을 끊었습니다. 남가주 공영 라디오 KCRW는 직원 10%를 감원했는데 18년에서 27년씩 재직한 베테랑 DJ들이 해고된 직후 새 DJ 3명을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기는 공영방송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최대 라디오 그룹 iHeartMedia는 리버사이드 지역 KGGI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진행자를 감원했고 LA 지역 KFI와 KIIS FM 등도 같은 그룹 산하 방송국입니다. 여기에 CBS 뉴스 라디오가 5월 22일부로 완전히 종료되면서 캘리포니아의 KNX 등 CBS 계열

0: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좁아진 인도를 비집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장면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노숙인들이 그늘과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몰리면서 공공시설이 사실상 임시 거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LA메트로 정류장 관리 당국 모두 명확한 관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할이 불분명한 사이 정류장 환경은 방치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경찰청 뉴턴서 소속 경찰관들이 사우스 알라메다 스트리트와 이스트 피프틴스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32분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차로 인근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있던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뉴턴서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남쪽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 일대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발생 여부나 추가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잘 경찰은 사건 경위와 총기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도심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색깔론 공세를 본격화했습니다. 미시간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슬림계 엘사에드 후보와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지율이 하락하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념 공세 수위를 극도로 높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의 어두운 역사만 강조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대대적인 전시 수정을 압박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색깔론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에서 이란 전쟁의 치적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내부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4: America will never be a communist country. Won't happen. Communism is a loser and it always will be.
3: 전쟁 장기화로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념 공세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비판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지자 공산주의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슬림계 엘사이에드 후보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4: The radical left, the maniacs are trying to destroy it with the disaster known as not socialism, communism. No, he hates Jews and he hates Israel. Abdul El-Sayed. Can you believe this?
3: 추수감사절을 비판한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향해서도 위험한 공산주의자라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이념 공세는 역사 분야로도 번졌습니다. 백악관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의 어두운 역사만 강조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대대적인 전시 수정을 압박했습니다. 학계는 정치적 목적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합니다.
5: Millions of Americans visit the Smithsonian every year and we don't need the micromanagement with macro incompetence from the White House.
3: 외교 안보적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색깔론과 역사 개입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오 뉴스에서 폭염 얘기 나왔죠. 예, 밥상 앞에서도 이 더위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1: 맞아요.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뭘 만들자니 부엌이 더 더워지고
0: 딱 그 고민입니다. 오늘 한입 토크는 지치지 않고 여름을 나는 밥상 얘기로 꺼내볼게요.
1: 시원하게, 가볍게, 그러면서 든든하게. 오늘 딱 그 각도로 풀어드립니다.
0: 더운 날일수록 밥상을 어떻게 차리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배경을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재현의 배경 체크 폭염이 길어지면 몸이 소화했을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뜨거운 부엌에서 오래 조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름 밥상은 재료 자체에서 수분을 얻고 조리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핵심입니다.
1: 맞아요. 저도 요즘 딱 그걸 느꼈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나면 시원하기는커녕 더 늘어지잖아요.
0: 그렇죠. 한인타운 반찬 가게들 보면 여름엔 나물무침이나 냉국 종류가 눈에 띄게 늘어나요. 오래 끓이지 않아도 되고 먹고 나서 속이 가볍거든요.
1: 오이냉국이나 미역냉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물 많은 채소에 찬물 붓고 간만 맞추면 끝이잖아요. 부엌 온도도 안 올라가고.
0: 집밥으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여름엔 훨씬 낫습니다.
1: 그 부분 중요해요. 더우면 식욕이 없다고 끼니를 건너뛰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한인타운 반찬 가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요즘 그쪽 진열대를 보면 확실히 달라졌어요. 오이무침이나 콩나물 같은 가벼운 찬들이 앞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갔다가 깻잎조림이랑 미역줄기 볶음 집어왔는데 불 안 켜고도 밥상이 차려지는 느낌이었어요.
0: 그게 여름 밥상의 감각이죠. 굳이 뜨거운 조리를 하지 않아도 재료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오이, 미역, 두부 이런 것들이 수분도 많고 소화도 가볍거든요.
1: 여기서 잠깐. 지수의 생활 번역. 오늘 번역은 이겁니다. 여름에 든든하게 먹겠다고 무거운 음식을 찾는 건 졸릴 때 커피 대신 설탕을 들이붓는 것과 비슷해요. 잠깐은 채워지는 것 같아도 몸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여름 밥상의 든든함은 양이 아니라 수분이에요.
0: 그 번역이 딱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여름엔 밥을 조금 줄이고 국물을 더 챙겨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냉국이나 미소국처럼. 국물 자체가 수분 보충이 되는 거잖아요.
1: 시니어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특히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시원한 국물 한 그릇을 사이사이에 챙기시는 게 여름엔 훨씬 낫거든요.
0: 집에서 따라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오이 썰어서 식초 살짝, 참기름 한 방울. 그게 한인타운 어느 반찬가게 부럽지 않은 여름찬이 됩니다.
1: 재현 씨 말씀대로예요. 부엌을 달구지 않아도 냉장고를 잘 열면 오늘 점심이 해결됩니다.
0: 그럼 오늘의 팁으로 넘어갑니다. 여름 밥상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하나, 수분 많은 재료를 끼니마다 하나씩 챙기세요. 오이, 미역, 두부, 애호박. 이런 재료들이 밥 먹으면서 수분을 함께 보충해줘요.
0: 둘, 불 앞에 서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무침이나 냉국처럼 가열 없이 차릴 수 있는 찬 하나를 미리 만들어두면 부엌 온도도 내려가고 몸도 덜 지칩니다.
1: 셋,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더운 날은 소화 자체가 느려지거든요.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든든하게 버티는 방법이에요. 시니어 분들은 특히요.
0: 오늘 팁 정리하면 수분 재료 하나, 불줄이기 하나, 나눠 먹기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죠?
1: 오늘 점심상에 바로 써먹어보세요.
0: 오늘 광고주는 없지만 내일 예고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 내일 금요일은 한입토크 주간 마무리편이에요. 이번 주 내내 폭염 속 건강 얘기를 해왔는데요.
0: 내일은 각도를 한 번 더 바꿔서 더운 날 마시는 것들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물 한 잔도 어떻게 마시느냐가 다르거든요.
1: 커피로 버티다 오히려 더 지치는 분들 내일 꼭 들으세요.
0: 금요일 정오 뉴스 직후 라디오 서울 한입토크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더운 날일수록 밥상을 가볍게, 부엌을 시원하게.
1: 오이 하나, 미역 한 줌. 그게 이 여름을 버티는 힘이에요.
0: 내일은 주말을 앞두고 더위 속에서도 무리 없이 쉬고 움직이는 레저 얘기로 찾아옵니다.
1: 금요일 정오 라디오 서울 한입토크에서 또 만나요.
0: 오늘도 맛있는 점심 드세요.

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3: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2: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3: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오뉴스 잘 들으셨죠? 요즘 학교 선택에 대학 고민까지 아이 있는 집은 주말도 마음이 좀 무겁죠.
1: 맞아요. 그래도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한입토크는 그 무거운 짐을 잠깐만 내려놓는 얘기 해볼게요.
0: 저도 이맘때 부모님이 어디든 데리고 나가주셨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성적 얘기는 집에 두고 나왔던 그 시간들이요.
1: 공부를 멈추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게 해주는 시간. 오늘은 한타워 시빌리에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주말 나들이 옵션 몇 가지 가져왔어요.
0: 지수 씨가 말한 오래 버티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참 좋았어요. 저도 그게 뭔지 몸으로 먼저 알았거든요.
1: 어떤 기억이세요?
0: 배경 체크 제가 학교 입시 준비로 머리가 꽉 찼을 때요.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주말에 데리고 나가셨어요. 박물관이든 공원이든 처음엔 시간 아깝다고 투덜댔는데 막상 나가면 머릿속이 환기가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AI 툴 쓰고 스펙 쌓고 쉬지 않으면 버티기가 어렵죠.
1: 진짜요. 그리고 그 환기가 집에서 되긴 힘들잖아요. 화면 앞에 있으면 결국 또 뭔가를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0: 몸이 다른 공간에 가야 머리도 진짜 쉬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아이 성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는 옵션으로 가져왔어요. 과학이나 기술에 관심 있는 아이라면 전시 공간이 잘 맞고요. 자연에서 몸 움직이길 좋아하는 아이라면 공원 산책이나 트레일 코스가 딱이에요.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무료 공간들도 꽤 있고요.
0: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뭘 좋아하는지 보게 되는 것도 사실 큰 시간이더라고요.
1: 맞아요. 학교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화면 앞에 있으면 쉬는 건지 쉬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자리를 옮기는 얘기를 해볼게요. 한타 오시밸리 쪽에서 주말에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인데요. 아이 성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는 옵션으로 보시면 좋아요.
0: 성향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애가 몸 쓰는 걸 좋아하는지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지가 다르니까요.
1: 맞아요. 몸을 움직이고 싶은 아이라면 벨리 쪽 지역공원에서 자전거나 산책 코스가 있고요.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면 오시 쪽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체험관이 잘 맞아요. 전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모님이 설명 안 해도 아이가 먼저 물어봐요.
0: 그게 참 좋은 거죠. 가르치려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보다 보면 대화가 생기니까요.
1: 지금 잠깐 생활 번역 한줄 드릴게요. 오늘 키워드는 decompress예요. decompress. 압력을 빼준다는 뜻인데요.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시험 끝나고 decompress 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면 쉬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쌓인 걸 내보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0: 그 표현이 딱이네요. 억지로 쉬는 게 아니라 압력을 빼주는 거다. 장소가 바뀌어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집 안에서는 잘안 되더라고요.
1: 한타 쪽에서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 이벤트도 주말마다 꽤 있어요. 아이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앉아서 뭔가를 보거나 듣는 시간이요. 이동도 부담 없고요.
0: 재현 씨 말대로 성적 얘기를 집에 두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쌓이면 아이도 부모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긴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 한번 같이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자, 이제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볼게요. 오늘 주말엔 여기 코너 팁입니다.
1: 하나, 장소를 미리 아이와 같이 골라보세요. 부모가 정해서 데려가는 것보다 아이가 고른 곳에 가면 나가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0: 둘, 나들이 중엔 성적 얘기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시간만큼은 아이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1: 셋, 거창한 곳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 특별 섹션이나 가까운 공원 하나도 충분해요. 무료 옵션부터 먼저 찾아보시면 부담도 줄어요.
0: 쉬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긴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투자라는 거. 오늘 점심에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이번 주말 가족이랑 어디든 한번 나가보세요.
0: 오늘 별도 스폰서는 없고요. 대신 내일 방송 잠깐 예고 드릴게요.
1: 내일 토요일 한입토크는요, 주말 나들이 나갔다가 한끼 해결하는 얘기예요. 아이랑 나갔을 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한타 주변 식당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0: 오늘 얘기가 어디 갈까였다면 내일은 뭐 먹을까로 이어지는 거네요.
1: 딱 주말 동선이죠. 토요일 아침에 들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0: 오늘 한입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말 아이랑 잠깐이라도 자리 한번 옮겨보세요.
1: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도 충분해요. 좋은 주말 되세요.
0: 오늘 한 주로 정리하면요, 쉬는 시간도 아이의 긴 여정을 버티게 해주는 투자입니다.
1: 이번 주말 어디든 한번 나가보세요.
0: 다음 주 월요일 한인경제 한입에서는요, AI 시대에 바뀌는 대학 선정과 진학 준비의 경제적 관점을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누군가를 또는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이상하게도 천천히 흐르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을 두근거림으로 채워주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림은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미래를 품고 자라나는 가장 아름다운 설렘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이 표현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리고 어린 왕자의 이런 내용도 있지요. 이 어린 왕자,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저는요, 오늘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몇 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설렘 가득한 행복한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제로드 졸링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Ticket to the Tropics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결실을 맺기 전에는 늘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바로 설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왕자가 예,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맞는 말이죠.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난 3시부터 정말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때부터 막 설레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뭐 3시부터겠습니까? 훨씬 전부터 아침부터 아마 설레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 기다림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설렘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설렘 참 좋은 단어입니다. 뭔가 이 가슴에서 그 설레기 시작한다는 거는 남녀 사이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감정이 또 있을까요? 설렘이라는 거. 뭐 오래 살다 보면 설렘이 어딨어?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설렘이 있다는 거는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설렘이 있는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담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대피님들 어서 오세요. 디님 인사해 주셨고요. 소피아님 어서 오세요. 멋진 곡 나오네요. 해피 투게더는 내 친구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설레임. 아이스크림 먹을 때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그렇죠. 달콤한 거 먹을 때도 예, 살짝 설레기도 합니까? 그러시군요. 재밌네요.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는요. 미주 한인사회에서 프리미엄 가구와 가전으로 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지요. 텔레트론의 영킴 매니저님 그리고 지미킴 매니저님 두 분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자, 가전제품 업체 텔레트론이 스탠톤에 있는 매장을 아울렛 매장으로 새단장하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언제죠? 8월 8일? 토요일인가요?
1: 저희가 일단은 오픈을 했습니다.
0: 네네네네.
1: 오픈하고, 네. 예예. 그래서 저희 그 텔레트론이 이제 스탠톤 그 아울렛 스토어로 네. 한인 중심 할인 매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 텔레트론 특유의 이제 고급 제품, 우리 네, 텔레트론 네, 하면은 네. 이제 고가, 고급, 네. 막 필요했었는데, 지금 그러한 물건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이 이제 지미 씨랑 저랑, 네. 손님들을 직접 만나서 도와드리고, 그 요번에 또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요.
0: 네.
1: 저희들이 지금 경품도 지금 뭐 너무 많아요. 17,000분 상당의 그 이나다. 디콜트라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랜프라이즈고 또 아주 경품 많이 준비했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많은 경품도 준비되어 있고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셔서 네.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고급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무이자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0: 네.
1: 오셔서 이렇게 구매하시면서 이제 푸짐한 경품 행운도 이렇게 잡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물건이 많아서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 지미 씨가
0: 네네.
1: 또 뭐 특별한 가격이 좋은 아이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0: 예, 네. 고맙습니다.
2: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아울렛이다 보니까 좀 가격을 정말 이번에는 좋은 가격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0: 네.
2: 저희들 지금 소파가 999불부터
0: 네,
2: 저희들이
0: 네.
2: 비싸게는 뭐 4,499불까지 그 안에 세트로 일단은 999불은 러브싯 하나짜리지만 두 개짜리도 2,499불서부터 저희들이 이태리 가죽으로 된 소파를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요.
0: 이태리 가죽 소파요?
2: 네네 그렇습니다.
0: 네네네. 네.
2: 저희가 왜 보통 이렇게 투피스로 판매를 하는데 한 피스도 판매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 댁에 뭐 노인 아파트 많이 가시면 자리가 좁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러브싯 한 피스짜리도 저희들이 999불에 저희가 네. 서포트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0: 와, 네네. 네 이태리 100% 가죽 소파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999불.
2: 가격 정말 좋고 품질도 네. 좋으니까
0: 아하.
2: 오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요.
0: 네.
2: 특히나 이번에 저희들이 다이닝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이닝 테이블이 799불부터 시작을 해요.
0: 네, 네, 네. 와, 제가 저희 한국일보 이 광고를 지금 보고 있어요. 텔레트론 스탠턴 아울렛
2: 네네.
0: 그랜드 오픈. 이거 사진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는데요. 고급스럽습니다.
2: 있습니다. 저희가 예. 굉장히 고급스럽고
0: 네.
2: 또 가격이 보통 뭐 다 보면은 다이닝 세트가 한 3,000불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0: 네네.
2: 저희들이 이번에는 799불부터
0: 네.
2: 테이블 온리지만 어떤 분들은 테이블만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의자는 별도 프라이스로 들어가 있고요. 테이블 뭐 799불, 949불, 1099불
0: 네.
2: 너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0: 네.
2: 한번 꼭 보시면 정말 이쁜 다이닝 테이블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0: 네.
2: 그다음에 저희 뭐 텔레트론 하면 많은 분들이 마사지 체어에 정말 넘버원 저희들이 이나나 마사지 체어를 수만 대를 판매를 했었으니까요.
0: 네네 네.
2: 근데 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그게 지금 뭐 아마존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4,999불입니다.
0: 네네.
2: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픈박스로 돼 있는 그 제품을
0: 네.
2: 1,499불에 저희가 판매를 해요.
0: 우와.
2: 근데 오픈박스가 뭐냐면 오픈박스는 디스플레이를 했던 게 아니라 이제 회사마다 이런 트레이드 쇼 같은 데를 가서 그게 오픈해 있던 거를 저희한테 서포트를 해주는 거니까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2: 그 제품을 네. 예 1,499불에 판매를 하고요.
0: 와, 그다음에, 진짜 좋은 가격이네요.
2: 그럼요. 그다음에 네. 또 메딩 재팬 정말 쿠로도라는 제품이 아마존에서 지금 8,999불에 판매를 합니다.
0: 네.
2: 근데 그 제품을 저희들이 아울렛 그랜드 오프닝 기념으로 2,999불에 채굴로 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 있는 제품이니까
0: 네.
2: 오셔서 한번 데모스트레이션도 해보세요. 정말 네, 네, 네, 좋은 네. 제품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2: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셔서 데모스트레이션 하시고 또 프라이스도 보시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혜택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텔레드론 이 스탠턴 아울렛이 한인 중심 할인 매장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가격대도 네. 굉장히 좋고요. 또 제품들이 굉장히 네. 고급스럽게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한 번쯤 가셔서 좀 네. 체험해 보시고 둘러보시고
2: 그렇습니다.
0: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아이러니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0: 네네네.
2: 욕심이 있어 너무 좋은 게 예. 많으니까 빨리 많이 소개시키고 싶어서
0: 예, 말씀하세요.
2: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매트리스가 물론 네. 저희가 고가도 있고 하지만 중간 가격세는 또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좋은 그 브랜드를 정말 좋은 가격에 저희들이 아까 지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서포트를 많이 받아요 저희가
0: 네.
2: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이아몬드라는 그 회사에서 그 매트리스를 갖고 왔는데 메이드 인 USA에다가 20년 워런티예요.
0: 와.
2: 20년 워런티 지금 이 그 매트리스 인더스트리에서는 없습니다.
0: 네.
2: 20년 워런티에다가 저희가 지금 799불, 899불, 999불에서 799불짜리는 지금 쿨링 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위를 많이 타시고 저녁에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한테는
0: 네.
2: 799불이면 정말 편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이 매트리스를 좋은 가격, 799불은 사실은
0: 가격 네, 너무 좋은데요.
2: 좋은 가격이죠.
0: 20년 워런티인데.
2: 20년 워런티에다가 네. 48년 된 회사예요. 미국
0: 네.
2: 컴퍼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드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한테 저희들이 좀 오셔서 그래도 이렇게 아직 큰 거를 지금 이제 보고 계시면서 구매 결정을 못 하시지만 구경하시면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갖고 가실 거를 제가 이제 몇 개 주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마늘 차포가 있어요. 마늘 차포 그냥 마늘 넣고 쿡쿡 누르면 이렇게 다져져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오블 그리고 이제 플로 쿠커 예,
0: 예, 예, 예.
2: 그냥 여름이니까 지금 땀이 많이 흘리시니까 건강을
0: 네.
2: 위해서 삼계탕 끓이실 때 이 슬로우 쿠커가 10입니다. 35불짜리가 10불.
0: 네, 네, 네, 네.
2: 그리고 10컵짜리 라이스 쿠커가 있습니다. 밥도.
0: 라이스 쿠커.
2: 밥솥이
0: 예.
2: 보온도 되는 거. 이게 지금 얘기하면 믿지 못하실 겁니다. 20불입니다. 20불.
0: 아니 진짜요?
2: 네. 그리고 3단 스티머가 있어요. 저희가 찜을 하잖아요.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야채도 좀 이렇게 쪄서 먹고 또 만두도 쪄서 하는데 3단 스티머가 있는데 스테인레스를 낸 겁니다. 이것도 40불짜리가 지금 19불 99전
0: 네.
2: 예, 그렇게 있고요.
0: 가격 너무 좋네요.
2: 또 저희들이
0: 진짜.
2: 그 예, 김치냉장고 이번에 폴머를 사용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스탠드형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0: 네.
2: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정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형으로 이렇게 열면은 밑에 그걸 꺼내놓으라고 힘드시잖아요.
0: 그래서
2: 그것도 냉장고도 지금 1099불에 지금 또 파격적인 세일하고 있으니까는요. 많이 오셔서 예 이거 하시고요.
0: 네. 네네네.
2: 또 지민 씨가 또 냉장고 세탁기 또 소개해드릴 겁니다.
0: 네네네.
2: 예.
0: 주부님들이 관심이 제일 많죠. 냉장고
2: 그렇죠.
0: 세탁기.
2: 주부님들의 로망은 김치 냉장고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요즘은 김치 냉장고들이 굉장히 요즘은 조금 이 그 어느 한 김치 회사에서 조금 물건이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조금 여의치 않아서.
0: 네.
2: 지금 풀무원이라는 김치냉장고가 스탠드형으로 조그만 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핫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0: 네네네.
2: 그리고 뭐 냉장고 요즘 여름이니까 또 이상하게 여름에 냉장고가 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0: 그쵸.
2: 그러니까 저희들 냉장고도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지금 스탁을 갖고 있고요.
0: 네네.
2: 그다음에 워시앤드라이어 저희들이 다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딜리버리는 소정의 피가 있지만 인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프리로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편의처럼 하면 아울렛 저희 이번에 스탠턴 아울렛이
0: 네.
2: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세요.
0: 그래서 그러네요.
2: 여러 가지를 다 구매를 하시고 또
0: 네.
2: 무이자 판매 정말 좋은 가격인데도요. 무이자 판매 가능하니까
0: 네.
2: 언제든지 뭐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면 가격이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무이자를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이번 주말에 한번 네. 발길을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전화번호는 714-892-1122입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보충 설명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텔레트론 매장 위치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2: 예, 가든 글로브와 네. 비치 블루바드 코너에 월마트 옆에 있으니까 아마 네. 놓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0: 아,
2: 한번
0: 그렇군요.
2: 전화번호는 한 번 더 714-892-1122입니다.
0: 1122. 알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0: 자, 텔레트론 스탠턴 아울렛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아주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해주고 계십니다. 8월 8일 토요일 방문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들 아주 싸게 구입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태형 가죽 소파가 999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이닝 테이블 이 테이블 세트 또 테이블은 따로 799불부터 시작하고요. 모든 스페셜 가격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좀 필요한 제품들 망설이고 계셨다면요. 세탁기 또 김치 냉장고 등등등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예, 마사지 최후까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네요. 주방용품도 많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세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714-892-1122 714-892-1122로 주문하셔도 네. 되고요. 예, 매장에 네. 한번 가셔서 둘러보시는 것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1: 네, 저 할 땐 준비 많이 했으니까는요.
0: 네네네.
1: 오셔서 잔치집에 또 손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오셔서 네. 그동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이번에 좀 가구나 뭐 이렇게 갈고 싶은데 좀 무리가 된다 하면은
0: 네.
1: 오셔서 좋은 가격에 무이자로 하셔서 네. 패키지로 좀 한번 싹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아유,
1: 네.
0: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배송도 직접 해주시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뭐 직원들이 다 저희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니까 언제든지 뭐 딜리버리도 가능하니까요.
0: 네,
2: 언제든지
0: 네,
2: 오셔서
0: 네.
2: 편하게 한번 쇼핑해 보십시오.
0: 네, 또 모든 제품들 구입하시게 되면 또 선물도 주시고요.
2: 예예예. 예, 예. 17,000불짜리 예. 마사지 체어가 1등이고요.
0: 네.
2: 또 2등 상품으로는 매트리스 뭐 굉장히 상품이 10분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0: 네.
2: 찬스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0: 상품이 굉장히 큽니다. 찬스도 많고요. 꼭 들러보셔서 예, 체험도 받아보시고 네. 예, 이 좋은 제품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영킴 매니저님, 지미킴 매니저님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네.
3: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4: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3: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4: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3: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0: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9: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0: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9: 돈이 필요한 사람도
10: 투자하는 사람도
9: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0: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9: 213-804-9555.
10: 다시 한번
9: 213-804-9555. 워킹머니.com.
1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텔레트론의 영킴 매니저와 지미킴 매니저님 목소리로 만나봤는데요. 제품들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전제품, 또 뭐 마사지 체어, 주방용품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이네요. 예. 자, 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892-1122, 714-892-1122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문하기에도 좋은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714-892-1122로 전화하셔서 뭐 위치도 물어보시고요, 또 아이템도 물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또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이 노래 어떨까 싶습니다. 밀수라는 영화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요. 아, 참 재밌게 봤었던 영화예요. 김트리어의 연안부두.

연안부두 들어봤습니다. 김지려 노래였어요. 꼼지 아빠님 어서 오세요. 캐니어님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 그쵸? 꼼지 아빠님, D님이 꼼지 아빠님 아프시냐고 물어보는데요. 라고 서로서로 일상을 나누고 계시는데. 멋진 노래 오랜만에 들어요. 연안부두. 연안부두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은 없어진 한국의 TV 경인방송 홈페이지에 방송국 약도에 연안부두로 오타낸 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군요. 연안부두. 연안 순두부 아니죠? 크크크. 또 이런 댓글. 예, 웃음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꼼지 아빠님 지금 한국 지금 새벽 아닌가요? 굉장히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군요. 아우 부지런하셔라. 아무튼 함께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 덕분에 평안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튜브 댓글창에서 서로 또 일상도 나누시고 서로 이런저런 안부도 물어주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어떤 때는 위로가 된다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에 유대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 사이에 이 정,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정문화 때문에 정이 끈끈한 이 정이 흐르잖아요. 서로 이 가슴에 이 정이 흐르고 서로 정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아.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보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야, 저 사람은 진짜 정이 많은 사람이야.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정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밀한 이런 유대감이야말로 정말 힘이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예, 사실 뭐 이런 인간관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또 나의 즐거움, 행복, 나의 일상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을 때더좀 뭔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고통도 어려움도 줄어들고 즐거움과 기쁨 또 행복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해피님들 이 유튜브 공간에 오셔서 예,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시고 건강도 챙겨주시고 서로 이러면서 따뜻한 분위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상큼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서영은 김여누가 불러준 칵테일 사랑이었어요. 댓글 하나로도 얼마나 우연이 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되는 것만큼 값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칵테일 사랑 마로니에가 원가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노래는 왠지 리메이크 곡 같다고 딱 맞추셨네요. 네, 리메이크 곡 맞습니다. 서영훈과 김현우가 불러준 노래였어요. 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위에 이렇게 보니까요,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아, 참 시간이 빠르네요. 자, 타임라인 스케치 해볼까요?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1928년 세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인물이죠. 영국 런던 이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포도상 구균을 연구하던 중에 휴가를 다녀온 뒤 방치된 배양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녹아 없어진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이전에는 치명적이었던 세균성 감염병, 뭐 폐렴, 뇌수막염, 또 폐혈증 등의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1940년대 하워드 플로리와 어니스트 체인, 또 연구진에 의해서 이 정제, 또 대량 생산 기술이 개발돼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부상병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인류의 생명 연장과 의학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로 1945년 플레밍, 또 플로리, 체인 3명이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의 이 명언들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야, 진짜 멋진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 페니실린을 만들었고 나는 그저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너무나도 겸손하지 않나요? 예, 참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 앞에서도 오만하지 않고 정말 자연의 원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플레밍의 그런 인성을 보여주는 그런 명언이 아닐까 싶네요. 때로는 찾고자 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라는 이 명언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그런 일들, 뭐 배양 접시 오염으로 인해서 정말 단순한 그런 실패로 치부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통찰력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참 내용마다 너무 좋은데요. 특히나 노벨상

세상 소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언젠가 누구나 가게에서 페니실린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무지한 사람이 약을 남용하여 세균을 죽이지 못할 정도의 양에 노출시키고 결국 내성을 가진 세균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45년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발표한 문장인데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의 예지력으로 그 내성균, 그 슈퍼버그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참 의학적 유산의 중요성을 참 언급해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 예, 그걸 강조해 준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기회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명언도 굉장히 유명하죠. 파스트리의 유명한 명언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일상적인 세심한 관찰과 준비가 행운을 기회로 바꾼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케니아님께서 청해 주신 곡 들어볼게요. 징기스칸입니다. 신나게 들어보죠. 마추픽추. 고맙습니다.

0: 네, 마추픽추. 예, 징기스칸 노래였습니다. 마추픽추. 예,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의 고대 도시죠. 미국의 탐험가이자 역사학자인 하이럼 빙엄이 우루반바 계곡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마추픽추는 현지어로 오래된 봉우리? 예, 오래된 봉우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페루 우루반바 계곡에 그런 높은 산의 그 산턱에 위치해서 이 산자락에서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예, 종종 잉카의 잃어버린 도시, 공중의 누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뭐 현재 페루에는 10개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는데 이 마추픽추는 그중 최초로 쿠스코와 동시에 지정됐습니다. 1983년에 지정됐네요. 그리고 2007년에는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이 마추픽추 캐니언님께서 청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1부 꾹꾹이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이비밴드 노래입니다. 안아줄게.
1: 상자 속 세상에는
0: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여기서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노래가 끝난 거죠? 어머나. 이 노래가 4분 33초인데, 아직 여유가 있네요. 한곡더 들어볼까요? 자, 이 노래 한곡 들으면서요,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It's hard to be a woman.
0: 칼라 브루니 노래예요. Stand by your man.
1: All your life.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0: 213-381-2424 213-381-2424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8: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기대를 줄이면 당신은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말 아닌가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네요. 글쎄요,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 사람끼리의 만남도 어떤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설레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근데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기대를 품는 순간 일상은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설레는 여정이 된다. 제가 오늘 설레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꽂힌 것 같아요. 설렘이라는 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난히 뭐 피곤하다, 목요일은 좀 힘들다, 뭐 이런 표현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라는 기분 좋은 기대감이 우리를 살며시 미소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요, 퇴근길에 작고 소소한 행복을 기대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0: 네, Are You Speedwagon의 Keep On Loving You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혀 기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기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죠. 사랑에 기대어 살기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진짜 가슴에 와닿는 멋진 피드백이네요. 고맙습니다. 바이블 트루스님,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 아멘입니다. 감사해요. 예. 자, 해피투게더 2부 시작을 했는데요. 주말이라는 목표 지점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목요일이에요.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아, 오늘만 견디면 이제 주말이다. 아, 오늘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좀 내보자. 이런 생각하시면서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화수라는 고비 잘 넘어오셨어요. 이제 오늘까지만 좀 수고하시면 내일은 주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내가 바라는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에 8분 응선을 넘어서는 이제 목요일 하면은 다들 조금은 허덕허덕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타인이나 스스로에게 걸었던 이런 과도한 기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살짝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내려놓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편안하게 2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세븐디아스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3: 카페보넨?
1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밀리브러 컴퍼니를 이끌며 인기 프로그램 강철부대 협업부터 현대백화점과의 공동 프로젝트까지 남미연 대표님 그리고 리차드로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2: 맞습니다.
0: 네,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졌네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2: 네네네.
0: 네, 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두 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밀리브러 컴퍼니가 뭐 하는 데일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네.
1: 제가 먼저.
2: 네, 먼저 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삼성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을 하다가 군화와 고무신이라는 그 밀리터리 용품 회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네네네.
1: 그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0: 그렇죠. 예, 군대 간 남자친구 그런 얘기죠?
1: 예, 맞습니다.
2: 네.
1: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게 이제 고무신이 곰신, 기다리는 여자친구를 얘기하고 군화는 남자친구를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
0: 네.
1: 입대한.
0: 네.
1: 그래서 군화를 기다리는 고무신. 그래서 군화와 고무신으로 먼저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0: 신선하다.
1: 네, 한 12년 네. 정도 전에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 밀리브로를
0: 네.
1: 새로 회사를 이제 또 따로 설립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거든요.
0: 네.
1: 보통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로 생각해 주시고 실제로 군에서 활용하는 의류나 뭐 백팩, 패치, 기타 군용품들을 제조해서 네. 납품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0: 와, 멋지네요. 네. 진짜 멋진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또 우리 교수님
2: 예, 예. 네,
0: 소개해 주세요.
2: 저는 노정진, 리차드 로고요.
0: 네.
2: 저는 이 동네 출신입니다. 글렌데일에서 초, 중, 고등학교 다 글렌데일 하이스쿨 나왔고요.
0: 네.
2: 그리고 버클리 음대 졸업하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색소폰을 전공으로 해갖고 색소포니스트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활동한 지 20년 좀 넘었고요.
0: 네.
2: 지금 현재 앨범이 한 10장 정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고
0: 너무.
2: 지금은 서울에 있는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지금 14년 차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남대표, 남미연 대표의
0: 네.
2: 허스밴드입니다.
0: 아, 두 분 부부세요. 너무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2: 감사합니다.
0: 아니, 색소포니스트로 전공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2: 네.
0: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2: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했어요. 뭐 한 3년 전에 UCLA 로이스 홀에서도 공연한
0: 네,
2: 적이
0: 네,
2: 있고요.
0: 네,
2: 뭐
0: 네.
2: 저쪽 샌프란시스코의 Grass World Music Festival
0: 네.
2: 뭐 저희는 또 뉴욕 쪽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계속 거주하다 보니까
0: 네,
2: 뉴욕에
0: 네, 네.
2: 있는 뭐 블루노시나 여러 가지 또 대한민국 말고도 세계적으로 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요. 그 조금 이따 연주도 좀 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2: 네, 준비했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2: 예.
0: 두 분이 이제 부부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너무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1: 네,
0: 예,
1: 맞아요.
0: 그죠?
1: 예,
0: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같이 나오신 거 보니까. 예, 너무 좋으네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밀리브로라는 브랜드를 처음 런칭하게 된 계기 살짝 이제 스케치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우리 대표님께서 담고자 한 브랜드의 그런 핵심 철학 뭐 요거를 살짝 언급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밀리브로라는 네임 네. 자체가 밀리터리와 브라더스
0: 네,
1: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리브로가
0: 네.
1: 스페니쉬로 교과서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0: 그렇군요.
1: 밀리터리와 리브로 또 밀리터리의 교과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어요.
0: 예. 신선하네요. 진짜 신선한데요. 자, 그러면 인기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1: 네.
0: 요 프로그램하고 협업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그 강철부대에서 입고 나오시는 의류들이나 뭐 패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0: 네.
1: 협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더현대 서울이라는 그 한국의 큰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서 팝업 스토어를 활성화가 이제 좀 그쪽에서 많이 되어 있는데
0: 네.
1: 거기서 강철부대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해서 성황리에
0: 예,
1: 굉장히 예, 즐겁게 했었던
0: 네,
1: 일이 있습니다.
0: 네. 멋지네요. 그리고 쿠팡 화재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밀리브로, 예, 밀리브로 컴퍼니에서 굉장히 뭐 관심을 가지고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유튜브 영상도 나와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1: 아, 예, 맞습니다.
0: 그죠?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1: 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인천 성남동에 있는 쿠팡 센터가 네. 한국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쿠팡 물류 창고로는 두 번째로 큰 창고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근데 그 처음 화재가 6층에서 시작해서 7층까지 번졌는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수 있었던 네. 계기는 네, 네, 네, 그 네. 쿠팡 물류 창고와 저희 회사가 반경 50m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아무런 그 가림막 없이 바로 노출되어 있는 위치에 저희 네. 회사가 있었고 국가 소방 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이 국가 재난으로 선포될 만큼 이 화재 규모가 좀 컸어요.
0: 엄청나더라고요. 뉴스
1: 네,
0: 보니까.
1: 109시간 동안 네. 좀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소방관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맨 처음에 알림을 받고 회사를 방문을 했었을 때 네. 이미 폴리스 라인도 닫혀져 있었고 너무 소방관분들께서 힘들게 이제 불을 화재 진압을 하시면서 교대로 작업을 하실 때 네. 저희 회사에서 쉬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라인 같은 게 쳐져 있고 저희가 주차 개방을 안 해, 평, 그 주말에는 안 해놓은 상태여서 그걸 편하게 이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주차 개방을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게끔 하고
0: 그러셨군요.
1: 일단 처음에는 저희 회사에 있는 그 탕비실의 음료들을 먼저 나눠드리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리고 좀 거기 머물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0: 네.
1: 아,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했을 때 그
0: 네.
1: 밤이 돼도 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회사의 그 앞에 부지에 있는 주차 공간에 불을 24시간 켜놨어요. 그래서 그 작전 기지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크지 않은 일들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해서
0: 조금이
1: 저희는
0: 뭐예요?
1: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0: 예. 네, 그렇죠. 보는 사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어우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냥 그 소방관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1: 아유,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0: 화재 진압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뭐 커피도 좀 주시고 뭐 그렇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이렇게
0: 예, 참 사실, 위로가 많이 됐겠어요.
1: 네 그런 재난 상황이나 뭐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 네.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순간이든 소방관분들이나 군인분들 그렇게 직접적으로
0: 맞아요.
1: 나서서 싸우시는 분들 이외에도 지자체라든지 저희 국민들이 각자 위치에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행동한다면 그보다 더 응원이 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2: 되게 우연치 않게 저희가 한 네. 2년 반 전에 지금 저희 사옥 쪽을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바로 옆에 또 이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 대표가 그때 되게 지금도 엄청 덥지만 그때도 네. 벌써 더웠는데 불이랑 싸우는 분들이 얼마나 덥겠어요.
0: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우선 그쪽 커피숍에
0: 고생하셨을까요?
2: 예, 커피숍에 뭐 몇백 잔 정도를 그냥 미리 그 페이를 프리페이를 하고 앞에다가 이제 손편지로 네. 우리 소방관님들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커피 드세요라고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바이럴이 돼서 좀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0: 와.
2: 뭐 저희가 우연치 않게 또 회사 자체가 주차장에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영어로 써 있고 밑에 We honor Korean military
0: 네.
2: 그리고 firefighter and police라고 그렇게 문구를 적어놨어요.
0: 네.
2: 그걸 남 대표가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미국 분들이 얼마나 이 서비스맨들에 대한 그 충성도와 또 파이어파이터이면 여긴 영웅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인식을 대한민국에 가져가고 싶다. 우리는 이거를
0: 그러셨구나.
2: 이 회사를 통해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게 네, 메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좀 이렇게 맞게 돼서
0: 네.
2: 우리 또 LA 청취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따끈따끈한 스토리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0: 와 진짜 쿠팡 화재 사건 지금 현장 스토리를 지금 전해주셨는데
2: 맞습니다.
0: 아,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거를 커피 한 잔이지만 그게 와 엄청난 위로가 되고 또 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그 메시지가 컸을 것 같아요.
1: 아,
0: 예. 사람들이 굉장히 인사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YTN MBC에서도 취재해가지고 예, 방송에 내보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1: 네.
2: 예.
1: 그렇죠. 오히려 저는 네. 제가 했던 그 마음의 표시에 대해서 그렇게 네. 너무 작지 않을까 부끄러웠었어요. 사실 그런 언론에서도 맨 처음에 취재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거 너무 내보내기 부끄러울 만큼의 일들인데 근데 너무 좋게 봐주시고 네. 많은 그 소방관 분들께서도 그런 응원이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네. 뿌듯했고 그 저희 그 회사의 외관이 그 네. 언론 나갔을 때 저희 회사 앞에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그 그래피티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가니까 일반 국민분들도 애국심이 뿜뿜 솟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도 아직은 온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지만 그거를 네. 같이 처음에 작업하셨던 그래피티 작가님께서 저희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애국심이라든지 뭐 그런 인식에 대한 개선에 좀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순신 장군님 그래피티도 저희 건물에다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가 9차선, 10차선 정도 되거든요. 앞에 네. 바로 이제 대로변이.
0: 네,
1: 그래서 많은 차들과 인파들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회사의 뭐 큰 태극기라든지 네. 안중근 의사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네. 힘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0: 당연하죠. 이곳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1: 네.
0: 한편으로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마음까지도 아름다우시네요. 지금 우리 네, 해피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쁘신 분이신데
1: 감사합니다.
0: 세상에 마음까지도 이렇게 예쁘시니까 너무 좋고 거기에다 플러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너무 예쁘신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인천 대형 물류창고 화재 현장이 이제 두 분이 운영하는 밀리터리 의류업체 맞은편이라서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서로 돕고 돕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1: 네.
0: 이렇게까지 좋은 일로 확장이 됐네요.
1: 네.
0: 예.
1: 그렇습니다.
0: 자, 다행히 뭐 5일 만에 화재가 진압이 된 거죠?
1: 네.
0: 얼마나 다행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피해가 굉장히 크죠?
1: 네, 처음에는 그 화재가 네. 났었을 때
0: 네.
1: 거기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반경 116m 이내에
0: 네.
1: 있는 회사들은 출근 아예 입장 자체 도로 통제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사실 3주 정도 지났죠. 7월 18일
0: 네,
1: 정도
0: 네.
1: 됐으니까. 근데 아직도 100% 이게 도로 통제가 풀리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에 있어서 피해가 굉장히 좀 크고 그렇지만 좀 충격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예.
0: 그렇죠.
1: 네네.
0: 엄청난 여기서도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좀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진 않은데 이번
0: 네.
1: 화재는 진압 속도도 조금 더뎠고 그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아서 좀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램프가 크게 있는데 그게 저희 쪽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왔었고 그 4층, 5층에는 리튬 배터리 보관하는 곳이랑 그 로봇,
0: 네네네.
1: 그 물류 로봇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이 번지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네, 한 초반 이틀 정도 때는 소방관님들께서 불을 끄시다가 대피를 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0: 그렇죠.
1: 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0: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1: 너무너무
0: 얼마나
1: 무서웠죠.
0: 불안하고
1: 네.
0: 무섭고
2: 며칠
0: 그러셨을까요?
2: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0: 그렇죠.
2: 뭐 조그만 사업체지만 저희가 저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역 이민을 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네네네. 우리 남 대표랑 저랑 정말
0: 세상에
2: 무일푼으로 시작한 비즈니스였거든요. 아, 뭐 부모님 예. 집에서 방에서 시작한 거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불에 다 탈 거가 예. 불이 막 오르고 그래서 와 진짜 이게
0: 가슴 졸이셨어요.
2: 엄청 가슴 졸였어요.
0: 근데 어때요? 괜찮아요?
1: 네, 지금은 예. 무사하게
2: 무사하게 있고
0: 피해 없는 거죠?
1: 네네. 뭐 불에 대한 피해는 없어요.
2: 불의 피해는 네. 없지만 이제 아무래도 물류적인 것들 특히 구차도로를 지금은 딱 1차도로 하나만 열어놨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습 건물을 외벽을 뜯어내는 수습을 하는 네네. 프로세스인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그 프로세스도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외벽이 무너져서 떨어져서 사람이 맞을까봐 길을 다 지금은 닫아놓은 상태예요. 1차선만 오픈해서 그래서 현재 직원분들이 좀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 인명 피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0: 아,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색소폰 연주를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2: 아, 예, 좋습니다.
0: 예. 어떤 거 연주해 주실래요?
2: 제가 뭐 학교에서도 오래 몸담고 있지만 대한민국 이제 밀리터리 쪽에서 또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밀리터리 그 우리 장병분들의 또 가족들 이런 분들이 문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네. 제가 군부대들을 좀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교양 콘텐츠를 보여드리는 게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분위기에 이렇게 이민 오셔갖고 열심히 여기 미국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해외 동포분들도 다 한국분이시잖아요.
0: 그쵸.
2: 심장은 한국, 코리안 프라이드가
0: 맞습니다.
2: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제가 애국가를 한 곡 색소폰으로 연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0: 네.
2: 제가 대한민국 애국가를 한 곡 연주해드릴게요.
0: 네네네.
2: 괜찮습니까?
0: 고맙습니다. 그럼요. 좋죠. 너무 좋죠.
2: 준비됐으면 제가 무반주로
0: 예.
2: 해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예.
2: 해도 될까요?
0: 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자,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의 우리 대표님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남미연 대표님 그리고 노정진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색소폰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멋있어요.
2: 애국가는 언제나 들어도 눈물이
0: 아,
2: 날 것 같아요.
0: 눈물 날 것 네. 같아.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
1: 저도 아. 그렇습니다.
0: 예. 와 그리고 저는...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연주해 주신 게 느껴져서
1: 아 감사합니다.
0: 그
1: 아.
0: 마음이 전달되니까 더 감동이에요. 케니지보다도 해외... 훨씬 더 아. 멋진 연주.
1: 감사합니다.
0: 마찬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1: 우리 교민분들이 예. 조국이나마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아 한국이 그리웠던 또 애국 그 마음이 좀 팍 폭발해갖고 또 오늘 하루 심차게 하루 일과를 마치는
0: 감사합니다.
1: 마음으로 연주해드렸습니다.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좀 먹먹해지죠?
2: 네
0: 마음이?
2: 맞아요. 맞아요. 어, 저도
0: 어, 묘하다.
1: 애국가라는 게 저도 원래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이제 PPT를 띄워서 하기 때문에 뒤에 네. 태극기를 하나 딱 멋지게 띄워놔요. 네. 스크린에다가. 근데 이 태극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예전 대한민국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북전쟁에서 사용했던 UN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특히 네. 그때 학도병이라고 아하. 학생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 학도병들의 사인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옛날 다 망가진 태극기 이미지를 제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걸 네. 보면서 이 곡을 들으면 더욱더 아. 마음이 웅크합니다. 예.
0: 아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데요 저는.
1: 뭐 예.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제가 미국에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 네. 부모님도 항상 코리안 프라이드를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너는 정말 머리 좋고 정말 부지런하고 최고 잘난 대한민국 사람의 자손이다. 오. 그래서 그 코리안 프라이드를 오히려 제가 느낀 거는 저희 교민들, 제 멋지시다. 교포 친구들 보면 네. 뭐. 뭐 한국에서 이런 국제 스포츠 하면 저희 LA 난리 나잖아요.
0: 그쵸,
1: 그런
0: 그쵸.
1: 거 보면은 저도 똑같이 아 이게 외국에 나와 있어도 네. 피가 한국 사람이고 네. 또 우리 같은 교민, 미국 교민들도 진짜 이 애국심이 네. 막 올라오거든요. 그쵸, 그쵸.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네. 또 한국 가서 또 이런 와이프를 만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0: 와 코리안 프라이드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진짜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요. 뭐, 무엇을 하든지.
1: 그렇죠.
0: 예. 예. 앞장서서 뭔가 꿈을 이루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1: 맞습니다.
0: 그런 인물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공부도 하셨고
1: 맞습니다.
0: 사셨는데 어떻게 역 이민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1: 저는 원래 한국에서 미국 온 다음에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0: 네.
1: 근데 제가 버클리 음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버클리 음대에 한국에서 오신 K-POP 이런 네. 스타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양파 씨, 뭐 김동률 형님 뭐 이런 윤상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대한민국 팝 컬처 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퍼링을 좀 해주셨어요. 너 한국 가서 한번 연주해봐라. 재즈 색소포니스트가 대한민국에는 블루오션이니까 한번 가봐라. 한 게 2023년도였습니다.
0: 2003년도에 가신 네, 거예요.
1: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소니 음반 회사에서 저희 밴드를 리크루 해가서 5년에 2005년도부터 제대로 이제 데뷔를 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그 계기로 한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우리 남미연 대표를 20살 때 2007년도에 만났습니다.
0: 와,
1: 그래서 저희는 지금
0: 20살에.
1: 19년 동안 연애하다 이제 결혼한 커플이에요.
0: 어머나. 아니, 19년이요?
1: 19년에.
0: 설마.
1: 저희 이 라디오 서울 1월 달에도 제가 출연했을
0: 네,
1: 때는
0: 네,
1: 그때는
0: 네.
1: 아직까지는 결혼 관계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피안세였는데 네. 저희가 이번 4월에 이제 지난 4월에
0: 하셨군요.
1: 이제 19년에 이제 매듭을 찍고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두 분이 서로 정말 이렇게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위기도 너무 비슷하시고 추구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서
2: 네.
0: 야 진짜 멋진 커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랑스럽습니다.
1: 과찬이십니다.
2: 아,
0: 아니 진짜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쿠팡 물류센터 그 정말 화재 당시에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물품 지원 봉사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셨는데 자, 남미연 대표님의 그런 추진력? 추진력도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리차드로 교수님의 이 전문성과 추진력이 만나서 뭔가 시너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이 함께 일하면서 겪은 그런 에피소드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재밌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뭐 에피소드야 너무너무 많은데 네.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게
0: 네.
1: 저희 둘이 정말 으쌰으쌰해서 원래 신림동 원룸에서부터 시작한 사람 커플이에요.
0: 멋지다.
1: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년 반 전에 그 인천 성남동 그 쿠팡 물류창고 맞은편으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0: 아.
1: 그때가 이제 저희는 둘이서 정말 열심히 해갖고 막 돈을 모아서
0: 세상에.
1: 이제 더 이상 우리 렌트하지 말고 우리 거를 갖자. 당연히 뭐 은행 거겠죠.
0: 네.
1: 하지만 모기지로 해서 이거를 처음 저희가 집도 없었을 때 그걸 먼저 했을 때 둘이 이제 거기에 콘크리트 주차장 네. 바닥에 손바닥 지장을 찍었거든요.
0: 네.
1: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0: 와.
2: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했는데
0: 예.
2: 와, 네, 저 딱 말해야 되겠다 했는데 말해 주세요.
1: LA 우리 교민분들 예, 예. 저희 인천 공항이랑 가까우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 앞에 그래피티 이제 애국적인 이런 영상들도 많고 앞에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비즈니스는 오픈돼 있으니까 아하. 뭐 비즈닝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한 번쯤 가서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커피는 무조건 대접해드리겠습니다.
0: 아, 커피는 무료로 쏩니다.
1: 예, 예, 예.
0: 좋습니다.
1: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2: 네. 네.
0: 아 정말 좋네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데요.
1: 그래서 그 화제가 너무 저희한테는 심장이 너무 떨릴 수밖에 없었고
0: 네.
1: 그거를 진압해 주신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0: 그런 어려움이 네. 전화해보게 됐네요.
1: 맞습니다.
0: 그죠? 네. 두 분한테는 정말 가슴 저리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정말 또 이제 반대로 전화해보게 돼서 좋은 일로 예, 다가온 그런 케이스이신 것 같아서 예, 한편으로 마음이 저도 참 좋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피해를 입었으면 정말 가슴이 아팠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에 있어서
1: 맞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밀리브로 이 컴퍼니의 다음 목표가 궁금해요. 두 분께서 이제 앞으로 비전도 있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근데 굉장히 꿈이 원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식 개선이 좀 미국처럼 한국도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0: 아.
2: 그 서비스맨들,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0: 새벽에 저렇게 태극기를 문화처럼 만드는 그때 당시만 쓰셨구나. 해도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태극기를 막 입거나 어떤 거에 이제 좀 꾸민다 활용하는 거에서는 한국은 거의 좀 기피 했었어요. 젊은 층들이 이게 태극기가 예쁘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를 부를 때 공식 행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태극기였었는데 이걸 네. 좀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류에도 태극기를 많이 붙이고 뭐 가방을 구매했을 땐 태극기를 무료로 준다든지 배지를 증정한다든지 뭐 그런 기부 행사들도 또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연 한 50만 개 이상의 태극기를 제가 뿌리고 있거든요.
1: 진짜?
0: 뭐, 네. 그래서 의류에도 프린팅되어 있는 매년? 의류도 있지만 매년 50만 개 이상.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1: 계속 보시는데.
0: 네,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좀 태극기를 많이 뿌릴 수 있는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야, 미국에 오면은 진짜 미국 국기가 그냥 곳곳마다 다
2: 그렇죠.
1: 많죠. 네. 많죠. 근데 네. 그거를 우리 한국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네, 있으시군요. 네. 멋지네요. 군인이라던가 이제 소방관 이런 네. 사람들에게 이제 리스펙이 좀 중요하다.
2: 맞아요.
1: 네.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0: 네.
1: 그런 바람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2: 뭐 기회가 된다면 예.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컨셉을 예. 또 우리 미국 교민들 한 200만 명 정도 되고 지금 현재 K-POP, K-Culture, K-Food, 네. K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요즘은 K열풍이죠.
2: 저희가 갖고 있는 K-Military 이런 프로덕트 여기에다 런칭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2: 그거는 네. 저희 뭐 밀리터리에 대한 또 아니면 또 뭐 저희 뭐 K-Culture에 대한 것들을 네. 익스펜션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1: 네.
2: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 이번에 예. 한인 축제가 있어요. 10월 1일 날.
2: 그래요? 예. 10월 1일 날
1: 예.
2: 맞아요.
1: 매년 뭐 1년에 두 번씩 그, 있잖아요.
2: 그때 뭐 팝업 스토어
1: 1년에 한 번. 예. 그런 축제가 있는데 그런 때도 좀 대외적인 행사에도 런칭하셔서 하시면 예.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국내 그런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던가 또 새로 뭐 이렇게 준비 중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미국과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런칭하시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0: 네.
1: 분의 마인드가 또 좀 약간 미국에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하실 것 같고 거기에 맞게끔 또 이런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 예. 어머나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어떡하죠? 예.
2: 와 벌써.
1: 네, 끝으로 해주실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할게요.
0: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하고요.
1: 네.
0: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하게 네.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또 네.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음악적인 부분과 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1: 멋지네요.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베스다메 무쳐 연주 듣고 싶은데 어떡하죠?
2: 다음에 연주
1: 다음에 오실 수 있나요?
2: 뭐
1: 다음을 기약하죠?
2: 불러주시면 예. 뭐 시간이 안 될, 시간이 괜찮나요? 아니면 한 소절만 딱 해드릴까요?
1: 그럼 끝으로 조금
2: 예,
1: 남아 계셔서
2: 예,
1: 끝곡으로
2: 예.
1: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2: 알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

0: 친구들이 이사 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공방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셨습니다. 자, 밀리터리 패션 브랜드의 우리 남미안 대표님과 노정진 교수님 함께 주셨는데요. 자, 노정진 교수님의 이 색소포니스트 이 연주 베세메 무초? 베세메 무초라는 곡을 한 곡 연주하면서요, 해피투게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 됐습니다.
0: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뱃섬의 무초 연주 듣고 계십니다. 이 연주 함께 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0: 훨씬 더 팀워크.
1: 와.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5: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6: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또 시간은 흘러서 목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주말을 하루 앞둔 한 주에 이제 끝자락에 다가선 지금 오후 3시 물론 뭐 나른하고 따스한 햇살 뭐 똑같은 얘기죠. 자, 제가 방송을 항상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음악과 함께 추억으로 가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가만히 방송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40대, 50대, 60대 뭐 그 위주로 음악을 제가 편성을 하고 항상 오프닝 멘트, 오프닝 곡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을 맞이해서 지금 유튜브보다는 라디오 쪽으로 많이 귀를 기울이신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자, 여름에는 가장 떠오르는 게 또 수박 화채 아니겠습니까? 시원한 수박과 함께 오늘은 몇십 년 전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젊었을 그럴 당시의 시절,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시절로 한번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0: 야, 이건 참 좀 넘어가노나. 둥글 둥글 둥글 둥 맛이 좋은 수박이로구려.
1: 아이고, 둥글둥글 둥글 수박이구려. 여러분, 너무 잘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눈물 젖은 두만강의 주인공 김종구 씨의 수박 타령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니, 고니 씨, 웬 수박 타령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가 가요 무대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든, 예, 고 김종구 선생님 맞습니다. 네, 우리 TK님 일찍 오셨네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혹시 집에 계시는 분들은 냉장고에 꺼내서 수박 있으시면 듬성듬성 이렇게 칼로 쓰는 것보다 숟갈로 이렇게 푹푹 파가지고 좀 큰 통에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네, 아, 서준님, 오늘은 우리의 세상이네요. 한 달에 한 시간만이라도 부탁해요. 예, 부탁인데 어떤 거 부탁하시는지 내용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게스트가 안 계십니다. 두 시간 동안 풀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실컷 듣고 신나게 듣고 좀 추억으로 가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수박을 떠나서 가끔 제가 여쭤보지만 오늘 점심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시원한 노래 수박 타령 아주 좋다고 우리 TK님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좀 그 우리 50년대 60년대 노래들 몇 곡 준비해 봤어요.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우리 지금 세대들도 어렸을 때 귀에 익었던 소리예요. 워낙 어렸을 때 들은 노래고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들어보시죠.

0: 네, 아이고 홍콩 아가씨,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그 이렇게 뭐랄까요, 그 LP판을 떠나서 축음기 소리 같죠? 막 치직거리고, 그리고 특징이 그 당시 노래들은 3분을 채 넘질 않았어요. 보통 한 2분 30초에서 40초 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서준 씨, 60년 중반서부터 70년 초반까지 그때가 푸르렀던 20대라고. 아, 예. 아, 저희 때 분들 고니 씨 방송 많이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간간이 그 당시 노래들 그래도 튼다고 트는데,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살았던 70년대를 비롯해서 80년대 노래들을 많이 선곡하는 편인데,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항상 이렇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초반까지의 노래들을 좀 선곡해서 많이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짧으니까 몇곡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노래도 제가 사실은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것은 가요 무대에 나왔을 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원래 가수분들이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어떤 노래가 됐건 간에 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요사이 젊은 가수들이 대신 불러줘서 좀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그 당시 가수들보다는 좀더잘 부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향수를 자아내고 그리움을 자아내고 맛을 자아내기는 원곡자가 좋은 것 같다고. 아, TK님 타임머신 옛날로 간것 같다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통근버스에 오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어 제가 테레비에서 채널 2 AFKN 군방송이죠. 거기서 그 보난자라는 그 TV 시리즈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이제 서부 활극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사람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 이렇게 담요 같은 걸 쓰고 장고, 그래서 긴 시가를 물고 총잡이, 그때는 1대1 대결, 그 이반 크립이라는 그 아주 멋진 영화 배우하고 우리가 서부 활극을 보던,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것들을 보던 그 당시 그 추억들인데, 아마 그런 그 시대상을 잘 표현해서 부른 노래가 한곡 있어서,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면 또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곡환입니다.
1: 잘 만났다 톰. 기억하고 있겠지? 15년 전 그날 밤을 네 놈의 일당들이 내 부모 내 형제를 몰살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집이나 불까지 질렀지. 네 놈은 쥐도 새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때 나는 나구인 속에 숨어가지고 네 놈들의 만행을 똑똑히 보고야 말았다.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 눈에는 네 놈의 그 쌍통이 새겨져 있었다. 비겁하고 치사한 네 놈에게도 나는 정정당당하게 기회를 주겠다. 자, 어서 총을 뽑아라.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정의의 사나이,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멋있는 사나이. 번개처럼 빠르게 쌍권총을 뽑아들고 악당을 무찌르고 원수를 갚고 허리에 찬 권총을 풀어던지고 선량하게 살기 위해 고향으로 달려.

네, 아이고 우리 순철님께서 캬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아, 순철님 아버님은 한 잔 드시면 유정철리 꼭 부르셨다고. 아, 우리 순철님도 한국서 노래방 가면 첫 곡은 유정철리. 아, 그러셨군요. 유정철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울고 남는 박달재의 주인공 우리 박재홍님이 부르신 그 노래로 알고 있고, 앞에 보셨지만 여러분들 그 멘트 유치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아주 멋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때는 15년 전 아리조나 카우보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오래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옛날에는 영화에 그 동시 녹음이 안 돼서 화면만 나오고 변사들이 뭐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훨씬 더 오래전 얘기죠. 때는 바야흐로 1932년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뭐 이런 그 변사라고 그랬죠. 변사들의 얘기도 들었고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은 그 당시에 동네에서 막 이렇게 그 피에르 복장을 하고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면 그 가서 영화를 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아마 나실 겁니다. 자, 우리 순철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께서 이 유정철이란 노래 지금도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H님 어서 오세요. 야, 역시 TK님 뵙게 되니 안심하고 반갑다 그러시네요. 네, 모두들 TK님 많이 걱정하시니까 분명히 빨리 완쾌돼서 저희한테 카톡으로 저 이제 다 낫습니다 라고 오는 날을 빨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철리 박재홍의 음성 같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아 우리 순철님을 무릎에 앉히고 부르시던 노래 눈물이 글썽 그립네요. 네, 바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추억을 회상하고 바로 이런 시간 가질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들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네 천막쇼도 있었습니다. 천막쇼보다는 제 기억에 그 유랑극단이죠. 서커스 공마단 천막 쳐놓고 했던 거 구경 갔던 나고 말 같은 게 있어서 말똥 냄새도 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옛날 음악 반주 재미있고 변사 계속 해달라고요. 예, 옛날에 참 그 저도 그냥 보고 들은 건데 그 변사들이 그렇게 감정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아, 우리 저 한국의 동계님께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자고 이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하는데, 야,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 마음의 추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배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0: 네, 아 이렇게 오늘은 초반서부터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여러 곡의 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또 마침 우리 통계님이 제 기억을 살려주셔서 이렇게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까지 뭐 삼각지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유난히 집이 동부이촌동이라 용산을 거쳐서 삼각지를 거쳐서 남영동을 거쳐서 서울역으로 가서 종로로 가던 그런 그 루틴이 있었어요. 삼각지에 보면 제 기억에는 아주 그 구이집이 되게 많았었어요. 철판 구이집이. 그래서 가서 맛있게 먹던 그런 추억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어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한 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런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듀쿠님, 아, 서운해님. 예, 왜 2%가 부족해요? 안 부족합니다. 네, 변사 재밌다고요. 예, 옛날 생각나시게 제가 한번 흉내 내보았습니다. 자, 아무쪼록 운전 조심하시고요. 아, 자, H님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가수 현미 씨 노래들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노래는 흙 속의 진주같이 묻혀진 노래입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아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덕분에 이 노래 한번 듣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 배호 씨 나올 그 무렵 당시에 가수 현미 씨 밤안개 히트하면서 그 당시에 뭐 노란샤스의 사나이 또 위키리 씨 박형준 씨 최희준 씨의 하숙생 남일희 씨의 빨간 구두 아가씨,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남진의 저 푸른 초원이에 등등 그런 기라성 같은 지금보다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가수들이 아주 종횡무진. 항상 TV에 나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TBC에 쇼쇼쇼라는 프로가 있어서 지금은 작고하신 후라이버 곽규석 씨가 사회를 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방송국을 쫄쫄거리면서 어렸을 때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TBC 동양방송과 KBS 두 방송밖에 없었어요. 근데 KBS는 국영방송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게 있었고 좀 화려하고 버라이티한 드라마나 쇼는 TBC에서 많이 했던 것으로 제 어렸을 때 추억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그 시절에 도대체 몇 살이시고 어디서 무얼 하고 아까 우리 순철님처럼 이 무릎에 앉아서 이 심부름하고 그때는 막걸리 심부름해야 되고 담배 심부름해야 되고 그래서 잔돈 남기면 그게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 그 잔돈 가져왔는데 잔돈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고 아무 얘기 없으면 후유 그러고 잘 넘어가던 그런 저도 철없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그 기억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현미 씨, 우리 엄마가 부른 그때는 철없어라는 노래 아마 제가 방송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한번 일단 감상하시죠.

네, 조금은 묻혀진 노래. 아, 현미 씨와 함께한 그때는 철없어. 아, 뭐 중간에 아시겠지만 중간에 나온 색스폰 소리와 마지막에 색스폰 소리는 역시 이봉조 씨의 색스폰 연주였고, 이 노래 역시 이봉조 씨가 현미 씨에게 만들어서 줬던 그 노래였습니다. 덕분에 또 저도 엄마 노래 한번 듣고 감사합니다. 네, 옷구슬이 굴러간다고. 아주 젊을 때 목소리라서 굉장히 좀 애틋한 그런 목소리 할 것 같습니다. 네, 변사 한 번씩 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당시에 그 같이 유행했던 노래들 중에서 여러분 또 추억이 나는 그런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 빨간 구두 아가씨 똑똑똑 오솔길에 아 H님 이봉조님 보내고 난 뒤에 그림이 후회하는 노래 같다고 예 아이고 순철이 몽땅내 사랑도 아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들 기억해 주셔서 자 이렇듯 오늘은 이제 우리 기성세들이 들으셨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을 좀 쭉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듀쿠님께서 아주 굉장히 우리 듀쿠님은 전에 SK 노래자랑에서 아주 나만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멋지게 춤을 추면서 불러줬던 아주 멋쟁입니다. 아마 지금 운전하실 것 같은데 기운 좀 나시게 좀 신나는 노래 준비했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같아요.

친구는 어떤 노래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또 어떤 노래는 제가 아주 꼬마 시절에 어렴풋이 기억했던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우리 김정구님의 수박타령도 제가 TV에서 본 기억으로는 아주 여름에 그렇게 꽃무늬 티셔츠를 입고 자 수박이요 수박 뭐 이렇게 외치면서 막 부르셨던 그 당시 가요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준님 하굣길 수북히 쌓인 낙엽들을 발로 차며 거친 독수궁 돌담길이 생각난다고. 아 친구들이 아직 건강하지 비 내리는 독수궁 아 예 신청하신다고 하네요. 네 아,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께서 모처럼 만에 이렇게 그 사실 덕수궁 얘기하면 그 광화문 연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덕수궁 돌담길이기 때문에 덕수궁이 어딘지 기억하시죠? 미술관 있었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비 내리는 덕수궁이라는 노래가 제가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내리는 덕수궁이 그 덕수궁에서 아마 그 서울로 비 내리는 덕수궁은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을 좀 주시면 진송남 씨가 부른 덕수궁 돌담길은 있는데 아 진송남 씨의 덕수궁 돌담길이요? 예예예 예, 예. 그러셨군요. 예 아마 그 가사에 내오는 그런 노래인 모양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다 일일이 제목을 기억을 하지만 일반 분들께서는 그냥 안에 있는 가사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진송남이라는 가수도 제가 알기로 70년대에 많이 활동을 했던 그런 가수인데 우리 서준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서울 덕수궁 돌담길 비는 안 오지만 한번 추억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 어떨까요?

0: 네, 이렇게 해서 진송남이 함께한 덕수궁 돌담길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음악을 들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좀 옛날스러워서 좀 아날로그적인 요새의 음악보다는 훨씬 음질도 떨어지고 또 음악도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기타 소리가 좀 뽕뽕뽕뽕 이런 느낌도 나고 그 박자를 보면 뽕짝 뽕짝 그래서 뽕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뭐 트로트 이전에 뽕짝 가수 뭐 뽕짝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 뽕짝이라는 것이 뽕짝 뽕짝 이런 리듬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좀 추억에 젖은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간이 다 훌쩍 거의 다 지나가 버렸네요. 저도 지금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참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사회상 제가 어렸을 적이지만 좀 그때가 사진 속에 이렇게 남기듯이 요새 그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70년대 서울 뭐 60년대 서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친구님들께서 오늘만큼은 저와 함께 그 시절로 그러니까 소시적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진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입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9: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입니다. 역시 옛날 가수분들의 노래가 명품이라고 우리 애치님도 옛 노래들이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과 함께 추억여행이 잠시 다녀왔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숙자 씨의 개나리 처녀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1: 토요타내셔널 세일즈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올여름 더 멀리 떠나보세요. 지금 토요타의 가장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전기차를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RAV4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더 멀리 이끄는 강력한 성능,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험을 위한 기술과 효율성, 또는 순수전기차 미지의 놀라운 주행거리로 올여름을 더욱 마음껏 즐겨보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9: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그 유명한 카펜터스의 잠발라야 2부 첫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그 LA에서도 상주하셨던 그 탤런트, 여자 탤런트 배연정 씨가 이 노래를 개사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자, 아마 그 일부 시간에는 오늘 모처럼만에 제가 처음으로 어르신들 또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추억의 시간으로 좀 잠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청님, 옛날에 좋은 노래가 참 많네요. 연세 드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노래에 진하게 묻어나는 게 아닐 거요. 고생을 해야 인생의 참맛을 알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마도 라디오는 내 친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친구분들은 좀 나이가 드시던 젊던 미국에 와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이 그저 조금 마음에 안 드시고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훌륭한 인생 살지 않으셨나 하는 자부심 가지셔도 될 만큼 제가 대신 박수 올립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저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H님 신청곡 뭐 이런 그 음악들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또 다음 주에 이 시간 또 마련할 테니까 일부 시간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자 이제 70년대 쪽으로 한번 약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포크송이라는 게 발을 디디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뭐 트윈 플리어, 어니언스, 김종호, 양희은 뭐 이런 가수들이 송창식 자리 잡았던 그런 포크송의 세대 히피라는 문화가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그 당시에 같이 장발단속이 있던 저 있을 때도 장발단속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귀만 싹 보이면 되니까 여자들 미니스커트 단속했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보면 어떨까요? 네, 김정호입니다. 세월 그것은 바람.

예쁜 꽃을 피우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 여름

님 찾아와 내 마음속에 춤을 추고 있네. 가을 나긋지던 가을 지난 일들이 자꾸 생각나네. 별 별만큼이나 나를 스쳐가 잊혀진 얼굴 겨울 하얀 눈송이 소리도 없이 땅 내려오면 세상 모든 세상은

봄이 다시 오면 아 난 꽃이 피우리 아름다운 마음속에

봄이 다시 오면 아 난 꽃이 피우리 아름다운 마음속에 세월 그것은 바람 아무 가면 다시 오질 않네 바람 저 부는 바람 우리 손으로

0: 봄이 다시 오면 아 나는 꽃을 피우리 아름다운 마음속에.
1: 네, 세월 그것은 바람, 김종호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김종호 씨 참 젊은 나이에 우리 배호 씨 같이 너무 세상을 일찍 떠나서 하늘이 질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니언스라는 그룹을 우리 김종호 씨가 만들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니언스가 불렀던 대다수의 모든 노래들이 김종호 씨가 만들어서 자기가 부르려다가 준 노래도 있고 같이 불렀던 노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70년대를 아우러서 뭐 포크계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아주 듀엣. 여러분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종호 씨가 주었던 노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노래, 추억의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그 당시로 떠나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 어니언스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알청님처럼 노래들이 마구 생각나는 것 같다고. 아, 우리 서준 씨 이부도 너무 좋네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제일 뿌듯하고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나고 보니 낭만이 있었던 시절 같다고. 우리 H님 대학 시절에 노래들 계곡에 녹음기 들고가 노래했던 시절 생각나고, 음악사 그 전축사죠. 테이프 만들어 달래서 너무 들어서 소리가 늘어지기도 했다고. 예. 자, 그 당시 그 동네 어귀마다 그 전파사 그 전축 그 레코드판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갖다 주면 돈을 주면 차례대로 그 레코드 그 LP판을 녹음해서 이렇게 10곡 이상씩 앞뒤로 줘서 테이프도 또 뭐 SK 좋은 거로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너무 듣다 보면 막 소리가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었죠.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 이렇게 껍데기에다가 커버에다가 이게 깨알같이 이쁘게 글씨를 써서 리스트 있고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마이마이라는 그 이 이어폰 있는 그 워크맨이 나오기 곧 전 세대라고 봐야죠. 그만큼 우리가 세대를 살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같은 공간을 나눌까라는 욕심을 부릴 때면 항상 음악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물론 서로 따로 살고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그 당시 살아왔던 생활이나 문화만큼은 엇비슷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공감대를 좀 형성하지 않나, 이런 욕심도 제가 많이 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곡이라도 그 당시 추억에 가요. 그래서 때로는 뭐 오늘같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함께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예. 우리 H님은 소니 가지고 계시다고. 소니는 그때 최고였어요. 소니 워크맨이면 뭐 최고였죠. 자, 당신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 트윈 플리어. 한국의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아주 유명했었던, 물론 이 뒤를 이었던 해바라기란 그룹도 있었지만 역시 원조는 트윈 플리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알청님. 세상이 항상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대로예요.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물론 변한 건 있어요. 소니 워크맨 생각나고 그것도 잠시 아 세시봉 공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언젠가 뭐 기회가 생기겠죠. 이렇듯 또 그 포크 세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아까 우리 H님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그 전축 같은 거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제 어렸을 때는 그 야외 전축이라고 해서 얇은 전축이 있어서 그 일명 야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닷가로 가든지 아니면 강가로 가든지 특히 여름에는 계곡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가서 뭐 잡탕 라면 끓여 먹어 가면서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때 기억에. 뭘 먹든 맛있던. 저는 그 기억나는 게 그 꽁치 통조림 하나하고 김치 하나 갖고 가서 물 넣고 그걸 끓여 먹는데 고추장 넣고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당시 추억에는 밥을 막 두 사발씩 먹던 그런 시절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당시 가수 중에 강촌 사람들이라는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해변으로 가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좀 시원함을 느끼라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똑같은 노래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저만의 느낌인가요? 아니죠. 자, 우리 키보이스가 불렀던 해변으로 가요를 당시에 강촌 사람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70년대 폭 세대를 좀 어우러가는 그런 노래들 몇 곡 들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곡 중에서는 이 노래로 마무리해야 될 것 싶어서, 이 노래 들으면 또 옛날 생각 나실 거예요.

0: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양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 처음 배울 때 코드 4개 가지고 치던. 자, 세인트님. 아, 여긴 벌써 금요일이 시작됐네요.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러네요.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고 되게 덥지? 예. 자, 아, 이렇게 아, 또 오늘은 일부 시간에는 좀 50년대, 60년대를 좀 돌아봤고 또 70년대에 포크 청바지 입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시간여행 아주 나눴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미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아,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4: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2: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3: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4: 옛날 옛날에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사랑새에게 사랑의 씨앗을 받을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0: 내가 아까 분명히 그 사람 본 것 같은데.
1: 아니 여기 도대체 어디고 어디서 봤더노?
0: 아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니 저긴가?
1: 아 쟤노 골치 아프다 진짜.
0: 저기 한번 봐봐.
1: 어? 저 맞네. 있어 봐봐. 노래 이제 시작한다. 가사는 비슷하다.

네, 진해성과 함께했습니다. 사랑새 참 이쁘죠. 새 중에서 사랑새 얼마나 이쁩니까. 자, 우리 H님께서 제가 이제 세인트 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한 40년 지기 됐는데 사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그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우리 세인트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다행히 세상이 좋아서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얼굴도 보고 인사도 전하고 이럴 수 있어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옛말에 평생에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H님이 참 좋아 보인다고 물론 잘하는 것보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갚아도 그 못 갚는 그런 신세를 많이 진 그런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새의 장안의 화제죠. 강문경 씨 하면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는데 그 강문경 씨를 발굴해낸 아주 엄청난 그 흙속의 진주를 찾아낸 제작자 겸 가수 우리 서주경 씨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네, 서지경 씨. 아이고, 목소리 정말 칼칼하지 않나요? 매콤하고 톡 쏟습니다. 흔들흔들 리듬도 좋고, 일설에 의하면 이 노래 하나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인생 명곡이 아니겠습니까?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5: 아빠!
4: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6: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0: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막간을 이용해서 유사히 가끔, 제가 가끔 좀 AI가 빚어내는 노래들을 여러분께 가끔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날이 AI가 발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곡 또 소개하려고 따끈따끈하게 준비한 곡은 얼마 전 공연을 하고 가셨던 우리 조항조 씨의 정령이란 노래, 제 나름대로 저도 그 노래방 가면 최애창곡 중에 하나고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좀 그 R&B식으로 해서 여자가 불렀는데 AI인데 곧잘 불렀어요. 아주 그 향기가 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AI가 참 굉장히 멋지게 불러준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어디까지 오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0: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2: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입니다. 차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으세요.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 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3: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이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다른 날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음악을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노래 시간이 짧은 노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일부 시간은 좀 추억 속으로 많이 다녀갔고 또 70년대 포크로 가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또 행복한 시간이라고 해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오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너무너무 깊은 감사드리고요. 조금 지칠 수 있는 목요일인데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시고 즐거운 시간이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 한껏 부려봅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은 노래를 드리기에는 다른 노래를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좀 시간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그널곡 돌아와의 부산항에 시원하게 이거 아시죠? 이 노래 마무리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2: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3: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2: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3: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쿨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요즘 미국에서는 기생충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사이클로스프리아시스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죠.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샐러드 판매 식당, 이 가운데 파산 신고를 하는 식당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요즘 채소 섭취가 조금 신경 쓰인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과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곰팡이. 네, 곰팡이는 냉장고 온도에서도 비교적 잘 자랄 수 있고요. 다른 미생물보다도 당과 염분에도 비교적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던 젤리, 잼, 이 젤리에 곰팡이가 발견되는 거 가끔 보시죠?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그 표면에 있는 곰팡이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또 먹게 되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이 곰팡이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부드러운 식품, 젤리 같은 경우죠. 실처럼 가느다란 곰팡이 균사가 표면 아래까지 깊숙이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덜어낼 때는 깨끗한 마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잊지 마시고, 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곰팡이가 보인다? 이러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산패. 네, 바로 들기름과 관련해서인데요. 들기름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이게 몸에 좋아서 많이들 찾는데 이건 산화에 취약하죠? 특히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돼 있을수록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실험을 했더니요, 섭씨 25도 정도에서 20주부터 급격하게 산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4도씨 보관, 그러니까 냉장고 온도 정도에서는 40주까지 여러 가지 지표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저온 보관이 산패를 늦췄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모든 들기름이 개봉 후에 40주까지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 하더라도 고소했던 향이 사라지고 쩐내가 난다, 불쾌한 맛이 뚜렷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자, 냉장고 너무 믿지 마세요. 냉장고가 늦출 수 있는 것은 변질의 속도입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이른바 원정 출산 아기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와 적성국 소속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임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 직후에도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법원의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5: 버몬트주 출신 무소속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 경선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거부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오늘 공개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홍 후보를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선거는 내가 잘 아는 선거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주요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상하원을 구성하는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하는 홍 후보는 닷새 뒤 열리는 예비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당장 샌더스 의원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강성 진보 진영의 좌장인 샌더스 의원의 거리두기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중도파와 진보파 간 대립 구도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홍 후보가 급진 좌파 성향이라 샌더스 의원마저 지지를 주저한다는 공격에 나섰습니다. 홍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해 11월 본선에서도 승리하면 미국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됩니다. 지난 4일 미시간주 예비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 압둘 엘사에드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번 위스콘신 경선에 대한 전국적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의 갈등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에서 이란 전 탄약 부족 문제를 놓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강하게 질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재고 부족을 제때 보고하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부장관에게 돌리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란전을 강력히 주장해온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헤그세스 장관의 업무에 극도로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군사작전을